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36강인데요. 오늘은 우리 어떤 필수 영단어를 공부하게 될까요? 바로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봐요. 네, 오늘의 포텐 학습 목표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등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오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한번 말해볼게요. 자, 우리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요. 또 건강한 음식들도 챙겨 먹고 또 매일 건강한 습관들을 유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있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healthy, healthy, 건강한입니다. 자, 이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 health가 들어있어요. 이 health는 건강이라는 명사거든요. 뒤에 y만 붙여서 healthy, 건강한이라는 형용사가 된 것이죠. 참고로 이 반대말은 앞에 on만 붙여주면 됩니다. unhealthy 하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반대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healthy, 건강한이라는 단어를 같이 한번 써볼 거예요. 쓸 때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면서 스펠링을 외우면서 써볼게요. healthy, H-E-A-L-T-H-Y. 자, 읽어볼까요? healthy. 강세는요, 이렇게 앞에 강하게 주시면 됩니다. healthy가 되는 것이죠. 자, healthy 하면 건강한인데요.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eat healthy food 라고 했어요. 나는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healthy food이니까 건강한 음식이 되겠네요. I eat healthy food.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 자, 하나 더 볼게요. Follow these tips and you can be healthy. Follow these tips 하면 이 조언들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 조언들을 따르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될 수 있대요? You can be healthy니까 너는 건강해질 수 있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healthy와 unhealthy, 이 반대말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단어는 habit, 습관입니다. 여러분, 강세가 어디에 있죠? habit, 앞에 있네요. 앞에 강세 표시해 주시고 읽어볼게요. habit, 네, 좋습니다. 오른쪽에 단어 한번 써볼 텐데요. 이 단어 쉬우니까 바로 스펠링을 외워서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abit, H-A-B-I-T. 읽을 때는 habit. 네, 여러분, 여러분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우리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좋은 습관부터 보겠습니다. Drinking warm water is a healthy habit. Drinking warm water is a healthy habit.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요, healthy habit이라고 했으니까 건강한 습관이 되겠죠. healthy habit, 건강한 습관이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They eat too much junk food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junk food라는 것은 healthy food일까요? 아니면 unhealthy food일까요? junk food, 말 그대로 해석하면 쓰레기 음식이란 뜻이에요. junk food는 unhealthy food겠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 많은 junk food를 먹는

그것은 bad habit, 나쁜 습관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habit, 습관 기억하셨나요?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exercise, exercise. 쌤이 지금 강세를 어디에 두었죠? 맨 앞에 두었습니다. exercise 하면 운동도 되고요. 동작으로 운동하다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exercise와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으로 work out, 운동하다가 있는데요.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workout은 좀 더 근력 운동에 가깝고요. 이 exercise는 보다 넓은 의미로 요가도 될 수 있고요. 뭐 스트레칭도 될 수 있고 더 넓은 의미의 운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exercise, workout. 중1 수준에서 모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꼭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는 이 스펠링 잘 보면서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exercise, E, X, E, R, C, I, S, E.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exercise. 네, 좋습니다. 우리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exercise is good for your health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 명사로 쓰인 exercise를 볼수 있죠. exercise는 당신의 건강에 뭐 하대요? good for your health. 건강에 좋다는 것이겠죠? 이때 exercise는 운동. 운동은 건강에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exercise는요, 이렇게 동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You should exercise regularly. 여러분, exercise regularly라고 하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다라는 표현이에요. You should exercise regularly 하면 너는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exercise regularly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겠죠? 자, exercise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세 가지 단어 바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해 볼까요? 우리 먼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영어로 healthy라고 할수 있고요.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다. 운동하다는 exercise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습관을 지키다.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다 할때이 습관은요. habit이라고 할수 있으니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건강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체크리스트 보면서 같이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은요, 혹시 끝이 뾰족한 거 있잖아요. 바늘 같은 거요. 그거는 살짝만 콕 눌려도 너무너무너무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넓적한 손바닥으로는요, 아무리 눌러도 뭐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 안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조사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다면 여러분의 뇌속부텐 함께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압력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압력의 활용 예시 말해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여러분도 압력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한 거 아니시죠? 자, 그러면 압력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얻었어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같이 한번 그 질문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용하고 있는 연필 있다면 우리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연필의 양끝을 아주 살짝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필심이 있는 쪽은요, 아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우개가 있는 이쪽에는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요. 분명히 동일한 힘으로 연필에 우리가 힘을 작용했는데 왜 한쪽 손은 아프다라는 느낌이 들고 한쪽 손은 뭐 그렇게 아프지 않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걸까? 그 현상은 우리가 바로 압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더라도 그 힘이 어느 정도 면적에 작용했느냐, 즉 압력이라고 하는 건 단위 면적 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했어도 작용하고 있는, 즉 힘을 받는 면적이 A가 B보다는 작죠. 따라서 A의 압력이 더 컸고 그렇기 때문에 A가 아픔을 느낀 정도가 더 큰 것이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압력,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때로는 이 압력을 작게 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뾰족하게 만들어서 하는 거, 칼이나 바늘 이런 거 생각해보면 좁은 면적에 힘을 집중시켜서 사용하죠. 압력을 크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다른 예시도 볼 건데 우리 이렇게 뭔가 안내해야 되는 거 압정으로 이렇게 박아두잖아요. 압정 생각해보면 좁은 압정 끝으로 작은 힘을 가해도 쉽게 종이 같은 것들이 고정이 되죠. 압력을 크게 해서 사용하는 예시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렇게 우리가 발을 보면 운동화를 신은 사람에게 밟히는 것보다 이런 하이힐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 발을 밟히면 훨씬 더 아프게 되거든요. 바로 높은 굽의 신발을 보면 좁은 굽에 체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압력이 더 커져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훨씬 더 아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압력을 작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넓은 타이어, 이런 자동차, 트랙터 이런 거 보면 넓은 타이어의 면적은 이 무게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또는요, 이렇게 우리요, 지금 눈에서 걷고 있는 눈 신발을 보면 넓은 면적의 이 눈 신발은 체중을 넓게 분산시켜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걸어갈 수 있도록, 즉 압력을 작게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수술용 칼 넓직한 면적을 한번 보면 수술 시 피부를 절개할 때 날카로운 면을 사용하지만 조직을 벌릴 때는요, 넓은 면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압력을 크게 혹은 압력을 작게 해서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예시들을 내가 알고 싶어요.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질문을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중학교 1학년이야 라고 역할 주시고, 어떤 물체는 쉽게 바닥에 박히고, 어떤 것은 박히지 않는 것이 신기해서 알아보니, 압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압력은 무엇이고, 압력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해서 활용하는 생활 속 예시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압력의 정의와 활용 예시를 상황에 따라 쉽게 설명해 줘 라고 질문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압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 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하나는요, 물을 반 정도, 그리고 하나는 물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물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와 같은 천체가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르게 설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까요? 그렇죠. 당연히 나가 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펀지가 나가 더 눌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압력은 나가 가보다 큰 것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극 압력은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요. 같은 면적에 작용한다면 더큰 힘이 작용할수록 압력은 커지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이 동일한 상황에는 압력에 미치는 또 다른 어떠한 요인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두 번째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둘다 들어있는 물의 양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는 동일한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얘가 지금 스펀지에 맞닿아 있는 면적, 그리고 나가 닿아 있는 면적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죠. 아, 지금 다르게 설정한 것은 힘을 받는 면적이구나라고 보실 수 있고, 그럼 둘 중에 힘을 받는 면적은 다가 라보다는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누가 더 깊게 눌려 있어요? 바로 라에서 압력이 더큰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압력은 힘이 작용하는 면적에는 오히려 반비례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더라도 면적이 좁을수록 오히려 압력은 커지는 거고요. 면적이 넓을수록 압력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잘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압력은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힘을 받는 면적은 작을수록 큰 것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압력의 단위 파스칼 그리고 1파스칼은요. 1뉴턴의 힘이 1제곱미터의 면적의 수직으로 작용할 때에 압력이다라고 하는 단위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답을 얻고 싶어요. 우리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압력의 크기는 힘과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어. 그런데 힘이 셀수록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돼. 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힘과 면적의 관점에서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압력의 단위도 함께 알려줘라고 여러분의 질문을 생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압력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스스로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잠깐.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이. 그런 경우가 있어. 중요한 일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지. 오늘 속담은 후회, 헌일과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중간에 한 번씩 파일을 저장해두자.
2: 괜찮아. 으악! 컴퓨터가 이상해. 몇 시간 동안 작업한 파일이 날아갔어. 복구가 되지 않네. 친구들 말을 들을걸.
0: 오늘의 속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에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을 발표하다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이육선, 이규보. 행랑체가 토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를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일이 잘못된 뒤에는 후회해도 너무 늦겠죠.
0: 오늘의 속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였소. 소를 잃은 후에 외양간을 고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대들도 속담의 교훈을 그대들의 삶에 적용해보면 좋겠소. 중요한 것, 귀중한 것을 잃은 후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공해도 차이를 이용하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물의 온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 속 물질들을 직접 분리해낼 거예요. 이를 통해 앞에서 배운 용해도 개념이 실제 분리 과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0도의 물 100g이 든 비커에 질산칼륨 60g, 황산구리 1g을 넣고 고체 물질을 모두 녹입니다. 40도의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모두 충분히 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두 물질의 양을 다르게 넣은 것은 이후 냉각했을 때 용해도 차이로 인해 한 물질만 먼저 석출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체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저어 완전히 녹였는지 확인해주세요. 얼음물을 넣은 수조에 과정 1의 비커를 넣어 냉각합니다. 용액의 온도를 빠르게 낮추면 온도 감소에 따라 용해도가 크게 줄어드는 물질이 먼저 석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고체가 먼저 생기는지 그리고 용액의 색이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보세요. 거름종이를 설치하고 과정 2의 물질을 거름종이로 걸러 석출된 물질을 분리합니다. 냉각 과정에서 생긴 고체는 용액에 다시 녹지 않는 석출물입니다. 거름종이를 이용하면 석출된 고체와 남아있는 용액을 분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혼합물 속 물질을 각각 나누어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를 이용해서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함께 정리해보며 어떤 물질이 얼만큼 분리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40도의 물 100g에 질산칼륨 60g 그리고 황산구리 1g을 모두 녹인 용액을 냉각하면 질산칼륨만 약 28g 석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온도가 내려가면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황산구리는 20도에서 물 100g에 약 20g까지 녹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황산구리 1g은 계속 물에 녹아 남게 됩니다. 그 결과 거름 과정에서 거름 종이 위에는 질산칼륨 결정만 남게 되고 황산구리는 용액에 함께 녹아 거름 종이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혼합물을 높은 온도의 용매에 녹인 뒤 냉각하여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걸러내는 과정을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천일염을 정제하거나 합성한 약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날입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풀어보고 오셨죠? 꼭 답을 찾고 그 이유까지 찾아오셨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어떤 내용과 관계된 문제들을 풀어보게 될지 개념 먼저 잠깐 잡고 우리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뤄볼 개념은 이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 피동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는지, 이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지, 인용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용 표현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인용 표현을 쓰기 위해선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이 개념들이 떠올라서 지나갔어야 하는데, 자, 선생님과 함께 점검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피동 표현의 피, 우리 한자로 어떤 피라고 했어요? 그렇죠. 당할 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행위나 동작을 어떻게 하는 것? 그렇죠. 당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당함을 나타내는 표현을 피동 표현이라고 하고, 그와 반대되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능동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능동 표현은 주체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위라면 피동은 당하는 것. 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우리 피동 표현 만드는 방법 엄청 중요하겠죠. 이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피동 표현 만들 수 있잖아요. 자, 첫 번째, 능동사에 피동 접미사를 붙일 수 있거든요. 자, 피동 접미사에 이, 히, 리 하고 뭐 있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안다. 자, 그럼 아기는 아기가 엄마에게 어떻게 됐다? 그렇죠. 안겼다 해서 우리 기 붙이면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히, 리, 기와 같은 이런 피동 접미사를 붙여서 여러분이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명사에 피동 접미사 뭘 붙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되다 붙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원래는 사용하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사용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뭘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 되다 붙이는 거고요. 삭제하다가 능동이라면 삭제되다가 피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다가 피동 접미사 되다를 붙여서도 우리 피동 표현 만들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뭘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지다 또는 어지다. 그래서 이루다에다가 아지다, 어지다 붙이면 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루, 어지다가 되는 거고요. 물을 쏟다. 이 쏟다에다가 아지다 어지다 붙이면 물이 쏟아지다. 그렇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만드는 방법,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 붙이는 것, 그리고 피동 접미사 되다를 명사 뒤에 붙이는 것, 그리고 아지다 어지다를 붙이는 것. 그래서 이 방법들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피동 표현과 관련해서는 이 사용 의도와 효과를 물어보는 문제들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상황과 연결시켜서 이 사용 의도와 효과를 기억해 두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을 당한 대상을 강조할 수 있어요. 동작을 한 대상이 아니라 동작을 당한 대상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능동으로 말하면 악어가 관광객을 물었다.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 관광객이 물린 게 중요해. 그러면 관광객이 악어에게 물렸다. 이런 식으로 피동 표현을 활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동을 활용하면 주체, 이 행동을 한 주체에 조금 더 집중이 된다면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동작을 당한 대상에 조금 더 집중되는 효과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동작을 행한 주체의 책임이나 부담을 줄이고자. 그래서 이 동작을 한 사람의 책임이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피동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컵이 깨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컵을 깼어요
라고 하면 이 컵을 깬 사람에 조금 더 집중이 된다면 그것이 아니라 컵이 깨졌어요. 라고 이렇게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누가 깼는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동작을 행한 주체의 책임이나 부담을 줄이고자 할때 이렇게 피동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떤 느낌을 줄수 있냐면 객관적인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기상 예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되다를 활용해서 예상됩니다라고 표현하면 예상한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느낌을 주게 되겠죠. 자, 그리고 완곡한 표현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식탁이 좀덜 닦였어요. 라고 하는 선생님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동 표현이 어떠한 표현을 의미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피동 표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는 표현인지,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인용 표현입니다. 자, 인용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끌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오는 거냐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나의 말이나 글에 가지고 와서 쓰는 거죠.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자, 만드는 방법, 우리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건 직접 인용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직접 인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오니까 그 말의 앞뒤에 뭘 붙여줘요? 그렇죠. 큰따옴표를 붙여줘요. 그래서 큰따옴표를 붙여주고 큰따옴표 뒤에 조사 뭘 붙입니까? 그렇죠. 라고, 이라고를 쓰게 됩니다. 자, 간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나의 말로 바꾸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따옴표째로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언어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럼 큰따옴표 사용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죠. 없죠. 그래서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뒤에 조사 뭘 붙여요? 그렇죠. 고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이 제대로 잘 사용되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조사를 다르게 넣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인용 표현에서는 이라고를 쓰고 간접 인용 표현에서는 고를 쓴다라고 하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때 활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더 강조해 주는 효과가 있고, 전문가의 말이나 글을 여러분이 만약에 인용을 해서 쓰게 된다면 무엇을 높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신뢰도,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 효과, 표현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동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기억 볼게요. 능동 표현에 아지다, 어지다를 붙여서 만들 수 있다. 맞나요? 그렇죠. 이루다에 우리 아지다, 어지다 붙여서 이루, 어지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기억은 적절한 설명이고요. 니은. 주어가 어떤 동작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동작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건 피동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이건 능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동작을 당한 대상보다 동작을 행한 주체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피동은 뭘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한 대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디귿은 마찬가지로 능동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릴, 능동사의 접미사 이, 우, 리, 기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머, 한 명이 숨어 있네요. 자, 여러분,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우가 아니라 우리 능동사에다가 피동 접미사 뭐 붙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우, 리기가 아니라 이. 희리기, 그쵸? 그래서 우리 경찰이 도둑을 잡다인데 도둑이 경찰에게
그렇죠. 잡히다가 되는 히를 써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미음, 동작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쓰일 수 있다. 그쵸.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컵이 깨졌어요와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책임을 회피하는 의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의 정답은 기억과 미음을 골라줘야 되니까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볼게요. 보기의 기역부터 미음 중에서 피동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내방 옷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자, 여러분, 열려. 이거 피동 맞나요? 자, 만약 이게 능동이라면 능동사는 뭐예요? 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을 열다예요. 자, 그런데 이 열다가 피동사로 어떻게 된 거예요? 열리다, 문이 열리다가 된 거죠. 이건 피동 맞아요. 그렇죠? 피동 맞고. 자, 바닥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자, 여러분, 찢어진인데요. 자, 종이가 찢어진 거죠. 그럼 종이를 원래 능동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찢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찢어지다. 뭐가 붙은 거예요? 어지다가 붙은 거죠. 자, 이거 피동 맞나요? 응, 피동 맞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했다. 엄마 말에 따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따르면은 능동 형태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따르다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따르다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동이 아니죠. 그렇죠? 그토록 사이가 좋았던 우리 집 강아지와 이모네 집 강아지가 내 방에서 싸움을 벌여 엄마와 이모도 깜짝 놀랐다고 하였다. 자, 벌여 이거 뭐예요? 벌이다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 피동 전미사 이가 붙은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능동사가 벌다가 돼야 되거든요. 싸움을 벌다 되나요? 아니죠. 그쵸. 우리 버리다 자체가 싸움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피동의 형태가 아니에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믿기다. 믿기다. 자, 그러면 이거 원래 능동은 뭐예요? 그렇죠. 믿다인데 이것이 뭐가 된 거예요? 믿기다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은 기를 활용한 피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을 골라줘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인데, 자, 우리 디귿과 리을이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따르다가 자체가 동사로서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버리다 자체가 동사로서 전쟁이나 말다툼 따위를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라고 하는 피동 전미사가 붙은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골라주시면 이번에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다음 문장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쓰고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건에 맞게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문장을 보니까 벌이 등산객을 쏘았다. 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피동으로 바꾸고 싶어요. 지금은 벌이라고 하는 행위의 주체가 쏘다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등산객 입장으로 가보자고요. 그러면 등산객이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등산객이 누구에게? 그렇죠. 벌에. 자, 이제 여기 뒤에가 중요해요. 자, 쏘았다는 기본형이 쏘다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쏘다. 에다가 우리 피동 전미사 붙여서 등산객이 벌에 어떻게 될수 있겠어요? 쏘이다가 될수 있겠죠? 자, 쏘이인데 지금 쏘다에 우리 뭐 붙어 있어요? 그렇죠. 앗 붙어 있어요. 자, 이 앗이 붙으면 과거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쏘이에도 뒤에 이렇게 엇을 붙여줘야겠죠. 자, 그러면 쏘이었다를 우리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쏘였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산객이 벌에 쏘였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피동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동 전미사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피동 전미사 이를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의미의 차이를 서술할 건데,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의 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써보래요. 자, 벌이 등산객을 쏘았다가 등산객이 벌에 쏘였다. 되면 자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첫 번째 이 능동에서는 그렇죠. 능동에서는 벌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런데 피동으로 오니까 이제 어디에?
그렇죠. 이 동작을 당한 대상에 초점이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동표현은 등산객이 벌에게 또는 벌에 쏘였다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의미의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유런 2학년 국어 1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 문법 영역에서의 문제를 풀어보는

차이는 능동일 때는 어디에 초점이 가 있다? 그렇죠. 동작의 주체, 덜에 초점이 가 있다면 피동으로 바뀌었을 때는 동작의 주체가 아니라 이 당한 대상, 즉이 등산객에 초점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의 초점이 등산객을 쏜 주체인 벌에서 벌에게 쏘인 대상인 등산객으로 초점이 이동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에서 원하는 답들을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피동 표현의 사용 의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다음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선생님, 그리고 규성이와 동우의 대화가 등장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실 바닥이 덜 닦였구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규성이 동우를 배신하고, 동우가 바닥 제대로 안 닦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우가,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닦을게요. 라고 이야기하죠. 자, 지금 선생님의 표현을 보면 이 선생님의 배려심 느껴지십니까? 자, 교실 바닥이 덜, 어떻게 됐다? 닦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닦이다는 원래 능동 닦다인데, 닦는 거죠. 닦는 행위의 주체가 있는 행위인데, 그것을 바닥의 입장에서 바닥이 닦이다라고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추궁하려는 의도로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숨겨주는 겁니다. 바닥이 덜 닦였구나. 누가 닦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이 덜 닦였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추궁하려는 의도가 담겼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 2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담겼군. 기역은 니은과 달리. 맞나요? 니은은 이 바닥을 닦은 사람이 누구인지 동우라고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반해 기역 같은 경우에는 누가 닦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바닥이 좀덜 닦였네. 더 닦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닦은 사람, 즉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담긴 거 맞겠죠. 그래서 우리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상황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려는 의도가 담겼군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다고 해서 우리 상황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는 보기 어렵죠. 자, 니은은 기역과 달리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군이라고 했는데 니은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틀렸고. 니은은 기역과 달리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군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능동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보기는 다음 뉴스 기사에 쓰인 피동 표현의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냐면 피동 표현의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뉴스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당분간 전국에 체감온도 36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 상태이다. 내일은 일시적으로 비구름대가 지나가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시된 뉴스 기사는 기상 예보, 그쵸? 기상뉴스입니다. 자, 보시면 계속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그렇죠.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 혹시 보여요? 그렇죠. 전망된다. 그 다음에 폭염경보가 발효됐고요. 그리고 예상도 됩니다. 자, 계속해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뉴스 기사에서는 전망된다, 발효된, 예상된다와 같은 피동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읽으면서 찾으셨죠? 자, 이렇게 정보를 전달할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판단의 주체를 숨겨서. 자, 여러분, 판단의 주체 숨겨진 거 맞아요? 그렇죠. 전망하는 게 아니라 전망되는 거고, 발효하는 것이 아니라 발효된 거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된 거죠. 그러면 전망하고 예상하는 사람이 전면에 드러나기보다는 전망된다, 예상된다와 같이 전망하고 예상하는 사람들을 숨겨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의 주체를 숨기면 내용이 좀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객관적 찾아주면 1번. 그래서 이렇게 5번의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인용 표현과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요. 6번이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바로 그런 문제인 겁니다. 자, 보시면 인용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용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때는 직접 인용 표현인지, 간접 인용 표현인지, 그래서 직접 인용 표현이라면 따옴표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 이라고를 잘 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했는데 문장이 간접 인용 표현이라면 따옴표 없이 조사 뭘 붙여야 돼요? 그렇죠. 고를 붙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이 방문을 닫아 라고 말했다. 자, 여러분, 이건 지금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간접 인용 표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의 형태를 바꿔주셔야 돼요. 형이 방문 닫아 라고 이야기한 건 이건 따옴표 안에 들어갈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고쳐주려면 형이 방문을 닫으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닫으라고 말했다. 자, 2번. 누군가가 불이 났다 고 외쳤다. 자, 지금 보시면 불이 났다에 뭐가 있습니까? 큰 따옴표가 있죠. 자, 이거 뭐예요? 직접 인용 표현. 그러면 내가 이 불이 났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 인용하고 싶으면 뒤에 조사 고가 아니라 뭘 붙여줘야 돼요? 라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불이 났다라고 외쳤다가 대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둘다 틀렸고. 자, 3번. 동생이 기분이 너무 좋아라고 소리쳤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기분이 너무 좋아에 따옴표가 없어요. 그럼 이거 지금 간접 인용 표현으로 쓰고 싶다는 얘기인데, 동생이 기분이 너무 좋아라고가 아니라 뭐라고? 그렇죠. 동생이 기분이 너무 좋다고 소리쳤다.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겠죠. 자, 4번. 친구가 내일 공원에서 만나자. 고 말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지금 큰 따옴표가 쳐져 있는데, 친구가 내일 공원에서 만나자? 그렇죠. 여기를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라고 말했다.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겠죠. 자, 가게 주인이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했다. 여기 보시면 큰 따옴표 있고요. 뒤에 조사. 라고가 잘 붙어 있네요. 자, 이것은 직접 인용을 적절하게 사용한 예가 되겠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에 간접 인용 표현으로 적절하게 바꾼 것은? 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제시된 문장이 직접 인용 표현이거든요. 여기 큰 따옴표. 있고요. 뒤에 조사 라고가 붙였어요. 근데 이 문장을 우리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꿔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유나는 부모님께 저는 이번 여행이 기대돼요라고 말했다를 우리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유나는 부모님께 저는 그대로 살려야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자기는 이번 여행이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나는 부모님께 저는 이번 여행이 기대된다라고 하면 이 저를 상황에 맞게 바꿔주지 않은 표현이 되겠고요. 유나는 부모님께 자기는 이번 여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고. 유나는 부모님께 유나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자기는 해줘야 되고. 유나는 부모님께 자기는 이번 여행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고로 고쳐주어야겠죠. 라고를 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유난의 부모님께 자기는 이번 여행이 기대돼요. 라고 말했다. 기대돼요. 라고 말하면 이건 간접 인용으로서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 인용 표현으로 적절하게 바꾼 것은 2번. 그래서 유난의 부모님께 자기는. 그래서 이렇게 저는을 자기는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기대돼요와 같은 문장의 종격 표현을 기대된다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8번. 다음 기역과 니은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다 쓰는 표현을 말해요. 기역.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기역에 대한 답은 여러분 인용 표현의 사용 효과에 대한 거고요. 니은. 그리고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자, 니은에 대한 답은 이제 주의점이 되겠죠. 자, 기역의 답. 즉, 어떤 효과가 있느냐의 답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용 효과 맞나요? 그렇죠. 우리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나의 말이나 글에 가지고 와서 나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2번. 기역의 답으로 전문가나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면 신뢰도가 높아져요. 라고 했는데, 사용 효과 맞나요? 그렇죠. 우리 인용 표현을 사용

하는데 그 인용한 글이 전문가의 말이나 글이라면 나의 말에 신뢰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인용 표현의 사용 효과로 인용할 말의 내용과 형식을 말하는 사람의 목적에 맞게 바꿀 수 있어서 유용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효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이 인용할 말의 내용과 형식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이 말이나 말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니은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에 담긴 원래 의도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쵸. 우리 이거 3번과 연결되는 거죠. 그 사람이 원래 했던 말의 의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해선 안 돼요. 라고 해서 우리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지고 올 때는 당연히 그 어떤 글에서 가지고 왔는지, 언제 한 말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8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에서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한 효과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라고 해서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고 있냐면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했을 때의 무엇? 효과. 자, 그런데 이걸 서술할 때 조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답은 몇 문장이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답은 한 문장이었어야 합니다. 서술형은 여러분이 문제를 꼼꼼히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이 문제 안에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한 효과를 잘 서술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자신의 문장 구성이 두 문장이었다면 이건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서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황 보시면 어제 축구 경기는 어떻게 됐어? 라고 학생이 물어보니까 학생 2가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어. 여기저기에서 우와 신난다 라고 환호성이 터졌지. 어떤 사람은 이야 살맛나네 라고 소리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구나 라고 좋아하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직접 인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의 현장감, 그리고 그 당시의 생생함, 이런 것들이 훨씬 더잘 전달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실감나게 보여주어 어떤 느낌? 그렇죠. 생생한 느낌을 주고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처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피동 그리고 인용과 관련된 문제들 다 풀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피동 표현, 인용 표현에서는 개념, 만드는 방법, 그리고 각각의 표현들의 사용 의도, 효과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뉴런 동기화인데요. 선생님이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 일은 절대 잊혀지지 않았다. 자, 이 문장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자, 문제점이 무엇일지 써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피동과 관련이 있어요. 잊혀지지 않았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선생님이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문제점을 찾아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오늘도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치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챕터 2의 첫 번째 만남이고요. 이번 챕터는 일반 동사를 열공해 볼 겁니다. 오늘은요. 유닛 1부터 유닛 4까지 보게 될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 동사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주어에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단어의 의미를 봤더니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면서 그래요 여러분들, 다로 끝나는 것이 바로 동사다라고 이미 공부했는데요. 우리 교육 과정에 동사를 크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눠주게 됩니다. 이미 공부한 비동사, 그리고 이번 챕터 내용인 일반 동사가 있고요. 또 우리 나중에 별도의 챕터 내용으로 공부하게 될 조동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미 공부한 비동사 말고 그래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 주는데 의미가 다로 끝난다. 그럴 때는 일반 동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조동사는 나중에 우리 또 별도의 챕터 내용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유닛 1에 일반 동사의 현재형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일반 동사의 현재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현재형을 언제 사용할 건지 다음 챕터 내용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볼 거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자, like란 동사 예로 들게요. 사전에 like란 동사를 딱 찾아보게 되면 의미가 좋아하다 이렇게 나와주죠. 현재형은요, 좋아한다의 의미를 문장에서 나타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기본형이 뭐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 동사를 가지고 문장에 뭐뭐한다 이런 식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일반 동사 현재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쉬운데요. 자, 지금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예문 보니까 I like English. Like란 동사 여러분들 이 동사 원형 기본 형태가 문장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어떤 경우에 이런 거냐? 우리 교재에 일반적인 주어라고 표기된 거는 바로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가 아닌 경우를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 3인칭 단수가 아닌 주어가 나와 줄 때는 동사 원형, 동사의 기본 형태가 바로 일반 동사 현재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뭘까요? 아, 그래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와 줄 때는 보니까 예문에 이번에 like에 s가 붙어졌죠. She likes English. 그녀는 영어를 좋아한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일반 동사 현재형 같은 경우에 자,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꿔준다라는 거 핵심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3인칭 단수가 아닌 주어가 나와줄 때는 동사 원형. 하지만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우리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S를 기본적으로 붙여준다라는 거야. 자, 우리 해당 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들 보세요. 주어를 보고 과란의 동사를 알맞은 현재형으로 바꿔서 주는 건데요. 5번에 the dog, 그, 개. 3인칭 단수 주어예요. 그러니까 run이라는 동사에 우리 s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a person,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역시 3인칭 단수 주어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s를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people,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단수가 아니에요. 3인칭 단수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make, 그냥 동사 원형 그대로 나와준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과란의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우리 enjoy가 즐기다. 사전에 이런 의미로 나와주죠. 근데 이걸 문장 가운데 즐긴다, 뭐뭐한다, 바로 현재형을 써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가 I예요. 3인칭 단수 주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요. 동사 원형이 바로 정답 되겠고요. I enjoy the game. 나는 그 게임을 즐긴다. 반면에 5번에 그는 카메라를 원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He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want에 뭐가 붙어줘야 될까요? S가 붙어줘야 돼요. 빈칸의 정답은 wants. He wants a camera. 이런 식으로 그는 카메라를 원한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된 거야. 자,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관한의 동사를 현재형 써주는 문제인데요. 보세요 여러분들. The sun. 자, 해를 얘기합니다. 3인칭 단수 주어죠. 그러니까 우리 rise라는 동사에 s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자, rise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오르다,
올라가다. 근데 해나 달 같은 것이 올라가는 거 뭐에 의미하는 걸까요? 맞아요. 뜨다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The sun rises. 해는 뜬다. In the east. 동쪽에서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니까 역시 Mr. Brown, 브라운 씨. 3인칭 단수주어예요. 그러니까 get이라는 동사 우리 그대로 나와주지 못하고요.

를 붙여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표현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 get up 많이 들어보셨지요? 일어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문장에 써주려면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Mr. Brown이라는 3인칭 단수조를 만났기 때문에, 자, 우리 S를 붙여준 gets 바로 빈칸의 정답이 됩니다. 브라운 씨는 gets up early 일찍 일어난다.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됐지요? 자,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동사에 S를 붙여주는 방법을 익혀 두셔야 되는데요. 무조건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다. 그럴 때는 그냥 동사 원형이 일반 동사의 현재형으로 사용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S를 붙여주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를 얘기해 주는 거야. 대부분의 동사는요, 그냥 S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drink와 sing이 예로 나와줬지요? 그냥 S가 붙어준 형태가 바로 3인칭 단수조일 때의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이러이러한 철자로 끝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ES를 붙여준대요. 선생님이 별표하도록 합니다. 꼭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씩 볼까요? 우리 do, 오로 끝나죠. 자, 이런 경우에 ES를 붙여준다는 거고요. finish, 자, SH로 끝나줍니다. 그러니까 역시 ES를 붙여준다는 거고요. catch, 자, CH로 끝나는 경우지요. 그러니까 자, catches 이런 식으로 ES를 붙여주고요. mix, 자, 우리 X로 끝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mixes 이런 식으로 ES를 붙여주고, 자, 우리 교재에 S로 끝나는 단어 예가 없는데요. 추가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자, pass란 단어인데요. 뭐 통과하다, 지나가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어쨌든 이게 S로 끝나주기 때문에, 자, 3인칭 단수조일 때 현재형은 그래요. passes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고요. 쌤 여러분들 유치하지만 암기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CHSH로 끝나는 경우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이거는 발음으로 우리 암기를 해보자. CH로 끝나는 경우에는 우리 예로 봤잖아요. catch, 치 발음이거든요. 끝나는 발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H로 끝나는 경우에는 finish, 치. 이거 여러분들 치, 치. 기억에 남겠죠, 여러분들? 아, 이렇게 치, 치. CHSH로 끝나는 경우. 아,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리고 얘랑 발음이 비슷한 S까지 다 암기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만 다시 확인하고 갑니다. CHSH로 끝나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오는 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OX, 그리고 얘와 발음 비슷한 S까지. 됐죠? 자, 이런 철자로 끝나는 경우에는 우리 3인칭 단수조일 때 현재형이 ES를 붙여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음과 Y로 끝나는 동사가 나와주네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자음 뭔지 알고 계시죠? 모음이 아닌 것이 자음입니다. 모음은, 그래요. 자,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모음이고요. 이걸 제외하고가 자음인데, 자, 이렇게 자음과 Y로 끝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Y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IES를 붙여준다. 우리 교재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쌤은 여러분들 나이 때 이거 어떻게 암기했냐면, 자, Y는 뭘로? I로. 자가 여러분들 자음이에요. 자, Y는 뭘로? I로. Y를 I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ES를 붙여준다. 똑같은 얘기 여러분들. 예를 좀 보도록 합니다. cry, try, study, worry. 공통점이 있죠. 철자가 자음과 Y로 끝나네요. 그러니까 자, Y를 뭘로? I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ES를 붙여준다라는 거. 철자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역시 이것도 별표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모음과 Y로 끝나는 동사가 나와주지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은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자음과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I로 바꿔주고 ES를 붙여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모음과 Y로 끝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아까 봤던 대부분의 동사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냥 S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play, buy, enjoy, stay 전부 다 모음과 Y로 끝나주기 때문에 그냥 S만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 확인되죠. 그 다음에 자, 불규칙인 아이가 한명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좀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have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현재형이 바로 has로 모양을 바꿔준다. 별표하도록 하고요. 따로 암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을

그래서 암기를 해주는 건데요. 우리 좀 전에 공부했던 법칙을 좀 문제통에 확인해 볼게요. 6번에 go가 나오는데, 그러네. o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es를 붙여줘야 되겠죠. goes. 이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say는요, 여러분들, y로 끝나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자음과 y로 끝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y를 i로 바꿔주고 es를 붙여주지만 여기는 모음과 y로 끝나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s를 붙여주는 경우예요. 하지만 fly 같은 경우에는 자음과 y로 끝나고 있죠. 자, y는 뭘로? i로 바꿔주고 es를 붙여준다. flies가 바로 12번의 정답 되겠고요. fix. 자, 이거 뭐 여러분들? 수리하다, 고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동사가 되겠고요. x로 끝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요. es를 붙여준다고 얘기했죠. fixes. 이런 식으로 정답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push. 자, sh로 끝납니다. 그리고 19번에 touch. ch로 끝나죠. 치, 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ch, sh로 끝나는 경우. 이렇게 외우는 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o, x. 그리고 x와 발음 비슷한 s까지. 자, 이런 철자로 끝나는 경우는 우리가, 그래요. es를 붙여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pushes. 그리고 touches. 이런 식으로 es를 붙여준 형태가 바로 3인칭 단수 현재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이어지는 B번도 보도록 합니다. 과거의 동사를 빈칸에 알맞은 현재형을 써주는 건데요. 3번을 보니까 she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보이죠? 그러니까 study. 자음과 y로 끝나요. 자, y는 뭘로? i로 바꿔주고 es를 붙여줍니다. studies. 바로 빈칸의 정답이고요. 그녀는 공부한다. 뭐를? 영어를. very hard. 매우 열심히. 8번도 my father, 나의 아버지, 3인칭 단수 주어죠. 그러니까 우리 watch란 동사는요, 그러네요. ch로 끝나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es를 붙여줍니다. watches, 바로 정답이고요. 나의 아버지는 뉴스를 보신다. 몇 시에? 7시에. 됐나요? 자, 이어지는 C번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인데요. 자, 5번 보니까 제니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와줬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was의 모양이 그냥 이렇게 s만 붙여주면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죠. sh로 끝나주기 때문에 s가 아닌 es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밑줄 그어놓고요. 정답 우리 was, es를 붙여준 형태가 바로 5번의 정답이 되겠고 의미는 뭔가요? 제니가 washes her hands, 그녀의 손을 씻는다. before meals. 미리 여러분들 식사를 얘기하는 거야. 식사 전에 제니는 그녀의 손을 씻는다. 라는 문장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은 표현 하나 일단 잡아줘야 돼요. Have a bath. 자, 목욕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Have a bath. 목욕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는 주어가 been이에요.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그렇다면 have가 아닌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has로 모양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have에 밑줄을 긋고요. 정답은 has가 정답이 된다. Ben has a bath every day. Ben은 목욕을 한다. Every day. 매일 목욕을 한다란 얘기예요. 자, D번도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음을 보기에서 골라 현재형으로 써주는 건데요. 우리 2번 볼까요? 빈칸이 나와주고요. The piano. 더와 함께 악기 이름이 나와주죠. 자, 우리가 어떤 악기를 연주한다라고 얘기할 때 play란 동사를 사용해 줍니다. play 써주고, 그 다음에, 더 다음에, 악기 명이 나와주는데, 여기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예요. 나의 누나가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very well, 매우 잘 연주한다. 피아노를 매우 잘 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어쨌든, 3인칭 단수조이기 때문에, play의 모양은, 그렇죠. s를 붙여줘야 돼요. plays가 바로 정답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the early bird. 일단, 직역하게 되면, 이른 새. 우리말로 일찍 일어나는 새를 의미해 주는 거고요. 자, 이거 그런데 영어 속담이에요. 빈칸에는 이 동사를 활용해서 우리 빈칸을 채워주는 건데 The early bird, 3인칭 단수조죠. ch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catches, 바로 빈칸의 정답 되겠고 웜은 벌레를 얘기해요. 들어보셨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해당되는 바로 영어 속담이 되겠고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3인칭 단수조이기 때문에 catch. 우리 ch로 끝나니까 아까 공부했던 대로 es를 붙여준다라는 거 문제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내신 기출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 주어의 자리가 비어 있고요. 일반 동사 우리 work에 s가 붙어 줬네요. 뭘 얘기하는 거지요? 일반 동사 현재형인데 s가 붙어 준거 보니까 주어 자리는 맞아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와 줘야 되는 자,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 내신 기출 문제 보기 가운데 3인칭 단수 주어를 찾아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3인칭 단수 주어는 뭐였죠, 여러분들? 아유를 제외하고 뭔가 단수인 거. 이게 여러분들 주어 자리 나와줄 때 우리가 3인칭 단수 주어라고 얘기하고요. 보기 가운데는 그러네요. 3번 우리 the ant. 그 개미가 바로 정답으로 나와줍니다. 그 개미가 works very hard. 매우 열심히 일한다. 자, for the future. future가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미래를 위해. 그치, 여러분들? 자,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도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관하는 동사를 현재형으로 써주는 건데요. He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와줍니다. Brush는 동사일 때 솔질하다, 닦다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어른들 철자가요. 그러네요. SH로 끝나주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주어를 만나주게 되면 현재형. 그렇지요? ES를 붙여주셔야 돼요. 빈칸에 brushes. 바로 정답 되겠고요. 그는 그의 teeth, 치아를 닦는다. After every meal, 모든 식사 후에. 그러니까 식사를 마치고 모든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한다라는 의미의 문장이나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우리 이번 시간에 일반 동사의 과거형 또 공부해 볼 텐데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걸까요? 과거형이니까 뭐뭐 한다가 아니라 그렇죠. 뭐뭐 했다. 자, 이런 식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 크게 두 개로 나눠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규칙 변화 같은 경우에는 규칙을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불규칙 변화는 말 그대로 규칙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따르는데 시간 내서 암기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규칙 변화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동사의 우리 과거형 규칙 변화는요,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꾸진 않고요, 만들어 놓고 나면 ED로 끝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일단 핵심 포인트로 잡아주고, 좀 이따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ED를 붙여주는 건지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일단은, 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문제는요, 빈칸에 다음 동사의 과거형을 써주는 건데,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ED를 붙이는 방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는 그냥 ED만 붙여주면 전부 다 정답으로 나와주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 often 같은 경우에 ED를 붙여주면 바로 과거형이 되겠고요. B번에 나와 있는 문제도, 자, 관한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 쓰시오. 이렇게 나와줬는데요. 마찬가지요. visit, 방문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방문했다. 과거형, 그냥 ED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visited here, 여기를 방문했다. 언제? 2 years ago, 2년 전에. 자,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accident 이 단어부터 의미 잡아줘야 돼요. 얘는 사고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주어진 동사가 happened. 들어보셨나요? happen 뭐야?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의미예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 마찬가지로 ED를 붙여서 우리 과거형 만들어 줍니다. 그 사고가 일어났다. 언제? 지난 토요일에. 됐죠? 자, 우리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ED를 붙여주는 방법을 익히는 건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ED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accept, listen, add, enter. 전부 다 여러분들 그냥 ED를 붙여준 형태가 바로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이로 끝나는 동사, 이미 이를 가지고 있는 거야. 또 이를 붙이면 덧니 나겠죠? 그러니까 그냥 D만 붙여줍니다. 우리 교재는 agree, believe, close, die. 자, 이런 동사들이 예로 나왔는데요. 전부 다 E로 끝나죠. 그러니까 D만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별표합니다.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가 나와주는데요. 원래 여러분들 이게요.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근데 발음을 설명하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너무나 어려워하기 때문에 편의상 단모음, 철자상으로 모음 하나. 단자음, 철자상으로 자음 하나. 그러니까,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철자상으로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주는 경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봤던 대로 모음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모음 하나, 그 다음에 모음이 아닌 자음,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경우. 자, 뒤에 나오는 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ED를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유치하지만 이거 암기법, 앞잡다 갖고 모자,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모자 속에 있다가 앞이 잘안 보였던 거예요. 어딘가에 콱 부딪혔던 거지요. 하필이면 또 피부가 민감성이 갖고 혹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 혹이 맞아요. 뒤에 나온 자음이 한번더 나와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 이런 암기법이 너무 유치하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예를 기억하시고, 똑같은 우리 이런 법칙이 적용되는 단어에 또 적용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 예를 보니까 back, plan, drop, stop. 전부 다 이런데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주지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자음이 한번더 나와주고, 그 다음에 ED를 붙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렇게 쌤이 편의상 발음이 아니라 철자상으로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자, 수업을 들은 후에 분명히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다. 자, 이런 경우. 보세요, 여러분들. bow, 절하다. 그 다음에 fix, 수리하다, 고치다. play, 뭐 여러 가지 의미 사용 가능한. 여러분들 놀다 의미도 되고요. 뭐 뒤에 악기가 나오실 때는 또 연주하다 의미 사용 가능하죠. 어쨌든 보면 철자가 자 모음 그리고 w 여기 안 들어가니까 자음이니까 자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니까 w를 한번더 써주고 ed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마찬가지요. play도 지금 보니까 모음 하나 자음 하나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Y를 한번더 써주고 ED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했죠. 여기 나오는 W나 Y 같은 경우는 이때 여러분들 모음과 만나서 모음 발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ED를 붙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친구들이 질문하는 동사 중에 하나가 Fix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뒤에 발음 보게 되면 끝나는 발음이 X 이거예요, 여러분들. Fix. 그러니까 단자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를 한번더 써주지 않고요, 그냥 ED를 붙여주는 경우 예 해당이 되는 거고. 쌤 너무 어려워요.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W, X, Y로 끝나는 규칙형의 동사는요, 어떤 경우에도 W나 X나 Y를 한번더 써주고 ED를 붙여주는 경우는 절대 없. 라는 거.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규칙형인 경우에는 W나 X나 Y로 끝나는 경우 그냥 ED가 붙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쉽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이 동사 볼까요? 아까 우리 문제로 봤던 동사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철자가 지금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네요. 맞죠? 그러면 T가 한번더 나와주고 ED를 붙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자,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발음되는 모음이 두 개죠. 그러면 어디를 강하게 읽어줘야 될지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 영어 단어의 강세예요. 그런데 이 단어 어떻게 읽죠? visit 또는 visit. 어떤 게 자연스럽지요? 그래요. visit. 이게 자연스럽지요. 앞에 나오는 모음의 강세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철자가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요. 하지만 그 모음이 강세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 자음을 한번더 써주지 않고요. 그냥 ED를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요. Open, Listen. 아까 봤죠, 여러분들? 얘도 철자로 보게 되면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이거지만 자음이 한번더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 강세가 오기 때문에 그냥 ED를 붙여주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했죠? 그러면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자음과 Y로 끝나는 경우, 이거? 그래요. 자, Y는 뭘로? I로 바꿔주고 ED를 붙여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고요. 우리 교재에 copy, cry, marry, study, try, worry. 전부 다 공통점이 자음과 Y로 끝나고 있죠? 자, Y는 뭘로? I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과거형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뭘 붙이는 거야? 그래요. ED를 붙여준다라는 거. 기본적인 원칙, 규칙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모음과 Y로 끝나는 동사 나와

거 화면 통해 확인이 됩니다. 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문제 몇개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음 동사의 과거형을 써주는 건데요. 말로는 여러분들 특별한 철자가 보이지 않죠? 규칙형입니다. W로 끝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ED 붙여주면 되고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 cover. 자, 철자는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주지만 앞쪽에 강세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ED를 붙여주는 경우고요. 마찬가지예요. Enter. 앞쪽에 강세가 오지요. 철자는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주지만 그냥 ED가 붙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happen. 마찬가지예요. 앞쪽에 강세가 오지요. 철자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주지만 뒤에 나온 자음 한번더 써주지 않고요. 그냥 ED만 붙는 경우야. 허리는 자음과 Y로 끝나죠. 자, Y는 뭘로? I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ED를 붙여줍니다. Y가 없어지고 I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ED가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plan. 주의하셔야 돼요.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주지요. 그러니까 모자 쓰고 있다가 부딪힌 거야. 혹이 튀어나오는 거지요. 뒤에 나온 N이 한번더 나와주고 ED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save는 E로 끝나네요. D만 살짝 붙여주면 우리 과거형이 되겠고요. stay는 y로 끝나긴 하지만 모음과 y로 끝나기 때문에 그냥 ed를 붙여준 경우에 해당이 돼요. 자,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몇 개의 동사 더 보고서 마무리할게요. agree, e로 끝나죠. d만 붙여주면 되겠고요. enjoy는 모음과 y로 끝나죠. 그냥 ed만 붙여주면 과거형이 되고, 특별한 철자 안 보이죠? 웃다라는 의미의 laugh, 이 동사 그냥 ed 붙여주면 과거형이 됩니다. 하지만 stop은 주의하셔야 돼요.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주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모자 쓰고 있다가 부딪힌 거야. 혹이 튀어나오는 거지요? 뒤에 나오는 자음이 한번 혹으로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P가 나오고, ED를 붙여줍니다. 월이는요, Y로 끝나는데, 그러네? 자음과 Y로 끝나요. 자, Y는 뭘로? I로 바꿔주고, ED를 붙여주는 거지요? 바로 worried. 오늘 마지막 문제의 정답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키 포인트. 우리 화면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어지는 4개의 유닛 내용 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오늘 많은 내용 열공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작품을 즐겨의 여섯 번째 시간 강의로는 우리 46강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작품을 잘 즐기면서 선생님이 낸 퀴즈 숙제도 항상 잘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 퀴즈 먼저 확인해 볼까요? 시를 낭송할 때는 시와 어울리는 몸짓이나 표정을 사용한다. 정답은 O였습니다. 낭송은 우리가 분위기에, 시의 분위기에 어울리게 읽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었잖아요.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저울 하면 이렇게 정말 양팔저울처럼 팔을 옆으로 하고 이쪽 저쪽으로 기운다 이런 몸짓을 하면 시와 어울리는 분위기, 몸짓을 사용해서 낭송을 하는 게 되겠죠. 정답은 O였습니다. 내용과 어울리는 몸짓, 표정, 그리고 목소리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생생하게 낭송하는 비결입니다. 선생님 시 낭송 굉장히 잘하거든요. 여러분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시를 막 읽을 때 선생님 정말 재밌게 잘 읽어주신다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선생님이 어울리는 목소리와 뭐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재미있게 느꼈을 것 같아요. 오늘

단원 확인 평가의 7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63쪽을 활짝 펴주시면 돼요. 7번부터 9번까지의 문제는요, 이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보니까 이 시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난 지금 12살이라는 시였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5학년 친구들도 12살이어서 시의 내용에 많이 공감이 됐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선생님 이렇게 낭송을 할 때, 몸짓을 한다면 뭐 이런 몸짓을 할 수도 있겠죠.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내가 마치 흔들리는 것처럼요. 난 지금 자, 이라고 할게요. 우리 문제에서 풀어봐야 되니까. 엄만 벌써 이 들길 원해. 근데 지금 기역 니은이니까 다른 단어인 겁니다. 하지만 난 지금 봄. 나와 봄이라는 계절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죠.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여름이 되면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너무 푸르러서 눈이 부실지도 몰라. 라는 이제 시의 내용을 쭉 읽어보았는데요. 자, 문제로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7번.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계절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에 동그라미 하시오. 이런 것들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표시해 두세요. 들어갈 계절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입니다. 난 지금,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계절은 무엇이죠?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라고도 했었죠? 봄이죠, 봄. 그런데 엄만 벌써 이 계절이 들길 원한다고 했었어요. 무슨 계절이었습니까? 그렇죠. 가을이 들길 원해. 그러면 바르게 짝지은 거 뭐예요? 봄, 가을입니다. 여름, 봄이 아니고요. 그래서 벌써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난 지금 봄인데 벌써 봄보다 더 앞서 있는 계절. 가을이 들길 원한다. 우리가 시의 내용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7번의 답은 1번이네요. 8번. 디귿이 의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디귿 내용 보니까 여름이 들면 우리 봄, 가을 말고도 여름이라는 계절도 등장하죠. 여름이 들면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난 지금 봄인데, 여름이 들면, 그럼 봄 다음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하면 푸르러지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조금 더 성장했을 때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답을 찾아보면 여러분 몇번 하셨어요? 몇 번의 정답이 있죠? 그렇죠. 4번의 정답이 있죠.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듯이, 우리 나라는 대상을 계절 중에 봄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무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빗대어서 표현을 했는데,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듯이, 나 또한 지금 12살이지만, 점점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내가 여름에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보호해야겠어. 이런 내용도 아니었고, 여름이 되면 나무가 푸르러진다? 당연한 내용이긴 하지만, 나와 관련이 있어야 하죠. 여름이 되면 나무가 푸르러진다 아니라 여름에 눈부시게 외모를 가꾸겠다. 외모뿐만 아니라 성장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 외면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습도 중요하잖아요. 외모를 가꿀 것이다. 이것도 틀린 내용. 여름이 되면 나무가 푸르른 곳으로 놀러 갈 생각이다. 아, 여름에 푸른 곳으로 놀러 가야지라는 내용 아닙니다. 왜 이런 계절을 사용했을까? 난 지금 봄인데, 여름이 되면 더 성장할 것인데, 엄마는 벌써부터 내가 다 성장해서 가을이 되길 바라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죠. 4번이 정답. 9번. 분위기를 살려 이 시를 알맞게 낭송하지 못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낭송, 시를, 생생하게 읽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한다고 했어요.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고 했었죠. 시의 내용을 보고 기뻐하는 활기찬 분위기인지 아니면 좀 차분한 분위기인지 슬픈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후에 그 분위기를 살려서 읽어야 하잖아요. 즉, 낭송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친구를 한번 찾아봅시다. 명진, 전체적으로 똑같이 힘들어하는 목소리로 낭송했어. 전체적으로 똑같이잖아요. 부분, 뭐, 시의 1연, 2연, 3연 내용이 달라지면 그 분위기에 맞게 변화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똑같이 힘들어하는 목소리로 낭송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뭐, 여름이 되면 푸르러질게 하는 내용에서는 조금 더 활기찬 목소리로 하는 것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명진 틀렸고요. 은수, 나무처럼 푸르러

읽기 부분을 낭송할 때는 어울리는 몸짓이나 표정으로 낭송을 했대요. 뭐 나무니까 뭐 이렇게 나무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이렇게 어울리는 몸짓이나 표정으로 낭송을 했대요. 그러면 알맞게 낭송한 거 맞죠? 하늘,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부분을 낭송할 때는 말하는 이의 마음을 상상하며 낭송했어. 우리가 낭송할 때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처지를 이해하면서 상상하면서 낭송하면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다라고 단원 핵심 내용 정리할 때 짚어봤었잖아요. 그럼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아, 내가 자라면서 어떤 겪는 성장통일 수도 있고 나는 봄인데 엄마는 빨리 성장해서 가을이 되길 바라니까 그런 속도가 안 맞아서 어떤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낭송할 때는 말하는 12살 나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낭송하는 게 좋죠. 그래서 알맞게 낭송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예요? 명진이네요. 희망적인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똑같이 힘들어하는 목소리를 낭송하는 것은 분위기를 살리는 방법이 아니죠. 10번부터 12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로 쓰고 싶은 대상이 뭐예요? 소나기네요, 소나기.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죠. 그것이 대상의 특징입니다. 갑자기 내리는 거야. 여태까지는 뭐 맑았는데, 하늘이 맑았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비가 내리면 우리가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나기를 어떤 대상에 비유하고 싶어요? 그냥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어떤 비슷한 대상에 비유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대상이 뭐였죠? 우리 이 작품도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 아래 비유적인 표현을 먼저 보면은 힌트가 되겠죠. 자, 소나기는 하늘에서 터진 물풍선이다 했으니까 비유할 대상이 물풍선이겠죠. 비유할 대상을 정할 때는 두 가지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대상 사이에 비슷한 점이 뭐예요? 소나기와 물풍선의 비슷한 점. 갑자기 쏟아진다. 또. 뭐, 주변을 흠뻑 적신다. 이런 것들이 비슷한 점이 되겠죠. 문제에서 만나볼 테니까 일단 이 정도로만 선생님이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시를 쓰는 과정. 시로 쓸 대상을 찾는 과정. 시에서 인상적인 표현을 찾는 과정. 시를 쓰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 시로 쓸 대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비유적 표현을 만드는 과정. 말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건 뭐예요? 그렇죠. 5번의 내용이 있죠. 시로 쓸 대상이 뭐였어요? 소나기였는데 그 특징이 뭐였지? 아, 갑자기 내리는 거였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비유적인 표현. 아, 어떤 거랑 비슷했지? 아, 물풍선이랑 비슷하네. 어떤 점이 비슷해? 갑자기 내리는 거. 그 흠뻑 적시는 거 이런 것들이 비슷하네. 그럼 이런 표현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따라서 5번이 정답인 거죠. 다른 것들도 다 맞는 것 같은데 가장 정확한 것은 바로 5번에 있죠. 그 대상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비유적 표현을 만드는 과정.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은 5번에밖에 없네요. 그렇죠? 11번입니다. 기억에 알맞은 대상을 쓰시오. 아까 선생님이 여기 옆에서도 적었었죠? 완성된 비유적인 표현을 보니까 소나기라고 적으면 안 돼요. 자, 기억은 뭐예요? 비유할 대상입니다. 소나기는 시로 쓸 대상이고요. 자, 뭐에 비유했어요? 하늘에서 터진 물풍선이다 했으니까 기억에 들어갈 것은 물풍선이네요. 기억에 들어갈 대상을 쓰라고 했는데 니은 내용 적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호도 잘 확인하시고요. 12번입니다. 니은에 들어갈 비슷한 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을 완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소나기와 다시 한번 적을게요. 물풍선 사이에 비슷한 점 한번 찾아볼까요? 빠르고 날씬하다? 어떤 그 형태나 아니면 속도를 비슷한 점으로 찾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모양과 색깔이 비슷하다? 아니에요. 물풍선은 뭐 색깔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색깔 모양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요. 동그랗고 냄새가 향긋하다? 소나기가 동그랗고 향긋한 거본적 있나요, 여러분? 냄새를 맡아보거나? 아니에요.
어떤 향과 관련되어 있는 건다 답이 아니겠죠. 향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무기로 뿌리듯 서서히 적신다? 적신다라는 표현 때문에 4번이랑 헷갈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두 가지의 특징 뭐예요? 갑자기 내린다잖아요, 그렇죠? 서서히 적신다랑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4번도 아니고요. 갑자기 쏟아져서 주변을 흠뻑 적신다. 두 가지가 비슷한 점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 몇 번이요? 5번이요. 비유적인 표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13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그런 문제네요. 박사님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이야기의 일부분이에요? 사랑이 뭔데요? 라는 이야기의 일부분이네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박사님, 방금 전까지 어머님을 생각하고 계셨군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로봇. 로봇의 이름 뭐였죠? 다시 우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적어봅시다. 휴먼이 되었죠. 휴머니드. 여기 밑에도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읽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름도 이렇게 붙였다라는 내용 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읽을 때, 박사님, 방금 전까지 어머님을 생각하고 계셨군요. 삐리삐리. 이렇게 로봇처럼 읽을 수도 있지만, 이 로봇은 뭔가 특별해요. 왜요?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정말 사람 같은 로봇이기 때문에 읽을 때도 정말 사람처럼 읽어보았습니다. 박사님! 방금 전까지 어머님을 생각하고 계셨군요. 심지어 사람이 못하는 것까지 지금 할수 있는 로봇이잖아요.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응, 그걸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박사님이 놀랐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감정 어떻게 느꼈지? 하니까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파장이 물결처럼 꽤 오랫동안 지속되니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문장 굉장히 인상적이고 마음에 든다라고 했었죠. 너무 멋진 문장 아닌가요?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비유적으로 어떻게 얘기했어요? 파장이 물결처럼 꽤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리움도 그렇고, 물결도 그렇고, 뭔가 파장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비슷한 점이 있었죠. 오늘까지만 그립고 내일부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그립고 강도가 점점 약해질 수는 있지만, 마치 물의 그 물결처럼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줄어들다가 나중에 고요해지는 그런 점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선생님도, 일기를 쓰거나 시 쓰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이 표현을 보고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멋진 시를 한편 써봐야 되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요.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파장이 물결처럼 꽤 오랫동안 지속되니까요. 그래서 어머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로봇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가 또 놀라서 얘기하죠. 휴머니드, 너 이젠 사람이 다 됐구나. 내가 개발했지만, 기특하다. 뭐 이런 감정도 담겨 있겠죠? 문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문제라고 하지? 내 로봇을 잘 관리를 안 해줘서 토라졌나? 아니죠. 로봇 휴머니드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다. 김수철 박사는 로봇을 살포시 끌어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래도 감정이 아주 없는 분은 아닌 것 같았죠. 로봇을 살포시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아니면은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감정을 읽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속삭였죠. 사람이 왜 문제인데? 저는 이제 사람의 감정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휴머니드라는 로봇의 개발을 성공한 거죠.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 사람의 감정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반대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 생각하기에 나는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러나는 그런 문장인 거죠. 그래서 나와는 반대로 사람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당연히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 좋고 싫은 거 느낄 수 있잖아.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적어도 이 부분까지는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볼게요. 13번. 이 글에서 김수철 박사가 그리워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찾을 수 있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박사님, 지금까지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셨군요. 했을 때, 응, 어떻게 알았지? 했으니까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죠. 14번입니다. 기억과 같이 표현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건데요. 기억 살펴보니까, 선생님.

의 마음을 울렸던 문장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파장이 물결처럼 꽤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것이 비슷한 점이겠죠. 그리움이라는 감정도 물결도 오랫동안 지속된다 하는 것이 공통점이니까 1번, 2번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이에요? 오래 지속되어서.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금세 사라질 수 있는 것이면 한편으론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 막 애달아할 필요도 없으니까. 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감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15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로봇 휴머니드가 니은처럼 말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는 건데요. 문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나왔었죠? 휴머니드, 너 이제 사람이 다 됐구나 라고 하니까 문제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까닭이 나오게 되죠. 로봇 휴머니드 자신은 어느 정도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반면에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게 된 거잖아요. 반대로라는 단어도 실제로 본문에서 나오죠.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했으니까 그대로 잘 적어주면 니은처럼 휴머니드가 말한 까닭이 되겠습니다. 16번부터 17번 문제는요. 이 부분을 읽는 건데요. 구경꾼들이 모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우리 이거 문제로도 만나본 적 있었죠. 기웃거렸다 아니고 갸웃거렸다. 뭐지? 하는 거지. 갸웃거렸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듯 한꺼번에 물어왔다. 사랑이 뭔데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죠. 이야기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말을 들은 김수철 박사가 갑자기 어머니 앞으로 내달렸다. 그러고는 있는 힘을 다해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어머니는 그제야 아들이 사랑의 감정을 되찾는 것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처음부터 사랑의 감정을 모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잊고 있다가 다시 되찾는 행동이죠. 앞으로 내달려서 어머니를 끌어안은 것. 그래서 어머니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구경꾼들도 그들 두 사람처럼 서로를 끌어안은 채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안간힘을 썼다. 구경꾼들은 어느새 자신들의 가슴이 따스하게 데워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구경꾼들은 모두 한마디씩 말했다. 아, 이런 게 사랑이군요. 아, 이제야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군요. 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슴이 따스하게 데워져 오는 것을 느낌으로써 구경꾼들도 모두 느낀 겁니다. 자, 그럼 16번 문제 풀어볼게요. 사람들이 기억과 같이 물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뭔데요? 이건 질문이에요, 질문. 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 가서 여쭤보잖아요.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잊어버려서 5번의 답이 있죠. 뭐, 약속한 적 없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 거 아니었고, 사랑의 감정을 되찾았기 때문에 질문한 게 아니죠. 이 질문이라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이 있고요. 말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하는 의미의 질문도 아니었고, 김수철 박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고요. 17번 또 서술형 문제가 나왔는데요. 니은과 같은 감정을 느꼈던 상황을 떠올려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것 중에서 니은과 같은 감정을 느꼈던 상황을 쓰는 거예요. 그럼 니은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가슴이 따스하게 데워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뭔가 감동을 받았거나, 내가 가슴이 따스하게 여러분들 경험을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를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도움을 받았던 거, 이런 상황을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속상해하고 있을 때 친구가 먼저 다가와 위로해주는 상황, 이런 상황 어때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또는 너무 속상해하고 있었지만 친구가 위로해줘서 가슴이 따스한 그런 느낌을 받았잖아요. 이런 예시를 통해서 비슷한 상황을 적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친구랑 다투었다, 화가 났다, 속상했다 이런 것은 적으면 안 되죠. 니은과 같은 감정을 느꼈던 상황을 한 가지 적었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20번까지는요, 주몽이 나오는 우리 알에서 태어나다 신화를 읽고 푸는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가, 나, 다가 있는데 미리 문제를 풀어봤던 학생이라면,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꼈을 거예요. 이 가, 나, 다가 순서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섞여 있거든요. 우리가 문제로도 풀어봐야 하는데.

일단 각각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순서를 한번 제대로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몽은 강물을 바라보며 크게 탄식했습니다. 아, 이 문장만 봐도 우리 어떤 장면이었는지 기억나죠? 화를 면하기 위해서 궁궐을 벗어나서 막말 타고 달리면서 도망가는데 탄식을 한 이유는 뭐예요? 강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해모수의 아들이며 강의 신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화를 피해 도망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따라왔으니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라와 물고기가 떠오르더니 몸을 이어 강 건너편까지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까지가 가의 내용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생님 구분해 둘게요. 그럼 나의 부분도 읽어볼게요. 히힝, 뭐죠? 웃는 게 아니라 말이 갑자기 앞다리를 치켜들고 멈추었어요. 깊은 강물이 주몽 일행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대소의 무리가 뒤쫓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내용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다. 어느 날 왕이 마구간에 왔다가 나뭇가지 같이 마른 말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아, 이 장면도 우리 기억나는데요. 다른 말들은 모두 털이 반지르르 하고 살이 쪘는데 저놈만 비쩍 마른 것이 볼품없구나. 저 말을 내게 줄 테니 잘 먹여보아라. 이렇게 해서 주몽은 천하의 명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오는 건 뭐예요? 다의 내용이 먼저 오겠죠. 1번. 처음에 그 주몽이 타고 달리는 이 말과 같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명말을 얻게 된그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주몽을 죽이기에는 재주가 너무 아깝고 그다음 살려두자니 정말 그 태자의 말처럼 뭔가 캥기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가지고 말 먹이는 일을 시켰잖아요. 천한 일을. 그래서 다의 일이 가장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중에서 다음 순서에는 뭐가 오죠? 바람처럼 달리던 주몽의 말이 갑자기 멈추었죠. 그리고 나서 탄식을 한 거잖아요. 아, 왜 강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하니까 나중에 이 해모수의 아들이며 강의 신 하백의 내가 외손이다 하는 말을 듣고 다리를 만들었다가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글은 다, 나, 가의 순서인데요. 문제에서도 나올 것 같아요. 그의 가, 나, 다를 일이 일어난 자례에 따라 기호를 쓰시오. 바로 나오고 있네요. 순서가 마구 섞여 있었지만 우리는 이야기의 장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오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오지? 떠올려보면서 풀수 있었죠? 가장 처음에 나온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 강물이 앞길을 막았고, 자라와 물고기가 다리를 만들어준 가. 이 순서대로 여러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예요. 기역과 니은은 무엇을 빗대어 표현한 것인지 알맞게 짝지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기역과 니은은 뭔가를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무엇을 빗대어 표현했을까를 찾아보는 거죠. 바람, 나뭇가지. 자,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바람 같은 친구 좋아할 때도 바람 나왔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의 바람도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을 수도 있죠. 바람의 특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봅시다. 기억부터 보면 이것은 주몽이 탄 말, 그리고 마른 말 중에서 어떤 것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저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말을 얘기한 거니까 마른 말은 아니죠. 주몽이 탄 말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나뭇가지는 뭐예요? 나뭇가지처럼 마르고 앙상하고 가느다랗고 한 것은 명마 주몽의 말, 마른 말 중에서 마른 말이네요.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명마 주몽의 말, 마른 말 사실은 다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나뭇가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 알맞은 것은 마른 말이죠. 처음에는 비쩍 말랐다가 주몽이 말을 잘 먹여서 명마로 키웠고 그 명마를 타고 바람같이 빠르게 달린 건데 각각이 무엇인지, 무엇을 빗대어 표현한 것인지 알맞게 짝지으라고 했으니까 3번에 있는 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그 대상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겠구나 하면서 순서대로 잘 짝지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예요. 글 가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알맞게 말한 친구입니다. 인상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대상이 나에게 주는 강한 느낌, 이런 것을 인상적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인상적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노는 것만 마냥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문제를 풀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 때까지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쉬는 시간에 선생님한테 와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이런 친구 인상적이다. 이렇게 선생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인상적이라는 게 말의 뜻이 뭐라고요? 어떤 대상이 나에게 주는 그런 강한 느낌을 인상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인상적인 장면을 알맞게 말한 친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주몽이 강물을 바라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자, 주몽이 강물을 바라보는 장면. 여러분들 떠올려보세요. 왜 강물을 바라봤죠? 내가 빨리 뒤쫓아오는 무리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데 강물이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일단 동민이까지 읽어봅시다. 동민, 수없이 많은 자라와 물고기가 떠올라 다리를 만드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비슷한 부분의 장면인데요. 강물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냥 고요한 강물 따라서 뭐 마음 수련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강물이 막고 있으니까 막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걸 어찌할꼬 하면서. 그래서 그냥 바라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하고요. 동민이의 설명은 인상적인 장면을 알맞게 찾았다고 할수 있죠. 수없이 많은 자라와 물고기가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데, 떠오르는 것도 신기하고 떠올라서 다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 이유를 조금 더 물어보면 신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동민이가 되겠네요. 강물을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 탄식하다가 다리를 놓아주니까 따라서 그 다리를 따라서 피하게 됐었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동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20번까지 문제 잘 풀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내주는 퀴즈 확인하고 가세요. 매우 우수한 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OX 퀴즈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답을 직접 적어야 하는 그런 퀴즈 문제입니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낸 퀴즈 잘 풀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지권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판이 움직임에 따라서 지각에서는요, 지진이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새로운 대단원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빛과 파동 중에서도 오늘 시간은 빛에 대한 이야기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요, 원대한 개념 미션으로 수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물컵 안에 무엇이 숟가락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물컵에 담긴 숟가락은 왜 꺾여 보이는 것일까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숟가락이 어때 보이나요? 네, 마치

분리된 것처럼 꺾여 보입니다. 실제로 이 숟가락 정말로 꺾인 것일까요? 만약 꺾인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빛과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숟가락이 꺾여 보이는 것일까요? 오늘 시간은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역시도요, 개념 아이템 차곡차곡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개념은요, 바로 빛의 반사와 굴절입니다. 우리 한번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빛이 다른 물체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바뀌어서요, 되돌아오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빛의 반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끔 눈이 너무 부실 때, 거울에 빛이 반사되어서 눈이 너무 부셔. 이런 말들 한 번쯤은 써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거울에서 이처럼 빛이 반사가 됩니다. 한번 그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시면요, 거울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들어오고 있는 이 빛을 우리는 입사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다가 거울이라고 하는 경계면에서 반사되어서 원래 그 빛이 들어오던 쪽으로 어떻게 반사되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빛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반사하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요, 우리 거울에 수직인 선을, 가상의 선 하나를 이렇게 그은 다음에요, 우리가 이걸 법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입사하는 빛과 법선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을 무엇이라고 입사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번에는 법선과 반사하는 빛이 이루는 각, 이 각을 우리는 반사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요, 항상 빛이 반사할 때는 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습니다. 우리 과학에서 항상 이러한 것이 적용돼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요? 그렇죠. 법칙이죠. 반사 법칙은요, 빛이 반사할 때 무슨 각과 무슨 각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을 할때 경계면에서 이번에는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빛의 굴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개념 미션 사진 기억나시나요? 실제로 물과 그 안에 그 위에 있는 공기의 경계면에서 빛이 꺾여서 나아가는 굴절이 일어나다 보니 마치 우리 눈에는 숟가락이 꺾인 것처럼 보였던 거거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빛이 공기에서 어디로 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굴절되어서 빛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공기 중에서 들어가는 이 빛을 입사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 이 빛이 어떻게 진행 방향이 꺾여서 물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 빛을 우리는 굴절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물과 공기의 그 경계면의 수직으로 그은 이 가상의 선을 법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법선과 입사하는 빛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입사각, 그리고 법선과 굴절하는 빛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반사에서는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요, 우리 빛이 굴절될 때는 입사각이 커지면 무엇도 굴절각도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해보면요, 입사각이 커지면 무엇도 굴절각도 함께 커지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시간이 빛의 반사와 굴절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다음 화면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물체를 본다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 무엇이 빛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떠한 빛의 경로에 의해서 우리가 물체를 볼수 있을까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시면요, 맨 처음에는 광원인 물체를 볼 때라고 되어 있어요. 광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전등이나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낼수 있는 물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전등과 같은 광원을 봤다면 전등에서 바로 무엇이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아, 우리 광원이라는 물체를 바라볼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광원에서 눈으로 바로 빛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모든 물체가 다 광원인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밤에 방불을 끄고 전등을 다 끄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물체 잘 보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물체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 빛의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으려면 주변에 어떠한 빛이 있어야만 해요. 이렇게 전등이 켜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낮에 태양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빛 에너지가. 그렇다면 우리 이때 빛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라고 했을 때이 광원이라고 하는 물체에서 먼저 빛이 나왔을 거예요. 그 빛이 어디로 들어가서 책으로도 들어가서 책이 그 빛을 반사시킵니다. 그럼 물체에서 반사된 그 빛이 어디로 우리의 눈으로 들어올 때, 아, 그 물체를 볼수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정리해보면요. 광원이 아닌 물체를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로 들어가고, 물체는 다시 그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 눈에 그 빛이 들어오면 물체를 비로소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시간이 빛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빛의 반사와 굴절을 이용한 거울과 렌즈라고 하는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거울이나 렌즈에 비치는 물체의 모습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상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어떠한 물체들을 바라볼 때 거울 안에 들어있는 그 물체의 모습을 우리가 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평면 거울에는 도대체 어떠한 상이 만들어질까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 평면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평면 거울 앞에는요, 지금 귀여운 무엇이? 펭귄 모양의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으로 이 거울 앞에 있는 펭귄, 거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떠한 빛의 경로가 있었길래 우리 눈에 이 펭귄이 보이게 되는가라는 걸 한번 따져볼게요. 자, 주변에 있었던 광원에서 빛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들어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가 됩니다. 그럼 반사된 두 빛이 어디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거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울에서 다시 그 빛이 반사되어서 내 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당연히 거울에서 반사될 때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고 하는 반사 법칙이 적용된 채로 지금 이렇게 반사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거울에서의 물체의 모습, 즉 상은요, 언제 어디에 생기냐라고 했을 때 물체에서 나오는 두 빛이 만나는 지점 혹은 그두 빛을 연장한 선이 만나는 지점에 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얘기 조금만 더 깊게 해볼게요. 물체에서 지금 두 빛이 나아가고 있어요. 그 빛이 거울에서 반사되어서 내 눈에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물체에서 나온 두 빛이 만나는 지점 혹은 두 빛을 어떻게 뒤로 이렇게 연장시켜서 그두 빛이 어떻게 되는데 만나는 지점에 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럼 평면 거울은 상이 지금 어디에 생기냐라는 걸 봤더니 지금 물체와 평면 거울 그리고 상이 어떠한 거리에 같은 거리에 지금 떨어져 있구나. 무엇으로부터? 평면 거울로부터. 그래서 이 평면 거울에서는요, 상이 평면 거울을 기준으로 물체와 대칭인 위치에 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칭인 위치라는 건 어떤 거예요? 평면 거울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이 물체와 상이 딱 포개지면 우리가 그것을 대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요, 평면 거울에서 만들어진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와 지금 상의 크기가 어떠한가요? 똑같죠? 자, 그럼 우리 평면 거울에서 생기는 상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거울을 기준으로요, 물체와 어떤 위치에? 그렇죠. 대칭인 위치에 물체의 어떤 크기에 같은 크기의 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이 거울은요, 평면 거울만 있지 않고요,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도 있을 거거든요. 그두 거울에 생기는 상의 특징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울은 볼록 거울입니다. 볼록 거울 보시면요, 빛이 들어오는 쪽에 거울이 어때요? 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과 렌즈에서 물체와 거울이 가까울 때는 어떤 상이 생기고, 물체와 거울이 멀 때는 어떤 상이 생기는지 그 상의 특징을 공부하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사실은

상의 특징을 표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 앞에서 그림으로 살짝 맛을 보고 느낌을 얻은 다음에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볼록 거울에 어떠한 물체를 한번 그려볼 거냐면요. 거울 앞에 지금 요 화살표 모양의 물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마치 평면 거울 앞에 그 펭귄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었듯이 이 볼록 거울 앞에는 어떤 물체가 이 화살표 물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물체에서 나가는 두 빛이 만나는 지점 혹은 그두 빛을 연장한 선이 만나는 지점에 상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에서 지금 빛이 첫 번째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바깥으로 퍼지도록 볼록 거울은 반사를 시킵니다. 이번에는요, 빛을 어디로 보낼 거냐면 볼록 거울의 중앙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이렇게 반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첫 번째 빛과 두 번째 빛이 만나는 점 혹은 연장시켰을 때그 연장된 두 선이 만나는 점에 상이 생길 거거든요. 그럼 이쪽으로는 만나지 않으니 어디로 이렇게 연장을 시키면 어디서 만나고 있어요? 어디서 요 지점에서 만나고 있고요. 그럼 그때의 상은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여러분들, 볼록 거울에서 만들어진 상은요, 물체보다 크기가 어때요? 작아졌어요. 아, 볼록 거울에서 만들어지는 상은 상의 크기가 물체보다 작고요. 그리고 지금 상이 뒤집어졌나요? 똑바로 서 있나요? 네, 똑바로 서 있죠. 우리가 작고 이것을 바로 선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내용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록 거울이고요. 물체까지 거리에 따른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록 거울이 지금 귀여운 곰인형과 가까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그때 그 거울에 만들어지는 상은요. 이 곰인형보다 크기가 살짝 줄었고요.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선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요, 거울로부터 물체를 조금 더 멀리 이동시켰어요. 그랬더니 상의 크기 어떻게 됐나요? 더 작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물체를 거울로부터 더 멀리 더 보냈어요. 아주 멀리 있을 때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상의 크기 어때요? 굉장히 작아졌죠. 아, 볼록 거울에서는 물체가 거울로부터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항상 상의 크기는 어때요? 작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멀리 보내면 보낼수록 더 상의 크기는 점점점 작아진다라고 결론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볼록 거울이고요. 여러분들, 볼록 거울 보면은 이 곰인형의 상이 되게 작아졌다라는 건 우리는 그 곰인형 주변에 다른 배경까지 다볼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거 볼록 거울의 특징 뭐라고 하냐면 넓은 시야를 볼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볼록 거울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예를 보면요, 넓은 시야를 봐야 할때꼭 볼록 거울을 설치하거든요. 바로 그것이 대표적으로 도로의 안전 거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저쪽에 코너 쪽에는 잘 보이지 않는 차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차선을 잘 봐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보이지 않는 쪽에 볼록 거울을 설치하면 평면 거울을 설치했을 때는 이만큼밖에 보지 못하는데 볼록 거울을 설치하면 시야가 더 커지니까 더 넓은 이 바깥쪽까지 다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보면 다른 차선을 다볼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안전하겠죠. 마찬가지로 방범용 거울도요, 우리 편의점에서도 볼수 있고요.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서도 볼수 있는데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방범용 거울을 설치를 하면요. 넓은 시야의 코너까지 우리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측면 거울은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석에 이렇게 양쪽에 보면 귀엽게 나와 있는 거울 두개 있거든요. 마치 귀처럼. 사이드미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동차 측면 거울도 볼록 거울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운전자가 차선을 바꿀 때옆 차선 말고 옆옆 차선도 보면 훨씬 더 운전이 안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넓은 시야를 보면서 운전을 할수 있게 볼록 거울을 자동차 측면 거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오목 거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 거울은요, 빛이 거울에 나란하게 들어오다가 반사되어서 한 점에 모이는구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우리 거울에서 만들어진 상의 특징을 그림으로 먼저 느낌으로 잡고 표로 정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림 그리는 건꼭 모르셔도 뒤에 표로 정리하는 내용은 꼭잘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거울과 물체가 가까울 때도 한번 그림을 그려올 거고요. 그리고 거울과 물체가 멀 때도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거울 앞에 화살표 모양의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화살표 모양의 이 물체를 거울에 반사돼서 우리가 상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는요, 요렇게 들어온 빛은 어떻게? 요렇게 중앙으로 갈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빛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울 중심으로 선생님 보내볼게요. 그럼 요렇게 들어간 빛은 요렇게 나아가겠죠. 그럼 이두 빛, 지금 만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뒤로 이렇게 연장시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뒤로 이렇게 연장시켜주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된 상이 만들어져요? 상이 물체보다 크기가 어때요? 커졌어요. 상의 크기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아, 물체와 거울이 가까워졌더니 오목 거울에서는 어떤 상? 크고 뒤집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이걸 아까 말했듯이 바로 서 있는 상이다 해서 바로 선 상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거울로부터 물체가 굉장히 멀리 있다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 물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물체에서 나오는 두 빛을 또 그려봐야겠죠? 이번에는 요렇게 들어온 빛은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은 경로로 이렇게 나아갈 것 같고요. 이번에는 여기 중앙으로 보내볼게요. 하나의 빛은 요렇게 중앙으로 가서 요렇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번에는요, 두 선이 지금 어디서 만났냐면요. 바로 이 위치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물체의 상이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네. 거꾸로 선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이 뒤집어졌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요. 아, 오목 거울은 거울과 물체가 가까우면 크고 바로 선 상이 만들어지는데 물체를 거울로부터 점점점 멀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는구나.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물체까지의 거리에 따른 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목거울과 물체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곰인형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습니다. 아,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이제 물체를 거울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곰인형이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네요. 어떤 상이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거울로부터 이 곰인형을 더 많이 멀리 보냈더니 곰인형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많이 작아졌어요. 아, 아주 멀리 보냈더니 작고 거꾸로 선 상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오목거울의 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오목거울의 활용은요, 물체와 거울이 가까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치과용 거울과 화장용 손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치과용 거울 왜 사용할까요? 네, 치 안에 구석구석 보고 싶어요. 그럼 치아를 어떻게 하면 확대해서 보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치아와 거울을 가까이 둔 다음에 보면요. 크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져서 확대된 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용 손거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태양열 조리기와 성화 체화 거울도 오목 거울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오목 거울의 특징 중 하나가 거울에 나란하게 들어왔던 빛이 한 점에서 모였어요. 우리 태양열 조리기라고 하는 건이 태양빛을 모으는 거잖아요. 태양 거울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을 거고요. 한 점의 태양빛 모으면요. 열이 나옵니다. 그 열을 통해서 이렇게 조리, 요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체화, 불을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오목 거울은 거울이랑 상, 물체를 가까이 두면 상의 크기가 커지고 바로 선상이 생기는데 우리가 물체를 점점점 멀게 해주면 언젠가는 상이 뒤집어지고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지고 더 멀게 하면 작고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머릿속에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볼록 렌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렌즈라고 하는 것은 빛이 렌즈에 들어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굴절되고 있어요. 렌즈는 빛의 굴절을 이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면 볼록 렌즈는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지금 한 점에 모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도 선생님이 어떻게 물체와 렌즈가 가까울 때 그리고 멀때 따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렌즈로부터 물체가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굴절되는 두 빛을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빛은 이렇게 따라서 굴절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렌즈의 중앙으로 우리가 빛을 보낼 텐데, 렌즈의 특성상 렌즈의 중앙을 지나는 빛은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두선안 만나겠죠? 그럼 뒤로 연장시키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면요. 이쪽에서 만나네요. 그러면 이 물체에서 볼록 렌즈 위에 생기는 상은 어때요?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아, 가까울 때는 크고 어떤 상이 바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멀리 보낼 거예요. 물체를 렌즈로부터 아주아주 아주 멀리. 그러면 우리 보시면은 이번에는 물체가 렌즈로부터 아주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때 또 생기는 두빛 한번 그려봐야겠죠? 첫 번째 빛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면 여기 따라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중앙으로 보내면은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지금 대략 이쯤에서 두 빛이 만나고 있네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여기 이렇게 일직선하면 요 지점에 상이 만들어질 텐데 상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뒤집어졌죠. 아, 멀 때는 우리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볼록 렌즈가 물체랑 가깝습니다. 어때요? 물체가 커 보이죠? 아, 어떤 상이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렌즈로부터 물체를 더 멀리 보냈어요. 멀리 보냈더니, 기린이 뒤집어졌어요. 어떤 상이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 더 멀리 보냈더니요. 이 거꾸로 선상의 크기도 많이 작아졌네요. 물체와 렌즈가 많이 멀면 볼록 렌즈에서는 작고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물체랑 렌즈가 가깝더니 확대가 됐대요. 우리 확대할 때 과학 시간에 뭐 많이 써요? 돋보기 많이 사용을 하죠. 돋보기, 확대경, 그리고 현미경 렌즈 다 뭐예요?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원시용 렌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시는요, 가까운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우리가 원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시는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안구가 있어요. 사람 눈이거든요. 그럼 눈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망막에 빛이 맺혀야지 우리가 상이 잘 보이는데 문제는 원시는요, 상이 저 뒤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렇게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하면요. 볼록 렌즈는 빛을 좀 모아주잖아요. 그러면 멀리 맺혔던 상을 좀 가깝게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용 안경에는 볼록 렌즈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렌즈, 오목 렌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 렌즈는요, 이렇게 오목한 렌즈고요.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이렇게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오목렌즈 앞에 이렇게 물체가 서 있었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상 한번 그려볼게요. 이선 이렇게 나아갈 거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보는 선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그때는 이렇게 연장시키면 대략 요 지점에서 두선 만나고 있죠. 따라서 어떤 상 만들어지고 있어요? 작고 바로 선상 만들어지고 있네요.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오목렌즈에서는요. 오목렌즈와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도 바로 선상, 멀리 있을 때도 바로 선상, 아주 멀리 있을 때도 바로 선상이고요. 다 모두 물체보다 크기가 작은 상이 만들어집니다. 항상 오목렌즈는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기는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오목렌즈는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요. 바로 근시용 안경. 보통 청소년기 학생들이 쓰는 안경이 대부분 근시용 안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구를 그리면은요. 안구에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그럼 근시는요, 이 안쪽에 상이 맺히는 거예요. 상이 안쪽에 맺히면 멀리 있는 물체가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오목 렌즈는 빛을 퍼트려주잖아요. 미리 빛을 퍼트린 다음에 우리가 안구에 빛이 들어오게 하면요, 상이 원래보다 더 멀어진 이쪽에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두 종류의 거울과 두 종류의 렌즈의 상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개념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전등 아래에서 책을 보는 학생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학생이 책을 보기 위한 빛의 진행 경로로 오른 것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책은 광원이 아니죠. 그럼 항상 빛은 광원에서 시작을 해줘야 되니까 전등에서 나온 빛이 책에서 반사되어서 내 눈으로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이요. 그림은 가와 나는 서로 다른 거울 앞에 똑같은 인형을 가까이 두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가까울 때 어떤 거울은 이렇게 작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블록 거울이었죠. 블록 거울은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졌어요.

0: 거꾸로 선 상이 만들어지고 더 멀리 하면 상의 크기도 작아졌어요. 우리 각각 거울에서 생기는 상의 특징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기억. 가에서는 항상 바로 선 상이 생기나요? 네, 블록 거울에서는 작고 바로 선 상이 생깁니다. 니은. 가에서는 물체가 거울로부터 멀어지면 어느 순간 거꾸로 선 상이 아니죠.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틀렸고요. 나에서는 항상 물체보다 큰 상이 생긴다. 아니죠. 이거 충분히 멀어지면 오목거울에서도 작고 거꾸로 선상 만들어졌습니다. 리을. 나에서는 물체가 거울로부터 충분히 멀어지면 물체보다 작은 상이 만들어집니다. 기역과 리을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떤 렌즈를 통과한 빛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빛이 모이고 있어요. 빛을 모으는 렌즈는 무슨 렌즈? 볼록 렌즈였어요. 항상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길까요? 아니요. 가까울 때는 큰 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돋보기에 사용하는 렌즈였잖아요. 틀렸고요. 렌즈에서 멀어지면 어느 순간 거꾸로 선 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맞고요.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눈의 이상. 우리가 이걸 원시라고 하고요. 볼록 렌즈는 원시를 교정하는 렌즈가 맞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렌즈입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몇 번?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문제는 모두 다 풀었고요. 우리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울에는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빈칸에 들어가는 답안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우리가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빛에 대한 수업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날게요. 안녕!
1: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 아동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름표, 미아방지 팔찌 등 아동 실종 예방 용품을 활용하세요. 목, 팔등잘 보이는 곳에 착용해 주세요. 경찰서나 안전드림 앱에서 아이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을 미리 등록해 주세요. 아동 실종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이의 사진을 찍고 안전드림앱을 통해 갱신해 주세요. 최근 사진일수록 실종 시 아이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 실종,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만점왕 국어 6학년 1학기. 예, 이것은요, 48강까지가 끝이거든요. 근데 46강이거든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세요. 오늘 단원 확인 평가 해 보겠습니다. 출발! 자, 나라면 확인할 수 있어. 네, 라면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무엇을 배우고 난 뒤에 머릿속으로 정리, 정리, 정리해 놓고 그 다음 문제를 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리하고 내용 요약해보고 해보는 버릇을 꼭 들이세요. 자, 우리 계속 공부한 것이 뭐냐면 비판적 읽기였어요. 자, 비판적 읽기는 무엇 하면서 읽는 것이다? 판단하면서 읽기다. 네.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적절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읽기가 비판적 읽기라고 했습니다. 이건 틀렸어! 뭐 이게 아니라, 무조건 잘못됐어! 이게 아니고, 타당한지, 적절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면서 읽는 것이 비판적 읽기라고 했고요.

내용 면에서 타당한지 또 표현 면에서는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읽는 활동, 이것이 비판적 읽기다. 자, 그럼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또 뭐냐? 들어가 봤었었죠? 이때 우리가 읽은 것이 주장하는 글이었어요. 주장하는 글을 딱 읽으면서 과연 이 사람이 내세우는 이 주장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느냐? 즉,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는 주장이냐? 아니면, 또는 중요한 것인가? 네. 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가치가 있으니까 또 중요하겠죠. 자, 이런 주장인 것인지, 그 타당성을 판단해 보았고요. 이 주장을 펼쳤지만, 이 주장이 아무리 좋은, 가치 있는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유를 또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 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튼튼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유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근거가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한 것이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 그림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이 그림만. 자, 이번엔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광고글을 봤습니다. 기억하죠?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 자, 이때 거짓된 표현은 있었는지, 또 과장된 표현이 있었는지, 또 감추는 내용이 있었는지, 요걸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찾아보면서 표현이 적절한 거 맞아? 자, 이렇게 판단을 해 봤었었죠? 자, 어떤 것을 보면서, 광고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봤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아, 나는 비판적 읽기를 잘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자, 네, 터, 표적.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을 볼수 있는 글을 한번 읽어 봤었었죠. 자, 운동장 놀이 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자 주장하는 글 맞습니다. 며칠 전 우리 반에서 운동장 놀이 시설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일을 기억하나요? 운동장 놀이 시설은 누구나 함께 쓸수 있습니다. 옳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놀이 시설을 일단 한번 차지하면 잘 비켜주지 않아요. 놀이 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계속 차지하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양보해야 해?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이 시설은 모두가 함께 쓰라고 만든 것입니다. 끄덕끄덕. 자, 운동장 놀이 시설을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규칙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역, 니은, 또 디귿, 릴. 여기에서 이 글쓴이의 주장은 어느 것일까요? 요거죠? 운동장 놀이 시설을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규칙을 좀 정하자. 이 부분이 주장이 되겠죠? 그러면 주장에 짝이 있었어요. 주장을 잘 뒷받침해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서, 요 디귿 가운데에서 주장을 잘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유는 어느 것일까요? 짜자잔, 이거죠. 놀이시설은 모두가 함께 쓰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장 놀이시설을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규칙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 부분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 예,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했었어요. 왜? 우리는 운동장 놀이시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관람차, 아주 커다란 유원지에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신에 뭐 시소를 써 넣는다든지, 그려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능목도 괜찮아, 쉽게 그릴 수 있는 거, 그치? 이런 거 그려 넣으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러분 좋아하는 정글짐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 글의 내용과 더 관련이 있다. 네, 이런 것도 봤었고요. 글쓴이는 무엇을 공평하게 이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운동장 놀이 시설을 공평하게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기역에서 리을 가운데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이유가 잘 드러난 문장에 기호를 써볼까요? 아까 우리 찾았었죠. 놀이시설은 모두가 함께 쓰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규칙을 정하는 게 어때요?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기호는 디귿 사용해 주시고요. 자, 이 글의 표현의 적절성을 바르게 판단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표현의 적절성입니다. 그래서 제시한 그림 자료는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아. 글쓴이의 주장이 우리와 관련이 없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진짜요? 우리 운동장 놀이시설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요? 예. 글쓴이가 제시한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아. 아니었죠. 그래서 윤서가 잘 짚어냈어요. 바르게 판단했어요.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 예, 그 주장하는 글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벌써 나왔네? 첫째가 나왔네? 우리 주장하는 글의 짜임, 정말, 마르고 닳도록, 예, 봤었죠? 첫째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뭐다?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거였구나. 네, 그쵸? 네. 자, 본론. 본론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주장을 잘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이유를 또 뒷받침해 주는 근거. 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유는 뭐다? 왜에 대한 뭐야? 답이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고요. 왜? 과다하게 사용하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이렇게.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100명 가운데 약 45명이 스마트폰 때문에 대화나 만남이 줄었다고 실제로 대답을 했대요. 100명 가운데 약 38명은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주위 사람과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대요. 아, 실제로 여러분도 문자로 주고받다가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흔하잖아요. 예, 여러분의 경우만 봐도 고개가 끄덕거려지죠.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스마트폰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 자, 두 번째 이유가 되겠지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할때 스마트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온전히 완벽히 집중하기가 어렵다. 스마트폰에서 알림 소리가 나면 띠리링, 뭐가 왔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림 소리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 나옵니다.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띠리리, 리리리리리. 자, 이 부분이었죠. 예, 적절하지 않은, 즉,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떡하니 나타나게 됩니다. 내용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통일감 있게. 글의 통일감 있게. 여기에서 삐까덕한 것이죠. 스마트폰으로 영어 동화를 읽거나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을 들을 수 있고 수학 문제도 풀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들어있는 교육 애플리케이션은 학생이 잘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알아서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이 좋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주세요! 라는 내용이잖아요. 앞 내용하고 안 맞죠. 어울리지 않죠.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 과다하게 사용하세요.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 이 부분. 그러니까 요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가, 예, 타당하지 않은 내용이다. 자, 글쓴이의 주장은 뭐예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였습니다. 글쓴이가 제시한 이유 가운데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찾으셔서, 써 넣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올 겁니다. 학교에서도 이거 물어보는 문제 자주 나올 겁니다. 예, 너무나 예, 우리 학습 목표와 딱 맞는 예,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번엔 네, 그 제품 정보를 꼭 확인하자라는 주장하는 글이었죠. 예, 우리가 아무거나 막 사지 말고 예, 제품 정보를 잘 따져가면서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제품 정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식품 유형이 있다. 여러분, 이런 것 보면, 굉장히 상식이 넓어지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글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언제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준적 있었던 것 같아. 국어 공부를 잘하려면 문제 많이 풀어봐야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문제 유형이 다 비슷하니까. 더 중요한 것은 제시문. 본문, 지문 다 같은 말이죠. 이걸 열심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거의 아 이거 이런 내용이었어. 그냥 딱 외워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국어 공부하는 데 훨씬 더큰 도움이 돼요. 예,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글과 친해져야 된다고. 글과 친해지셔야 돼요. 자,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어요. 과일이나 채소, 채였죠? 과일이나 채소가 들어간 음료는 식품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이걸 알아보자. 일단 과채 주스가 있고요. 과채 음료가 있고요. 혼합 음료가 있다는 것. 자, 식품 유형에 따라 실제 과채즙이 들어간 양이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야, 에? 너 식품 유형 중에 과채 주스, 과채 음료, 혼합 음료가 있는 거 알아? 아니요. 여기 과채즙이 제일 많은 게 과채 주스다, 너? 네. 그러고 간게 아니야. 누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야. 그러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누가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주 출처가 든든하죠? 우리 출처 배웠죠? 예, 이런 출처면 믿을 수 있지. 객관적이지. 음료에 과채즙이 95% 이상 들어있으면 과채 주스. 10에서 95%가 들어가 있으면 과채 음료. 10%보다 더 적게 들어가 있으면 혼합 음료로 표시하도록 누가 정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다? 믿을 만하다. 네. 그러니까 근거를, 믿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스, 요렇게 씁니다. 주스. 그 다음에 케이크, 어떻게 쓸까요? 그냥 생각나서. 케이크. 케이크 아니고 케이크 이렇게 씁니다. 뷔페 가자 아니에요. 뷔페 가자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 이거 프라이팬이에요. 프라이팬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프라이팬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정했어. 우리 외래어들은 이렇게 정하자라고 그냥 정했어요. 몇 개만 좀 알아두세요. 네.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 띠리리리리리리리. 요거 문제 많이 나온다, 그죠? 왜? 우리 이번 단원에서 어떤 재미로 글을 읽는다? 적절하지 않은, 타당하지 않은, 알맞지 않은 내용이나 표현을 고르는 재미로 공부를 한다. 바로 이거죠? 아니, 신선한 제품 고르는 거랑 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신선한 우유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용량을 주의 깊게 살펴보래요. 용량이 적은 우유는 오래 보관해도 괜찮대요. 아, 이건 타당하지 않은 말이죠. 200ml는 보통 한컵 정도 초등학생이 한 번에 마시기에 적당한 양입니다. 학교에서 우유 먹는 친구들 있죠? 거기 그 용량을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자, 용량이 적은 우유를 고르면 우유가 상하지 않아서 1년 동안 신선하게 마실 수 있대요. 우유뿐만 아니라 요구르트, 두부, 어묵도 용량을 확인하면 더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 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속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네. 하지만 재밌어요, 이런 글. 자, 이번엔 사용 연령입니다.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 고를 때 사용 연령을 확인하는 것이 예, 재밌다, 안 재밌다, 이걸 떠나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뭘 보면은 입으로 자꾸 가져가.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예, 항상 안전을 위해서 예, 사용 연령과 또 장난감 이런 걸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장난감의 사용 연령이 3세 이상이라고 쓰여 있다면 3살보다 어린 아이가 그 장난감을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목으로 장난감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몸에 안 좋은 어떤 성분을 이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섭취할 수도 있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장난감총 얘기했었죠? 자, 식품, 전자제품, 장난감, 의약품 같은 제품들은 모두 제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제품 정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니까 이걸 잘 살펴야 똑똑하게 물건을 고를 수 있다. 이말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 안전하고 좋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자가 됩시다!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제품을 고를 때 꼼꼼하게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은 뭘까요? 제품 정보이고요. 다음 중 과채즙이 가장 많이 들어간 식품 유형은요? 과채 주스. 다음 제품을 고를 때 특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을 찾아서 알맞게 연결해 봅시다. 장난감은 사용 연령 살펴보시고요. 음료는 식품 유형 살펴보세요.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중요한 문제, 학습 목표와 관련 있는 문제, 근거, 광고, 가치, 재미, 주장. 주장은 이것 있고 중요한가? 가치죠? 도움이 되냐? 가치 있느냐? 이유는 이것을 뒷받침한다. 또이 그림, 예. 주장.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해줘야죠. 이유를 또 뒷받침하는 것은 근거. 이거 사실, 이거 없어도 넣을 수 있을 만큼 알고 있어야 돼요. 보기 없어도. 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가에서 다에서 제시된 이유, 그 이유 가운데 바꿔주어야 할 내용, 타당성이 없는 이유를 쏙 뽑아서 바꿔줘야겠죠? 자, 아까 용량 얘기 나왔어요.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 그럼 용량 대신에 어떤 걸 넣어주면 좋을까요? 신선하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었다. 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소비 기한 또는 유통 기한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광고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자, 요거 어떤 광고였을까요? 거짓된 표현, 감추는 듯한 그 인상, 감추는 표현, 또 뭐, 과장된 표현,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자, 이 글의 종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광고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재밌어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보니까 저거 사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예. 자,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의 특징으로 알맞은 거, 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고 벗기 편하다. 1초 만에 물이 빠진다. 깃털처럼 가볍다. 미끄러지지 않아서 안전하다. 자, 미끄러지지 않아요. 아니, 절대 미끄러지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 예. 신발이 질겨서 절대 찢어지지 않아요. 자, 신발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 무엇이 있었습니까? 1초 만에 물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절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예, 이런 말들 조심해야 되겠죠. 왜? 거짓 또는 과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에서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친구 골라보세요. 최단 기간, 최다 판매라는 명확한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어. 아이고, 진서야, 너는 벌써부터 답이 나왔구나. 여기 통계 자료 있어요? 없지요? 그냥 무조건 최단 기간, 최다 판매 이 말만 있지. 통계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요. 즉, 뭔가 감추고 있는 거죠.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밝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 신발이 좋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광고하고 있는 사람은 물건 좋아요. 이 말을 하고 싶으니까, 즐거운 표정을 많이 짓고 있죠. 막 활달하고, 그쵸? 또, 심지어는 아주 유명한 배우나 가수, 이런 연예인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걸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면 왠지 그 제품에 더 친근함을 느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광고는요, 그 제품을 충분히 홍보하고 구매하도록 예, 유혹하는 것이죠. 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글자 크기를 크게 하거나 빨간색, 파란색 등으로 색을 바꿔서 눈에 띄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고에서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는 것두 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물 빠진 구멍, 이른 게 1초 만에 물이 빠져요.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 최단 기간 최다 판매 1위,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신발. 자, 과장된 표현입니다. 과장된 표현. 1초 만에 물이 빠져요. 절대 미끄러지지 않아요. 이거죠. 네, 그래서 2, 5가 되겠습니다.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 예, 그런 신발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뭔가 정보를 감추고 있는 것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은 2번과 5번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광고 표현의 적절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맞지 않은 것. 일단, 거짓된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감추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과장된 표현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상품의 단점을 사실적으로 밝혔는지 살펴봅니다. 이거죠?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4번은 알맞지 않습니다. 사실 이 광고가요, 사실적으로 그 제품의 단점을 밝히기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사거나 아니면 더 적게 사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비판적인 일기를 해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니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제품을 살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제 소반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거 설명하는 글이죠. 자, 작은 상 소반. 소반은 조상의 식사 풍습과 관련이 있었고요. 옛날에는 각자 자신의 상에서 식사하는 문화가 있었답니다. 오늘날에는 좀 같이 먹자 이런 말 많이 하죠. 오늘날 식사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모든 상황에서 각자 밥을 먹은 것은 아니지만 각자 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보통의 모습이었답니다. 조선시대 그림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즉, 각자 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보통이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아주고 있어요? 조선시대 그림에서 그 증거를 대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왕실이나 관청의 연회, 그 잔치를 그린 그림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상에서 각자 식사하는 모습이 실려 있다, 나온다. 소반은 한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작은 식탁 역할을 했다. 소반은 조상들이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에 알맞았고요. 한옥에서는 사람들이 마루나 방에 앉아서 지내는 일이 많았어요. 맞아요. 우리 지금도 많이 앉아서 지내잖아요. 지금처럼 높은 식탁보다 바닥에 앉아 사용할 수 있는 낮은 상이 필요했고, 소반에 음식을 올려놓고 있으면 이 바닥에 앉은 사람이 허리를 크게 숙이지 않아도 되었다. 소반은 바닥에 앉아서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무릎 높이쯤 되었고요.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식탁 대신 소반을 사용하고 있다. 이건 거짓! 네. 진실 혹은 거짓, 거짓! 소반은 온돌방에서 음식을 먹을 때 알맞았는데, 온돌은 겨울에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잖아요. 굉장히 많이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소반은 다리가 있죠. 그래서 이 음식들을 조금 띄워서 올려둘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음식이 데워지거나 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이 소반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상들이 각자 자신의 상에서 식사하는 문화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은 조선시대 그림을 보고 알수 있었다. 조상들이 높은 식탁 대신 낮은 상을 사용했던 까닭은 무엇인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서 세 글자로 써볼게요. 한옥에서는 사람들이 마루나 방에 어떻게? 앉아서 지내는 일. 앉아서 지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높은 식탁 대신 낮은 상을 사용했다. 이 글을 읽고 알수 있는 사실을 두 가지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 글을 읽어보니까 조상의 식사 풍습을 알게 되었어요. 옛날의 학습 방식을 알게 되었어요.
소반 다리의 역할을 알게 되었고요. 조상의 의생활 풍습을 알게 되었어요. 조상

0: 아이들이 살던 집의 재료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자, 두 가지 맞는 말은 뭘까요? 거짓 혹은 사실, 진실 뭘까? 조상의 식사 풍습을 알게 되었고 소반다리의 역할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1번과 3번이 정답이 됐고요. 자,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 볼게요. 예를 들어 왕실이나 관청의 연회를 그린 그림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상에서 각자 식사하는 모습이 나오더라. 이 말은 실려 있다. 이 말이죠. 그 모습이 실려 있었어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니은과 같은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식탁 대신 소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거짓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냥 쓰면 되잖아.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식탁을 사용하고 있지 소반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냥 사실대로 쓰면 돼요. 라면 문제예요. 광고에 나오는 무조건, 절대로, 최고, 100%와 같은 말은 어떤 표현에 해당할까요? 과장일까? 솔직일까? 사실일까? 아, 사실 평소에도 우리 과장된 표현 많이 사용합니다. 뭐 한숨도 못 잤어. 뭐 이런 거. 어우, 배가 고파 죽겠어. 뭐 이런 거. 다 과장이죠. 자, 그런데 광고에 있는 그런 과장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용의 타당성 그리고 표현의 적절성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경우의 수 중단원 실전 테스트 마무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고등학교 스타일의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를 잘 들어두시면 고등학교에서 만나게 될 문제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구원픽으로는 16번과 23번 골라보면서 이두 개의 문제에서 역시나 고등학교의 내용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부터 우리 이어서 가야겠죠? 12번 보자. 어느 학급 단합행사에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모둠원 5명 중에서 퀴즈를 낼 사람 한 명과 퀴즈를 맞힐 사람 한 명을 뽑을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자, 이거 어때요? 먼저 뽑는 사람과 나중에 뽑는 사람의 역할이 다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죠. 고민 없이 5 곱하기 4는 20 하고 정답을 써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 하고 쓸수 있겠지. 물론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퀴즈를 낼 사람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5가지, 퀴즈를 맞힐 사람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내는 사람 빼고 나머지 네 사람 중에 한 명, 네 가지 하고 고를 수 있겠지. 그래서 5 곱하기 4는 20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조금은 중학교스러운 생각이고요. 고등학교스러운 생각이라면 순서가 상관이 있어. 두 명이야. 5, 4, 20 하고 가는 거지. 이렇게 가셔야 정확하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간 문제들은 생각의 틀을 조금은 고등학교스럽게 맞추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다음 문제 갑시다.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 위에 서로 다른 6개의 점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 2개의 점을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자, 이것도 선분 만들어봐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AB, AC, AD, AE, AF. 자, A로 만들 수 있는 거다 만들었어. B부터 만들어보자. BC, BD,

BEBF 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개수를 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선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다 6개의 점 중에서 어떤 2개의 점을 고르는데 A를 고르고 D를 고르나 D를 고르고 A를 고르나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 먼저 고르고 D를 나중에 고르거나 D 먼저 고르고 A를 나중에 고르거나 어차피 똑같은 선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점을 고르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 대표 뽑기다. 그럼 전체 점이 6개니까 어떻게?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어주면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15라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13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3번도 어때요? 문제를 생각해서 일일이 경우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표 뽑기냐, 반장, 부반장 뽑기냐, 순서가 상관이 없냐, 있냐를 생각해내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나중에 가면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와 순서가 상관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아이디어를 경우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대표 뽑기나 반장, 부반장 뽑기 중에 어떤 거일지 생각을 맞추어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내내 그런 말들을 계속 강조할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아이디어를 고등학교스럽게 한번 맞춰보자라는 얘기 드렸잖아. 네, 그런 생각할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위에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3점을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A가 삼각형의 꼭지점 중에 하나인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A가 삼각형의 꼭지점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는 얘기는 5점 중에서 3점을 고르는데 A라는 점은 반드시 고르겠다라는 이야기죠. 선생님, A를 몇 번째로 골라요? 라고 질문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죠. 왜? A, B, C를 고르거나 C, B, A를 고르거나 어차피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을 5개 중에 3개 고르는데 고르는 순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A여야 되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은 나머지 4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만 순서 상관없이 골라내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C와 E를 골랐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은 삼각형 ACE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A를 고르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4점 중에 2점을 고르는데 순서가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라고 얘기해서 2 곱하기 1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3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아, 괜찮습니까? 생각이 점을 고르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어라고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에서 A를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들을 그려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5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영역 A, B, C, D를 빨강, 노랑, 파랑, 초록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대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은데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이야기했네요. 색깔 칠하기 문제. 몇 가지 색인지 중요하죠? 몇 가지 색? 빨로, 파, 초, 4가지 색이다. 아, 색은 4가지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포인트는요? 그렇지. 제일 많은 영역과 인접하는 영역 먼저 색깔을 칠한다. 그래서 A라는 자리에 먼저 어떤 색을 칠할지 결정해 주어야 됩니다. 자, A라는 자리에 색깔을 칠하는 걸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색 중에서 하나의 색을 골라야 되니까 네 가지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은 B나 C나 D 중에 아무 곳이나 색깔을 먼저 칠하면 되겠죠. 왜? 여기 D도 A랑 나머지 두 개, B도 A랑 나머지 두 개, C도 A랑 나머지 두 개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B라는 영역의 색깔을 칠하는 방법 수를 생각하면 A를 빼고 나머지 하고 쓰면 되겠지. A에서 칠했던 색깔을 제외한 세 가지 색깔. 그러면 C라는 영역을 색깔 칠할 때는 어때요? A와 B에서 사용한 색깔 제외한 나머지 색깔 골라내면 되겠죠? 네 가지 중에 두 개는 이미 사용했으니까 나머지 두색 중에 하나 골라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D를 보면 D는 어때요? A, B, C 모두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D라는 영역은 칠해질 색깔이 결정돼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색깔로 결정돼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곱해 주셔야겠다. 4, 3, 2, 1다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24라고 이렇게 쓸수 있어요. 정답 몇 번? 1번을 정답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가능하시죠? 자, 근데 문제를 이렇게 풀어드렸더니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림을 봤더니 A가 가장 많은 영역이랑 인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따지고 보면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D도 그렇고 나머지 모든 영역이랑 다 인접하고 있어요. A나 D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D라는 영역을 먼저 색깔 칠해도 상관없습니다. D도 A, B, C 세 개와 다 붙어 있고요. A도요, B, C, D 세 개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D부터 색깔을 결정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D에 색깔을 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네 가지 색 중에 하나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요, D와 붙어 있는 B의 색을 칠하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그래요. D에 칠했던 색깔만 빼고 칠하면 되죠. 괜찮죠? 그러니까 세 가지 색깔. 그리고 이두 개의 영역에 접하고 있는 A의 색깔을 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D와 B에 칠했던 색깔을 뺀 나머지 두 색깔 중에 하나 고르면 되니까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마지막 C는 한 가지 남아있는 색으로 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1 곱해주면 역시 동일한 정답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서 출발해도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답은 등장하죠. 됐니?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가운데 부분을 먼저 색깔 칠하는 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16번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면체의 각 면을 빨강, 주황, 노랑, 파랑, 초록 다섯 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대요. 자, 이번엔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색으로 칠한대.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색으로 이웃한 영역을 칠해야 된다면 전체 색깔 칠하는 영역이 몇 가지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자. 색깔 다섯 개가 있는데 그중에 바닥에 있는 면, 이 바닥에 있는 면을 색깔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다섯 가지 색 중에 한 색을 골라가지고 바닥에 색깔 칠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몇 가지? 다섯 가지 하고 생각해 볼수 있겠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요 앞쪽 왼쪽에 있는 이 면을 색깔 칠할 방법을 생각하면 밑에 있는 색을 칠했던 것만 빼고 다른 색으로 칠하면 되죠. 곱하기 4 하고 쓸수 있습니다. 됐니? 그리고요, 여기 앞쪽 오른쪽에 있는 면을 색깔 칠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요. 밑에 있는 면이랑 노란색 면이랑 다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두 색깔을 피해서 다른 색으로 칠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 수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뒷면을 생각할 거예요. 뒷면. 그러니까 어때요? 뒷면은 바닥, 왼쪽, 오른쪽과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색깔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뒷면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다라고 얘기해서 5, 4, 3, 2를 곱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될 겁니다. 그러면 120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답 몇 번? 1번 하고 골라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죠? 선생님, 이 문제 그냥 평범한 문제인데 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고르셨습니까? 라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입체 도형이니까 어려워서 골랐겠지라는 생각보다 뭔가 좀 다른 생각. 평범한데? 왜 골랐지? 라는 생각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이 문제 왜 골랐을까요? 그래요. 이 16번 문제가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15번 문제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이 문제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답이 다른데요? 16번은 120이 정답이고 15번은 아까 24가 정답이었는데 답이 전혀 다른데 이게 어떻게 똑같은 문제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16번에서는 다섯 가지 색깔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15번에서는 네 가지 색깔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색깔이 네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였다면 여기 있는 이 15번 문제가 16번 문제랑 동일한 정답을 얻게 됐을 겁니다. 왜 그래? 여기 있는 A를 바닥에 있는 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16번에 바닥에 있는 면의 옆에 세 개의 면이 붙어 있는데 그세 개의 면이 서로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처럼 B 옆에 C 있고 C 옆에 D 있는 것처럼 너를 바닥에 있는 면이라고 생각하면 옆면 세 개가 서로 돌아가면서 하나씩 붙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바닥에 있는 면은
나머지 3개의 면과

모두 인접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평면과 여기 입체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차원을 달리 표현했을 뿐이다라는 거고요. 색깔의 개수가 달랐다라는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문제에서 다섯 가지 색으로 칠한다라고 얘기하면 답이 방금 전에 있었던 16번과 동일하게 등장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칠하는 방법 다섯 가지. 그 옆에 칠하는 방법 네 가지. 그 옆에 칠하는 방법 세 가지. 나머지 한 곳에 칠하는 방법 두 가지거든요. 똑같은 결과 얻어낼 수 있죠.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입체 도형을 평면 도형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평면 도형을 그래프로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그림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단순화시킬 수도 있어요. 자, 봐. A를 점 하나로, B도, C도, D도 이 영역들을 점 하나로 표현하고요. 이 점들이 서로 인접해 있는 영역이라면 선으로 연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결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래프로 바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A하고 B 인접해 있으니까 연결하고요. A하고 D 인접해 있으니까 연결하고요. A하고 C 인접해 있으니까 연결해요. C하고 D 인접해 있으니까 연결하고요. B하고 C 인접해 있으니까 연결하고요. B하고 D 인접해 있으니까 연결해요. 그럼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랑 지금 이 평면 도형의 그림이랑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심지어 이게, 그래, 여기 있는 이 정사면체, 아까 그려져 있었던 요 정사면체와도 수학적으로는 구조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디어들을 전부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입체 도형으로 주어질 수도, 평면 도형으로 주어질 수도, 그래프의 점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6번에서 선생님이 15번과의 연관성, 그리고 그래프와의 연관성을 같이 얘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 17번으로 넘어갈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B라고 이야기할 때 EA 플러스 B가 13인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얘들아, EA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항시켜준다면 B라는 값이 13-2A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A가 주사위의 눈이니까 A에 차례로 얼마씩 대입하면 돼요? 1부터 대입하면 되죠. 자, A에 1 대입했더니 B는 11이 나오는데, 주사위의 눈의 수에 벗어나네. A 1 아닐 거야. 2 대입해도 안 되죠. 3 대입해보면 13에서 6 빼는 거니까 7 나와서 B값 여전히 주사위의 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를 생각해보면 A가 4일 때부터 가능하죠. A가 4면 그때 대입하면 B값 얼마 나와요? 5 나오지. 그래서 A가 4일 때 B를 생각해 보시면 B는 5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A가 5면요. 13에서 10 빼니까 B가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A가 6이면요. 13에서 12 빼니까 B가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경우의 수는 세 가지밖에 없다. A가 4일 때 B가 5, A가 5일 때 B가 3, A가 6일 때 B가 1.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할 만하시죠? 자, 요거 반대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B는 이라고 정리하지 않고요. EA는 이라고 정리해서 EA가 13-B다라고 이렇게 식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 하나 해주세요. 자연수에다가 2 곱했으니까 너 짝수더라. 그러면 너도 짝수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려면 13에서 B를 뺐을 때 짝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B는 홀수여야 되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보면 B에 1, 2, 3, 4, 5, 6을 다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B에 뭐만 대입해? 1, 3, 5만 대입해서 여기 있는 A가 문제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그제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이두 번째 생각, 홀수 짝수를 가지고 문제의 경우를 좀 줄여가는 거, 요거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라고 선생님이 부탁드려보고 싶어요. 할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8번으로 가자. 자, 1,000원짜리 9장, 5,000원짜리 3장, 10,000원짜리 1장으로 18,0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표를 만들어서 몇 장씩 내면 18,000원이 되는지 하나하나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 해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9장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를 우리 Z장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5,000원짜리 3장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5,000원짜리를 Y장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10,000원짜리 1장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10,000원짜리를 X장 사용해서 18,000원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10,000X에다가 5,000Y에다가 1000Z를 더하면 18,000이 된다라는 방정식 만들어 볼수 있고 여기 있는 XYZ 값을 결정하면 되겠죠. 자, 동그라미 3개씩 있으니까 3개, 3개, 3개 사라지게 만들어 보자. 그렇다면 10X 플러스 5Y 플러스 Z가 18이다라는 방정식 만들어집니다. XYZ 순서 결정해 볼게요. 자, X, Y, Z의 순서로 값을 한 번씩 집어 넣어 볼 건데, 숫자 18을 만들 수 있도록 값을 커다랗게 결정해 보겠습니다. X는요, 한장만 원짜리 가지고 있으니까, X는 제일 커질 수 있는 값이 1이에요, 1. 그렇지. 자, 그래서 X에다 1하고 집어넣고요, 10이 빠졌으니까, 이제 5y 플러스 z가 얼마인 경우 8인 경우를 생각할 겁니다. 그럼 y 값은 제일 크려면 1까지만 가능하겠죠. y가 1이라면 z가 3이어야 주어져 있는 식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또다시 x 값 1이라고 결정한다라고 생각해 보고요. y가 0이라고 한다면 z는 8이어야 1을 집어넣으면 10, 넌 0, 넌 8이니까 2개 더해서 18이라는 값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네가 만 원짜리 한 장, 5천 원짜리는 안 쓰고 1천 원짜리 8장 지불해서 18,000원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자, 이제는요. 만 원짜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X가 0이에요. 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5y 플러스 z 자체가 18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y 값을 최대한 키우면 3까지 키울 수 있겠죠. 세 장만 있으니까. 그래서 y가 3이면 15가 넘어가면서 빠지니까 z도 3이다라고 이렇게 결정되어집니다. 자, 이제 5,000원짜리를 한장덜 사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만 원짜리 사용하지 않고요. 5,000원짜리 두장 사용하면 10이 넘어가서 빠지니까 z는 8이라고 z 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거 y를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럼 z가 늘어나야 되는데 z는 9보다 더 커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없다. y 하나 줄어들면 z가 5만큼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만 존재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요, 금액 단위를 크게 키워놓고 산수 계산하는 것보다는 방정식의 형태로 바꾸고 접근하는 게 우리 친구들한테 더 계산이 편리할 거고, 나중에 가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고등학교에서 풀고, XYZ가 정수다, 자연수다, 이런 조건들을 주면서 해의 개수를 구하도록 하는 문제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등학교스러운 문제다라는 거죠. 28번 문제가.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어느 운동센터에서는 매일 저녁 8시에 요가, 필라테스, 스쿼시, 에어로빅 중에 두 개의 수업을 운영한대요.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수업은 순서에 상관이 없어. 지금 운영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 네개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두개 골라내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경우의 수 6하고 써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순서가 있냐 없냐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고등학교의 생명과 같은 아이디어다. 그치? 20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점 A에서 점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고 얘기했는데요. 숫자 11111 써놓고 덧셈 진행해 봅시다. 1에 1 더하면 2, 1에 2 더하면 3, 2에 1 더하면 3, 3에 3 더하면 6, 3에 1 더하면 4, 4에 1 더하면 5, 6과 5 더하면 11이라고 쓰면서 A부터 B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 최단 거리로 갈때 11가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앞에서 우리 배웠던 내용들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자. 4명의 학생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예매한 자리에 앉았을 때 자신의 좌석 번호에 맞는 자리에 앉은 학생이 2명이다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좌석 번호가 아닌 자리에 앉는 학생이 2명일 경우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A, B, C, D 4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A, B, C, D라는 4개의 자리에 앉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이 4명 중에 어떤 두

2명만 자기 자리에 앉는데요. 그럼 4명 중에 자기 자리에 앉는 2명을 먼저 골라야겠죠.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하고 자기 자리에 앉는 사람 2명을 골라서 자기 자리에 앉히는 방법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A와 D를 골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A는 A라는 자기 자리에 D는 D라는 자기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럼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의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B는 C로 C는 B로 자리가 딱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경우의 수를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6이라는 정답 얻어낼 수 있는 문제가 21번이었습니다. 괜찮니? 문제 해석해봤더니 4명 중에 어떤 2명이 자기 자리에 앉았을까가 고민이다. 그래서 그걸 먼저 결정해야 된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의 자리에 앉았는지가 결정이 되는 문제였어요. 22번으로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섯 영역 A, B, C, D를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네 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대요. 네 가지 색. 그랬을 때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지만 연결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했던 문제 아닙니까? 16번 하면서 아 이거 점으로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색깔 칠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됐지? 그럼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는 A부터 색깔 칠해보자. 네 가지 색으로 칠하는 거니까 아 4 곱하기 하고 쓰여지겠네요. 그 다음 B는요. A에서 칠한 것 빼고 세 가지 생각할 수 있고요. C는요. A와 B에 칠해져 있는 것 빼고 두 가지 색깔로 C를 칠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E라는 영역은요. BC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A에서 칠했던 색깔만 피하면 되죠. 곱하기 3. 다음 D는 A, E에서 칠했던 색깔 피하면 되니까 곱하기 2 하고 쓰여지겠다. 자 이거 다 곱하면 144라는 경우의 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2번 문제 뭐하고 연결된 문제다? 16번, 15번과 맥락이 똑같은 문제다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2번과 15번과 16번이 아, 같은 형태의 문제구나라고 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22번의 그림은 16번이랑 그림 자체가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아이디어가 그림을 점으로 찍어서 그래프로 연결해서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미리 설명드렸으니까 낯설어 하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23번 문제 보자. 자 여기 있는 23번 문제 이거 우리 오늘의 구원픽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그대로 등장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두 개의 식이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이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고1 때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해가 없어요? 계수들끼리 비율을 생각하는데 x의 계수와 y의 계수는 b가 값이 똑같은데 상수항끼리는 b가 다르면 그러면 해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 앞쪽에 있는 식에서 a가 2b다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요. 뒤쪽에 있는 식에서 b가 3이 아니다라는 얘기 할 수 있어야겠죠. 괜찮죠? A와 B 결정해 봅시다. B에다 1 집어넣으면 A가 2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앞에 거 A, 뒤에 거 B. B에다 2 집어넣으면 A가 4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B에다 3을 집어넣을 순 없어요. B에다 4를 집어넣는 순간 A는 8이 되는데 주사위에선 8이라는 눈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 개의 경우만 만들어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E라고 정답 써주셔야 되는 문제죠. 자, 하나하나 찾는 문제지만 시작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우리 예전에 배웠던 아이디어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에도 계속 연결되어지는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로 가자. 자, 이렇게 고등학교랑 연결성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잘 살펴보세요. 24번 볼게요. 0, 1, 2, 3, 4 중에 숫자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는데 모두 사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생각해봐. 제일 앞자리에 0이 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 그래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제일 앞자리에는 0이 올 수 없다. 0 빼고 나머지 와야 되겠네. 몇 가지? 네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 요 두 번째 자리에는요. 첫 번째 자리에 온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값이 올 수 있겠지. 네 가지. 그 다음은요. 세 가지. 그 다음은 두 가지. 그 다음은 한 가지 숫자 남아있는 거 마지막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0: 자음은 몇개 있어요? 네 개의 자음이 있어요. 네 개의 자음이 있는데, 이네 개의 자음과 모음 두 개가 묶여 있는 한 덩어리는 아무렇게나 자리를 배열해도 되죠. 그러니까 다섯 개를 그냥 일렬로 배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섯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어떻게 쓰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쵸? 그런데, 그렇게 배열했을 때, 모음의 순서가 U와 E로 오느냐, E와 U로 오느냐에 따라서 전체 배열은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리를 우선 잡아놓고요. 저 모음의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 경우의 수를 따로 곱해주시면 우리 전체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경우의 수몇 가지? 240가지라고 정답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제의 풀이는 철저하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순서 그대로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거든요. 이 마지막에 아이디어를 천천히 곱씹으면서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1: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풀리 안전스쿨.
3: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 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3: 로봇카 풀리랑 꼭꼭 약속!

0: 신입요원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저는 경기에서를 맡은 띠띠요원,
1: 그리고 전 토토요원입니다.
0: 오늘의 경기, 특별히 공기요원이 심판으로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1: 와하! 이거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0: 네, 이것은 제1회 신입요원 체육대회 현장.
1: 오늘의 종목은 배드민턴입니다.
0: 네, 공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주고받는 게임이죠.
1: 말씀드리는 순간 곰기 심판이 등장합니다. 오!
2: 경기를 시작하지!

0: 다시 시작.
1: 야, 아, 쉴 수 있었는데.
0: 1대1. 자, 다시 시작.
2: 긴장되는 순간

0: 점수는 9-0.
1: 뭐? 0점이라고? 어?
2: 응? 9점 다음이 0점?
3: 응? 0점?
4: 0점? 0점이라고?
5: 0점이래, 0점! 아이, 세상에!
4: 9점 다음이 0점?
5: 0점? 아이고,
4: 이런.
0: 잠깐!
6: 왜 9점 다음 0점이지? 9. 그 다음 수는 뭐지?
2: 아. 다음의 수! 이거 모르겠어, 곰기?
7: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2: 응!
7: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수는 뭐가 있었지?
1: 1, 2, 3, 4, 5, 6, 7, 8, 9!
7: 그렇지! 그 다음 수는 뭐지?
8: 10!
7: 이렇게 10은 1과 0이라고 쓰고
2: 10이라고 읽지
7: 또는 10이라고 읽을 수 있어.
2: 저기 봐! 지금 곰기가 어디서 있지?
8: 9!
7: 그렇지! 그럼 9에 1을 더해볼까? 오른쪽으로 한 칸 활짝!
2: 짜잔! 10! 9보다 1 큰 수는 바로 10이야. 자, 달걀판에 달걀이 9개 있어. 여기에 달걀 1개를 더 넣으면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7: 와우! 달걀판 하나가 꽉 찼네. 달걀판에 달걀이 모두 몇 개?
8: 10개!
7: 그래! 이 정도면 우리 곰기 요원도 10에 대해서 이해했겠지?
2: 당연하지!
0: 어? 어, 10이었어! 10! 예!
7: 자, 곰기 요원! 이제 최종 점수를 알려주세요!
0: 차하! 자, 그럼 오늘의 최종 점수는? 0점이 아니라 10! 바로 10점! 자, 그럼 발표합니다. 오늘 경기 점수는 9-10! 최종 승자는
7: 요원?
2: 그렇습니다. 곰기의 요원다운 경기였네요. 그럼 지금까지 해설의 토토 요원
7: 끼끼 요원이었습니다.

공기처럼 10에 대해 잘 알면 누구나 연예인 될 수 있다. 누구나. 좋아, 나도 10을

0: 정석 뒤집기 게임!
1: 요원들, 오늘은 토토팀, 끼끼팀으로 나눠서 게임을 할 거야.
0: 좋아, 그럼 토토팀은 파란색! 파이팅!
1: 끼끼팀은 빨간색! 파이팅! 좋았어! 여기 방석 10개가 보이지? 이 방석이 빨간색과 파란색 각각 몇 개로 갈렸는지를 보고 어느 팀의 승리인지 겨뤄볼 거야.
0: 그렇지. 자, 요원들, 각 팀의 색깔이 위로 가도록 방석을 최대한 많이 뒤집기. 자신 있지?
1: 그럼 이번 경기의 심판도 잘 부탁해요, 건기 요원.
2: 차하, 나만 믿으라고.
1: 좋아. 토토팀, 깨깨팀, 준비하시고 시작!
0: 와, 와, 와, 우리 팀이, 와, 와, 빨간색이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와, 빨라, 빨라!
1: 화이팅!
0: 와, 승리원 굉장히 빠릅니다!
1: 빨리빨리
0: 할 수 있습니다! 조심조심!
3: 5, 4,
0: 3,
1: 2,
0: 1,
1: 네!
0: 그만! 그럼 한번 볼까? 토토팀 파란 방석이 7개.
1: 끼끼팀의 빨간 방석은 3개.
2: 자, 그럼 토토팀 7개, 끼끼팀 3개를 보면 10, 10개. 자, 오늘은 토토팀 승리!
0: 와! 자, 요원들, 오늘의 훈련 재밌었어?
1: 좋았어. 이렇게 훈련한다면 쉽을 가리는 건 손쉽게 할 수 있지. 안 그래, 곰기 요원?
2: 차하, 당연하지. 나 같은 최고의 요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법. 우리 요원들도 이 곰기의 훈련을 계속

도시. 오케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곱기.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곱기.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뭐해?
1: 응? 내 맘대로 공주 이야기 읽고 있었어.
0: 우와, 내용이 너무 궁금해.
1: 그래? 그럼 누나가 지금 읽어줄게.
0: 와, 누나 최고.

0: 몸에 들어오면 위험한 후탈레이트. 옛날 아주 먼 옛날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하는 내 맘대로 공주가 있었어.
1: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
2: 왼쪽이 더 잘 어울리십니다.
1: 오, 그래? 그럼 난 이거 할래. 아, 예뻐. 아, 역시 난 잘 골라.
3: 공주님, 왕께서 찾으십니다.
1: 아바마마가?
0: 그러던 어느 날.
4: 아바마마! 부르셨사옵니까?
5: 오, 소개할 사람이 있어 불렀다. 나오시지요.
0: 공주님,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공주님의 건강을 책임질 의사 빙글입니다. 왕이 공주의 건강을 위해 의사를 데려왔지.
5: 공주, 앞으로 의사 선생님 말은 잘 듣거라.
4: 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0: 그날 이후 의사는 공주의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어.
2: 향수 가져왔습니다.
4: 잘했어. 많이 뿌려줘. 향기로 방을 가득 채울 거야.
2: 아, 네, 안 돼. 아.
4: 여기도.
0: 잠깐! 향수를 뿌린 후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세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라고 하고.
4: 어, 하지만! 그럼 향기가 금방 날아갈 텐데.
0: 배고프다.
4: 밥 먹으러 갈까?
0: 잠깐! 플라스틱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4: 귀찮아!
0: 손을 씻으라고 하고.
3: 공주님. 식사하세요.
4: 아, 예뻐. 난 분홍색이 제일 좋아.
0: 잠깐! 포크와 칼, 그리고 그릇은 스테인리스나 도자기로 쓰세요. 플라스틱 식기 사용을 줄이라고 했지. 그러자 공주는 더 이상 참

0: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공주는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1: 그래, 우리 공주의 건강은 어떤가?
0: 호르몬 이상으로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2: 네?
0: 뇌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고 키를 크게 하는 성장판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걸 발견한 거야.
3: 그랬구나. 근데 누나, 공주 몸이 왜 아픈 거야? 공주 몸이 왜 아픈 거냐고. 왜?
0: 그거야, 당연히.
3: 당연히.
0: 친환경 영사한테 물어봐야지.
3: 에이, 뭐야. 빨리 물어보자.
0: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친환경 딱지. 친환경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4: 친환경 영사님, 안녕하세요.
5: 호빵이 호떡, 안녕. 이번에 무엇이 궁금한가요?
0: 내 맘대로 공주의 몸에 문제가 생겼대요.
3: 왜 몸이 아픈 거예요?
5: 그 이유는 바로 향수와 플라스틱에 숨어있는 포탈레이트가 공주의 몸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3: 포탈레이트요?
5: 포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의 모양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리고 향수의 향을 오래가도록 만들죠. 이렇게 쓸모있는 화학물질이지만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건강을 해칩니다.
0: 그런데 포탈레이트가 공주의 몸에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5: 그거 시간을 되돌려 알려드리죠. 돌려 시간 되돌리기! 자.
6: 공주님, 향수 가져왔습니다.
5: 일부 향수에는 포탈레이트를 넣어 향을 오래가게 만드는데.
6: 저기다.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5: 향수를 많이 뿌리고 환기를 잘 시키지 않으면 포탈레이트가 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포탈레이트가 들어간 플라스틱 장난감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거나

0: 음식을 먹으면 포탈레이트가 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게 들어간 거구나. 만약에 포탈레이트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0: 우리 몸에 다양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의 생산을 방해하죠.
1: 예?
0: 이곳은 갑상샘 호르몬을 만드는 곳입니다. 갑상샘 호르몬은 뇌신경의 발달과 몸의 에너지 생성 등에 꼭 필요합니다.
2: 갑상샘 호르몬 생산 시작! 잘 만들어지는군.
0: 그런데 포탈레이트가 몸에 들어오면 일부는 갑상샘 호르몬 생산 공장으로 가서
3: 뭐가 막 만들어줘!
2: 아이, 여기 들어오면 안 돼!
4: 아이, 몰라, 몰라, 아이, 몰라!
2: 아, 이러면 뇌님이 놀라실 텐데!
0: 갑상샘 호르몬의 생산을 막고.
2: 어? 갑상샘 호르몬이 부족하잖아! 더 만들려고 해야겠다!
0: 또 다른 포탈레이트는 뇌로 가서. 뇌의 갑상샘 호르몬 조절 기능도 방해합니다. 그러면
2: 뭔가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야.
0: 뇌에 나쁜 영향을 주고 심해지면
4: 어디야? 저긴가?
2: 멈출 수가 없어.
0: 집중을 잘 못해서 힘없이 움직이는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죠.
1: 포탈레이트가 몸에 들어오면 안 되겠어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키를 크게 하는 성장판도 일찍 다치게 만들죠.
1: 그럼 키가 더 이상 안 크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포탈레이트는 우리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화학물질이 몸에 많은 양이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1: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 줄일 수 있어요?
0: 먼저 향수나 방향제를 쓴 후에 창문을 활짝 열어주고 손에 묻은 포탈레이트가 입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5: 오늘도 친환경 용사 덕분에 궁금증이 풀렸다.
1: 맞아, 맞아. 근데 누나, 내 맘대로 공주는 어떻게 됐어?
5: 어떻게 됐는지 이어서 볼까? 공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친환경 용사와 제자가 찾아왔어.
0: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 파워!

0: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아, 다행이다.
2: 다 되었습니다.
1: 고맙소. 정말 고맙소.
0: 이 은혜를 어떻게...
2: 괜찮습니다. 대신 다음부터는 몸속에 부탈레이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조심해 주십시오.
0: 네, 조심할게요.
3: 건강의 되찾은 공주는 프탈레이트가 몸속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조심했대.
4: 우와, 잘 됐다. 누나, 우리도 조심하자.
3: 그래, 손 씻는 것도 습관이 되면 쉬워.
4: 맞아, 맞아. 아, 누나, 그럼 나 이제 친환경 딱지 주면 안 될까요?
3: 누나랑 노래 잘하면 줄게.
4: 우와, 신나, 신나.
3: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4: 오, 예!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과학 공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과학 공부 열심히 해볼 건데요. 자, 동물의 생활 단원, 그 중에서도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주변의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은 이번에는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동물들이 사는 곳에 따른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동물들은요, 각각의 환경에 맞게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는요,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물의 생활 단원 공부할 때는요, 우리 외롭지 않게 더 많은 동물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있죠. 바로 꿀단지 선생님의 동물 친구들 많아서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요. 이 털털이, 꾸리, 그 다음에 토토, 우리 성은깨 이름은 문다, 문다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먼저 교과서 개념을 익혀보겠습니다. 우리 동물 친구들, 꿀단지 친구들처럼 잘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땅에서 사는 동물 알아볼 건데요. 땅에서 사는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을 살펴볼 겁니다. 특징이라고 하면요, 우리 크게 생김새, 그러니까 생김 모양, 그리고 생활 방식, 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어떤 방법이나 형식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이 땅에서 사는 동물은요, 들이나 산 등 땅에서는 토끼, 다람쥐, 두더지, 개미 같은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동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땅 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물은요,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물들도 있지만요, 땅 속에서도 살아가는 동물들도 있고요, 또 땅 위와 속을 오가면서 살아가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리로 걸어 다니는 동물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리가 있으면 걸어 다니지만 다리가 없으면 기어 다닐 수도 있고요. 또는 날개가 있으면 날아다닐 수도 있답니다. 자, 어떤 동물 친구들이 있는지 우리 교재와 함께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토끼 친구입니다. 선생님의 동물 친구 토토가 생각나는데요. 우리 토끼의 특징을 한번 보죠. 생김새와 생활 방식. 자, 토끼는요, 두 쌍의 다리가 있고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길지요. 그래서 이 강력한 뒷다리로 깡총깡총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몸이 털로 덮여 있고요. 귀가 길고 꼬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 걷거나 뛰어다니지요. 자, 두 번째 다람쥐는요, 몸이 이렇게 갈색 털로 덮여 있고요. 뭐두 쌍의 다리, 또땅 위에서 걷거나 뛰어다니며 나무에 잘 올라가는 우리 다람쥐 친구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두더지입니다. 두더지는요, 두 쌍의 다리, 몸이 털로 덮여 있고요. 이렇게 삽처럼 생긴 앞다리를 이용해서 주로 땅 속에서 굴을 파고 생활해요. 이런 앞다리 덕분에 아주 흙을 잘팔수 있는 우리 두더지입니다. 자, 그리고요, 개미는요, 아주 우리에게 친근한 동물이지요. 한 쌍의 더듬이 땅 위와 땅 속을 오가면서 생활하고요. 여섯 개의 다리, 그러니까 세 쌍의 다리가 있어서 걸어서 이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개미입니다. 자, 계속해서 어떤 동물이 또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요, 우리 함께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는, 아까 토끼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토토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 친구들을 한번 소개해 줄까? 준비됐지? 토토.
1: 네, 선생님. 토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뱀이다. 무서워. 정신 차려. 토토야, 할수 있어. 이건 그림일 뿐이야. 뱀은 다리가 없고 기어서 이동해요. 그리고 땅 위와 땅 속을 오가며 생활하고 몸이 가늘고 길며 비늘로 덮여 있죠. 다음은 나비입니다. 꽃에 앉아 꽃 속에 있는 꿀을 먹고 두 쌍의 날개가 있어 날아서 이동하죠. 활랄라. 다음은 세 쌍의 다리가 있고 한 쌍의 더듬이도 있죠. 세 번째로 까치 친구예요. 한 쌍의 다리가 있고 몸은 검은색과 하얀색 깃털로 덮여 있고 한 쌍의 날개가 있어 주로 날아서 이동하죠. 뱀아,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보자.
0: 아유, 우리 토토가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또 뱀에게 친하게 지내보자라고 또 이야기를 하네. 그래, 우리 꿀단지 친구들처럼 친구들끼리 싸우더라도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지. 뱀아, 우리 토토랑 좀 친하게 지내죠. 자, 우리 친구 토토가요, 우리 뱀과 나비와 까치 친구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어때요? 잘 들어보았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 뱀과 나비 까치처럼 이렇게 땅에서 산다고 해서 무조건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어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닐 수도 있답니다. 땅에서 사는 동물 친구들 대표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이번에는요, 물에서 사는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입니다. 물, 그러니까 뭐 강, 호수, 바다, 갯벌 등의 물에서는 수달, 오리, 다슬기, 붕어, 개, 돌고래 등 다양한 동물들이 사는데요. 물에서 사는 동물들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토토야, 또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줘. 자, 우리 털털이 옆에 잘 앉아주고. 좋아. 자, 먼저 수달입니다. 사는 곳은요, 강가나 호숫가입니다. 뭐 두 쌍의 다리가 있고요, 몸이 털로 덮여 있고요, 우리 개구리처럼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서 물 속에서도 잘 헤엄쳐 이동합니다. 물갈퀴는요, 발가락 사이에 있는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서 헤엄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요. 수달이었고요. 자, 다음은 오리입니다. 수달처럼 강가나 호숫가에 살고요, 날개가 있어서 날아서 이동할 수도 있지요. 또 한 쌍의 다리가 있고요, 역시 물갈퀴가 있어서 아주 헤엄을 잘 칩니다. 자, 다음은 다슬기입니다. 다슬기는요, 강이나 호수에 물속에서 살고요, 딱딱한 껍데기로 덮여 있고 아가미가 있고 다리가 없어서 기어서 천천히 이동하는 우리 다슬기입니다. 자, 붕어는요, 강이나 호수의 물 속에 삽니다. 다슬기처럼 지느러미가 있고요, 헤엄쳐 이동합니다. 이 몸은요, 부드러운 곡선, 유선형으로 되어 있고요, 비늘로 덮여 있고, 또 옆으로 납작해서 물 속에서 헤엄을 쳐서 잘 이동하는 붕어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개조개 전복 돌고래 돋보죠. 자, 선생님의 머리에도 우리 개 친구가 있는데요. 잘 보이나요? 자, 이개 친구는요. 사는 곳이 갯벌이에요. 갯벌은요. 밀물과 물이 밀려오는 밀물과 물이 빠져나가는 썰물이 반복되는 이 넓고 평평한 곳, 이것이 바로 갯벌인데요. 이 갯벌에 사는 친구입니다. 이 몸이 딱딱한 껍데기로 쌓여 있고요. 다섯 쌍의 다리, 열 개의 다리 걸어서 이동하고요. 갯벌에 구멍을 파서 몸을 쏙 숨겨서 이렇게 살기도 하지요. 자, 다음은 조개입니다. 역시 갯벌에 살고요. 딱딱한 껍데기, 아가미가 있고요. 다리가 없어서 기어서 이동합니다. 전복은요, 저 깊은 바닷속에 살아요. 딱딱한 껍데기, 또 바위에 붙어 있거나 기어서 이동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고래입니다. 바닷속에 살고요. 몸이 부드러운 곡선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고 아주 멋있게 팍! 헤엄을 쳐서 이동하는 우리 바닷속에 사는 돌고래 친구 살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이번에는요, 자, 물속 이어서 사막에 사는 동물도 살펴볼 겁니다. 여기 보면 극지방도 있지요. 자, 먼저 사막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사막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막은요, 모래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고요. 또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그리고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아주 건조하고요. 그래서 아주 뭐 물이나 먹이가 좀 부족한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요, 이런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답니다. 뭐 낙타, 사막 여우, 도마뱀, 정갈, 뱀, 사막 거북 등등이 살아가는데요. 자, 먼저 대표적으로 낙타와 사막 여우 한번 살펴보죠. 자, 낙타는요, 발바닥이 넓어요. 그래서 이 사막의 모래 위를 잘 퍽! 걸어 다닐 수가 있죠. 다음은요, 콧구멍을요,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수 있어요. 그래서 모래와 먼지가 막 들어온다 싶으면 콧구멍을 닫아! 그리고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열어요. 이렇게 콧구멍을 여닫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에 있는 혹이 있는데요. 이 혹에는요, 지방을 저장해서 물과 먹이가 없어도 며칠은 거뜬히 살아갈 수가 있는 우리 낙타입니다. 자, 다음은요, 사막에 사는 대표적인 동물 또 하나, 사막 여우입니다. 사막 여우는요, 이 사진을 딱 봐도 알수 있듯이, 이 귀가 굉장히 큰 친구예요. 길쭉하고 크지요. 이 몸에 비해서 큰 귀를 가지고 있어서요, 이 몸의 열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낮에는요, 땅속에 축축축축 파놓은 굴에서 지내다가, 아, 좀 살만하다. 이렇게 밤이 되면은 나와서 활동하는 친구, 사막 여우. 그리고 귓속에 털이 많이 있어서 귓속으로 모래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지요. 사막 여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극지방도 볼 텐데요. 극지방의 또 특징을 한번 알아보죠. 극지방은요, 뭐 북극과 남극을 이야기하는데요. 극지방은요, 사막과 반대로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요. 굉장히 추운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곳이 바로 극지방이지요. 이곳에는요, 북극곰, 북극여우, 펭귄, 바다코끼리, 바다표범 등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 북극곰을 보죠. 북극곰은 몸집이 크고요, 피부가 두꺼우며 빽빽한 털로 덮여 있어 추위를 잘 견딜 수 있는 친구가 바로 북극곰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털로 덮여 있고요, 작은 돌기가 나 있어서 눈 덮인 얼음 위를 쫙 미끄러지지 않고 척척척척 잘 걸어 다니는 특징이 있지요. 북극곰. 그리고 두 번째로 북극여우입니다. 아까 사막에서는요, 큰 귀를 가진 사막여우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북극여우는요, 사막여우보다 귀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추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몸에 비해서 작은 귀를 가지고 있어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몸이 이렇게 빽빽한 털로 덮여 있어서 추위를 잘 견딘다는 특징을 가진 우리의 친구 북극여우였습니다. 자, 이렇게 극지방에 사는 동물의 특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아, 하나 더, 펭귄도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펭귄 친구를 깜빡하고 빠뜨릴 뻔했네요. 자, 펭귄도 보죠. 자, 펭귄은요, 빽빽한 깃털로 덮여 있고 추위를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다리와 지느러미 모양의 날개가 있어서 걷거나 뒤뚱뒤뚱 걷거나 헤엄쳐 이동하는 극지방에 사는 또 빼놓을 수 없는

놓으며 섭한 우리 펭귄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막과 극지방에 사는 동물 특징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러한 동물들의 특징을 이용해서 사람들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설계해서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보죠. 자, 먼저 헤엄을 잘 치는 오리발의 특징을 이용해서 물갈퀴를 만듭니다. 여기 그림을 보세요. 오리발의 특징을 이용해서 물갈퀴를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이 발에다가 이걸 탁 신고 좀더 헤엄을 잘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먹이를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 소리발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렇게 퍽, 턱, 잘 집을 수 있는 집게차. 이렇게 수리발의 특징을 이용하기도 했고요. 세 번째로 다른 물체에 잘 붙는 문어 빨판의 특징을 이용해서 칫솔거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칫솔거리 여기다가 탁 붙이면 잘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칫솔을 걸어두는 용도 칫솔거리입니다. 그리고 바위나 절벽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이 산에 사는 양, 이 사냥발의 특징을 이용해서 등산화를 만들기도 해요. 이 신을 신으면 다른 보통의 신발보다 조금 더 산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고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동물의 특징을 이용한 몇 가지 생활용품의 예도 우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볼 내용을요, 개념 확인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은요, 토끼는 무엇이 있어서 걷거나 뛰어서 이동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토끼는요, 땅에서 사는 동물, 그 중에서도 다리가 있어서 걷거나 뛰어서 이동하지요. 다리. 자, 2번. 땅에서 사는 동물과 그 동물이 사는 곳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다람쥐와 두더지가 있는데요. 두더지부터 볼까요? 두더지는요, 우리 아까 보았다시피, 이 앞다리가요, 이 삽처럼 되어 있어서 흙을 굉장히 잘 파요. 굴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바로 두더지 친구가 땅 속에 살고 다람쥐 친구가 땅 위에서 살지요. 자, 3번. 이 물에서 사는 동물 중에는 무엇이나 물갈퀴를 이용해 물 속에서 헤엄치는 동물이 있습니다. 물에서 사는 동물은요, 바로 우리 배운 것처럼 지느러미나 물갈퀴를 이용해서 굉장히 헤엄을 촥촥 잘 치는 특징이 있지요. 자, 4번. 물에서 사는 동물과 그 동물이 사는 곳 연결해 볼까요? 자, 수달은요, 강가나 호숫가에 사는 친구고요. 자, 선생님의 머리 위에 있는 개는 바로 갯벌에 사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 사막의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 가위 표시라고 했는데요. 자, 사막은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굉장히 건조하고요. 물과 먹이가 부족합니다. 동그라미 해주고요.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곳은 사막이 아니라 바로 극지방이지요. 따라서 2번에다가는 가위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사막 여우는요, 큰 귀를 가지고 있어서 몸의 열을 조절할 수 있으며, 북극 여우는요, 반대로 작은 귀를 가지고 있어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 막아준다고 했고요. 7번. 헤엄을 잘 치는 오리발의 특징을 이용해서 바로 물갈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8번과 9번도 보죠. 집게차는 수리의 발이 가진 특징을 이용한 예, 잘 집을 수 있게. 9번. 다른 물체에 잘 붙는 문어 빨판의 특징을 이용해서 바로 칫솔거리 같은 것을 또 만들기도 하지요. 이렇게 해서 개념 확인 문제 9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실전 문제 확인해 볼게요. 실전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은요. 땅에서 사는 동물의 생김새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학생 누구인지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자, 서진이부터 보죠. 땅에서 사는 동물들은 모두 날개가 있진 않죠. 예진이, 땅에서 사는 동물들은 모두 다리가 있진 않죠. 승빈이, 자, 그 중에는 다리가 있어서 걷거나 뛰어서 이동하는 동물도 있고, 다리가 없는 동물은 기어서 이동하기도 해. 바로 승빈이가 잘 말해 주었기 때문에 승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동물 한번 맞춰보죠. 첫 번째, 다리가 없어서 기어서 이동한대요. 기어서. 그렇다면 다리가 있는 개구리, 그리고 까치,

그렇지. 그리고 개미 다람쥐는 지워주니까 뱀밖에 안 남았네요. 계속 보죠. 땅 위와 땅 속을 슉슉슉슉 오가며 생활하고 몸이 가늘고 길며 비늘로 덮여 있는 친구 바로 뱀 친구. 우리 아까 토토가 무서워했지만 잘 지내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뱀 친구입니다.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주로 땅 속에서 생활하는 동물 묻고 있는데요. 땅 속입니다. 자, 개, 토끼, 두더지, 고양이, 부엉이 중에서 주로 땅 속에서 생활을 하려면 굴을 잘 파야 되겠죠. 굴을 잘 파려면 앞다리가 삽으로 생기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앞다리가 삽처럼 생겨서 흙을 잘 파서 굴을 잘 만드는 그런 친구는 이 선택지 중에서 3번 두더지죠. 따라서 3번 더지, 더지, 두더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보죠. 다음 물에서 사는 동물과 그 동물이 사는 곳 바르게 연결해 보는 문제입니다. 붕어, 수달, 그리고 우리 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선생님 머리 위에 있는 개부터 볼까요? 자, 개는요,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갯벌에 산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억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고요. 자, 붕어와 수달인데요. 붕어는요, 강가나 호숫가, 강이나 호수의 물속, 이 중에서 바로 물 속에 사는 물고기 친구입니다. 따라서 디귿으로 연결해주고, 수달은 니은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보죠. 물에서 사는 동물 중에서 주로 살아가는 곳이 같은 동물끼리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수달은요, 강이나 호숫가. 전복은요, 바닷속입니다. 같지 않죠? 자, 붕어는요, 강이나 호숫가에 방금 본 것처럼 물 속에 살고요. 돌고래는요, 물 속은 물 속인데 강이나 호숫가가 아니라 바닷속에 사는 친구입니다. 자, 3번. 전복은 어때요? 바닷속. 다슬기는 강이나 호숫가에 물 속이지요? 같지 않아요. 자, 4번. 돌고래와 수달입니다. 돌고래는 바닷속. 수달은요, 강이나 호숫가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자, 다음 5번 볼까요? 5번은 전복, 돌고래, 둘다 바닷속에 살지요? 같습니다. 따라서 5번 같은 것끼리 짝지었다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동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도움말을 보죠. 몸이 딱딱한 껍데기로 쌓여 있대요. 딱딱한 껍데기. 자, 친구들 한번 골라보세요. 두 번째, 갯벌에 구멍을 파서 몸을 샥 숨기기도 한대요. 그리고 다섯 쌍의 다리가 있어서, 10개의 다리가 있어서, 옆으로 걸어서 이동하는 바로 누굴까요? 자, 개, 오리, 붕어, 전복, 돌고래 중에서 선생님 머리 위에 있는 바로 이 친구의 이름, 개죠, 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개 친구입니다. 정답. 1번 되겠네요. 딱딱한 껍데기, 갯벌에 구멍을 파서 몸을 숨기기도 하고요. 10개의 다리로 걸어서 이동하기도 하는 개가 정답이었습니다. 다음은 7번인데요. 사막의 환경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학생은 누구인지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두영이, 혁천이, 원용이라는 꿀단지 친구가요. 각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먼저 두영이부터 보도록 하죠. 자, 두영이는요, 사막은 대부분 경사가 가파르며 바위와 돌이 아주 많아. 경사가 가파르고 바위와 돌이 아주 많은 곳은 바로 산이죠, 산. 사막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막은요, 낮에는 추운 것이 아니라 낮에는 덥고 밤에 춥지요.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혁천이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막은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고 이것은 극지방인데요. 차가운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매우 추운 곳, 극지방의 특징입니다. 자, 원용이는요, 사막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건조하고 물과 먹이가 부족해 모래바람도 휑휑 심하게 불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 바로 원용이가 사막의 특징을 잘 말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가 원용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사막의 특징 우리 한번더 확인하자고요. 사막은요, 모래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고요. 이렇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건조하고 물과 먹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원영이가 잘 말해 주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보죠. 오른쪽 동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있는데요. 사막에 사는 대표적인 동물 바로 낙타입니다. 낙타의 특징 생각하며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자, 낙타는요, 발바닥이 넓어서 사막의 모래 위를 잘 걸을 수가 있지요. 맞습니다. 2번. 몸에 비해 큰 길을 가지고 있어서 몸의 열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요, 낙타가 아니라 사막 여우의 특징입니다. 자, 틀렸죠? 3번. 콧구멍을 여닫을 수 있어 모래와 먼지가 들어가는 것 막아줄 수 있고요. 4번. 뜨거운 낮에는 땅속에 파놓은 굴에서 지내고 주로 밤에 활동하는 것 역시 낙타가 아니라 사막 여우의 특징입니다. 틀렸습니다. 5번. 등에 있는 이 혹에다가 지방을 저장해서 물과 먹이가 없어도 며칠 동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요, 낙타의 특징이 맞지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과 4번, 이렇게 두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 문제 보죠. 극지방의 환경에 대해 가장 바르게 설명한 학생 묻고 있는데요. 이번엔 성종이가 이야기합니다. 극지방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건조하고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추워. 이것은 사막의 특징이고요. 수진이, 극지방은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고 차가운 바람이 싱싱 불어 매우 매우 추워. 이것이 바로 극지방의 특징 맞지요. 병기는요, 극지방은 대부분 경사가 가파르고 바위와 돌이 아주 많아 1년 내내 비가 아주 많이 내려. 이것은 극지방의 특징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진이가 정답 여기다가 수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동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동물은요. 빽빽한 깃털. 아, 깃털 덮여 있고 추위를 잘 견딜 수가 있대요. 두 번째는요. 짧은 다리와 지느러미 모양의 날개가 있으며 걷거나 헤엄쳐서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걷거나라고 했으니까 다리도 있어요. 1번 사냥, 2번 펭귄, 3번 북극곰, 4번 북극여우, 5번 바다코끼리 중에서 깃털도 있고 추위도 잘 견디고 또 이런 날개도 있고요. 걸을 수도 있고 헤엄도 칠수 있는 이런 친구는 바로 이 중에서 짜잔 여기 있는 펭귄 친구이지요. 따라서 10번의 정답 2번이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동물의 특징을 이용한 예라고 하는데요. 어떤 동물의 특징을 이용한 것인지 알맞게 짝지은 것 어느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은요, 물갈퀴고요. 니은은 집게차입니다. 자, 물갈퀴는요, 우리 아까 보았듯이 헤엄을 잘 치는 오리발의 특징을 이용한 생활용품의 예이고요. 오리의 발. 그리고 니은 집게차는요, 이한번 먹이를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발, 누구 발? 수리의 발을 이용한 생활용품의 예입니다. 따라서, 기역은 오리의 발, 니은은 수리의 발. 1번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11번 정답, 1번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2번에 있는 상어의 피부는요, 이 상어의 피부의 특징을 이용해서 물의 마찰을 줄이는 수영복을 만들기도 하지요. 상어의 피부의 특징을 이용한 예, 수영복입니다. 여기서 11번 문제의 정답은요, 바로 1번이지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살펴볼 텐데요. 자, 동물의 특징을 이용한 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자, 선택지 1번입니다. 사냥발의 특징을 이용한 등산화, 그래요. 이 사냥발의 특징을 이용해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등산화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자, 맞습니다. 자, 2번. 문어 빨판의 특징을 이용한 칫솔걸이, 역시 우리 아까 살펴보았죠. 자, 3번. 부엉이 다리의 특징을 이용한 물갈퀴가 아니라 바로 누구? 오리발의 특징을 이용했다. 자, 4번. 상어 피부 돌기의 특징을 이용한 수영복,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지요. 이 상어 피부 돌기를 이용해서 물의 마찰을 줄이는 수영복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맞고요. 5번. 이 물총새 부리 모양의 특징을 이용해서 가늘고 길게 난 물총새 부리 모양을 이용해서 이 시끄러운 소리도 줄이고 또 빠르기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이런 고속 열차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역시 5번도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라고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문제 12번까지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기다려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연습 문제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연습 문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를 10번으로 선생님이 지정해 봤습니다. 그래요. 이 10번 문제를 통해서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나중에 배울 내용과 살짝 접목시켜서 우리 앞에 얘기하지 않았던 거 하나를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더 이야기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10번 문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문제에서 개념 학습 철저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봐야 될 문제 5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말은 뭐 ABCD의 성질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말은 뭐에 대한 성질이 머릿속에 다 스쳐 지나가고 있어야 해요. 그렇죠? 문제를 풀땐 그게 다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특별히 지금 이 문제는 그중에 하나의 성질을 우리 증명해 보겠다라는 거니까 증명하고 싶어 하는 성질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 된다. 이게 몇번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뭐의 성질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성질을 증명하는 거니?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네요. 결국 주어져 있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선분 AC와 선분 BD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 거네. 그래, 선분 AC와 선분 BD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건 증명하는 과정 중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위쪽에서 삼각형의 합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무언가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게또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럼 어떤 삼각형인지 체크를 먼저 하고 시작합시다. 삼각형 ABO 여기 있네. 자, 여기 있는 삼각형 ABO 그리고 ADO라는 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두 개가 서로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각이 직각이다라는 거 증명하고 싶다라는 게 포인트네요. 괜찮죠? 자, 이제 흐름을 좀 알았으니까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뭐 ABCD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이야기하자. 뭐 여기까지는 별 이야기 없고, 삼각형 ABO와 ADO에서 선분 AB와 똑같은 선분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선분 AB하고 길이가 똑같은 거 찾아보자. 여기 있는 선분 AB와 길이가 똑같은 선분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삼각형 ADO에서 찾아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선분 AD가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네모에는 선분 AD 들어갈 겁니다. 마름 모이기 때문에 우리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애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1번 맞는 이야기고. 선분 BO는 그럼 뭐하고 길이가 똑같으니?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여기 있는 선분 BO를 생각했더니 그렇죠. DO라는 선분이랑 길이가 똑같을 겁니다. 말은 모두 평행 사변형이니까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고 있게 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점 O가 대각선 BD의 중점이 될 거니까 BO라는 길이와 DO라는 길이가 서로 같아질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선분 DO하고 들어가 주면 되겠고, 역시 두 번째 네모도 참이다라는 거 보기에서 제대로 쓰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봅시다. 각 A

ABO는 그럼 어떤 각이랑 똑같으니? 라고 물어봤네. ABO라는 각을 생각해 보시면 ABO, 자 여기 있죠. 이 각, 이 각. 자, 이 각은 마른 모에서 뭐하고 각이 똑같아? 그렇지. 당연히 옆에 있는 거랑도 똑같지만 이게 반대쪽에서도 전부 같은 각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있죠. 그래서 ADO라는 각이랑 같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각 ADO가 세 번째 들어가야 하고요. 역시나 세 번째 보기도 참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왼쪽 삼각형 ABO와 오른쪽 삼각형 ADO는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어있는 각의 크기가 다 같아지죠, 각각과. 그래서 어때? SAS 합동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거 증명해냈고요. 이제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 AOB라는 각과 각 AOD라는 각이 대응각으로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 할 수 있어요. AOB하고 각 AOD가 각의 크기 같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4번 보기도 참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OB와 각 AOD를 4번 그대로 내려와서 AOB라는 각과 AOD라는 각을 더해서 180도가 되기 때문에 자 평각이니까 180도 되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각각은 몇 도가 되더라? 90도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각각 90도로 각의 크기가 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 AOD, 각 AOB 90도니까 BD와 AC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얘기하면서 주어져 있는 우리 마름모의 성질 증명할 수 있게 됐네요. 그럼 잘못된 거 몇 번이에요? 그렇지. 5번 보기 90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하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럼 이런 경우에는 매번 저 끝에 있는 게 90도라고 나와 있으면 틀린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친구들이 있어. 그냥 뭔가를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180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끝에 있는 자리가 90도가 들어가도록 또 얼마 90도가 들어가도록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더하기가 아니라 등호로 쓰여져 있었다면 그러면 각 AOD라고 쓰여지면서 그게 90도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한 줄 쓰여져 있는데 두 가지의 말을 한꺼번에 줄여놓은 거예요. 두 개를 더해서 두 개의 각을 더해서 180도가 되니까 각각이 90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각각 90도다라는 말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두 개를 더해서 180도다라는 이야기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숫자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끝에 있는 식들을 정확하게 다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각 AOB와 각 AOD가 같다라고 쓰여 있다면 당연히 90도였겠고 그렇지 않고 둘을 더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OD와 더한다면 그러면 180도구나 라고 이렇게 써주실 수 있어야겠죠. 끝을 잘 확인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번 문제의 정답 몇 번? 5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중간에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각이랑 여기 있는 이 각이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할 때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양쪽 끝각이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렇죠? 좋아.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마름모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거 다 똑같은 거야 라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 그렇다면 더불어 하나 더 얘기했을 때 아 이쪽 동그라미와 이쪽 세모 더하면 몇 도 나와야 된다? 90도 나와야 된다. 네가 직각일 수밖에 없으니까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 180도에서 90도 빼버리면 나머지 두 개 더해서 90도야 라는 얘기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문제 풀 때 활용할 거니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과 필요한 그런 성질들도 잘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의 대각선 AC 위에 선분 BP와 CP가 같아지도록 점피를 잡았답니다. 아 그래 P를 잡았는데 BP의 길이와 CP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각 ABP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준 정보는 지금 27도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27도가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볼 텐데 방금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마름모에서는 자 대각선으로 각을 하나 나누면 그 두 개의 각이 같아진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반대

쪽에도 당연히 있어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죠. 저 빨간 동그라미를 그렇지 27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삼각형 PBC라는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이니까요. 27도가 이 옆으로도 당연히 옮겨가게 될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자, 여기서 접근 방법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자, 하나는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삼각형 PBC에서 각 P의 외곽이다라고 생각하면서 27도 두 개의 합이야라고 이야기해서 네가 54도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위쪽에 하나의 각이 27도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삼각형 ABP를 생각해 보면 180도에서 27도와 54도를 빼내면 내가 필요로 하는 각을 구할 수 있겠구나. 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접근은 각 ABP의 크기를 구할 때 180도 빼기 54도 빼기 27도로 계산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답이 99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근데 다른 접근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거든요. 선생님은, 그래,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27도 두 개의 옆에 있는, 즉 54도의 옆에 있는 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네가 180도에서 54도를 빼준 거야. 126도야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126도가 맞은편에 있는 각 B와 크기가 똑같을 거니까 내가 찾고 싶어하는 각 ABP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26도에서 27도를 한번더 빼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99도하고 정답을 써줄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겠죠. 생각은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연습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도형들을 좀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죠? 지금 마름모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걸 평행선을 생각해서 엇각을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해서 각의 크기를 구해내도 괜찮은데, 그거보다는 그냥 아, 대각선이 내각 하나를 이등분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시간들을 더 줄일 수 있고요. 생각의 흐름들을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연습 때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는 연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 AC 위에 어떤 점 P가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각 BPC가 65도일 때각 ADP의 크기,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요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PDC를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왜 그래? 각 D가, 즉 ADC라는 각이 90도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각 빼내면 우리 원하는 정답 얻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좋아요. 이각 구할 거예요. 자, 근데요. 이게 정사각형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다른 정보들을 또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요.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 몇 도더라? 45도더라라는 거. 너도 45도더라라는 걸또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생각들 또해볼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그래도 아직 이 각의 크기를 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합동을 활용해서 각을 옮겨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한번 살펴봅시다. 선생님, 45도, 45도 표시해 놨는데, 정사각형이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두 변의 길이는 서로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운데 선분 PC가 공통으로 존재한다 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삼각형 PCB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PCD라는 삼각형은, 그렇지,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지니까 SAS 합동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각, 이 각이 반대쪽으로 옮겨온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좋아. 그래서 65도 이쪽으로 옮겨갔다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각이 있는데 그 각은 180도에서 65도와 45도만 빼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이 각이 그럼 몇 도가 돼? 그렇지. 70도가 돼라는 거알수 있겠네. 180도에서 110도 빼주면 되니까. 자, 그럼 70도야? 그 옆에 있는 각이 20도여야 당연히 더해서 90도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각 ADP의 크기, 이 크기가 20도더라라는 걸 계산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문제 해결해 볼수 있었겠죠? 근데 이거 삼각형의 합동을요, 관점을 바꿔서 다른 쪽에서 또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어느 쪽에서 볼수 있냐면 위쪽에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분 AP를 공통으로 하고 있고요. 두 개의 각의 크기가 45도, 45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역시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삼각형 APB와 삼각형 APD가 역시 SAS 합동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을 이쪽으로 옮겨와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90도에서 이쪽에 있는 각 70도 빼내면 우리가 원하는 20도를 정답으로 써볼 수 있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도 합동이고요. 이렇게도 합동이에요. 이유도 똑같아요. SAS 합동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사각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각선으로 그려져 있는 이 대각선이 각을 2등분하고 그렇다면 90도를 2등분하니까 45도, 45도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름모의 성질을 정사각형에서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8번 봅시다. 다음 중 평행사 변형 ABCD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모두 골라봐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생각해보자, 얘들아. 평행사 변형이라고만 지금 조건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사각형이 되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정사각형이 되려면 평행사 변형에다가 어떤 조건들을 추가해 줘야 합니까? 직사각형의 조건과 마름모의 조건을 둘다 추가해 주어야겠죠. 그래요. 정사각형을 마름모가 되면서 직사각형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주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직사각형이 될 조건, 그리고 마름모가 될 조건, 그것들이 무엇인지 그두 개를 동시에 담고 있는 보기가 몇 번인지 골라내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보기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자.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가 같대요. 평행사 변형이라는 전제하에서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똑같아.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똑같아.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지. 마름모의 조건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AC와 BD가 수직이다라는 조건 주고 있네요. 자, AC와 BD 둘다 대각선인데,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조건 주고 있으니까, 역시나 마름모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보기는 어때요? 마름모의 조건 하나, 직사각형 조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름모 조건만 두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에다가 1번의 조건들을 추가해 주어 봐야 뭐밖에 안 된다? 마름모밖에 되지 않는다. 정사각형이 될 수가 없더라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2번 보기 볼게요. 2번.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가 똑같대요. 자, AB의 길이와 CD의 길이 똑같아. 이건 무슨 조건이에요? 그렇지. 평행사변형이면 무조건 성립하는 이야기니까 마름모가 될 조건도 직사각형이 될 조건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AC equal BD라는 조건 하나만 가지고는 정사각형을 만들 수 없을 거다라는 사실이 당연하네요. 자, 어떤 조건인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선분 AC와 선분 BD 같아진대요. 자, AC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대. 자, 대각선 길이 똑같다라는 건 무슨? 그렇지. 직사각형의 특징이죠. 그래서 너는 직사각형의 조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 보기를 추가했을 때는 직사각형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3번으로 가보자. 각 A와 각 B의 크기가 똑같답니다. 평행사 변형에서 각 A와 각 B,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가 똑같대요. 아, 그래? 두개 더하면 180도여야 되는데, 둘의 크기가 똑같으면 90도씩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너 직각, 너도 직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내각의 크기들이 다 직각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이게 직사각형이 될 조건을 가르쳐 준 거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AC와 BD가 서로 수직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C와 BD가 서로 수직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마름모 조건도 주고 있는 거죠. 아, 그래? 그럼 직사각형의 조건과 마름모의 조건을 모두 다 3번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저 3번의 조건들을 다 추가시켜 준다면 주어져 있는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 되겠구나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다라는 거 체크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정답 2개 고르라 그랬으니까 계속 확인해 보자. 각 A, 각 B 같아진다라는 거, 이거 직사각형 조건이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AC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같아. 대각선 길이 똑같으니까 너도 직사각형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번 보기는 직사각형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자, 그 다음. 각 A와 각 B의 크기가 같아진대요. 자, 5번 보기 다시 봅시다. 자, 각 A와 각 B의 크기 같아지는데 역시나 이웃하고 있는 각의 크기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직각, 직각, 그럼 너도 직각, 너도 직각 하고 만들어지면서 직사각형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자, 더불어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가

같대요. 자,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마름모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 보기도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조건이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사각형을 만든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몇 번하고 몇 번? 3번하고 5번이 되겠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등변사다리꼴 ABCD에서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어떤 생각 떠올라야 됩니까?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DC의 길이는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 길이 10cm야 라고 쓸 수 있어야겠죠. 자, 더불어 밑가게 크기 같아지니까 너 가게 크기 60도야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보통 잘 사용하진 않지만 이 두 개 밑가게 크기가 60도라면 위쪽에 있는 가게 크기는 120도로 각각 같아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평행, 평행이니까 60도와 120도 더해서 180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은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사각형 ABCD에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제 선분 BC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우리 정삼각형 찾아봐야겠죠. DC와 평행인선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그 점을 E라고 이야기한다면 선분 BE의 길이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선분 AE의 길이와 선분 DC의 길이는 같아질 수밖에 없고 이 각의 크기가 60도로 동위각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선분 BE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와 똑같은 10cm가 돼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더불어 사각형 AECD는 평행사변형이니까요. 6cm 아래로 그대로 선분 EC로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선분 BC의 길이가 16cm하고 쓰여지니까 둘레의 길이는 10 더하기 10 더하기 6 더하기 16하고 쓰여지면서 42cm가 되더라라고 찾아볼 수 있겠죠. 결국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 자체가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볼 텐데 10번은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 당연히 앞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곧 배울 내용과 살짝 연결시켜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 가지 사각형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1부터 5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사각형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는 어디였습니까? 그렇지.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나 마름모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더 추가가 되어져야 하니? 라는 거. 이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이야기였었죠. 그래서 먼저 그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자, 2번 이 보기는 뭐가 되어야 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될 조건을 추가시켜 주어야 되니까 평행사변형에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면서 90도, 90도, 90도, 90도 하고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2번 보기는 주어져 있는 요 내각의 크기 하나가 90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좋아.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였어요. 근데 2번 보기에 그렇게 쓰여 있나요? 아니잖아.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죠. 그래. 그러면 이게 각을 특화시켜서 직사각형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그 직사각형이 어떤 성질,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성질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거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고 그렇다면 2번 보기가 아, 각에 대해서 특화돼서 새롭게 나타난 성질을 추가시켜 준 거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직사각형이 될 조건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 참이고요. 이 자리에 각 A가 90도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도 역시나 참이죠. 그렇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보기 볼까요? 3번 보기는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 조건이죠. 그러면 우리 떠올려야지. 아, 변의 길이에 대해서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면 마름모가 되는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웃하고 있는 여기 있는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마름모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죠. 자, 3번 보기 보세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죠. 아, 마름모 되는구나. 맞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 답인가요? 그렇지 않죠. 마른 모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특화됐지만,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성질,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성질, 그걸 여기에 써주어도 역시 마른 모가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3번 보기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지 않고요.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도 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어요. 자, 괜찮나요? 좋아.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유형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두 개의 성질이 종합되어 있는 게 바로 정사각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때? 직사각형은 각에 대해서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변에 대한 특징을 더 추가해 주어야, 즉, 마른 모의 특징을 추가해 주어야 정사각형이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마른 모는 변에 대해서만 특화되어 있었으니까 각의 크기에 대한 조건을 더 추가를 시켜 주어야 정사각형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4번 보기에 들어와야 될건 뭐하고 똑같다? 3번 보기에 들어와야 될 내용과 동일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4번 보기 볼까요?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 그래, 아까 나올 수 있었다고 했던 게 4번에 나와 있네요. 그래, 참이에요. 자, 그렇다면 5번 보기에 있어야 될 내용은 뭐하고 똑같은 거다라는 거니? 그렇지. 2번에 있어야 될 내용과 똑같은 거지. 2번에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다른 표현으로 내각의 크기가 모두 다 같아진다 혹은 내각 하나가 90도다 뭐 이런 얘기 할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가 5번 보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5번도 참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요이 2, 3, 4, 5번 사이의 관계,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은 왜 틀렸니 생각해 보면, 한 스당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다리꼴에서 평행사변형이 되려면요, 평행한 그 변의 길이가 같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한 쌍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건이 좀 부족하죠. 이렇게만 말하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등변 사다리꼴이 돼버릴 가능성도 존재하죠. 그래서 사다리꼴을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내는 조건이라고 100%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됐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무엇이냐? 그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의 그런 특징들을 기억해보자, 정리해보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사각형들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을 생각하면 뭐가 될 거다? 평행사변형은 기본적으로 될 거다라는 얘기했었죠. 그런데 직사각형 안에서는 마른 모가, 마른 모 안에서는 직사각형이 나온다. 서로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안에서 중점들을 연결했을 때 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정사각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괜찮나요? 그래, 이 내용 머릿속에 정리돼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중점들을 연결해서 만들어 놓으면, 아, 요건 마른 모가 되겠구나라고 아래쪽에 있는 도형 만들어진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마른 모의 중점들 연결해 가지고 선을 그려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위에 있는 직사각형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당연히 평행사변형의 중점들을 연결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거 평행사변형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 있는 개념 공부를 할때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다리꼴의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되는지는 배웠나요? 안 배웠어, 그치?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그 이야기가 사다리꼴에서 대각선을 하나 연결했을 때 위에 있는 이 삼각형에서 우리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정확하게 빠르게 정리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한번 툭 던져 드릴 겁니다. 왜? 나중에 계속 다시 또 등장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니까 한번 듣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어떤 얘기 할수 있다? 그렇지. 대각선을 그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새롭게 변이 하나 나타나더라라는 건데, 이 빨간색 변이 대각선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평행하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쪽에서 중점을 연결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길이가 대각선의 절반이 되면서 평행하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지금 이 빨간색 사각형을 딱 만들어 보면 이건 평행사변형이 되겠다라는 거죠.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변이 평행하면서 길이가 똑같다. 그래서 아, 사다리꼴의 중점을 연결하면 평행사변형이 되는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은가요? 좋아. 여기까지 선생님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뒤에 있는 문제 두개 남아있는데 이두 문제 금방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 풀고 중단원 마무리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20일 완성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본격적으로 비문학 제재를 읽어볼 겁니다. 자, 입문 분야의 두 개의 글을 만나볼 텐데요. 어떤 글인지 제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글은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입니다. 우리 친구들 배경 지식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최대한 활용하시면 글 내용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죠. 두 번째 글은 인간은 어떻게 정보를 기억할까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 그저께 있었던 일 다 기억을 하고 있나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지금 중학생이지만 초등학생 때 있었던 일, 더 나아가 뭐 더 전으로 거슬러서 유치원 때 있었던 일도 기억하는 친구들 있죠.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억을 하는 걸까? 어때요, 여러분? 제목만 들어봐도 너무 재밌겠다. 아, 나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비문학 제재는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따라서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이 꼭 먼저 글을 읽어보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 읽어봤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책을 우리 27쪽을 보면 이 지문과 관련한 여러분이 꼭 알면 좋은 그런 배경 지식 내용이 나와 있어요.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리스와 로마의 올림포스의 12 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최고신 제우스고요. 그의 아내인 최고 여신은 헤라입니다. 이들은 크로노스와 레아의 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남매 중에 하나예요. 하, 제가 이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아니, 남매인데 무슨 혼인을 하냐고요. 그 사이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우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레토와의 사이에서 아르테미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제우스 헤라는 알겠는데 밑에 있는 유노, 유피테르 이게 뭔가요? 그 첫 번째 있는 제우스나 헤라, 뭐 데메테르, 헤스티아 이 사람은 아니지. 이 신들이 그리스 신이고 그에 해당하는 로마의 신이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베스타, 뭐 케레스, 유노, 유피테르 이런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국 같은 신인데 뭐 이름만 다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여기 지금 요 색깔로 되어 있는 칸이 이제 12신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럼 세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2신인데 왜 13신인가? 좀 궁금하죠. 앞에 글을 읽어본 친구들은 알 겁니다. 원래는 이제 헤스티아가 12신에 있었는데 나중에 쓱 빠지고 디오니소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12신이 된 거죠. 그러면 그런데 제우스의 이 6남매 가운데 하데스는 왜 12신에 들어있지 않은 거야? 여기 뭐라 그랬어? 올림포스 12신이죠. 그러니까 올림포스 산에 사는 신이에요. 근데 하데스는 저승의 신이라 저승에 살아. 올림포스에 안 살아. 그래서 12신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이야기, 신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은 로마가 서양 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현대의 법, 뭐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의 기원을 따라 올라가면 로마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서양 역사에 로마가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로 시작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 문단부터 나옵니다. 볼까요? 로마는 기원전 8세기 무렵 그리스의 손 이주민들과 현지 주민들이 함께 세운 나라로 기원전 146년 그리스를 정복해버립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어요. 하지만 문화적으로

그렇지 못했대. 이 말은 뭐야? 문화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이미 오래전부터 로마가 그리스 폴리스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폴리스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뜻합니다. 그렇죠? 고대 그리스 하면 이제 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로마는 오히려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였대. 그럼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그렇죠? 오히려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여버렸으니 문화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한 셈입니다. 심지어 로마의 어떤 시인들은 로마가 오히려 그리스에 정복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참 시인들의 시인다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의 우월성,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의 연관성을 이와 같이 나타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을지 모르나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로마가 그리스에 정복됐다는 겁니다. 뭐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앞섰을지 모르나 문화적으로는 확실히 그리스가 앞섰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 문단, 로마의 그리스 정복이 지닌 의미를 나타내고 있네요. 이어서 볼까요? 신화도 예외가 아니래. 자, 신화. 이 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신화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고대인의 생각이나 본받을 만한 대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 왜냐면 신들의 이야기니까. 우리 같은 인간하고는 좀 다른 세계. 그야말로 신의 세계에 사는 신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죠. 뭐 건국신화. 그래서 고구려를 건국한 그 고주몽신화. 있고 또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 신화가 있어요. 고주몽이나 박혁거세나 모두 그 출생에서부터 정말 신답죠. 인간답지는 않습니다. 좀 아래서 태어나고 뭐 그러잖아요. 자, 어쨌든 로마에는 변변한 신화가 없었대.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그리스 신들의 세계는 무척 매력적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다채롭고 화려한 신들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 신들을 그대로 재활용했어요. 고대 그리스어인 히라버를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만 바꾸었을 뿐 신들의 성격도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경지식으로 봤던 그와 같은 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제우스 똑같이 제우스인데 이름만 로마식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를 제대로 알면 로마 신화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3문단이에요.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죠. 이어서 봅니다. 그리스 신화 최고의 신인 제우스에게는 두 명의 형과 세 명의 누나가 있었는데 아버지 크로노스가 그들을 차례대로 삼켜버려서 그래서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아, 우리나라 신화는 정말 그 신성한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물론 믿을 수는 없지. 무슨 어떻게 사람이 아래서 태어나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정말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면 좀 경건한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인간도 차마 하지 않을 법한 일들을 근데 정말 이런 게 맞아? 할 만한 일들을 합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자식들을 삼켜요. 근데 또 다행히 그 몹쓸 운명을 제우스는 피했다? 아버지 크로노스를 몰아내는 형제들을 또 살려내. 삼켰는데 또 어떻게 또 살려내. 어쨌든 이런 내용이 나와요. 6남매는 똘똘 뭉쳐 거인 신들과 전쟁을 벌이고 마침내 승리하여 6남매 시대를 엽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올림푸스 12신의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6남매는 각자가 다스릴 영역을 나누어 제우스는 하늘, 포세이돈은 바다, 하데스는 저승을 맡았다. 세 명의 누나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이자 최고 여신으로서 출산과 양육의 신이 되었다. 데메테르는 곡물과 대지의 여신, 헤스티아는 화로의 여신이 되었다. 자, 이렇게 제우스는부터 여기까지는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인 신, 그러니까 제우스 그 육남매를 바탕으로 해서 대표적인 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 이제 그 앞에 봤던 표, 우리 27쪽에 있는 표 내용과 함께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이들 6남매 신의 이름이 로마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제우스는 유피테르로 바뀌었어요. 표에도 그렇게 나오죠.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큰 것은 목성이에요. 근데 이 목성을 영어로 하면 주피터라고 해요. 그렇죠? 이거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유피테르를 영어로 발음한 게 주피터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유피테르는 목성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중에 가장 큰 행성의 이름을 최고신의 이름으로 붙인 거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넵투누스, 저승의 신 하데스는 플루톤으로 바뀌었다. 헤라는 유노, 데메테르는 케레스, 헤스티아는 베스타가 되었다. 자, 이렇게 그리스 신화 속 신의 이름만 바뀐 로마 신화의 신이에요. 아, 그런데 뭐 자기들은 변변한 신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제국을 건설하고 뭐 그리스를 정복하고 했던 로마인데 아 그렇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 거 아이 그좀 그렇지 않아요? 아유 그냥 안 갔다 쓰면 안 갔다 썼지? 어? 근데 그렇게 그냥 바꿔서 썼네요. 이중 헤스티아를 조금 더 살펴보자. 헤스티아는 육남매 중 장녀, 맞딸이죠. 게다가 고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불씨를 담당했으니 당연히 12신에 들어갑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헤스티아는 12신에서 슬그머니 사라져요. 그리고 술과 향락을 상징하는 디오니소스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 보면 이제 13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헤스티아가 나중에 빠져서 12신인 거죠. 하지만 헤스티아의 로마 버전인 베스타는 좀 다릅니다. 화로의 여신인 점은 똑같아요. 이름만 바꾼 거니까 똑같아야죠. 근데 그 중요성이 커졌대. 로마에서는 불 자체를 베스타신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베스타 신전에는 이 신을 상징하는 성화가 늘 활활 타올랐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베스타의 제단을 갖추고 불을 숭배했네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빠졌는데 로마에서는 또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됐어요. 이건 무엇을 알게 해주냐면 신화의 내용이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신의 영역이면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말해서 생각해 봐요. 신화 실제로 있는 신이 아니잖아. 결국 이런 신화도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뭔가 뭐 목적이 있을 수는 있겠죠. 보통 이제 신화를 뭐 건국 신화나 시도 신화를 만드는 이유는 그 나라의 어떤 정통성이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그의 후손인 우리로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신화였다면 세상이 변하면 신화의 내용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스 신화의 헤스티아는 올림포스 12신에서 탈락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로마의 베스타는 국가와 가정의 수호자로 우뚝 서게 됐다는 내용. 즉 로마 신화에서 위상이 달라진 베스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육문단은 그리스 신 헤스티아와 로마 신 베스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자, 됐나요? 그렇다면 글은 다 읽어봤습니다. 이제 문제를 만나봐야 하는데 우리 문제를 좀 골라서 풀어볼 거예요. 우리 그 스텝 1, 2, 3, 1, 2, 3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텝 1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여러분 만나보시고 스텝 2의 2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읽어봤으니까 이제 중심 내용 정리해 볼수 있죠. 그래, 구조 파악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1문단에서는 로마가 서양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 2문단에서는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가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내용. 그리고 3문단에서는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어떻게 재활용한 거란 내용. 4문단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6남매는 각각의 영향을 담당했다는 것. 5문단은 그리스 신화가 로마 신화로 이어지면서 신의 역할은 같아. 근데 이름만 바뀌었다는 내용. 6문단에서는 그리스 신화의 누구죠? 그래요, 헤스티아예요. 로마 신화의 베스타로 이어지면서 그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내용들 정리하면서 그 내용이 기억난다 그러면 글을 잘 읽은 거예요. 일단 사실적인 이해는 다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헤스티아와 베스타의 관계, 스텝 3, 1번입니다. 관계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추론적 읽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헤스티아와 베스타의 관계, 보시면 6문단에 있습니다. 그, 헤스티아는 어때요? 올림포스 12신에서 탈락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로마의 베스타는 국가와 가정의 수호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로마에서는 불 자체를 베스타 신으로 여겨요. 그래서 뭐 신을 상징하는 성화가 늘 활활 타오르고 뭐 불을 숭배하고 그랬다고. 이런 식으로 시대적인 환경을 반영해서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을 맞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이 글을 읽은 학생들의 대화 내용인데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는데 여러분, 글의 내용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글을 잘못 이해한 내용을 찾아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친구들의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글만 잘 읽으면 사실 이 문제는 답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지호의 이야기를 볼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로마 신화에서 이름은 같지만 역할이 달라진 경우가 있어? 자, 3문단 보세요. 재활용했다 그랬어요. 히라버를 라틴어로 바꾸었을 뿐 성격도 거의 변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달라진 거는 이름만 달라진 거예요. 역할은 그대로죠. 그래서 3문단 내용을 지호는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내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에 있죠? 그렇다면 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자료가 길다고 해서 절대로 겁먹

없고 이건 어려운 문제일 거야. 나 읽다가 헷갈리겠지.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습니다. 지문 내용만 잘 이해했다면 쉽게 우리도 답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글을 만나볼 건데 먼저 배경 지식부터. 자, 지문으로 이해하는 독해 지식 31쪽 내용입니다. 부연이라는 설명 방법이 있어요. 부연 어떻게 하는 거냐? 앞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덧붙여 설명하는 방법을 부연이라고 해요. 뭐 부연 설명해 봐. 이렇게 얘기하죠. 부연은 앞에 제시된 개념, 어휘, 주장들의 내용을 덧붙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문의 일부분인데 보시면 감각 기억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의 순간적 자극과 같은 아주 짧은 정보에 대한 기억이다. 감각 기억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했어요. 감각 기억의 뜻. 근데 이것만으로 이해가 좀 부족하잖아.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뭐라 그래요? 이러한 감각적 자극들은 인간의 기억 체계에 거의 1에서 5초의 짧은 시간 동안 머물게 되는데 되게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아, 감각 기억이란 이런 특징이 있구나. 뜻만으로 부족한 감각 기억에 대한 설명을 그 특징을 부연 설명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부연이 많이 쓰인 글입니다, 이 글은. 그죠? 자, 함께 만나보도록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정보를 기억할까? 그래서 1문달에서는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우리가 기억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사람도 못 알아볼 거예요. 바로 누구세요? 하겠죠. 그뿐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하나도 기억이 안날 거예요. 게다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겠어요? 배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영원히 현재만, 지금 이 순간만 그저 존재를 할 뿐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 문단부터 보도록 합니다. 인간의 기억 능력은 뇌에서 정보의 저장과 인출의 과정을 수반한다라고 했습니다. 수반한다는 것은 더불어 같이. 그러니까 우리 기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뭐야? 그러면 정보를 저장하는 그리고 그 저장된 정보를 꺼내는 이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장만 해놓으면 뭐해? 그게 떠올라서 아, 맞아. 나 어제 제육볶음 먹었어. 이 말을 할수 있어야죠. 저장도 하고 인출도 해야 된다. 우선 외부 세계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정보는 뇌에서 성공적으로 받아들이며 부호화되어 저장되어. 이게 이제 저장이죠. 이어서 기억은 저장된 정보를 필요에 따라 끄집어내, 즉 인출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인간에 대해서 일어나는 기억 능력과 기억 능력에 대한 내용과 이제 정보 저장과 인출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 기억은 주로 기억의 양상, 기억의 지속에 관해 관심을 기울여 왔어요. 그죠? 아무래도 기억하면 이제 심리학의 분야가 될수 있는데, 기억이 어떤 식으로 양상을 보이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속되느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대. 여기까지 2문단, 정보 저장과 기억 인출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우선 기억의 양상을 살펴보자. 그러니까 앞에서 기억의 양상 또 지속에 대한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루 동안 지각한 것을 모두 기억할 수 없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정보를 기억하지는 않으며 기억할 수도 없죠. 그죠, 여러분. 작년 오늘 뭐 했는지 기억나요? 안날 거예요. 절대 안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추론해 볼 수는 있겠지. 뭐 평일이었어? 그리고 뭐 나는 작년에도 학생이었으니까, 중학교 1학년, 뭐, 2학, 뭐 아니면 초등학교, 뭐 이러면, 학교 갔겠네. 뭐 대충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왜 그럴까? 왜다 기억은 안 날까? 또한 우리는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TV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동시에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우리가 경험한 극히 일부분만 기억하고 있을 뿐인데, 왜 그러냐? 이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거나, 다른 자극과는 달리 매우 독특하고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래요. 즉, 기억이라는 건 결국 뭐다? 선택적인 기억이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하냐? 특별한 의미를 지니거나 또는 독특하고 새로운 자극,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선택적 저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3문단에서는 이제 지속 시간에 따른 기억의 유형인데 일단 세 가지 먼저 소개했죠.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다. 그럼 이제 이어진 내용에서 뭐 나와야 돼? 이제 각각 요거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5문단 바로 가요. 자, 먼저 감각 기억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등의 순간적 자극과 같은 아주 짧은 정보에 대한 기억을 감각 기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뭘딱 찍어서 먹었는데 아우 짜!

이건 짜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순간적으로 남는 그 기억을 바로 감각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감각적 자극들은 인간의 기억 체계에 거의 1에서 5초의 짧은 시간 동안 머물게 되는데 되게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기억 체계 속에서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우리 방금 전에 앞에서 그 백연지식으로 봤던 부연에 대한 내용이에요. 감각 기억의 뜻 설명하면서 그 감각 기억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부연 설명한 부분인 거죠. 감각 기억은 그래서 금방 사라진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뭐 잘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운전할 때 이제 화가 잘 나요. 특히, 갑자기 끼어들고 막, 응? 순간 화가 찡! 하는데, 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집에, 도착하는 순간, 뭐 아까 뭐 때문에 화났는지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러네. 감각적 자극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6문단은 이제 단기 기억입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는 건데요. 우리 머릿속에 순간적이며 즉시적 자각에 관한 기억으로 단편적인 사건이나 경험에 관련된 단순한 숫자나 단어, 대화, 물건 등이 주요 내용이다라고 단기 기억에 대해 역시 뜻을 설명했어요.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역시 그에 대한 부연이 이어집니다. 부연 내용 살펴볼게요. 단기 기억의 상태는 약 30초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어떤 정보는 사라지나 어떤 정보는 계속된 반복이나 특정한 계기에 의해서 인출되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도 한대요. 단기 기억이 약 30초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물건을 사서 썼어. 근데 고장이 났어. 아이고 어떡하지? 뭐 가서 수리를 맡기든 뭐 반품을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센터. 누가 고객센터 전화해봐. 고객센터 번호 뭔데? 1588에 뭐야? 들었어. 그리고 바로 기억해두었다가 바로 전화를 하는 것. 이게 단기 기억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면 생각 안 나잖아요. 1588 그때 뭐라 그랬지? 기억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게 단기 기억인데 계속된 반복이나 특정한 계기. 예를 들어 자꾸 고장이 나는 거야. 그래서 고쳐왔는데 일주일 뒤에 또 고장이 났어. 그럼 또 고객센터 전화해야죠. 그래서 또 고쳤는데 또 고장이 났어. 또 전화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1588 뭐를 아예 외워버리는 거죠. 장기 기억으로. 이게 단기 기억의 특징입니다. 자, 각각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떤 감각 기억과 어떤 단기 기억 또 장기 기억이 있는지. 이어서 장기 기억입니다. 몇 분에서부터 수년, 평생에 이르는 기간에 저장되는 기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기억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장기 기억입니다. 자, 그에 대한 역시 부연 설명이 뒤에 이어지는데요. 장기 기억은 반복 여부에 따른 빈도나 자신과 관계된 강렬한 경험인 인접에 의해 형성되는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장기 기억으로 가고 아니면 정말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강렬한 기억, 바로 인접에 의해서 장기 기억이 된다는 거죠. 거의 전후 참조적으로 기억된다. 전후 참조적 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해 줍니다. 전후 참조적은 여러 영역에 걸쳐 관련된 지식이 앞뒤 순서로 연결되어 기억이 된대. 그러니까 앞뒤 순서로 연결돼서 기억이 되다 보니까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체계적으로 기억이 되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장기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죠. 장기 기억은 다시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으로 나뉜대요. 장기 기억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의미 기억은 뭔가요? 사전의 뜻풀이와도 같이 논리적이고 체계 있게 기억하는 일. 이를 말하고 일화 기억은 개인적 특수한 기억을 말합니다. 자,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의 뜻이 나와 있죠. 의미 기억이 라면의 재료, 특성 등에 관한 대한 기억이라면 일화 기억은 라면을 먹은 특정한 사건을 말한대요. 자, 보통 의미 기억이 일화 기억보다 더 잘 기억이 된대. 왜? 일화 기억은 제한된 색인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 기억은 구성이나 특성 등이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색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색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핵심어를 목록화한 것을 흔히 색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려면 그와 관련된 핵심어들이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있어야 돼. 그래서 뭔가를 떠올렸을 때 아! 나 이거 보면 이거 생각나.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건데 일화 기억은 그 목록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잖아 우리 진짜로. 아, 내가 그때 뭐 했었는데? 나 유치원 때 그때 뭐 했었어? 그거를 중학교 때는 기억을 한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다시 떠올렸거나 대학교 가서 떠올렸거나 나중에 더 성인이 더 나이가 더 들어서 떠올릴 때 달라져요. 어릴수록 더 가까웠을수록 더 기억이 생생하지 한참 지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일화 기억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럼 문제 만나볼까요? 3번입니다. 다음은 기억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인데요. 스텝 2의 3번입니다, 여러분. 자, 이 글은 기억에 대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분류의 기준은 뭐냐면 기억이 지속하는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였어요. 분류를 하려면 반드시 기준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지속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것부터 긴 것으로 갔는데요. 자, 가장 짧은 기억, 감각 기억입니다. 순간적 자극과 같은 아주 짧은 정보에 대한 기억인데 특성은 1에서 5초의 짧은 시간 동안 머물죠.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기억의 체계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보다 조금 더 긴 기억입니다. 단기 기억, 순간적이며 즉시적인 자각에 관한 기억이다. 그래서 특성은 약 30초 정도 기억되죠. 근데 어떤 정보는 반복이나 특정 계기에 의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도 한대요. 자, 이어서 장기 기억, 우리가 흔히 기억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장기 기억인데 몇 분에서부터 평생에 이르는 기간에 저장되는 기억이죠. 빈도나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그리고 인적, 얼마나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험이었냐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여러 영역에 걸쳐 관련된 지식이 앞뒤 순서로 연결되어 기억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장기 기억을 또 두 가지로 나눴지.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이었는데 기억의 강도는 의미 기억이 훨씬 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의미 기억은 논리적이고 체계 있게 기억하는 일, 구성이나 특성 등이 체계를 이루는데 일화 기억은 그냥 개인적이고 특수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색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의 강도는 얘가 높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진짜 정말 컴퓨터 같은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억이 돼 있는 것을 오래도록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의 뇌가. 그죠? 되게 뭐냐, 되게 강렬한 순으로 뭐 기억이 오래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다 보면 어때요? 호기심이 생긴다고. 대체 우리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궁금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지적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렇게 직접 호기심을 유발하는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스텝 3, 1번 볼게요. A가 어떤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때 A와 같은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 이런 문제도 우리 참 독해 문제에서 많이 보는데 이 문제의 내용은 결국 뭐냐면 이렇게 답한 질문이 뭐야? 이런 문제예요. 그럼 결국 뭐야? 이 글의 내용이 뭐야? 하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뭐죠? 우리는 모두 기억을 못해. 주어진 정보를 모두 기억하지는 않아. 기억할 수도 없어. 왜 그래요? 사람은 자기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거나 다른 자각과는 달리 독특하고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즉, 왜 어떤 정보는 기억되고 어떤 정보는 기억되지 못할까에 대한 답인 거죠. 그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이 무슨 내용이야를 묻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만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어서 2번입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자 일단 보기를 한번 볼까요? 김종길의 시 성탄제는 어릴 적 아팠던 자신을 위해 눈 속을 헤치고 붉은 산수유 열매를 따오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시인은 자신의 어릴 적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은 시점에서 도시에서 내리는 눈을 보고 어릴 적 눈 내리던 밤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린 거야. 이 말은 뭐야?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이미 장기 기억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를 통해 열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린 자신을 위해 아버지가 약으로 따오신 산수유 열매를 상기 떠올려요. 특히 시인은 어른이 되어 어릴 적 방 안의 화롯불, 아픈 손자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할머니, 눈 속을 헤치고 돌아온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애타는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맞지 않은 거 몇 번일까요? 저 답은 3번이에요. 왜? 자,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기억했다 그랬죠? 그럼 서늘하다, 서늘한, 뭐야, 서늘하다 이런 거야. 서늘한 건 뭐가 느끼는 거지? 피부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촉각적 자극 맞아요. 근데 뒤에 뭐래? 순간적 자극에 해당하는 짧은 정보이므로 감각 기억에 해당한다? 그러면 1에서 5초 사이에 사라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은 어린 시절의 기억인데 이것을 지금 성인이 되어서 나이를 먹어서 떠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장기 기억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억 정보다 감각 기억이다 라는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모두 맞는 내용이죠. 이렇게 오늘 내용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내기가 제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뭘 준비했냐? 자, 어휘 보물상자를 준비했습니다. 매시간 우리 두 개의 어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수반이라는 어휘는 어떤 일과 더불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문에는 인간의 기억 능력은 뇌에서 정보의 저장과 인출의 과정을 수반한다. 정보 전장 이출 같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어서 두 번째 어휘는 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 새로운 단원에 대한 공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떤 공부 시작해볼 거냐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식물 있나요? 식물 한번 자세히 관찰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프면 밥 먹거든요? 근데 얘네는 밥도 안 먹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쑥쑥쑥쑥 크고 있는 걸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부터 같이 한번 하나하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공부도 역시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합성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일단 광, 빛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빛에 떠나면 있다고 이런 과정이 일어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떠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 걸까? 무엇이 생성되는 걸까? 다양한 질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즉, 우리처럼 밥을 먹지 않은 식물, 어떻게 도대체 양분을 생성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같이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빛 에너지 이용해가지고요.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 우리는 그것을 빛 광자 쓸 거고요. 합성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뒤에 정의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필요한 건가? 우리 그거 탐구를 통해서 먼저 알아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초록색 BTB 용액입니다. 제가 그림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각 부분에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BTB 용액 다 그냥 바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BTB 용액의 색깔은요,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그리고 염기성에서 파란색을 띠는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많이 녹아 있다면 노란색, 그리고 점점 줄어들수록 초록색, 파란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초록색 BTB 용액에다가 제가 후 하고 내뱉는 거야. 근데 우리가 후 내뱉는 거기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 BTB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양이 많으면 노란색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두 노란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 중에 하나는 그대로 마개를 담아서 그대로 둘 거고요. 두 개의 시험관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는 둘다 모두 검정말을 넣어줄 건데 하나는 검정말 넣고 마개를 닫을 거고요. 하나는요, 검정말 넣어줄 건데 그 겉에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줄 겁니다. 그러면 이 알루미늄 포일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 이게 바로 빛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A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검정말 없죠. 그렇다니까 여기서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B에서는요, 여기 지금 우리 이산화탄소도 줬고, 물도 줬거든요? 빛에너지 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어떠한 색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초록색을 거쳐서 파랑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참 이렇게 햇빛이 강한 데 두고 결과 확인하려고 C의 알루미늄 포일을 벗겨보면 얘는요, 지금 그대로 노란색인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험의 근거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광합성 일어나려면 여기에 반드시 빛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B와 C를 비교하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지금부터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반드시 빛에너지 있어야 돼요. 그리고 A, B, C에 모두 공통적으로 주었던 후 불어넣었죠? 거기에 있었던 게 이산화탄소였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도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탐구 내용을 기반으로 그 요소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과 이산화탄소 원료만 있다고 해서 광합성 일어나는 거 아니고 빛에너지가 있어야 빛에너지 이용해서 양분 합성하는 광합성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빛에너지라고 하는 건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원료로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보면, 아, 뿌리에서 흡수하면 되죠. 뿌리에서 물쫙 흡수해가지고요. 줄기 거쳐서 잎으로 제공이 되면 됩니다. 이때 이렇게 물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물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는 어떻게 전달, 이동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체들이 드나드는 통로, 지금부터 기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산화탄소와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의 공변세포가 이루고 있는 그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공이 열릴 때이 기체들이 드나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내용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광합성 공부할 건데 어떤 요소가 필요합니까? 이거부터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아, 빛에너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료에 물과 이산화탄소인데 이 물의 경우에는 뿌리로 흡수해서 줄기 잎으로 제공이 되고 물관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기공을 통해서 다시 전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광합성 일어났어요. 그럼 그 결과 생성되는 물질이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요, 탐구 기반으로 여러분들 내용 정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거 알려면, 광합성 결과 무엇이 생성됐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얘는 광합성 일어난 거, 하나는 광합성 일어나지 않은 거, 두개 가지고 비교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아, 광합성하면 이거 생성되는 거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잎에다가요, 일부분에 알루미늄 포일, 이거 우리 앞에서도 했었잖아요. 햇빛 차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서 광합성 일어나려면 햇빛이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빛에너지 차단하면 광합성 일어나지 않겠다. 아, A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광합성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그다음 B에 해당하는 거는 광합성 일어나게 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고 싶은데 우리 공부했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식물세포라고 하는 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식물세포 안에 세포소기관, 바로 엽록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엽록체, 우리 주로 색깔 초록색,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광합성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고 정말 생성이 무엇이 됐는지 이거 알려면 이런 색깔 변화를 통해서 물질을 검출할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색깔이 너무 강하면 이게 검출이 된 건지 반응이 일어난 건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색을 빼내는,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에탄올에 넣고 이거를 그대로 끓이는 거 너무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에탄올을 넣어준 그 시험관을 물이 담근 비커에 넣어주고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중탕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먼저 데워요. 그러면 그 데워진 물의 온도로 결열로 에탄올 지금 담겨져 있는 이 담겨져 있는 에탄올의 온도를 높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엽록소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라고 하는 걸 떨어뜨리는데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맞아요. 바로 이 안에 녹말이 있다면

청금색으로 변하고요. 없으면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뚝뚝 떨어뜨렸는데 청남색으로 변하면 아, 여기에 녹말 생겼습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뜨렸더니요. 아, 엽록체라고 하는 데에서 청남색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알수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아,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엽록체구나. 그리고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 지금 녹말이라면서요? 네, 조금 뒤에 정리할 건데, 최초로 생성되는 건 포도당이 맞아요. 근데 빠르게 녹말로 바뀌어서 잎에 잠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 광합성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이거 탐구로 할 때는 이 안에 녹말 생성됐어? 녹말 생성 안 됐어? 이런 탐구를 진행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림으로써 청남색으로 변하면 얘 광합성 일어났어. 우리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최초의 물질 포도당. 근데 포도당끼리 손을 잡아가지고 녹말의 형태로 잎에 잠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실험은 바로 녹말을 검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물질이 포도당, 즉 양분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실험을 역시나 토대로 한번 볼게요. 이번 실험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검정말, 얘가 이제 광합성 하는 식물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둔 다음에 우리 깔때기를 거꾸로 이렇게 꽂아요. 그리고 나서 물에다가 1%의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 필요한 원료 얘기했었죠. 물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산화탄소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바로 그 이산화탄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보세요. 물 있고, 이산화탄소 있고, 여기다 우리가 빛을 비추면 이제 광합성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인 거고, 앞에 실험에서 우리가 녹말, 즉 양분이 생성된 거 확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광합성 일어날 때 뽀글뽀글뽀글뽀글 뭐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거를요, 쭉 요렇게 핀지찌개로 찝어가지고 그 기체를 계속 포집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집게를 풀고 그 기체에다가요, 꺼져가는 불씨를 딱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되냐면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뭔가를 잘 타게 하는 거 뭐예요? 그렇죠. 아, 광합성 결과 산소가 생성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 교재에 있는 다양한 탐구를 기반으로 이해하셔야 문항 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막힘없이 계속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탐구 내용까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토대로 우리 이제 진짜 광합성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광합성, 원료가 있습니다. 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첫 번째, 이산화탄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탄산수소 나트륨 그거 녹이거나 아니면 후 내뱉거나 그럼 다 뭐예요? 이산화탄소 주는 거였잖아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물도 원료입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원료만 있다고 해서 광합성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 자체가 광합성이에요. 이거 뭐예요? 빛광자잖아요. 그럼 빛에너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빛에너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너지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 우리 양분 만든다고 했죠. 최초의 산물 형태는 포도당. 그러나 앞에서 검출할 때는 포도당끼리 손잡은 녹말을 검출한다고 했어요. 요거는 좀 차이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녹말, 지금 포도당이라고 하는 최초의 양분의 형태. 그리고 마지막 실험에서 산소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더라. 이 과정이 바로 광합성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실험에서 이런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엽록체였습니다. 라고 정리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해했던 내용 다 토대로 광합성 이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아, 광합성의 원료는 이산화탄소와 물이야. 거기에 빛에너지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하는 거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 그게 바로 광합성입니다.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이 광합성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식물이요. 결국에는 양분, 즉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빛에너지 봤죠? 그러면 그냥 빛에너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근데 식물은요. 빛에너지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물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 화학 에너지, 여기 나오는 이러한 양분의 형태로 빛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 빛에너지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하는 거, 광합성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동물의 경우에는 먹이를 먹죠. 그렇게 해서 양분을 얻는 반면에 식물의 경우에는요, 스스로 광합성해서 양분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그림 한 장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 하나하나 물질과 연결해서 파악을 해볼게요. 일단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네, 첫 번째 물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물 어디에서? 네,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하잎잖아요. 그러면 줄기 거쳐서 잎으로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물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따로 있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물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과정을 파악해 주시면 돼요. 물만 있다고 광합성 안 일어나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있어야 되는데 기체들이 드나드는 통로 기공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지금 이렇게 이산화탄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원료만 있다고 해서 광합성 일어나나요? 아니요. 빛에너지 반드시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빛에너지 주고 있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최초의 양분의 최초 산물의 형태가 있었죠. 그렇죠. 그게 바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함께 생성되는 것에 산소가 있더라. 그 산소라고 하는 것 역시 기공을 통해 일부가 다시 식물체 밖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탐구를 보면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포도당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은요, 여러분 물에 되게 잘 녹아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광합성 해가지고 양분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게 물에 녹아가지고 유실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포도당끼리 막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여기에 보면 이런 녹말의 형태로 잎에 잠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 산물의 형태는 포도당, 저장 형태다라고 하면 녹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 탐구에서 너 여기 광합성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이거 확인할 때이 녹말을 검출했던 거예요. 왜냐면 녹말 형태로 잎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밤이 되면요. 이제 이 양분이요. 식물체 각 부분에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물에 녹는 형태. 그래야 이동이 쉽잖아요. 다시 물에 녹는 형태인 설탕으로 바뀌어서 양분들이 이동하는 통로는 따로 있어요. 쭉 보시면 지금 양분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통로 보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체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공부했던 게요. 이 그림 하나로 다 모여지는데 탐구 따로, 정의 따로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고 하나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연관되어 있는 탐구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초로 보시면서 이 광합성의 최종 정의까지 여러분들이 한 그림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떤 실험이냐면 여기에다가 이산화탄소 물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광합성할 수 있는 생물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빛에너지 딱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그렇죠. 광합성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중학교 학교 현장이 이제 여러분 대부분 센서를 가지고 측정하는 탐구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우리 광합성의 원료가 뭐였냐면 그렇죠. 이산화탄소였잖아요. 그럼 광합성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이산화탄소는 줄겠죠. 그럼 광합성 결과 생기는 건 뭐예요? 그렇죠. 산소잖아요. 산소는 점점 늘겠네. 그거 확인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산소 센서,

이산화탄소 센서를 꽂아두고 정말 실제로 광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이 일어날수록 감소하게 될 거고, 산소는요, 광합성 일어날수록 증가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산소의 농도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도 아,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도 생성되는 그런 기체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구나. 이 광합성과 관련된 탐구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한 가지의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그렇다면 이런 광합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탐구 내용으로 볼 거예요. 여기 잎을요, 우리가 펀치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자릅니다. 근데 얘를 그대로 뭐 이산화탄소 녹이고, 그 다음 물 이렇게 줘가지고 주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얘가 잘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다가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 녹여요. 이산화탄소 공급하는 역할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물도 있고 주사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그것이 들어가도록 작업을 하고 그다음 비커에 넣으면 그제서야 잎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 실험은요. 저 동글동글한 저잎 있잖아요. 얘를 모두 가라앉힌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잎에 동그란 사이즈도 맞게 맞춰야 되는 거고요. 개수도 동일하게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만 다르게 하는 거냐? 지금 비커와 전등 사이의 거리가 어떻죠? 달라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뭐 공부했냐면 어떤 요인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어요. 그럼 그 요인은 빼고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다 같게 유지하고 나머지 하나만 다르게 하면서 그거에 따른 결과를 보는 것이 탐구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비커와 전등 사이의 거리가 하나는 10cm, 하나는 20cm죠. 즉, 이 거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빛의 세기가 얼마나 강하냐. 이것만 차이를 뒀으니까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모두 공통되게 똑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엇을 측정할 거냐면 이 잎이요.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짧게 걸렸다는 것은 아, 그만큼 광합성이 많이 일어났구나. 광합성 양이 많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거리의 차이가 있을 때 전등과 비커 사이의 거리가 더 좁았던, 더 가까이 있었던 것이 빛의 세기가 강합니다. 빛의 세기가 강하니까 잎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았어요. 광합성 양이 증가한 것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험이요. 동일하게 빛의 세기라고 하는 것이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실험으로 여러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여기 검정말 넣어줘요. 그리고 깔때기를 뒤집어가지고 우리 아까 산소 뽀글뽀글뽀글 올라오게 되는 그 기포 있죠. 그러면서 전등 비춰줍니다. 이 전등을요, 점차 멀리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랑 똑같죠? 비커와 전등 사이의 거리 다르게 한 것처럼 얘도 얘가 광합성 할 거니까 이 거리의 차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리의 차이를 줬으니까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보이던 게 있어요. 이거 뭐죠? 물이든 지금 수조라고 하는 요 부분은 우리가 다뤄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온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전등이 계속 비추다 보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온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든 수조를 가운데 둠으로써 여기에 온도 변화가 없도록 지금
유지하고 있는 장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쭉 가까이 있을 때 점점점 멀어질 때는 실제로 기포의 수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 범위를 넘어서서 점점점 멀어지게 될 때 지금 기포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걸 파악해 주실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할 수 있어요. 아, 빛의 세기가 강해진다면 광합성량 증가할 거야. 그런데 일정 수준에 도달했어. 그 이후에도 빛의 세기를 증가한다고 해서 광합성량이 무한대로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더라. 그것이 동일하게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같은 모습입니다. 계속 증가하게 되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다만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을 보게 될 때는 그렇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고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죠. 또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광합성량의 관계 볼 때는요. 빛의 세기가 강하고 온도가 일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온도와의 관계 보시면 여기서도 빛의 세기 강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온도를 높여주면 광합성량 증가합니다. 하지만 일정 온도 이조가 되면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갖게 되죠. 주로 30도씨에서 40도씨 사이에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 예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우리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까지 모두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몇 가지 현상만 한번 해석해 볼게요. 개념책 141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여기 지금 촛불을 켜놓고 이걸 유리병으로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촛불이 꺼진대요. 당연하죠. 여기에 있는 산소가 소모됐기 때문이죠. 근데 이 촛불과 식물을 같이 넣어요. 그리고 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둔다면 식물에서 광합성 일어나겠죠. 그 결과 산소를 방출하게 되니까 오히려 촛불이 켜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 더 오랫동안 탈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광합성과 관련된 현상까지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해석을 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유리병 여기 안에다가 얘는 쥐만 넣었고요. 쥐와 그리고 식물을 넣었어요. 여기는 쥐와 식물을 넣었는데 암실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일단 쥐가 호흡해야 되어 살아가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밀폐된 곳이라고 하면 어느 순간 산소가 소모돼 버리니까 쥐가 생존할 수가 없었겠죠. 이 그림은 144페이지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식물을 같이 넣어줬습니다. 그럼 앞에서와 동일하게 식물이 광합성 일어나면 산소를 방출하죠. 그 산소 이용해서 쥐가 조금 더 오래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넣어줬는데 얘를 암실로 만들었어요. 우리 무슨 얘기했죠? 빛에너지 없으면 광합성 안 일어납니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선 광합성. 식물이 있어도 광합성 안 일어나니까. 그럼 양분을 못 만들죠? 따라서 식물도 시들게 되고 그 결과 산소 방출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쥐도 지금 죽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현상들을 내가 공부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는지 꼭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광합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한 문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란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래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빈칸 채워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저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과목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과학인데요. 첫 번째 단원의 제목 살펴봤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층과 화석입니다. 자, 이 지층과 화석이라는 것은요, 아주 오래전에 땅이 현재 우리에게 남긴 어떤 편지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소개합니다. 오늘은 우리 첫 번째 단원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를 통해서 이번 단원에서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될 개념들 정리할 거고요. 그 뒤에 오늘은 첫 번째 소단원 지층의 특징과 퇴적감에 대한 단원평가 1회, 2회 문제까지 만나볼 겁니다. 자,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 단단히 하고 오늘의 수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교재 104쪽이고요. 우리 핵심 정리부터 같이 만나볼게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개념은 바로 지층이라는 개념이에요. 지층은 진흙, 모래, 자갈 등이 쌓여서 여러 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지층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바로 줄무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기억하고 다음 내용 볼게요. 이 지층이 자연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합시다. 실제 지층의 형성 과정, 첫 번째 단계, 흐르는 물에 의해서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쌓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물 아래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먼저 쌓인 퇴적물 위로 새로운 퇴적물이 또 쌓이고 계속 쌓여서 그 무게에 의해서 눌리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쌓이고 눌렸죠. 자,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쌓인 퇴적물들이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물 속에 있던 지층이 땅 위로 드러난 뒤 깎이면 우리가 아, 여기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지층이 있구나 라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지층을 이루고 있는 그 딱딱한 암석 있죠. 그것을 우리는 세 글자 퇴적암이라고 불러요. 그 개념을 살펴보면 물에 의해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쌓인 뒤에 어떻게? 그렇죠. 딱딱하게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퇴적암이라고 부르죠. 자, 이러한 퇴적암을요, 우리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이암이 나오죠. 이암의 알갱이는요, 우리가 이렇게 맨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진흙과 같이 알갱이의 크기가 아주 작은 퇴적물들이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암보다는 그 알갱이 크기가 조금은 더 커져요. 사암이 됩니다. 주로 모래가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는 사암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알갱이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이 바로 여감인데요. 여감은 자갈이 섞여서 만들어져요. 자갈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자갈에 모래, 진흙 등이 같이 섞여서 쌓이고 굳어진 거 여감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도 어느 것이 이암인지 뭐 어느 것이 여감인지 우리 친구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단어는 바로 화석에 대한 내용이 또 등장을 해요.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배운 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과거 생물의 몸체 또는 생물이 살았던 흔적을 뜻해요. 자,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바로 지층에 있다고요. 그 지층 사이에 보면은 화석이 숨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생물 자체, 그 생물의 몸체의 모양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생물이 살았던 흔적.

뭐 발자국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화석을요,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에는 찾아볼 수 없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어떤 생김새라든지 생활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생물이 살았던 과거의 환경이 어땠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환경이 뭐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따뜻한 곳이었는지 추운 곳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시 한번 볼게요. 이 삼엽충이라는 거. 현재는 멸종돼서 지구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벌레의 종류거든요. 그런데 삼엽충 화석 주변에서 산호, 조개 등의 이런 바다 생물 화석이 같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우리는 과거 이 삼엽충이라는 생물은 바다에 살았겠구나. 그리고 이게 발견된 이 지층도 역시 과거에 바닷속에 있던 것이겠구나.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석을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확인 문제 한 문제 같이 만나볼게요. 4번에서 5번 문제. 이 실험은요, 바로 지층 모형 만들기 실험인데요. 지층 모형을 보고 4번, 각 층이 쌓인 순서대로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층이 각각 다 다르게 생겼죠.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쌓였나요? 그 순서대로 써보세요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쌓인 거예요. 그쵸? 그 다음, 그 다음에 그 위에 어떤 퇴적물이 쌓이고, 또그 다음에 어떤 퇴적물이 쌓이고, 점점, 점점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순서대로 나타내면, 기역이 제일 먼저 쌓였고, 그 다음에 니은, 마지막에 디귿이 쌓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바로 단원평가 문제풀러 한번 가볼게요. 네,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1번. 다음 사진과 관련된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이 사진을 봅시다.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그렇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개의 줄무늬가 보인다라는 것. 그리고 층층층층층 여러 개의 층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 사진은 바로 그렇죠. 니은 지층에 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빙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죠. 이 사진이랑 색깔도 전혀 달라요. 자, 2번. 지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자, 1번. 줄무늬가 있다. 맞죠? 각 층의 색깔이 다르다. 맞습니다. 각 층의 색깔이 다 같다면 줄무늬가 층층층층 보이지도 않겠죠? 3번. 휘어지거나 끊어지면 지층이 아니다. 자, 이 설명은 틀렸어요. 왜냐? 우리 자연에서 큰 힘을 받으면 이 지층이 얼마든지 휘어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층의 두께가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다. 맞아요. 그 퇴적물의 양에 따라서 두께도 달라지죠. 5번. 강 주변이나 바닷가 절벽, 산기슭 등에서 볼수 있다. 자, 이렇게 땅이 깎인 곳에서 우리는 그 지층의 단면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5번도 맞는 설명. 3번. 무지개떡과 지층의 공통점을 두 가지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여기 무지개떡, 그리고 지층이 있는데 가장 큰 공통점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눈에 보이는 거? 맞아요. 줄무늬가 있다라는 거죠. 줄무늬가 있고, 또, 무지개떡이랑 지층, 둘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층마다 색깔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뭐 줄무늬의 모양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두 가지 적어볼게요.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층의 색깔이 다르다. 또는 두께가 다르다. 이런 걸 써도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4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지층마다 다양한 이것이 나타나는 까닭은 지층을 이루는 층마다 두께와 색깔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줄무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흙이 굳어진 그 층은 어두운 색이고, 그 위에 밝은 모래가 쌓여서 굳어지면 그 사이에 어떤 경계선이 생기겠죠? 그런 경계선들이 다 줄무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층마다 두께와 색깔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줄무늬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에서 6번. 다음은 바닷가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5번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위 현상은 무엇이 만들어지는 과정인지 쓰세요 라고 했죠. 자, 기역부터 리을까지 읽어볼게요. 기역은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입니다. 물 속에 하나씩 쌓이게 되죠. 니은, 먼저 쌓인 퇴적물 위로 또 새로운 퇴적물이 또 새로운 퇴적물이 계속해서 쌓여서 눌린다라고 했고요. 디귿, 그렇게 쌓인 퇴적물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리을, 그렇게 굳어진 것이 지구 내부의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땅 위로 드러나고 깎이면 우리는 그 지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무엇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지층이라고 정리할게요. 6번. 니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과정을 쓰세요. 자, 우리 아까 니은 과정 말로 정리했었죠. 그 부분은 우리 친구들 글로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물 속에 자갈, 모래, 진흙이 이렇게 쓸려와서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더 많은 퇴적물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어떻게 된다? 힘에 의해 눌린다, 납작하게 눌린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퇴적물이 계속 쌓여 눌린다, 이러한 키워드가 잘 들어가게 답을 작성해 주세요. 7번. 다음은 실제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각 층이 쌓인 순서대로 기호를 쓰세요. 자, 문제에서 묻는 것은 층이 쌓인 순서대로 적으세요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쌓인 것부터 나중에 쌓인 것까지 그 순서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쌓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쌓인 거예요. 리을이 되겠죠. 리을.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적으면 디귿. 그리고 니은. 마지막에 기역. 이 순서대로 쌓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8번에서 10번. 다음은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이 실험 과정 한번 읽어볼게요. 가. 수족 경사면을 설치하고 물을 절반 정도 채운다. 자, 여기 경사면을 설치하고 물도 채웠습니다. 나. 경사면 위로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자갈, 진흙, 모래, 의 순서대로 흐르는 물에 천천히 흘려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물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더 추가적으로 물을 흘려보내면서 거기 위에 자갈, 진흙, 모래 등을 순서대로 같이 흘려보내는 거죠. 다, 수조에 쌓인 퇴적물을 관찰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험할 때 물을 채워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자연에서 지층이 만들어지는 장소를 보면 대부분이 물 속, 바다나 강 속에, 강물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할 때도 물로 채워두고 거기에 이렇게 모래나 진흙과 같은 것들을 쓸려 보내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8번. 수조에 쌓인 퇴적물의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죠. 자, 나 과정을 보면은 어떤 순서로 흘려보냈냐면요. 첫 번째로 자갈, 두 번째로는 진흙, 세 번째로 모래. 이 순서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층 모형 어떤 순서로 쌓여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자갈이 제일 밑에, 그 다음 진흙, 모래가 가장 위에 있어야겠죠. 어디 있나요? 자갈, 진흙, 모래. 자갈, 진흙, 모래. 기역에 있죠. 기역이 정답. 9번. 위 실험에서 흘려보내는 퇴적물의 순서를 바꿨어요. 어떻게? 진흙, 모래, 자갈로 이렇게 바꿨을 때 예상되는 변화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쓸려보내는 순서를 바꾸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렇죠. 쌓이는 순서도 달라지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수조에 진흙, 모래, 자갈 순서로 쌓일 것이다. 쌓이는 순서를 바꿔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10번.
위와 같은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살펴볼게요. 1번, 각 층의 색깔이 같다. 아니죠. 층층이 색깔 달라요. 둘 다. 2번, 각 층의 두께가 같다. 둘 다 각 층의 두께는 다릅니다. 3번,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진다. 자,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건 오로지 지층 모형입니다. 실제 지층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요. 4번, 모양이 휘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어요. 우리 실제 지층은요, 자연에서 큰 힘에 의해서 많이 끊어지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합니다. 자, 5번, 진흙, 모래, 자갈 등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이것은 이두 가지의 공통점에 해당됩니다. 5번. 11번, 퇴적암에 관해 잘못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자, 이 중에서 틀린 설명을 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볼게요. 태신이, 지층은 대부분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맞죠? 이 지층은요, 이런 퇴적물들이 쌓이고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지니까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죠. 도현이,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의 투명도에 따라 퇴적암을 분류할 수 있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그렇죠. 틀렸죠. 왜? 알갱이의 투명도가 아니라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분류를 했죠. 이암, 사암, 여암으로. 따라서 정답은 도현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문제도 봅시다. 퇴적암은 자갈, 모래, 진흙과 같은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야. 우리 퇴적암의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번에서 13번, 다음은 퇴적암을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12번 보니까 여기 기역에 들어갈 퇴적암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죠. 자, 퇴적암의 이름 우리 배웠던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일지 한번 찾아볼게요. 주로 모래가 쌓이고 굳어져 만들어졌는가? 라고 물었는데, 예 라고 했죠. 자, 모래가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이름은? 그렇죠. 바로 모래 사자를 써서 사암이라고 합니다. 사암. 13번. 니은을 주로 이루는 알갱이의 종류를 쓰시오. 자, 이번에는 퇴적암의 이름이 아니라 알갱이의 종류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 기준을 보니까 알갱이의 크기가 모래보다 작나요? 했는데 예죠. 그러면 알갱이의 크기가 모래보다 작은 거. 진흙이 되겠죠. 따라서 진흙. 이라고 답을 정리해 주세요. 14번. 다음은 퇴적암을 이암, 사암, 여암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퇴적암을 암석의 색깔만으로는 분류하기 어려운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죠. 자, 조금은 헷갈렸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퇴적암을 우리는 암석의 색깔로 분류하지 않죠. 이루고 있는 알갱이의 크기로 분류를 하죠. 자, 왜 색깔로 분류하면 안 될까요? 맞아요. 같은 퇴적암이더라도 색깔이 제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암이 여기서 노란색인데 붉은색 진흙으로 만들어져서 굳어진 이암도 있고, 굉장히 검은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깔의 이암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퇴적암을 색깔로 분류할 수 없다. 같은 종류의 퇴적암이라도 다양한 색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을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단원평가 2회 문제 바로 만나볼게요. 1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진흙, 모래, 자갈 등이 쌓여 여러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바로 지층이라고 하죠. 여러 층이 있다 또는 뭐 줄무늬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바로 지층을 떠올려주면 되겠어요. 자, 2번에서 4번, 다음은 여러 가지 지층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 다, 라. 모두 지층은 지층인데 생긴 모습이 조금씩 다르죠. 2번. 가에서 라중 끊어진 지층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끊어졌다라는 것은 이 줄무늬가 일자로 쭉 연결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어딘가 끊긴 곳이 있다라는 거죠. 가는 잘 이어져 있고, 나도 휘어지긴 했지만 이어져 있죠.
다를 보면 이 줄무늬가 여기서 중간에 끊깁니다. 따라서 다가 끊어진 지층이 된다. 다를

정답으로 적어주세요. 3번. 가의 기역에서 디귿 중에서 가장 나중에 쌓인 층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네요. 가장 나중에 쌓였다면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요? 가장 밑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가장 나중에 쌓였다는 건 가장 위에 있어야겠죠. 따라서 디귿. 가장 나중에 쌓인 층은 디귿이다. 4번. 위 지층들의 공통점을 두 가지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모두 다 지층이죠. 공통점은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거. 줄무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맞아요. 여러 개의 층층층층층층층 있다. 그리고 또는 뭐 각층의 색깔이나 두께가 다르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무늬가 있다. 또는 각층의 두께와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답안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자, 5번 봅시다. 지층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묻고 있습니다. 1번에 각층의 두께가 모두 같다. 아닙니다. 두께가 제각각 달라요. 쌓인 퇴적물의 양에 따라서. 자, 2번.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진다. 아니죠. 지층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요. 3번.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로 정답이겠죠? 4번에 휘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얼마든지 휘일 수도 끊어질 수도 있고요. 5번에 전체가 하나의 색깔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줄무늬가 나타날 수 없겠죠. 옳은 것은 3번. 자, 6번 볼게요. 지층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의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 과정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기역은 땅 위로 드러난 뒤 깎이면 볼수 있다. 자, 땅 위로, 즉, 물 속에서 나와서 깎인다. 이것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과정이었죠. 니은, 먼저 쌓인 퇴적물 위로 새로운 퇴적물이 계속 쌓여 눌린다. 자, 그 전에 일어나야 될 것이 먼저 있습니다. 디귿, 쌓인 퇴적물이 오랜 시간 단단하게 굳어져 지층이 된다. 자, 이것은 물 속에서 밖으로 나오기 직전의 과정이죠. 디귿. 자, 흐르는 물에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쌓인다. 자, 먼저 쌓인다.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될 과정이고요. 아까 니은 있죠? 먼저 쌓인 퇴적물 위에 또 다른 퇴적물들이 계속 쌓여서 눌린다. 이게 바로 두 번째로 일어날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돌탑이 지층이 아닌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지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자연 속에서 굳어져서 딱딱하게 눌리고 딱딱하게 굳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해요. 그래야 지층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돌탑은 어때요? 사람이 만들었죠. 또두 번째로 오랜 시간 동안 눌리고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층이 될수 없어요. 돌탑은 오랜 시간에 걸쳐 퇴적물이 쌓이고 굳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지층이 될수 없다. 이두 가지를 모두 넣어서 답을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진흙, 모래, 자갈 등이 물이나 바람에 의해 운반되어 쌓인 것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자, 쌓인 것, 그 자체는 우리가 바로 퇴적물이라고 해요. 퇴적물이죠. 자, 여기에 뭐 퇴적암이라든지 지층이라든지 이런 걸 쓰면 땡 틀립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그냥 쌓인 것을 쓰세요라는 거예요. 쌓여서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쓰세요라고 하면 퇴적암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퇴적암들이 층층이 쌓인 것을 쓰세요라고 하면 지층이 될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 8번 문제의 정답은 퇴적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자, 9번에서 11번 문제. 다음은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자갈, 모래, 진흙과 같은 퇴적물을 넣어 만든 지층 모형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죠. 자, 지층 모형 만들기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9번 문제 볼게요.

0: 기역에서 디귿 중 자갈을 가장 먼저 흘려보낸 것의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죠. 자, 계속해서 이 퇴적물이 쌓인 순서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어디에 있는 게 먼저 쌓인 거다? 그렇죠. 가장 아래,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쌓인 거다라고 했죠. 자갈이 가장 먼저 쌓였다라는 것은 자갈이 제일 밑에 있는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바로 기역이 자갈이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이 되겠어요. 10번. 위 실험에서 만든 지층 모형의 줄무늬가 서로 다른 까닭을 쓰세요. 자, 각각 줄무늬가 생긴 모양이,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왜? 맞아요. 여기 이렇게 쌓인 퇴적물의 순서도 다르고, 그 퇴적물의 뭐 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줄무늬가 제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퇴적물이 쌓인 순서와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1번. 위 실험으로 알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층의 모양은 전부 같다. 아니죠. 우리 방금 직접 문제에서도 줄무늬가 제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2번. 실제 지층에서는 줄무늬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에요. 실제 지층에서도 줄무늬 잘 나타나요. 3번. 지층은 층마다 알갱이의 크기와 색깔이 같다. 아니죠. 다르다라고 했고요. 4번. 지층은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쌓여 형성된다. 그렇죠?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쌓인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에 실제 지층은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지 않고 길다라고 해야겠죠.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퇴적암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암, 사암, 여감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나야 돼요. 거칠거칠한 게 아니라 부드럽다. 진흙과 같이 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퇴적물이 쌓이고 굳어져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알갱이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바로 기역의 이암이지요. 기역. 13번.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쓰세요라고 했죠. 자,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여감, 디귿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모래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사암, 마지막으로 진흙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이암, 디귿, 니은, 기역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14번. 퇴적암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사암에 대한 설명. 1번. 화산 폭발에 의해 생긴 암석이 아니죠. 퇴적물이 쌓였어요. 2번. 알갱이의 크기가 큰 자갈이 섞여 있는 것은 여감이죠. 3번. 주로 모래가 쌓이고 굳어져 만들어졌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 퇴적물이 짧은 시간 동안 쌓여 만들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쌓였죠. 5번, 진흙 크기에 작은 알갱이로만 되어 있어 쉽게 부서진다. 이것은 기역, 이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5번. 다음에 암석이 여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까닭을 쓰세요. 자, 이것이 여감이 되는 이유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죠? 굉장히 큰 자갈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갈이 모래나 진흙과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암석을 여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답안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든 문제 모두 맞췄고요. 마지막으로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 진흙, 모래, 자갈 등이 쌓여서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 이름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은 문제 다 풀어봤죠? 고생 많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문제풀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그런 경우가 있어. 중요한 일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 속담은 후회, 헌일과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중간에 한 번씩 파일을 저장해두자.
2: 괜찮아. 으악! 컴퓨터가 이상해. 몇 시간 동안 작업한 파일이 날아갔어. 복구가 되지 않네. 친구들 말을 들을걸.
0: 오늘의 속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에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을 발표하다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이옥선, 이규보. 행랑체가 투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를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일이 잘못된 뒤에는 후회해도 너무 늦겠죠.
0: 오늘의 속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였소. 소를 잃은 후에 외양간을 고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대들도 속담의 교훈을 그대들의 삶에 적용해보면 좋겠소. 중요한 것, 귀중한 것을 잃은 후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때 이 물질들을 어떻게 하면 각각 나누어 얻을 수 있을까요? 물질이 물에 녹는 정도, 즉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물의 온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 속 물질들을 직접 분리해낼 거예요. 이를 통해 앞에서 배운 용해도 개념이 실제 분리 과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서로 다른 물질이 섞여 있을 때

40도의 물 100g이 든 비커에 질산칼륨 60g, 황산구리 1g을 넣고 고체 물질을 모두 녹입니다. 40도의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모두 충분히 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두 물질의 양을 다르게 넣은 것은 이후 냉각했을 때 용해도 차이로 인해 한 물질만 먼저 섭출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체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저어 완전히 녹였는지 확인해주세요. 얼음물을 넣은 수조에 과정 1의 비커를 넣어 냉각합니다. 용액의 온도를 빠르게 낮추면 온도 감소에 따라 용해도가 크게 줄어드는 물질이 먼저 섭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고체가 먼저 생기는지 그리고 용액의 색이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보세요. 거름종이를 설치하고 과정 2의 물질을 거름종이로 걸러 섭출된 물질을 분리합니다. 냉각 과정에서 생긴 고체는 용액에 다시 녹지 않는 섭출물입니다. 거름종이를 이용하면 섭출된 고체와 남아있는 용액을 분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혼합물 속 물질을 각각 나누어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를 이용해서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함께 정리해보며 어떤 물질이 얼만큼 분리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40도의 물 100g에 질산칼륨 60g 그리고 황산구리 1g을 모두 녹인 용액을 냉각하면 질산칼륨만 약 28g 섭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온도가 내려가면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황산구리는 20도에서 물 100g에 약 20g까지 녹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황산구리 1g은 계속 물에 녹아 남게 됩니다. 그 결과 거름 과정에서 거름 종이 위에는 질산칼륨 결정만 남게 되고 황산구리는 용액에 함께 녹아 거름 종이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혼합물을 높은 온도의 용매에 녹인 뒤 냉각하여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걸러내는 과정을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천일염을 정제하거나 합성한 약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오늘도 즐거운 독해 탐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멋지게 한번 탐험을 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섬은 조금 새로운 섬입니다. 바로 Body Island, 신체 섬이에요. 자,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 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네, 바로 닭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감동적인 음악을 듣거나 추위를 느낄 때 몸에 닭살이 돋습니다. 오늘은 이 닭살의 정체, 그 비밀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지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단어의 의미부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읽어볼게요. Automatic, 자동적인. Goose, 거위. Experience, 경험하다. Theory, 이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Bump, 튀어나온 부분. Species, 종. Volume, 소리, 볼륨. Whenever, 무엇을 할 때마다. Sudden, 갑작스러운. Pleasure, 기쁨. Reaction, 반응. Skin, 피부. Get used to, 무엇에 익숙해지다. Spring up, 갑자기 튀어나오다, 올라오다. Scared, 두려워하는. 자, 오늘 조금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잘 적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지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goosebumps가 나오는데요. 자, goosebumps, 닭살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닭살은요, are little bumps on the skin. 작은 튀어나온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범프라고 하면 어떤 튀어나온 부분이 되는데요. 자, 오늘 문장의 특징이 한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좀 잘 끊어 읽으면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어디쯤에서 어떻게 끊어야 될지를 좀 잘 알려드리면서 해석을 할 거예요. 자, 일단 피부에 작은 튀어나온 부분이다. 자, 그런데 that 이라고 하면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제 관계 대명사가 돼요. 이때 that이라는 관계 대명사는 little bumps 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that부터, 자, 여기를 지우고 한번 괄호 표시를 해볼게요. 자, that부터 pleasure, 문장 끝까지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자, that부터 요 끝까지는 little bumps, 작은 튀어나온 부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닭살은 피부 위에 작은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자, 근데 어떤 것이냐 하면 that spring up. spring up 이라고 하면 튀어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것이 튀어오릅니다. 뭐 할 때? whenever 이라고 하면 뭐뭐 할 때마다죠. 자, 뭐 할 때마다? we feel cold. 우리가 추위를 느낄 때마다. or 또는 experience, 경험을 할 때인데요. 무엇을? fear. 자, fear이라고 하면 두려움이죠. surprise, 놀람. or 또는 even pleasure, 심지어 기쁨을 경험할 때마다 튀어오르는 작은 bumps, 작은 튀어나온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닭살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추위를 느끼거나 또는요, 이러한 감정들, 그렇죠? 뭐 놀람, 두려움 또는 기쁨을 경험할 때마다 피부 위에 튀어오르는 작은 튀어나온 부분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닭살이 되는 거죠. 자, 뒤에 보면 getting goosebumps. 자, 이 부분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데요. 여기서 get goosebumps라고 하면 닭살이 돋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get이 돋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되는데 동사 뒤에 ing가 붙어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동명사로 해석이 됩니다. 자, 동사 뒤에 ing가 붙는 걸 우리가 동명사다라고 하고요. 돋다라는 동사가 돋는 것, 명사처럼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동명사가 이제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Getting goosebumps, 닭살이 돋는 것은 is 동사가 나오죠. is an automatic reaction. 자, automatic.
자동적입니다. 자동적인 reaction, 반응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닭살이 돋는 것은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자동적인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The little bumps. 자, 이 작은

가끔 튀어나온 부분들은 were given the name. 자, 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이름? Goosebumps. 닭살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대요. Because 뭐뭐 때문에 하고 이유가 쭉 나오는데, 자, 문장이 또 굉장히 길어요. 잠깐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were given이라는 동사를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지금 동사의 형태가 굉장히 특이하죠. were 비동사 그리고 또 뭐가 쓰였어요? given이라고 하면 give 주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입니다. 이렇게 비동사와 과거 분사가 함께 쓰이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수동태라 그래요. 수동태라고 하면 주어가 동작을 직접 행하는 게 아니고 주어가 동작을 받을 때, 그 동작을 당할 때 써주는 문장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튀어나온 부분들이 이름을 주는 게 아니고 이름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were given 수동태로 쓴 거죠. 이 작은 튀어나온 부분은 were given the name goosebumps. 아, 닭살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그쵸? 주어졌다. 수동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유가 나오죠. Because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Because 뭐뭐 때문에 the skin, 피부가 looks like 뭐뭐처럼 보인대요. 뭐처럼 보이냐면 the skin of a goose. 아, 거위의 피부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거위의 피부냐면 after its feathers are plucked. 자, 그것의 깃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츠는요. 그 거위의 깃털이죠. 그것의 깃털이 are plucked. 아, 다 뽑힌 이후의 피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pluck이라는 동사는 무엇을 잡아당겨 뽑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are plucked. 방금 쌤이 이야기한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의 수동태가 또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feathers, 깃털들이 뽑혀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수동태로 쓰인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것도 하이라이트 쳐볼게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 몸에 돋는 이 닭살은요. 왜 닭살이란 이름이 붙었냐? 말 그대로 닭의 살인데 뭐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아, 거위의 피부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이 거위의 피부가 깃털이 are plucked. 다 뽑히고 난 이후에 피부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Goosebumps, 닭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빈칸이 나오고요. Most species of birds. 자, 여기서 species라고 하면 종이죠. 그래서 이 새의 대부분 종은 do not have hair like us. 우리와 같이 털이 없습니다. 자, 일단 빈칸에 들어갈 말은 나중에 한번 뒷부분을 읽고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겠죠. 자, 새의 대부분 종들은 우리와 같은 털이 없습니다. So, 그래서 주어 동사. They don't get goosebumps. 지금 반전이 있어요. 대부분의 새들은 우리와 같은 털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돋지 않는다? 닭살이 돋지 않는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는 닭살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따서 왔다? 거위의 이 깃털이 다 뽑혀진 이후에 피부처럼 생겼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반전이 있죠. 대부분의 새는 사실 닭살이 돋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는 좀 다른 반전의 내용이 나오네. 빈칸에는. 뭐, 그러나. 네, 이런 연결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건 나중에 우리가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대부분의 새들은 우리와 같이 닭살이 돋지 않습니다. 자, sometimes, 때때로, you can get goosebumps. 당신은 닭살이 돋을 수 있습니다. 뭐할 때? When이 나오죠. 뭐뭐 할 때? When you listen to good music. 당신이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닭살이 돋을 수 있대요. One of the theories. 자, 지금 여기서 one of the라고 하면 뭐뭐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러 것들 또는 여러 개, 여러 명 중에 하나다 이런 의미로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theories라고 하면 이론들이죠. 이론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다? Is that the sudden changes in the volume or melody? 자, sudden change.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예요. 어디에서의? In the volume or melody. 볼륨이나 멜로디에서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make our brain scared for a moment. 자, 우리의 뇌를 어떻게 만드냐? Scared. 우리의 뇌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For a moment. 잠시 동안이요. 잠시 동안. 자,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에스닷 하고 뒤에 주어가 굉장히 긴데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뒤에 메이크가 동사가 되는 거죠. 아, 볼륨이나 멜로디에서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우리의 뇌를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 We get goosebumps. 우리는 닭살이 돋습니다. Until 뭐할 때까지? We get used to them. 우리가 그것들에 뭐할 때까지냐? Get used to라고 하면 무엇에? 익숙해지다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가 그것들에 익숙해질 때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문을 통해서 오늘 닭살이 왜 돋는지, 그리고 그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봤죠. 자, 그러면 오늘 지문과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으로 가면,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A change of temperature. 자, 온도의 변화는 can cause goosebumps. 닭살이 돋게 할수 있다. 어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갑자기 추위를 느낄 때 닭살이 돋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일치하는 것은 네, 1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네, 다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2번으로 가서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될까 하고 유추를 해봤죠? 그치. 그러나라는 연결어가 들어가면 될것 같다라고 유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면은, 자, 이 닭살이라는 이름이 누구의 피부처럼 생겼다? 바로 the skin of a goose. 거위의 피부처럼 생겼다. 그런데 어떤 피부냐? After its feathers are plucked. 그 털이 다 뽑히고 난 이후에 거위의 피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름이 주어졌는데요. 사실은 새들은 대부분의 새는 닭살이 돋지 않는다. 반전의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however, 그러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위글의 미출진 냄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 쓰시오. 자, 지금 마지막 문장에 보면 as a result, 그 결과로 we get goosebumps. 우리는 닭살이 돋습니다. 뭐할 때까지? Until we get used to them. 우리가 그것들에 익숙해질 때까지. 자, 그럼 여기서 them, 그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윗문장에서 언급한 무엇이 우리의 뇌를 두렵게 만들죠? 그치? One of the theories is that the sudden changes in the volume or melody. 어떤 볼륨이나 또는 멜로디에서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우리의 뇌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 그러면은 지금 쌤이 이렇게 주어로 표시한 The sudden changes in the volume or melody. 이것이 됨이 지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자, sudden. 자, sudden은 갑작스러운이죠. 갑작스러운 changes. 변화들이 됩니다. 어디에서의? In the volume or melody. 볼륨이나 멜로디에서의 갑작스러운 변화. 그래서 이것들에 익숙해지면 이제 닭살이 좀 가라앉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럼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A. The pillow is stuffed with goose blank. 자, is stuffed with라고 하면 무엇으로 꽉 채워져 있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은 베개는 보통 goose 뒤에 뭐가 오면 될까요? 거위털로 채워져 있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위털, feather이 되겠죠. 그래서 the pillow is stuffed with goose feathers.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Could you please turn down the blank? The music is too loud. 자, 이것 좀 내려줄 수 있겠니? 아, 이것 좀 줄여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음악이 너무 크다. 자, 그러면요. 음악이 너무 크면 음량을 좀 줄여줘. 볼륨을 줄여줘. 라고 할수 있죠. Could you please turn down the volume?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워크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북의 B. 영작훈련 1번이죠. 자, 닭살은 우리가 추위를 느낄 때마다 피부에서 올라오는 작은 튀어나온 부분들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뒤에 보면 That spring up whenever we feel cold. 이거는 이제 꾸며주는 절로 우리가 묶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위를 느낄 때마다 피부에서 올라오는 작은 튀어나온 부분들이다. 자, 그럼 먼저 주어

0: 닭살은요, goosebumps가 되겠죠. Goosebumps are 무엇이다? Little bumps. 튀어나온 부분이죠. 어디 위에? On the skin. 피부 위에 작은 튀어나온 부분이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that spring up whenever we feel cold. 이거는 앞에 나온, 네, 정확히는 앞에 나온 the little bumps. 작은 튀어나온 부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작게 튀어나온 부분들은, 그쵸? 닭살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The little bumps were given. 자, 이건 이제 수동태 형태로 써야 된다라고 그랬죠. 수동태는 비동사, 그리고 given이라는 과거분사의 형태이다. were given, 주어졌습니다. 무엇이? The name, 이름이죠. 어떤 이름이냐? Goosebumps, 닭살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3번. 그러나, 그쵸. However, 새의 대부분 종들은, 자, 그러면 most species of birds.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자, 새의 대부분 종들은 털이 없다. 그래서 do not have. 자, 무엇이 없냐면 hair, 털이 없죠. Like us, 우리와 같은 털이 없다. Most species of birds do not have hair like us.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Sometimes, 때때로 you can get goosebumps. 당신은 닭살이 돋을 수 있어요. 뭐할 때?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그래서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 when이 나오고요. When you, 당신이 listen, 들을 때죠. 무엇을? To good music. You can get goosebumps when you listen to good music. 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마지막 5번 문장 가볼게요. 자, 이론 중 하나는, 자, 뭐뭐 중 하나라는 표현, one of the, 그리고 복수명사가 나오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one of the theories is, 자,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that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대절이 이어주는 절을 마저 완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that, the sudden changes. 자, 갑작스러운 변화죠. 어디에서? In the volume. 네, 바로 소리의 크기. 여기선 volume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소리의 크기에 갑작스러운 변화는 make our brain scared for a moment. 잠시 동안 우리의 뇌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 네,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었는데요. 한번 잘 적어주시고요. 자, 드디어 오늘의 키를 또 얻게 되었는데요. 벌써 우리 36번째 키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은 바로 동명사예요. 동명사라고 하면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우리가 동사를 명사처럼 만든 것이었죠. 그래서 해석은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예문 다시 정리해 볼게요. Getting goosebumps. 닭살이 돋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동명사는 우리가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 동명사구 주어 뒤에 is 단수 형태의 동사가 쓰였죠. 닭살이 돋는 것은 is an automatic reaction. 자동적인 반응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탐험 인증도 확인해 주시고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서 오늘도 열심히 탐험에 참여했다라는 걸 인증해 주세요. 자, 오늘도 함께 독해를 한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잘 복습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쌤이랑 독해해볼 글의 제목은 바로 불가사리입니다. 여러분, 불가사리 아시죠? 바다에 사는 이별 모양의 동물이 바로 불가사리인데요. 자, 오늘 불가사리에 대한 독해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볼게요. A starfish 나오고 있는데 이 starfish가 바로 불가사리예요. A starfish is a marine animal이라고 했습니다. Marine 하면 해양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불가사리가 해양 동물이라는 거예요. It is also called a sea star이라고 했는데요. call 하면 부르다지만 그것은 불리는 것이죠. 그쵸? 수동태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불리는데 뭐라고 불려요? A sea star. 바다의 별이라고 불리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불가사리의 별명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We can find starfish all over the world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가사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There are about 1,600 different kinds of starfish라고 했습니다. 자, there are 있다는 것이죠. 뭐뭐가 있다. About, 이, 숫자 앞에 나오게 되면 약, 대략 이런 뜻이잖아요. 1600여 개의 다른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Starfish, 불가사리에. 그래서 불가사리의 종류가 지금 몇개 정도가 된다? 1600개 정도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They can be as small as 1 cm. or as large as 1 m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반복되는 구문 보일까요? 바로 as small as 그리고 as large as 입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as 형용사 as 해서 뭐뭐만큼 뭐뭐한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as small as 1 cm 이라고 하면 1cm만큼 작은이 되는 거고요. as large as 1 m 하면 1m만큼 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불가사리의 사이즈,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불가사리는요, 1cm만큼이나 작을 수도 있고, 또 1m만큼이나 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크기가 제각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계속 볼게요. Most starfish, 대부분의 불가사리는요, live near the seashore이라고 했습니다. Seashore 하면 해안, 해안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해안 가까이에 살고 있다고 해요. If you gently pick up a starfish라고 하였네요. 자, 우리 pick up 하면 집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gently라고 했잖아요. 좀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집어 올리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불가사리를 조심스럽게 집어 올리면 you can see tiny tubes under its arms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작은 튜브들을 볼수 있대요. 튜브는 관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관들을 볼수 있어요. Under its arms. 어디 있는 관들? 팔에 under, 아래에 있는 그런 관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These tubes work as feet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work는 일하다는 아니겠죠? work는 어떤 역할을 하다 이런 뜻으로도 자주 쓰여요. 이러한 관들이 무엇으로서 역할을 한대요? feet, 발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팔 아래에 있는 이 관들이 발 같은 역할을 한대요. 자, 보겠습니다. When waves hit the starfish on the rocks. 자, 우리 when 하면 뭐뭐 할 때라는 의미의 접속사죠. 파도가, wave는 파도거든요. 파도가 칠 때. 근데 무엇을? The starfish, 불가사리를. 어디에 있는? On the rocks. 바위에 있는 불가사리를 파도가 덮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The tiny feet, 그 작은 발들이요. Hold it in place. 자, hold in place 하면 제자리에 붙들다 이런 뜻이에요. 발이 중심을 딱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파도에 휩쓸려 가지 못하게 이렇게 제자리에 붙들어 준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Most starfish
대부분의 불가사리는요,

have five arms 라고 했습니다. 몇 개의 팔을 가지고 있대요? 다섯 개의 팔을 가진 불가사리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면 팔이 어디 있을까요? 네, 다섯 개. 이게 바로 팔인 거예요. But, 하지만, some species, species 라고 하면 종이죠. 종, 종류할 때 종. 어떤 종류들은요, have many more, 더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섯 개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뭐 여섯 개의 팔이 될 수도 있고, 일곱 개의 팔이 될 수도 있겠네요. The tip of each arm, 자, tip 하면요, 끝부분이에요. The tip of the pen 하면 펜의 끝부분이 되는 거고요. Fingertip 하면 손가락의 끝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ip 하면 끝부분인데 각 팔의 끝부분이라고 했죠. 각 팔의 끝부분은 뭐가 있대요? An eye. 눈이 있대요. 신기하죠? 팔의 끝부분에 눈이 있어요. So, 따라서 the starfish, 불가사리는요, has the same number of A and B라고 했습니다. 불가사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the number of라는 표현 알아둡시다. 뭐뭐의 수인데요. A와 B의 수가 same, 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와 뭐의 수가 같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이 불가사리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게 arm, 팔이죠. 근데 이팔 끝부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눈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팔이 다섯 개면 눈도 다섯 개일 것이고, 팔이 여섯 개면 눈도 여섯 개겠죠? 따라서 뭐와 뭐의 수가 같을까요? 팔과 눈의 수가 같겠구나라는 걸 우리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속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1번 볼까요? 위글의 빈칸 A와 B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각각 쓰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A와 B가 들어갈 문장 한번 볼게요. 자, 앞부분을 보시면 the tip of each arm has an eye라고 했죠. 각 팔의 끝부분에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사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같은 수의 A와 B를. 자, 우리 A와 B에 들어갈 말은 바로 arms and eyes가 되겠고요. 혹시 eyes와 arms의 위치를 바꿔 쓰셨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럼 2번 가볼게요. 위글을 통해 starfish에 대해 알수 없는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알수 없는 것 하나 골라볼까요? 1번을 보시면 nickname이라고 했습니다. nickname이 뭐예요? 별명이죠? 우리 불가사리의 별명 나와 있었어요. 불가사리는 뭐라고도 불린다고 했죠? sea star이라고도 불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수 있는 내용이겠구나. 자, 2번 보시면 habitat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얘는 서식지예요. 서식지. 이 불가사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었습니다. 해안 가까이에 주로 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역시 알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을 보시면 size라고 했습니다. 불가사리의 크기 나와 있었을까요? 네, 나와 있었어요. 1cm만큼 작을 수도 있지만, 또 1m만큼 클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기는 알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4번을 보면 appearance라고 했는데, appearance라고 하면 외모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겉모습, 외모에 대해 묘사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불가사리는 뭐 다섯 개의 팔이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끝부분에는 눈도 있다라고 외모를 설명을 해 주었죠. 따라서 4번도 알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5번, food. 여기선 음식보다는 먹이가 되겠죠. 불가사리가 뭘 먹고 사는지 먹이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을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3번 가볼게요. Starfish에 관한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면서 세부 내용을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Sea Star이라고도 불린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방금도 봤었죠? 이 불가사리의 별명이 Sea Star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을 보시면 크기가 1m나 되는 것들도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본문에서 as large as 1 meter.

1m이라고 했어요. 1m만큼이나 클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얘도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3번을 보시면 대부분은 깊은 바다에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불가사리가 깊은 바다에 산다고 했나요? 네, 아니었죠. 그럼 어디에 산다고 했을까요? 해안 근처에 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4번을 보시면 팔 아래에 작은 관이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Tiny tubes under its arms. 기억나시죠? 그래서 팔 아래에 작은 관이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5번인데요. 팔이 5개 이상인 것들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역시 맞는 내용이에요. 5개 이상인 것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도록 할게요. 4번 가겠습니다. 어휘 퀴즈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 다만 필요한 경우 형태를 바꾸어서 써보겠습니다. A를 보면 when 뭐뭐 할 때죠. A big 빈칸 hit the boat. 커다란 빈칸이 보트를 쳤을 때, 보트를 덮쳤을 때, A girl fell into the sea. 한 여자아이가 바다로 빠졌대요. 큰 파도가 덮쳤겠죠. 그래서 파도를 영어로 하면 wave입니다. 자, B 갈게요. Cats and tigers, 고양이와 호랑이들은요, are members of the same 빈칸. 같은 종의 멤버들이잖아요. 그래서 species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pecies는 동물의 종, 식물의 종,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와 또 구문들은 우리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의 123쪽을 펴시면 이렇게 워크북 문제풀이가 나와 있죠. A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1번에는 오늘 글의 주인공이 나와 있죠. Starfish, 뭐예요? 불가사리죠. 그리고 marine이라고 하면 해양의 혹은 바다의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eashore이라고 했는데 해안, 바닷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지와 바다가 접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tiny인데요. tiny는 very small이에요. 아주 작은. 다음으로 wave입니다. 우리 wave 하면 뭐 손을 흔들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렇게 명사로 쓰였을 때는 파도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rock인데요. rock은 우리 글에서 명사로 바위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음으로 7번이에요. in place. place 하면 장소인데 in place 하면 그냥 덩어리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리에. 다음으로 8번 볼까요? species입니다. species 무슨 뜻이에요? 얘는 종입니다. 생물 분류의 기초 단위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으로 팁입니다. 팁 하면 다양한 뜻이 있어요. 뭐 팁을 줄게, 조언을 해줄게 이런 뜻으로 쓰일 때 조언도 되고요. 자, 여기서는 끝부분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kind인데요. kind도 뜻이 좀 다양하죠? 자, 형용사로는 친절한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종류라는 의미의 명사로도 활용이 될수 있으니까 다 기억을 해 두겠습니다. 자, 이어서 near입니다. near 하면 가까이에, 근처에 라는 뜻이고요. 이어서 appearance 볼게요. appearance라고 하면 외모라는 뜨시니까 역시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gently인데요. gently 하면 부사로 뭔가 조심스럽게, 온화하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habitat인데요. 얘는 서식지, 어디에 사는지 그 서식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B로 넘어가서 영작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불가사리는 또한 sea star라고도 불린다라고 하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어는 누구로 잡아주면 될까요? 불가사리는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a starfish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불린다 이 부분 볼까요? is called. 자, 수동태로 써 주어야 합니다.
또한이니까 가운데 also 넣어 주었고요.

근데 뭐라고 불리냐면 sea star이라고도 불린대요. 그래서 a sea star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리딩 파워에서 이 수동태 구문 정말 자주 나오죠? 비동사와 과거 분사 형태를 쓰면 뭐뭐 되다라고 해석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불가사리는 1cm만큼 작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starfish can be 빈칸인데요. 1cm만큼 작은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s 형용사 as 구문을 사용하면 뭐뭐만큼 뭐뭐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죠. 그래서 as small as라는 표현을 써줄게요. As small as 1cm 하면 1cm만큼 작은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약 조심스럽게 불가사리를 집어 올리면 그것의 팔 아래에 있는 작은 관들을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우리는 앞부분을 넣어줄 건데 활용할 단어들은 if, a starfish, you, gently pick up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뭐뭐 하면이잖아요. 집어 올리면. 그래서 if라는 접속사를 먼저 써줄 겁니다. 당신이 집어 올리면이니까 if you gently pick up 이 순서대로 나와주면 되겠네요. 자, 볼게요. If you gently pick up a starfish. 무슨 뜻이에요? 만약 당신이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면. 근데 무엇을? 불가사리를.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러면 you can see tiny tubes under its arms. 팔 아래에 있는 그러한 작은 관들을 볼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다음 4번인데요. 파도가 바위 위에 있는 불가사리들을 덮칠 때이 작은 발들이 그것을 제자리에 붙든다. 이 내용 기억나시죠? 자, 우리 앞부분 한번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표현은 the starfish on waves hit the rocks 그리고 when입니다. 자, 이 중에서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인 when부터 써주면 되겠는데요. 자, when waves hit the starfish 하면 무슨 뜻이죠? 뭐뭐 할때 파도가 불가사리들을 덮칠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는 불가사리들? 뒤에 써주면 되겠죠? On the rocks. 바위 위에 있는 불가사리들을 덮칠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대부분의 불가사리들은 5개의 팔을 가지고 있지만 몇몇 종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다인데요. 자, 앞부분 most starfish have five arms까지 있으니까 뒷부분 몇몇 종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뭐이지만이니까 우리 but 써줘야겠고요. Some species have many more 해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종들도 있다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불가사리에 대한 독해 한번 해보았는데요.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파워 중학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18번째 데이 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하도록 할 건데요. 예습 필수인 거 아시죠? 예습 꼭 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독해의 힘이 되어줄 리딩파워부터 만나고 돌아오죠.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는 help 동사의 문장 구조였습니다. help 동사도요, 이제 5형식의 구조를 취하는데요. 그래서 목적어 오고, 항상 이 목적격 보어 자리, 이 자리에 어떤 형태를 쓰는가, 여기 이제 항상 문법 포인트로 많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독해 관점에서도 구조가 보여야 해석을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걸 도와요 라고 할 때, 이 자리에 방금 봤듯이, 네, 투보 정사 형태도 되고, 그 다음 동사 원형의 형태도 되더라.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원형의 형태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help 동사는 목적어를 그냥 빼고 help 뒤에 투보 정사 연결되는 건뭐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을 넣기도 해요. 그래서 she helped me를 빼고요. 그냥 뭐 carry the box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동사가 이미 왔는데 뒤에 또 동사 원형이 이게 맞아? 라고 할때 help 동사는 허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독해하다가 이런 구조 오면 아, 요거 help에서 허용이 되는 형태구나.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독해하다가 또이 구조 나올 테니까요. 그때 또잘 해석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독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From childhood.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누가요?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was famous for. 자, 요거 우리 예전에도 만났었던 구문. 자, 비동사구요. famous 뒤에 전치사 for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뭐로 유명하다라고 할 때, 항상 이유를 나타내는 for와 같이 쓰이는 표현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지 워싱턴 카버가 뭐로 유명했느냐? 이제 뒤에 이유가 나오는 거죠. Taking care of plants. Take care of 하면 돌보다라는 뜻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식물을 돌보는 것, 식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He was called. 그래서 불렸대요. 뭐라고? The plant doctor. 그러니까 식물 의사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식물을 돌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정성을 들였나 봅니다. At the time of George Carver, most people in the southern part of the states grew cotton for a living. 자, 그리고 조지 카버가 살았을 그 시절? 그 즈음에는 이런 느낌이죠. 그 시절 즈음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데 또 어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냐면, 미국의 southern 하면 남쪽이죠. 그래서 남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주어가 여기 있고요. 동사가 이렇게 옵니다. 자, grow의 과거 동사, cotton. 그러면 이게 목화이죠. 목화를 길렀다, 목화를 재배했다, 목화를 키웠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for a living.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즉, 생계를 위해서 이때 목화를 재배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요. 이런 해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에 빈칸이 있습니다. 지금 구조로 보니까 콤마가 이렇게 딱 찍혀져 있는 거 보니까 자, 알맞은 또 연결 부사, 접속 부사를 넣는 자리인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또 however, 역접의 접속사, 뭐 fortunately, 다행히도 뒤에 좋은 내용, unfortunately, 뒤에 안 좋은 내용, therefore 그러면 원인 뒤에 이어지는 결과, 그쵸? 자, 그리고 우리 B의 빈칸이 한번더 나오면서 역시나 다행히도 불행히도 그러나 여기까지는 지금 A랑 거의 겹치고요. 마지막에 as long as 요거는 근데 조금 구조를 달리 씁니다. 얘네들은 지금 단독으로 오는 애들이고요. 이렇게 단독으로 쓰는 애들이고 콤마가 찍히면서 as long as는 이렇게 콤마 찍으면서 오는 애가 아니에요. 5번은 혼자 좀 구조가 달라요. 얘는 뒤에 주어 동사를 가지고 와서 주어가 동사 하는 이런 식으로 쓰이는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조금 얘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까지는 뭐 목화를

키웠어? 뭐 이런 평범한 얘기가 나왔고요. 뒤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이 목화 식물이, 자, use up 하면 다 써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다 써버렸대요. 그래서 뉘앙스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뭐를? The nutrients in the soil. 아, 토양의 영양분들을 얘네가 다 자라는 동안 소모시켜 버리는 겁니다. 좋지 않네요. 그치? 부정적인 내용에 이어집니다. And, 그리고 made. 자, 동사 1, 동사 2. 그리고 그 땅을, 그 영양분을 자기네들이 다 뺏어가잖아요. 자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토양은 어떻게 돼? useless. 쓸모없어지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이너스적인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들어갈 연결어가 뒤에 마이너스 나오는 거, unfortunately. 이렇게. 막 요것도 뭐 역접의 접속사니까 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쵸? 목화를 키웠는데, 하지만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또는 불행히도 요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B를 보고서 정답을 좀 가려내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B에 지금 뭐 useless라고 되어 있는 거, 쓸모가 없는, 그쵸? 자, list 붙으면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도 만난 적 있죠? 근데 after a few years, 몇년 후가 되면 그 땅이 영양분을 다 뺏긴 채로 쓸모가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이 목화 식물이요. 이런 해석이 됩니다. This became a big problem for farmers. 그리고 이것은 농부들에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거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 A에서 가장 적절한 연결어는 뒤에 우리 안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4번으로, 일단 이것만 보면 4번이 정답인 것 같고, 아까 선생님이, however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보자면요. 완전히 좀 상황이 반전이 됐을 때만 however가 정확한데요. 여기서는 상황의 반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는 지금 평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냥 목화라는 것을 이 남부 지역 사람들이 뭐 생계를 위해 길렀다라는 아주 평범한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뒤에는 그 목화를 키우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however보다는 unfortunately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A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 답은 나온 것 같지만 우리 B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제 B 빈칸이 또 바로 보입니다. 카페까지 내용 기억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커튼을, 목화를 생계를 위해서 길렀는데, 얘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지를 않네요. 토양의 영양분을 다, 자기들이 써버립니다. 그 토양에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런 마이너스적인 얘기가 앞에서 계속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를 봅시다. 이 조지 카버는 알았다라고 하면서, 뭘 알았냐면, 피넛, 땅콩이 could help the soil become fertile again. 다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완전 희소식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서 우리 리딩 파워에서 만나봤던 help 동사의 문장 구조,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해석할 때는 토양이 되는 걸 돕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땅콩이 도와주는 겁니다. 토양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fertile 하면 비옥한. 다시 비옥해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조지 카버가 알고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쵸? 자, 그래서 뒤에는 이제 좋은 얘기로 반전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전이 확실한 경우 우리가 역접의 접속사를 써줄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unfortunately였고요. 그 다음에 역접의 접속사 상황이 좀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을 4번으로 확신을 가지고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계속 가보죠. Using his knowledge, he told the farmers to rotate crops. 자, 그의 그러한 어떤 지식, 아, 땅콩으로 비옥한 토지를 다시 만들 수 있어라고 하는 그의 지식을 가지고서 지식을 사용해서 그는 말한 거죠. 농부들에게 투하라고 말한 겁니다. 뭐 하라고 말한 거예요? rotate 하면 원래 이제 교대로 하다라는 기본 뜻이 있고요. 이게 이렇게 또 농사 상황에서 rotate crops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윤작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윤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윤이 바퀴 윤자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동그랗게 마치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런 거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그러니까 교대로 심는 겁니다.

as well as cotton. 그래서 as well as 넣으면 뒤에부터 해석합니다. 목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죠. 목화뿐만 아니라 땅콩도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harvest 하면 또 수확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1940년 대쯤에는 이 땅콩이요. 되었어요. The sixth highest yielding crop in the States.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수확량이 많은 그런 작물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yielding, 요게 바로 수확을 내는, 그러니까 근데 여섯 번째로 highest, 높은 거예요. 아, 여섯 번째로 높은 수확을 내는 작물이 되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의 가장 적절한 연결어는 A는 unfortunately, B는 however, 아, 상황이 바뀌는, 요렇게 정답 골라봤고요. 자, 영영불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읽다가 중간중간 좀 밑줄이 있었거든요. 그건 별게 아니라 그냥 이제 영영풀이 문제로 여러분들 영어 설명 보고 뜻과 잘 어울리는지를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A의 nutrients. 그러면 이제 영양소들이잖아요. 그래서 substances. 이게 이제 물질이란 뜻이죠. 근데 어떤 물질을 말하냐? That help plants and animals grow.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help 동사 문장 구조 보이나요? 식물이나 동물, 식물과 동물들이 동사 원형,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의 영양소 맞습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useless, 그러면 쓸모가 없는 이었습니다. 완전 다시 뜻이었죠? 그래서 not useful, 이게 쓸모 있는 거거든. 근데 쓸모가 없는. 맞는 설명이고. 자, 그 다음에 CFO로 하면 비옥한이란 뜻이었어요. So being able to support the growth of plants. 식물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비옥한 땅은 성장을 돕는 거 맞잖아요. 맞는 설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otate 하면 윤작하다라고 우리가 농사 짓는 상황에서 쓰면 되고 교대로 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번갈아 하는 거. 자, 여기에 take turns가 이게 바로 번갈아 하다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정한 일을 번갈아서 하는 걸 rotate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harvest는 수확하다거든요. 수확하는 거, 거두는 거. 근데 이제 plant는 심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이죠. 식물을 심는 게 아니고요. 거두어 드리는 거는 rip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질문에 대한 답을 윗글에서 찾아쓰시오 그랬는데 질문이 Why were peanuts helpful to the farmers? 왜 땅콩의 농부들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라는 거. 왜냐하면 땅콩이 다시 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요 내용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대로 찾아다가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한번 넣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 When I look at photo albums, I can remember good memories from my 빈칸인데요. 내가 이제 앨범을, 사진첩을 볼 때면 나는 내 이럴 때 아주 좋은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어린 시절. 그래서 우리 childhood 첫 번째 줄에 있었고, Aristotle is famous for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명해요. 그의 빈칸과 wisdom으로 지식과 지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지식이라는 단어, knowledge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빈칸 잘 채워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넘어가서요. 워크북에 있는 어휘와 영작 훈련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서서 봤던 어휘 중에서 be famous 그리고 여러분 이왕이면 for까지 같이 그 뒤에 명사 뭐뭐로 유명하다 이런 해석이 되고 자, 그 다음에 cotton 그럼 목화였습니다. use up까지 들어가면 다 쓰다 다 써버리다 이런 뉘앙스로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useless 하면 쓸모가 없는 이었어요. 그리고 follow 하면 비옥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rotate는 교대로 하는 거. 그래서 농사 짓는 상황에서 윤작하다라는 뜻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yielding. 그러면 수확량을 내는. as long as. 요거는 우리가, 우리 뭐 문장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선택지에 있었고요. 뒤에 주어 동사가 왔을 때 주어가 동사하는 한. 이렇게 쓰이는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영작 1번부터 바로 가볼게요. 조지 커버는 식물을 돌보는 것으로 유명했다. 계속 반복되죠? 시제 과거니까 was famous for 넣어주고, 그 다음에

Taking care of plants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우리 2, 3번 해보시고 4번으로 이어갈게요. 조지 카본은 땅콩이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지 카본 knew 뭘 알았냐? 하면서 대절 뒤에 다시 주어 동사 나옵니다. 땅콩이 도와준다라는 거요. 그러면서 우리 help 동사 문장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런 영작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근데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느낌, 조동사를 먼저 써서 could help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the soil.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동사 원형 become fertile, 비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peanuts could help the soil become fertile. 이렇게 써서 이 목적격 부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help 동사의 구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그의 지식을 사용해서 using his knowledge 나와 있고요. 그는 농부들에게 작물을 윤작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는, 자, 우리 동사부터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help 동사는 보어 자리 to 부정사도 되고 원형도 되고. 근데 원형을 더 많이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도 보시면 원형으로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tell 동사 같은 건 목적격 보어 자리 항상 to 부정사를 씁니다. 자, 이것도 사실 help처럼 구조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항상 to 부정사 온다 기억하시면 목적어에게 투하라고 말하다 이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the farmers 뭐 하라고? To rotate crops. 작물을 윤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로 써주시고 아, tell 동사는 to 부정사만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help, to나 원형 그리고 tell, to 부정사만. 그리고 사역동사 기억나나요? make, have, let. 얘네들은 또 원형만. 이런 거. 이런 구조를 잘 파악을 해 주시면서 이제 독해하고 또 문법 문제도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완강 미션은 아무래도 요거 가지고서 문장 만들어 봐야겠다. 그쵸? 그래서 방금도 봤어요. help 동사의 문장 구조였습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나 원형. 그렇지만 원형을 더 선호해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활용해서 이 구조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생각은 다음 시간에 만날 건데요. 꼭 완강 미션도 넣어보시고 그리고 복습도 잊지 마시고요. 쌤이 완강 미션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중2회용을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은 2과에 들어가는 날이죠. Chapter 2인데요. 자, Chapter 2는 조동사 단원이에요. 조동사는 사실 조동사의 기본적인 역할, 쓰임 이런 것들만 알면 공통된 특성이 있거든요. 그것만 정복하면 나머지는 그냥 이 조동사가 어떤 의미로 어떻게 쓰인다. 그냥 그 정도예요. 그래서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크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미 중1 때 배웠던 조동사들도 눈에 익죠.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이 조동사 단원을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동사라고 하면 얘네의 공통적인 특징 있다고 했었죠. 일단 조동사는 말 그대로 조, 도와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원래의 동사를 도와주러 온 아이예요. 근데 약간 이제 조금 말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얘가 좀더 힘이 약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도와주러 왔는데 굉장히 얘는 권력

실력이 강해요. 얘가 힘이 굉장히 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와주러 왔으니까, 야, 내가 도와주러 왔는데, 내말좀 들어. 약간 이런 느낌의 조동사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동사는 자기가 굉장히 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을 써요. 그 말이 뭐냐면, 원래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우리 막 3단현 이런 거 했었잖아요. 원래 동사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조동사가, 어허, 바뀌지 마. 아무도 못 바뀌어. 너 그냥 원래 있는 대로 써. 얘가 약간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조동사 힘이 셉니다. 그래서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만 와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 자체도 나도 안 바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3단현이 안 가니까, 조동사가 3단현이 가야 되는데, 싫은데? 나도 안 바뀔 거야. 어디 나보고 바뀌라 말아 해. 안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는 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애예요. 내가 도와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안 바뀌고, 뒤에 있는 동사도 원래 형태 그대로 쓰지 바뀌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두개 이상의 조동사도 연속으로 쓸수 없어요. 자, 얘는 뭐라고요? 힘이 세고 되게 잘난 척을 하는데, 감히 내 옆에 또 다른 조동사가 와? 허락할 수 없어요. 자, 내가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두개 이상 절대 안 돼요. 하나만 오고 뒤에 다른 조동사가 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의미를 가진 다른 형태로 바꿨어야 돼요. 자, 그 부분도 우리가 조동사 나올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can이라는 조동사예요. 여러분들 이미 중1에서 배운 바 있어요. 일단 can, 우리 어떻게 해석하죠? 할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할수 있다라는 그 뜻은 같은데 또그 속뜻은 다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나 수영할 수 있어. I can swim. 능력이에요. 자, 근데 I can help you. 나너 도와줄 수 있어. 이거 능력이에요. 내가 도와줄 능력이 된다라는 맥락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럴 때는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이때는 가능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You can stay here. 너 여기 더 있어도 돼. 여기 있어도 돼. 있을 수 있어. 근데 있을 수 있다 이 말이 할수 있다 능력은 아니죠. 너 있어도 좋다라는 허가의 의미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양한 뜻이 있다. 자, 그리고 요청도 할수 있어요. Can you wait? 기다려 줄수 있니? 이게 기다려 줄 능력이 되니가 아니죠. 기다려 달라고 부탁, 요청할 때 쓰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는데, 과거형의 진짜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정중한 요청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어가 우리가 높임말이 없다. 다 반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한 번쯤 해봤잖아요. 근데 영어도 굉장히 생각보다 공손함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로 시제를 과거형으로 써요. 그냥 꼭 조동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시제를 과거형으로 써서 공손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동사도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형 조동사를 쓸 때는 조금 더 공손하고 정중한 느낌이 든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he can be busy. 그는 바쁠 수 있어. 능력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 바쁠 수도 있잖아. 추측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you cannot stay here. 너 여기 있을 수 없어. 금지인 거죠. 그래서 금지는 이제 부정일 때 당연히 금지겠고요. 보통은 not을 한 단어로 띄어서 쓰는데 can은 특이하게 한 단어로 붙여서 써요. cannot 또는 축약으로 can't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an이 능력, 가능을 의미할 때 대체할 수 있는 표현 있었죠. be able to. 얘도 할수 있다이지만 앞에 있는 can의 모든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능력과 가능일 때만 얘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I can swim, I'm able to swim 같은 의미고요. You can stay는 you are able to stay로는 쓸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나 가능의 의미를 뭐 will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와 같이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조동사 하나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be able to로 바꿔서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 문제 몇 개만 볼게요. 자, can 또는 could가 어떤 의미냐. 이게 뜻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제대로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can you do me a favor? do a favor 하면 뭔가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니? 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요청인 거죠.
그렇죠?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탁을 좀 들어달라고 할때 우리가 Can you do me a favor?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This machine can wash the dishes. 이 기계가 설거지를 할수 있어요. 얘는 뭐예요? 능력이죠. 이 기계가 할수 있는, 이 기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ou can come to me anytime. 너는 언제든 내게 올수 있어. 이건 뭐예요? 와도 좋아라는 거죠. 허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may로 갈게요. 조동사 may 역시 여러분들 이미 공부했죠? 얘도 추측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뭔가 조금 약한 추측. 근거는 별로 없어. 그냥 뭐내 생각이야. 약간 이런 느낌의 가벼운 추측을 말하고요. 그리고 허가도 있어요. 해도 돼. May가 you may come in. 들어와도 돼. 들어가도 될까요? May I come in?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자, 그리고 요청. 그러니까 허가가 이제 말을 하는 거라면 요청이 아까 허락을 구할 때 요청하는 거죠. May I borrow your umbrella? 이런 표현들. 그리고 금지도 있어요. May not. 근데 금지가 막 엄청 강한 금지는 아니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요. 절대 안 되고 이거는 어기면 불법이고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좀 가볍게 하면 안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일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may not 이렇게 쓰고요. 얘는 또 특이하게 축약형이 없어요. maint 막 이렇게 발음을 해보세요. 축약해서 발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는 축약형이 없다까지. 자, 그러면 A 볼게요. 문장에서 may 또는 may not이 어떤 의미인지를 쓰라고 했네요. 자, you may take pictures here.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허가고요. 자,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닌 것 같다. 추측입니다. 그 다음, you may not enter this room. 이 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금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ust로 갑니다. must도 여러분들 익숙하죠? 얘 뜻이 뭐예요? 해야 한다. 의무예요, 의무. 자, 이건 많이 알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중2니까 요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틀림없다. 강한 추측이에요. 자, 아까 약한 추측은 누가 한다고요? may가 해요. 그죠? 강한 추측. 얘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의무를 보면 we must follow the rules. 우리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 따라야 한다. 라는 거고, 추측에 틀림없는 거예요. She must be rich. 그녀는 부자임에 틀림없어. 집이 진짜 좋고, 뭐 차도 진짜 좋고, 이렇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근거. 근데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내 느낌일 때는 may. 그죠? 자, 그리고 must를 부정으로 쓰면, 자, 긍정의 의미는 두 개잖아요. 근데 금지라는 부정의 의미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예의 부정이겠어요? 예의 부정이겠어요? 자, 해야 한다,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얘는 강한 금지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아까 may not은 좀 약하다고 했어요. 얘는 강합니다. 너는 거짓말을 해선 절대 안 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측을 부정하고 싶으면 must는 not은 못 쓰잖아요. 그때 뭘 쓰냐면 우리 can이 추측의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부정으로 can't, cannot, 뭐뭐 일리가 없다. 부정의 추측의 의미로는 can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사실일 리가 없어. 설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A 한번 몇 개만 풀어볼게요.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하나씩 골라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조동사와 같이 써야 하네요. 자, you하고 빈칸이 오고요. But try to eat slowly. 하지만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해라 라는 거죠. 천천히 먹어라. 어떨 때 천천히 안 먹겠어요? 배가 고파서 막 허겁지겁 먹고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울리는 것 hungry 쓸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must는 뭘까요? 배가 고파야 한다가 아니라 너 진짜 배고픔에 틀림이 없구나. 그렇게 빨리 먹는 걸 보니 근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you must be hungry. hungry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쓰고 hungry 이렇게 쓰셔야겠죠. 자, 그다음 the event is not free. 그 행사는 공짜가 아닙니다. you 빈칸. 여기서는 공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돈을 내거나 해야겠죠? 관련된 거. 티켓을 사야 해요. 표를 사야 합니다. 의무네요. you must buy a ticket. 그 다음, Mina is in York now. Mina는 지금 뉴욕에 있어요. 그리고 that 빈칸이에요. 그러면 that, 그것은 can't가 왔네요. 뭔가 할수 없다, 뭐 일리가 없다, 뭐 이런 걸 텐데. 그래서 Mina가 지금 뉴욕에 있으니까 여기와 관련된 거. Mina가 있는데 너무나 딱 Mina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뭘까요? 그건 Mina일 리가 없어. 이렇게 되겠죠. 누가, 나 Mina 봤는데? 야, 아니야. 미나 뉴욕에 있어, 지금. 그 사람이 미나일 리가 없어. 강한 부정의 추측. Can't.

대체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they can't be Min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have to 보면요. 여러분들 have to도 이미 했었죠. 얘도 뜻이 뭐예요? 해야 한다. 의무의 느낌이잖아요. 결국 must도 해야 한다, have to도 해야 한다라는 뜻이라서 사실상 의미적으로는 must와 바꿔 쓰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부정문일 때. 자, 부정문일 때 우리가 must not의 부정은 뭐였어요? 강한 금지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불을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돈을 돼요. 근데 그것의 반대가 돈을 내서는 안 된다 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많이 와닿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숙제 내일까지 해오세요 이랬어요. 근데 아, 선생님 이거 내일까지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또 선생님이 마음이 약해져서 아, 그래 선생님이 한 말 취소라고 했어요. 자, 취소면 했던 말을 일단 부정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내일까지 절대 숙제를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나요? 아니죠. 숙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해야 한다의 반대말이 하지 말아야 한다인 확률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상황도 생겨요. 그럴 때는 must not을 쓸 수 없고 어떻게 써야 돼요? don't have to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have to는 다른 조동사와는 약간 다른 게 자, 얘는 형태가 변해요. 자, have가 원래 3단현에 따라 바뀌죠? 어떻게요? has로 바뀌고 과거면 had로 바뀌잖아요. 근데 조동사이지만 have to는 그걸 따라요. 그래서 의문문이나 부정문일 때도 don't have to를 쓰는 거예요. 원래 조동사는 부정문을 must not, can not, may not 이렇게 not을 뒤에 쓰잖아요. 얘는 절대 형태가 안 바뀌고 내가 대빵이야 하니까 조동사 다른 조동사 못 써요. 근데 얘는 일반 동사처럼 문장 내에서 역할도 하고 실제로 조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have not to, haven't to 이렇게 쓰지 않고 don't have to, doesn't have to 이렇게 쓰고요. 의문문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Do we have to?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동사의 의문문처럼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 have to의 얘만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비교해서 must의 이제 의문문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must we pay? 어법상으로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이렇게 잘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좀 어색하죠? 그래서 어법상으로는 이게 맞는데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훨씬 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이겁니다. Do we have to pay?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까지도 알아두면 퍼펙트하고요. 어쨌든 이 표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have to는 조금 특징이 다르다고 했어요. 3단현의 변화도 봤고요. 이제 과거형도 이렇게 쓰고 의문문도 do나 does나 need나 이런 아이들의 도움을 받는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have to와 need to 같은 의미다 보시면 돼요. need to도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이고요. 부정형도 don't need to, don't have to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은 표현이다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얘는 B를 몇개 풀어볼게요.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have to를 일단 알맞은 형태로 바꾸고 이 괄호 안에 말도 써야 돼요. 그쵸? 자, 우리 가족은 서울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했어야만 했던 거네요. 가야 했다 과거니까 어떻게요? had to 동사원형 had to move 쓰면 되겠죠. 우리는 여기 도서관 안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얘는 그냥 현재니까 we have to be 동사원형 그대로 쓰면 되겠죠? be quie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Audrey는 시험을 쳐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뭐뭐 할 것이다 예요. 그럼 미래니까 뭐 쓰면 돼요? will have to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여기서도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조동사 두 개는 같이 쓸수 없다. 근데 have to가 조금 특이하다고 했어요. 그쵸? 얘는 일반 동사처럼 문장에서는 역할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will have to 가능합니다. 그래서 will must는 안 돼요. 근데 will have to 가능하고요. will need to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hould 갑니다. should도 여러분, 뭐 해야 한다? 약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영어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뭔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와 하는 게 좋겠다. 사실 거기서 거기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요. 조금 더 약해지는 것 같죠. 해야 한다는 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should는 뭔가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큰일 나고 불법이고 금지고 막 이런 거 아닌데 그냥 하면 뭔가 조금 더 좋겠다. 너에게 조금 더 좋다. 약간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you should wash your hands. 자, 손을 안 씻으면 진짜 큰일 나고 당장에 뭐 어디가 아프고 이런 건 아니지만 손을 씻으면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should를 쓸수 있어요. 근데 뭐 애기 손이 너무 더러운데 진짜 그 엄청 더러운 손으로 막 뭐를 먹으려고 해요. 절대 안될것 같아. 그럴 때 강하게 얘기할 때는 must를 또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이 발화자의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당연히 골라 쓸수 있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이 표현을 봤을 때이 뉘앙스가 뭔지 내가 이런 뉘앙스를 전달하고 싶을 때 어떤 것을 쓰는 게더 적절한지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적재적소에 알맞은 조동사를 쓸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를 부정했을 때 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지 말아라. 근데 약간 힘은 좀 약한 그런 느낌이죠. So you shouldn't play games too much. 너 게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돼. 별로 안 좋아, 그거.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의문문으로 물을 수 있어요. 이거 해야 될까? 이거 하면 좋을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So should I take the bus? 내가 버스 타야 될까? 그러니까 꼭 타야 될까? 막 이렇다기보다는, 아, 버스를 타면 좋을까? 아니면 지하철이 좋을까? 걸어가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할때 이렇게 쓸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yes you should, no you shouldn't 이런 식으로 대답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A 두개 한번 풀어볼까요? should와 shouldn't 중에 알맞은 말. 그러니까 해석해보고 긍정이 필요하냐, 부정이 필요하냐 고르면 되겠죠? 자, you should run in the classroom 또는 shouldn't run in the classroom. 당연히 교실에서는 뛰어서는 안 된다. 교실에서 뛰지 마라. 이런 말 하죠. 자, 그 다음 2번은 we should turn off 또는 shouldn't turn off. 얘는 끄는 거예요. 전자기기의 전원 같은 걸 끄는 건데, 불을 꺼야 한다. 끄지 말아야 한다. 뭐 상황에 따라서 다될수 있는데, 뒤에 보니까 when we go out. 우리가 나갈 때. 자, 다 쓰고 이 방에서 나가요. 그럴 때는 불을 꺼야겠죠? 그래서 맥락에 맞춰서 should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는 had better과 would like 돼요. 자, 얘는 중1 영문법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조동사들인데, 자, 보통 우리가 알던 조동사들, can, must, 이런 아이들, 혼자 쓰이고, 굉장히 힘이 강하다고 했어요. 근데 have to 같이, 두 단어고 뭔가 일반 동사 같은 역할도 하고 약간 특이한 애 있죠. 근데 얘도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had better, would like to. 이렇게 두 단어, 세 단어가 모여서 조동사가 됐기 때문에 원래의 조동사와는 약간 성질이 달라요. 그런 성질이 다른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할때 항상 예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법은 문장을 이루는 규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규칙만 딱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문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규칙에서 어긋나는 예외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 동사 변화할 때도 규칙은 뭐 S 붙이고 ES 붙이는 건데 그냥 그걸 벗어난 불규칙은 다 외워야 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할 때는 기본 규칙이 있고 그 예외의 아이들,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하면 기본 규칙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잘 알아요. 근데 예외, 이런 아이들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had better는 뜻이 뭐냐면 얘도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충고인데 should보다는 좀 강해요. 그냥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수치화할 순 없어요. 몇 퍼센트 강한지, 얘가 얼마나 강한지 그거는 그냥 말하는 사람 마음이고 그 사람의 뉘앙스고 그냥 아, should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구나. 그냥 그 정도. 둘 중에 뭐가 더 강해? 둘 중에 뭐가 맞아?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보면 you had better go now. 너 지금 가야 돼. 그러니까 가는 게 좋겠다 이게 아니라 진짜 뭐 버스 시간이 있고 뭐 해서 지금 가야 돼요. 너 가야 돼. 이렇게 좀 강한 느낌이라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일단 얘는 조동사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와요. 그래서 had better 동사 원형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얘는 이렇게 축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you'd better 이렇게도 쓸수 있다. 자, 그리고 부정을 할 때, 자, 원래 조동사의 부정은 조동사 뒤에 쓰죠. 동사 원형 앞에. 그쵸? 그래서 얘도 조동사 있고
동사 원형 그 사이에 부정어 not을 씁니다. 그래서 had better not go. 그래서 이 not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had의 부정을 막 붙이고 싶어요. 우리가 근데 아니다. had better not go. 그럼 축약을 할수 없겠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의문문으로는 쓰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이때는 should보다 강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should I go now? 이런 식으로 should로 의문문을 쓴다라는 예외.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would like to는 하고 싶다, 원하다라서 사실상 want to를 쓰면 돼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want to만 너무 계속 말하면 똑같은 표현을 계속하면 조금 없어 보이기도 하고 영어는 또 싫어하잖아요. 그럼 얘도 썼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약간 더 조금 공손한 느낌? 그냥 I want that. 뭐나 저거 원해. 이건 너무 아기들이 그냥 막 뱉는 느낌이고 이걸 쓰면 I'd like to do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공손하게 얘기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I'd like to stay. 저는 좀더 있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축약해서 I'd 가능해요. 그래서 네가 있을 때 이게 would인지 had인지는 뒤에 better를 본다거나 문맥을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would like to가 사실 하나의 조동사처럼 역할을 하지만 would라는 조동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또 would not like to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not의 위치 중요하겠죠? 그죠? would not like to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의문문도 would만 앞으로 가요. 마치 조동사 혼자 주어 앞으로 가서 의문문 만들듯이 얘도 얘 혼자만 가는 거예요. 얘까지 원래 같이 쓰지만 의문문 만들 때, 부정문 만들 때는 찢어집니다. So, would you like to stay?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would like도 많이 보셨을 텐데, 자, want도 마찬가지잖아요. want to 뒤에 동사 원형이고, 그냥 want만 쓰고 명사 쓸수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would like 다음에 그냥 명사 쓸수 있고요. 아니면 would like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서 조동사처럼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B의 1,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had better 또는 would like to 둘 중에 하나 골라야겠죠? 그리고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 완성하면 되고요. 자, 너는 그의 말을 듣는 게 나을 거야. 충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had better 써야겠죠? So you had better 동사 원형 listen이 되겠습니다. 자, had라고 해서 뭐 과거라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had better 자체가 그냥 하나의 조동사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2번. 너는 어떤 나라를 여행 가고 싶니? 여행하고 싶니? 뭐뭐 하고 싶다? would like to죠. 그리고 동사가 있으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 붙이면 돼요. 근데 의문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what country Would you like to travel? 이렇게 의문문의 형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used to와 would예요. 자, 얘는요. 얘네 둘이 또 묶인 이유가 얘네 둘은 의미가 비슷한데 약간 쓰임이 달라요. 자, used to도 뭔가 used의 과거형 같이 생겼지만 얘가 하나의 조동사처럼 역할을 하는데 이게 used의 과거형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좀 연결은 돼요. 과거에 하곤 했다예요. 자, 과거에 하곤 했다라는 말은 현재는 안 하는 거죠. 과거에는 아, 나 이렇게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I used to 뒤에 동사 원형. 나는 일요일에 거기 가곤 했었어. 과거에. 그죠? 자, would도 하곤 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I would go there. 똑같아요. 나 거기에 가곤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개 의미가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used to는요. 자, used to는 일단 비동사와 같이 많이 쓰이는데 이거 보세요. used의 과거형 같죠? 그리고 우리가 be used라고 해서 수동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수동태 또 이따 배울 건데 자, 수동태와도 형태가 같고요. 그냥 be used to 명사와도 일단 형태가 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얘는 조동사예요. 그럼 used to 동사 원형이고요. 명사가 오면 뜻이 달라져요. 근데 앞에 비동사까지 be used to 명사 하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수거로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be used to 동사 이렇게 오면 자 얘는 비동사가 있는 거예요. 얘는 비동사가 앞에 없어요.
자, 이때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라는 수동태의 의미예요.

0: 얘는 우리가 수동태 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할 거니까 지금은 아, 이런 뜻이구나 수거처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ould의 주의점인데요. 자, used와 would가 뜻이 같은데요. 상태를 나타낼 때는 would를 못 써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얘는요, 여기 보면 행동, 즉 동작, 행동과 상태를 used to는 다쓸수 있어요. 근데 would는 상태는 못 쓰고 동작만 돼요. 자, 가는 건 동작이죠? 그래서 돼요. 그리고 there would be a tree. 나무가 있곤 했다, 있었다라는 건 상태죠. 그래서 얘는 쓸수 없어요. used to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행동과 상태가 있죠. 자, used to 몇 단어예요? 두 단어. 둘다 돼요. 자, would는 한 단어죠. 하나만 되는데 이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상태랑은 쓸수 없다. 동작이랑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이런 have라든지 love라든지 이런 거 상태잖아요. would를 쓸수 없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A 문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괄호 안에 다 used to와 would예요. 두개 구분해야 합니다. 자, 모두 고르니까 둘다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 행동일 때. 행동은 둘다 되고요. 상태는 used to만 됩니다. 자, 그러면 B 상태죠. 여기에 큰 건물이 있었다라는 상태니까 used to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they live예요. 살다. 사는 건 행동이에요. 동작이에요. 아니죠. 사는 상태, 지내는 상태죠. 그래서 used to만 됩니다. 자, 얘는요. We go예요. go는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매주 일요일마다 영화 보러 가곤 했다니까 가다. 행동이기 때문에 얘는 둘다 가능합니다. 정리가 됐나요? 그래서 얘는 큰 의미보다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 뭔가 우드가 못 오는데 우드를 썼다거나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얘는 세 가지 또 다른 비슷한 형태의 다른 뜻 표현들, 그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used와 would, 우리가 중2에서 처음 봤지만 잘 정복하고 가셔야 된다. 얘는 중3 때 가서도 계속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복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조동사 챕터를 모두 끝냈고요. 각각의 뜻도 중요하고요. 각각의 역할, 쓰임 같이 잘 정리해서 복습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본문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풀이해 볼 테니까 미리 문제도 풀어와 주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 Okay.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국어 공부 열심히 해볼 겁니다.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세 번째 단원 발표하고 질문해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어떤 문제냐? 미리 풀어온 친구도 있겠지만요. 3단원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20문제 열심히 풀어볼게요.

해볼 거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집중해서 함께 하기로 해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단원 정리 평가 1회 1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공부할 때는요, 친구들, 그냥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나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이런 질문을 던질까? 나라면 이런 자료로 어떻게 발표할까? 이렇게, 나라면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문제를 풀면요, 조금 더그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답니다. 이번 시간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열심히 풀어볼 텐데요. 문제를 풀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지 함께 생각하며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그림 가와 나의 차이점을 바르게 이야기한 친구 묻고 있는데요. 현지와 명현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부터 볼까요? 그림 가는 발표 자료를 종이에 쓰고 그려서 발표하고, 그림 나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발표한다는 차이점이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보니까요, 이 가에서는 친구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종이에다가 쓰고 그려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요, 역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디지털 도구가 놓여져 있죠.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발표한다는 차이점 맞습니다. 명현이 그림 가는 인터넷 공간에서 발표하고 있고, 그림 나는 듣는 사람 앞에서 발표한다는 차이점이 있나요? 보니까 그림 가도 나처럼 듣는 사람 앞에서, 듣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발표한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차이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르게 이야기한 친구는 현지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어렵지 않게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2번 문제 해결해보죠.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자료를 활용한 경험을 떠올려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 이런 문제 종종 나옵니다. 나의 경험을 쓰세요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나의 경험을 쓰면 됩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어떤 친구는 이렇게 꼭한 가지 정답이 아닐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냥 아무 경험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바로 앞에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자료를 활용한 여기가 중요한 것이죠. 나의 경험은 경험인데, 바로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자료를 이용한, 활용한 경험을 떠올려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말이죠. 우리 고장의 유적지를 조사하여 발표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걸 적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발표할 때 나는 관련 영상을 활용한 적 있다. 이런 것들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관련 영상을 활용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이죠. 선생님 반에서는요, 학교에서 매달 한 번씩 탐구 발표의 날이란 걸 합니다. 이 탐구 발표의 날에는요, 내가 스스로 열심히 어떤 주제에 대해 조사하고 탐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날에 선생님 반 친구들은요, 뭐 책이나 영상, 그림, 사진, 뭐 표나 그래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렇게 써보면 좋고요. 또는 선생님이 적은 것처럼 어떤 주제에 대해 발표할 때 내가 자료를 활용한 경험을 떠올려 써보는 2번 문제였습니다. 친구들도 이렇게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문제인데요. 대화할 때 듣기와 말하기의 태도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는 발표 중간에 바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질문해야죠? 그래요. 발표가 끝난 뒤에 질문하는 시간에 질문해야 합니다. 2번, 말할 때에는 말하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말해야 한다가 아니라 바로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말해야 하죠. 3번이 맞습니다. 4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는 말하는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대화할 때나 발표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집중해서 듣는 경청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질문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내용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4번 맞습니다. 5번, 발표를 들을 때에는 친구와 질문할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 3번과 4번 두 가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는 우리 친구들은요, 대화할 때 듣기와 말하기의 태도 이 3번과 4번 실천하고 있겠지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4번부터 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만나볼게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요. 그림 속 친구가 5학년 1반 학급 누리집에 들어가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4번 문제부터 한번 볼 텐데요. 발표를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준비에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발표를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선택지 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자, 1번은요. 발표하는 목적 생각해 봐야 되고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왜 발표하는지. 2번, 발표 주제는 무엇으로 할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3번, 발표를 듣는 사람은 누구일지도 고려해야겠지요. 그리고 4번, 어떤 색을 써야 발표 자료가 더 화려해 보일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발표하는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막 화려하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죠. 5번, 어떤 유형의 자료를 넣어야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5번이 중요한 것이지요. 따라서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 골라주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5번입니다. 화산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자료의 특성, 유형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이 글, 책은요. 어떤 자세한 설명을 얻을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사진이라던가 종류, 뭐 폭발하는 이유, 뭐 폭발할 때 나오는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책에서 얻을 수가 있지만 선택지 3번에 화산 모형, 실험, 영상, 영상이라는 건 어때요? 영상이라는 건 소리가 함께 나오는 것인데 이 책에서 이 소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디지털 자료가 아닌 이상이야 말이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영상이라고 한 선택지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역시 그리 어렵지 않게 5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해결해 볼 텐데요. 연도별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려고 할 때 효과적인 자료 유형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조금 문장이 기니까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연도별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려고 할 때 효과적인 자료 유형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으면서 선택지에 글, 영상, 표나 그래프, 그림, 사진, 인터뷰와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제를 다시 볼게요. 연도별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입니다. 연도별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이 이렇게 변화했습니다라는 한눈에 변화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어야겠지요. 우리 배운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이렇게 한눈에 어떤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선택지 3번에 있는 표나 그래프가 어울리겠죠.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자료 유형으로 알맞은 건 3번 표나 그래프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만약에 연도별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아니라 그 주제가 뭐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가에 대한 어떤 과정을 설명할 때는 어떤 글이라던가 영상 또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모습을 보여줄 때는 어떤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들이 좋겠죠. 또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생각을 들어볼 때는 이 전문가 인터뷰 자료가
어울리겠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연도별, 연도별별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눈에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표나 그래프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의 특성을 생각하며 골라주는 6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 7번 문제 보죠. 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할 때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수 있는 질문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우리 배운 내용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할 때 1년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계획하기 단계가 있죠. 계획하기 단계 다음에는 자료를 선별하고요. 자료 선별 다음에는 발표합니다. 발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단계가 있었죠. 계획하기, 자료 선별하기, 발표하기, 점검하기 단계 중에 가장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수 있는 질문 묻고 있는데요.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주제로 발표하면 좋을지 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주제도요, 그냥 아무 주제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주제, 내가 평소에 더 알아보고 싶었던 주제, 특히 친구들이 듣는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해야 좀더 효과적으로 발표를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고 또 듣는 사람도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자료를 모으면 좋을지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뭐책 같은 인쇄 매체 또는 뭐 인터넷 같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자료를 모을지도 결정하는 단계. 바로 이 단계가 계획하기 단계죠. 자, 선택지 1번. 선별한 자료는 믿을 만한가? 이거는 이미 자료를 모으고 난 뒤입니다. 2번. 발표 자료에 수정할 부분은 없을까? 역시 자료를 모으고 난 뒤죠. 3번. 발표를 시작하는 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발표하기 단계에서입니다. 4번.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는 무엇일까? 주제를 생각해보는 바로 이것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수 있는 질문이겠죠. 5번, 자료에서 주제와 관련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 역시 이것도 자료를 모으면서 또는 모으고 난 뒤에 할수 있는 질문이죠.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주제를 생각하는 4번이 적절합니다. 정답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배웠던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는 단계, 계획하기, 자료 선별하기, 발표하기, 점검하기 단계에 이 문제를 통해 한번더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인데요. 발표할 내용과 자료의 유형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발표 내용으로 벚꽃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봄꽃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글과 사진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나라면 질문을 이 문제에서 한번 해볼까요? 나라면 나는 이 발표 내용을 어떤 자료로 발표할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벚꽃의 모습을 발표한다. 이럴 때는 어떤 자료로 발표하고 싶어요? 문장이 많은 글 또는 딱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그래요. 아름다운 벚꽃의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문장이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 사진으로 딱 보여주는 것이 어울리겠죠? 따라서 1번은 니은으로 연결해 주고요. 2번 봄꽃의 종류예요. 이것은 봄꽃에는 이러이러이러한 꽃이 있어요. 그 꽃의 특징은 이러이러합니다.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글이 어울릴 겁니다. 나라면 봄꽃 종류를 글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따라서 1번은 니은으로, 2번은 기억으로 잘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면 질문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해 보자고요.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직업을 주제로 발표할 때 활용할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어떤 주제인지가 중요해요. 직업을 주제로라고 했습니다. 활용할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번, 직업의 의미, 종류는 글로 설명한다. 2번, 자료는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번, 초등학생 선호 직업 손이는 표나 그래프를 활용한다. 4번, 실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인터뷰는 영상으로 보여준다. 5번, 여러 가지 직업이 하는 일은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여준다. 어떤 것이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가요? 바로 2번,
자료는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선택

퀴즈에서 뭐뭐만 반드시 꼭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답이 아닐 확률이, 그러니까 틀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요,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만 사용하는 것, 뭔가 알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다. 자료는 꼭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개, 뭐세 개, 두개 이상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료의 개수가 아니라 내가 이 자료로 내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니까 말이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1번과 3번과 4번과 5번은 이렇게 자료의 특성에 맞게 잘 골라주고 있기 때문에 알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10번 문제 해결해 봅니다. 자료를 활용해 발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알맞은 것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보죠. 1번. 적절한 목소리의 크기를 생각한다. 발표할 때는요. 목소리 크기가 중요해요. 나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뒤에 있는 친구들까지 들릴 수 있게 크게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번. 시작하는 말, 끝맺는 말 생각해야죠. 그런데 3번. 많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빠르게 발표하면 안 되고요. 적절한 빠르기로 발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 1번과 2번에 동그라미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요. 우리 친구들도 틀리지 않고 맞힐 수 있겠죠? 두 번째, 첫 번째, 둘다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번 문제와 12번 문제 이어지는데요.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공부할 때 봤던 대화인데요.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5학년 일반 학급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 소개하고요. 사회를 맡은 이유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반이 함께 지킬 새로운 학급 규칙을 정해보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새로운 학급 규칙을 제안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은 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니까 말이죠. 자, 발표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재유리가 저는 1인 1 역할 제도를 조정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김재율 학생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질문할 친구 있나요? 신다윤 학생 말씀해 주세요. 다윤이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역할을 바꾸는 것이 만족스러운데요. 이 제도를 조정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율이가 지금은 여러 역할을 해볼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친구가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제도를 조정하고 싶었어요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1번 문제는요. 유정인의 학급에서 회의를 연 까닭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새로운 학급 규칙을 정해보겠다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선택지 중에 찾아보면 1번 새로운 학급 규칙을 만들기 위해 이것이 바로 학급 회의를 연 이유구나. 1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12번 문제인데요. 재유리가 제안한 의견에 대하여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한 친구 묻고 있습니다. 우리 배운 내용 중에 질문의 목적이 있었죠. 질문의 목적 크게 몇 가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왜 이런 의견을 냈나요? 이렇게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있었고요. 또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 있었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러한 내용 맞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또세 번째는 지금 문제처럼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목적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보죠. 지은이는 왜이 의견을 제시했나요?와 같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고요. 상현이는요, 1인 1 역할 제도를 조정할 때 정확히 무엇을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라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상현이겠다. 상현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질문의 목적 세 가지 다시 한번 떠올리며 이제 다음 문제 13번 문제 그리고 이어지는 14번 문제까지 보도록 하죠. 자, 역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사회자가 아,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의견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학급 행사를 열자가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죠. 이러이러한 뜻입니까? 맞습니까? 라고 말이죠. 따라서 정답 4번으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이어지는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윤호가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지 말자라는 의견을 낸 까닭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한다면 내 생각을 막 적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을 찾아서 적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윤호가 말한 부분을 보면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앞에 친구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라고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친구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 맞아요. 별명을 부르는 것은 뭐 친근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뭐든 지나치면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고 하면 윤호의 의견처럼 이렇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라고 그 까닭을 찾아서 적어주면 14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15번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며 대화할 때 좋은 점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어 이름이 발표하고 질문해요 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어떤 좋은 점을 묻는 15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은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은요, 내 생각을 더 깊이 있게 되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1번은 니은으로, 2번은 기억으로 잘 연결해주면 15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질문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1번, 분명한 표현으로 질문해야겠죠. 애매모호하게 질문하면 답하는 사람도 어려워요. 저게 무슨 질문인지, 무슨 말인지 헷갈리거든요. 1번 맞습니다. 2번. 질문할 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질문의 목적 세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요. 3번, 다른 친구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 경청해야 합니다. 4번,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질문해야 되고요. 5번,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발표 중간에 바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에게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요. 발표가 다 끝난 뒤에 질문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발언권을 얻어 질문해야 되겠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질문한다라고 한 5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5번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질문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네요. 자, 1번, 왜? 2번, 누가? 3번, 언제나? 4번, 어떻게? 5번, 무엇을? 또는 뭐, 언제라든지, 만약 이러든지, 이런 표현 적절한데요. 3번에 있는 언제나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만약, 이런 표현은 좋은데요. 언제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 3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18번부터 20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살펴볼 텐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진짜 행운이라는 글의 일부분입니다. 한번 보죠. 자, 엄마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너 어릴 때 모래사장에 앉혀두면 온종일 있었던 거 기억나? 이렇게 놀았잖아 라고 하면서 엄마가 바닷가를 거닐면서 물었다. 소금 만들기? 소금 만들기. 재밌었어. 옷에 바닷물을 묻히고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먼지 같은 하얀 소금이 남는다. 내가 이렇게 놀았던 걸 지금 떠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소금보다 모래알이 더 많았을 텐데도 이렇게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휠체어를 받아주는 유치원이 없어서 나는 매일 바닷가에서 놀았다. 엄마는 그 얘기만 나오면 속상해 하신대요. 나는 좋았는데 말이죠. 놀리고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보다 바다에서 노는 게 좋았다. 가만히 있으면 파도가 나를 찾아오니까. 그래서 난 잔잔한 바다보다 파도 치는 바다가 더 좋다라고 하면서 엄마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소원 빌어본 적 있어? 그럼 있지 많지. 뭐였는데? 투명인간? 한국대 입학? 세계일주행?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엄마 다리랑 하늘이 다리랑 바꾸게 해달라고 빌었어. 라고 엄마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보죠. 18번. 엄마의 소원으로

0: 알맞은 것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마지막 부분에 보았던 선택지 5번 엄마와 하늘이 다리 바꾸기잖아요. 따라서 18번은요. 엄마의 소원으로 알맞은 것 5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19번 문제 어색하고 쑥스러워서의 뜻을 가진 표현을 찾아 빈칸에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찾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글을 잘 봐야 합니다. 이 부분 말이죠. 나는 멋쩍어서 우히히힝 하고 괴상한 소리를 냈다에 이 멋쩍어서가 바로 어색하고 쑥스러워서란 뜻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다가 멋쩍어서라는 말을 찾아서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멋쩍어서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해 하늘이에게 할수 있는 질문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1번에 소금 만들기를 할때 어떤 마음이었어? 엄마의 소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 잔잔한 파도보다 파도치는 바다가 좋은 이유는 까닭은 무엇이야? 엄마가 마법의 소금을 만들어 왔다고 기뻐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들었니? 이 1번, 2번, 4번, 5번은 모두 인물의 마음이나 생각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싶은, 이해하기 위해 묻는 질문이라면 3번에 소금 만드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겠니는요. 이 방법,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해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바로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해 할수 있는 질문, 정답 3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헤어지기 전에 하나만 더 확인하자고요. 나라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나요? 하늘이에게 어떤 질문을 나라면 던지고 싶은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서술형 문제까지 모두 공부해 볼 거니까요. 단원 정리 평가 2회와 서술형 문제까지 모두 풀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해 봐요. 모두 안녕, 또 봐요.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해.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사회 단원평가 내용 공부하고 있죠. 우리 2단원은 단원평가가 좀 여러 개 있어서 친구들 좀 당황하지 않았나요?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2단원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의 내용을 만나봅니다. 2단원의 마지막 단원평가예요. 오늘도 단원평가 1회 그리고 단원평가 2회의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단원평가 1회를 시작할게요. 자, 우리 단원평가 1회 모두 12문제입니다. 1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괄호가 두 군데에 있어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수단,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신문, 책, 전화, 인터넷 등이 이것입니다. 자,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수단, 바로 미디어가 되겠죠. 미디어. 자, 그럼 아래에도 넣어 읽어볼까요? 신문, 책, 전화, 인터넷 등이 바로 미디어입니다. 그렇죠. 자, 1번 잡지, 2번 영화, 3번 미디어, 4번

전자우편, 5번 태블릿 PC. 바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2번, 일상생활 속에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디어 무엇이 있나요? 그렇죠. 뭐 스마트폰도 있고, TV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그 다음 사회관계망 서비스도 있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스마트폰 앱으로 날씨를 확인하는 거 미디어 활용하는 거 맞죠? 축구를 보기 위해 직접 경기장에 간다? 자, 직접 경기장에 가는 것은 미디어를 활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3번. 교실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해 공부한다. 미디어 사용하는 거죠. 4번. 라디오에서 나오는 교통정보를 들으며 운전한다. 라디오에서 정보를 얻고 있죠. 5번. 텔레비전으로 뉴스, 드라마 등 다양한 방송을 본다. 뭐, 우리가 재미를 얻을 수도 있고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를 활용하는 모습이죠. 알맞지 않은 것은 축구를 보기 위해 직접 경기장에 가는 거죠. 이건 미디어를 활용하는 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번 중요한 문제. 다음 글과 관련 있는 미디어의 역할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미디어에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여기에 있는 이 내용과 관련 있는 역할을 찾아볼게요.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위생관리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송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대요. 그럼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만약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이러한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어울리지 않고요. 가짜뉴스를 자동으로 검증한다? 옳지 않은 설명. 중요한 가치나 규범을 안내한다? 이것도 이 상황과는 알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전달한다? 바로 이것이 알맞은 설명이 되겠죠. 미디어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회 구성원의 갈등을 조정한다? 이것도 이 상황에는 알맞지 않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4번,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디어를 이용하면 사람들이 사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뭔가 표현하고,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이런 사례들을 골라주면 되겠죠. 1번, 새로 나온 온라인 게임의 광고. 자, 이것이 사회 참여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사회 참여와 관련이 없고요. 우리 지역의 날씨를 알려주는 신문, 이건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3번, 낯선 여행지에서 길을 찾아주는 스마트폰. 자, 이것도 역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4번, 조선시대의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는 역사책. 자, 이것은 어떤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예가 되겠죠. 5번,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인터넷 누리집. 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대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 의견을 낼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맞은 설명이 되겠죠? 사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5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알겠죠? 다음 5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의 종류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보기에 보니까 책, 신문,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는 것이 나와 있죠? 자, 이세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볼 거예요. 자, 설명을 볼게요. 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합니다. 자,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미디어래요. 다음,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고 전달한대요. 자, 여러분. 책이랑 신문을 생각해보면, 뭐, 글이나 사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미디어 수단이죠. 그 다음,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책이나 신문 같은 건 우리들이 직접 만들어서 보기엔 좀 어렵죠. 이미 나와 있는 책, 이미 만들어진 신문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고 소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회 관계망 서비스, 즉 SNS는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직접 게시물을 올릴 수 있잖아요.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또 여러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의 종류는요,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됩니다. 다른 말로
SNS라고도 부르죠.

다음과 같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6번 서술형 문제예요. 다음 그림을 통해 알수 있는 미디어의 역할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이는 사례는 어떤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 본대요. 아, 그럼 저출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결해야 되는 사회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를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자, 또는 이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의 역할 꼭한 가지만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비슷하게 썼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정답이 됩니다. 자,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으면 돼요. 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기사의 형식을 띠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이거나 사실을 잘못 해석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가 많은 것 같아. 사람들은 그것을 이것이라고 불러. 자,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이거나 또는 부풀려진 내용, 잘못 해석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뭐라고 할까요? 여론일까요? 자, 여론은 많은 사람들의, 대중의 의견이 되겠죠. 공약은요?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 우리 유권자들 앞에서 하는 약속이에요. 이걸 공약이라고 부르죠. 자, 저작권은요. 어떤 뭐 글이나 뭐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이 글을 만든 사람,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을 저작권이라고 해요. 개인정보는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뭐 이름이라던가 전화번호,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을 개인정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알맞은 설명은 바로 가짜뉴스가 되는 거죠. 가짜뉴스는요, 마치 진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짜가 아닐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부릅니다. 알맞은 것은 바로 5번이 되는 거죠. 8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의 위험성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허위 조작 정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허위, 거짓이거나 조작. 조금 더 부풀려지거나 조금 잘못 해석된 그런 정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허위 조작 정보는 어떤 점이 위험할까요? 1번,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그렇죠. 개인의 권리 침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거짓된 소문이 퍼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개인의 권리 침해될 수 있는 거죠. 다음, 2번, 사람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얻기도 합니다. 3번, 사실에 근거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가요? 사실에 근거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나요? 아니죠. 허위 조작 정보이니까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아요. 4번, 올바른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수 있다? 그렇죠. 올바른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닐 수 있거든요. 다음, 5번. 사람들 사이에 편견이나 혐오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편견, 혐오가 생길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설명은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9번, 기억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미디어 정보의 내용이 실제 일어난 이것인지, 저자의 이것이 반영된 것인지 구분하면 가짜뉴스에 쉽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의견, 지침, 사실 중에 알맞은 낱말 무엇일까요? 한번 볼게요. 미디어 정보의 내용이 실제 일어난 이것인지, 자, 실제 일어난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실이죠, 사실. 그래서 실제 일어난 사실인지 또는 저자,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 저자의 이것이 반영된 것인지 구분하래요. 자, 그러면 사실과 다른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누군가의 생각이 들어간 것, 바로 저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이렇게 쓰면 알맞겠죠. 구분하면 가짜뉴스에 쉽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기억에 알맞은 말은 바로 사실이 되고요. 니은에 알맞은 말은요, 의견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억과 니은에 알맞게 답을 써보세요.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주제를 조사한 결과를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주제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태도 기르기입니다. 자,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1번 치아. 미디어 속의 정보를 감정적으로 판단해야겠어. 여러분,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아니죠. 감정적으로 무조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주어야겠죠. 알맞지 않아요? 2번 민재입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여러 입장 중 한쪽의 입장만 살펴봐야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 입장만 들어봐서는 안 됩니다. 양쪽 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겠죠. 3번 재서. 흥미로운 정보는 빠르게 다른 사람과 공유한 후 살펴봐야겠어. 자, 좋아요. 우리 정보를 공유하는 건 좋은데 흥미로운 정보라고 해서 빠르게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그러면 실제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무조건 재미있다고 공유를 했을 때 이거 나중에 사실이 아닐 수 있잖아요. 허위 조작 정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흥미롭다고 무조건 빠르게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4번 동호. 미디어의 정보가 믿어도 되는 사실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겠어. 그렇죠. 항상 여러분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게 진짜 믿어도 되나? 이게 진짜 사실인가? 혹시 조작된 건 아닌가? 자, 이런 신중한 태도 필요합니다. 5번 선미. 미디어의 정보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해도 상관없어. 자, 상관없나요? 아니죠. 여러분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안전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경 써야 해요. 자, 그래서 바르게 말한 친구를 한명 골라본다면 바로 4번 동호가 되는 거죠. 11번 미디어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1번 정보의 출처와 저자를 확인한다.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맞죠? 2번.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정보만 살펴본다. 이것 알맞지 않죠?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3번. 정보와 관련한 근거가 타당한지 확인한다. 당연히 필요하죠. 정보의 제목이나 내용이 자극적인지 확인한다. 자, 너무 자극적인 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또는 조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5번,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찾아보고 번갈아가며 검토한다. 그렇죠. 자, 여러 출처의 정보를 함께 모아서 살펴보는 것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돼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거 바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2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미디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까닭을 쓰시오. 자, 그러면 미디어의 내용을 왜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할까요? 왜 여러 가지 출처에서 온 정보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자, 결국은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자, 거짓 또는 조작된 정보는 잘못된 여론을 형성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반대로 생각하면 미디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 자,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결국 우리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비판적으로 미디어의 내용을 분석해야 하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이렇게 단원평가 1회 문제를 모두 만나보았어요. 이번에는 단원평가 2회를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2회입니다. 1번, 미디어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미디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알맞은 설명 찾아볼게요. 1번, 인터넷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인터넷은요, 참 신기해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요. 내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건 쌍방향이 되는 거죠. 2번, 종이책은 소리, 영상 등으로 지식을 전달합니까? 아니죠. 우리 종이책은요, 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리 나는 책도 있잖아요. 그런데 종이책은 소리, 영상으로 지식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글로 지식을 전달하죠. 그림이나 글로. 3번, 라디오는 글자만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나요? 아닙니다. 라디오는 소리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죠. 4번, 전자우편으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는 소통할 수 없다.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우편이 참 신기하죠? 저 세계 멀리 있는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내 소식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5번,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디어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

쓴 것? 바로 5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2번입니다. 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알맞지 않은 것 찾겠습니다. 1번, 미디어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우리가 미디어라고 부르죠. 2번,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생산하지는 못하고 소비만 할수 있다. 자,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이라던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생산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설명. 3번. 과거에는 책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었다. 그렇죠. 정보를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소비하기만 했던 거예요. 4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도 미디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할수 있죠. 5번, 유용한 지식이나 새로운 소식 등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 미디어다. 자,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도 미디어. 또 유용한 지식이나 새로운 소식 등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수단도 미디어가 됩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 2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죠. 3번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알맞은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서술형 문제죠. 사회 관계망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이렇게 사회 관계망 서비스, 원래 없었던 것인데요. 자, 이런 것이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 가장 큰 변화는요. 내가 정보를 만드는 정보의 생산자가 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사람들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또 정보를 직접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사진 찍거나 영상 찍어서 올리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사회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에요. 빈칸 두 개입니다. 자, 보기는 법, 정보, 공약이죠. 민주주의에서 미디어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이것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는 후보자의 정책, 활동 등 선거에서 대표자를 뽑는 데 필요한 이것을 제공합니다. 자, 무엇을 제공할까요? 그렇죠. 바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 정보. 자, 다시 읽어보면, 민주주의에서 미디어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자, 미디어는 후보자의 정책, 활동 등 선거에서 대표자를 뽑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바로 니은 정보가 되는 거죠. 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디어의 역할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미디어의 역할로 알맞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1번, 여론을 형성한다. 자, 여론은 대중의 의견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미디어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2번, 정치에 참여하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꼭 국회의원들이, 꼭 대통령이 하는 것이 꼭 정치다 이렇게 보는 것은요 굉장히 좁은 의미의 정치예요. 실제로 우리 사회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참여한다? 그건 모두 다 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미디어가 도와주죠. 3번, 사회 문제의 결정에 영향을 주나요? 네, 영향을 줍니다. 자, 미디어에서 어떠한 사회 문제를 문제시하고 이것들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 문제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4번, 사회의 가치나 규범을 전달하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전달하잖아요. 5번,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낮추나요? 아니죠.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주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바로 5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죠. 6번, 미디어의 역할 중 정보의 전달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라 라고 합니다. 미디어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보의 전달과 관련 있는 것만 골라봅니다. 뉴스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안내합니다. 교육정책 안내하는 것? 그렇죠. 정보의 전달이죠. 2번,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공공기관 누리집에 제안한다. 자, 제안하는 것은 우리 사회, 우리 어떤 문제에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보의 전달과는 거리가 멉니다. 3번, 방송에서 진행하는 토론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표현한다. 자, 이것도 정보의 전달보다는

사회문제에 참여한다.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4번, 잘못된 선거 문화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한다. 이것도 역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참여하는 게 되겠죠. 5번,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안내한다. 자,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어떤 정보를 안내하는 것 바로 정보 전달과 관련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알맞은 것을 두개 골라라. 그리고 1번, 그리고 5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7번. 다음 자료와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까닭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아, 아마 뉴스에 대해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요. 세모세모 뉴스, 인공지능 가짜뉴스가 선거를 흔든다. 딥페이크 영상이나 조작된 사진, 음성 등이 선거 기간에 미디어를 통해 퍼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이걸 보니까 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수 있나요?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이유. 첫 번째, 바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야. 그렇죠. 바로 이 그림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1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선거 기간에 미디어를 통해 퍼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가짜뉴스가 선거에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퍼지기도 합니다. 2번, 지형.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야. 자, 이것은 알맞지 않죠? 3번, 종국. 사람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다음, 4번. 사람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수 있기 때문이야. 이것은 가짜뉴스가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니죠? 5번, 은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가짜뉴스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까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경우와 어울리는 것은 바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다음 8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거짓되거나 왜곡된 정보의 위험성을 알아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많으면 더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자극적인 동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충격, 경악, 격분. 자, 이렇게 거짓되거나 왜곡된 정보 어떤 점이 위험할까요? 자, 잘못된 이것을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 편견과 혐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것을 만든대요. 예산을 만드나요? 기관을 만드나요? 여론을 만드나요? 투표를 만드나요? 제도를 만드나요? 자, 이러한 거짓되거나 왜곡된 정보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쏠려서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여론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바로 3번 여론이 됩니다.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쓰시오. 사실과 다르지만 진짜처럼 보이도록 꾸민 정보를 말합니다. 잘못 진술된 정보, 조작된 사진이나 영상, 가짜뉴스도 이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허위. 그리고 뭔가 조작되었어요? 그러면 조작. 허위 조작된 무엇? 그렇죠. 바로 정보가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허위, 조작, 정보.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세요. 10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학습 활동과 관련 있는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학습 주제는 미디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미디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자, 그냥 그대로,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1번, 한 가지 출처의 정보만 찾아봅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출처의 정보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2번, 나에게 유리한 정보는 무조건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유리한 정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출처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야 합니다. 3번, 정보의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필요는 없나요? 아니죠. 사실과 의견을 반드시 구분해야죠. 자,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지만 의견은 한번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번, 정보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근거 자료를 확인한다. 그렇죠. 바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알맞죠. 근거가 객관적인가? 믿을 만한가? 자, 다음 5번. 기사의 제목만 읽고 믿을 만한 정보인지 파악한다? 여러분, 제목만 읽으면 안 됩니다.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따라서 관련 있는 설명으로 알맞은 것,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미디어 이용 습관을 살펴볼 수 있는 점검표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도 미디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미디어 이용 습관을 살펴볼 수 있는

점검표 어떤 질문이 들어가야 할까요? 1번,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인가요? 자, 뭔가 자연스러운데 여러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죠. 자, 공약인가요? 자, 공약은 어디 나와야 하나요? 그렇죠. 우리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겠죠.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하는 약속, 공약이잖아요. 따라서 미디어 이용 습관을 살펴볼 수 있는 점검표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알맞지 않습니다. 2번,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다른 사람과 공유했나요? 좋은 질문. 믿고 싶은 정보는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나요? 좋은 질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 5번,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1번,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인가요? 이것이 됩니다. 알겠죠? 12번,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뭐 뉴스라던가 또 사회관계망 서비스라던가 또는 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믿어도 되는 사실인지 검토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즉, 뭐예요? 그렇죠.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죠. 또, 허위 조작 정보를 제재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자, 이것은 나의 개인의 노력이라기보다는 국가의 노력이 될수 있겠죠. 자, 이것들 모두 좋습니다.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단단 퀴즈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정보의 이것과 저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쓰가오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사회 2단원의 내용을 만나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사회 3단원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우야, 그 귀한 금덩이를 왜 버렸니? 금덩이를 갖고 나서부터 자꾸 형님이 미워지고 더 욕심이 나서 버렸습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더 소중해요.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금덩이를 강물에 던진 우애 좋은 형제의 마음이 참 따뜻한 것 같아. 야옹! 아우가 금덩이를 강물에 풍덩 하고 던졌어요. 아우는 금덩이를 왜 강물에 던졌을까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야기 속 인물의 생각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주은이처럼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을 알고 표현할 수 있나요? 야옹이도 이야기 읽고 생각을 잘 표현하고 싶은데 선생님 도와주세요.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벌써 6단원이에요. 자, 여러분, 야옹이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죠? 우리 그림에서 보았던 여자친구의 말처럼 우애가 좋은 친구들, 우리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6단원에서는요, 중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또 글 속에서 인물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찾아보고 내 생각을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오늘은 6단원의 첫 시간이에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까요? 오늘은 먼저 6단원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우리 재미있는

광고 하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6단원에서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로는 줄넘기의 좋은 점이라는 글을 읽어볼 거예요. 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이것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까요? 첫 번째 개념입니다. 우리 6단원에서 배울 내용 쓱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 여러분, 여기에 재미있는 광고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이지만 선생님이 보여주지 않고 말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학교에서 동영상 한번 보고 선생님과 함께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광고의 제목은요, 바로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입니다. 여러분, 공공장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혼자 아니고 우리 가족들만 또는 내 친구들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를 공공장소라고 합니다. 공공장소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공공장소, 우리가 함께 타는 버스, 지하철 공공장소고요.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동네에 있는 공원 같은 것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전부 다 공공장소예요. 그러면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이라고 했으니까 예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죠.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라면 동영상이었겠지만 선생님이 동영상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서 이렇게 사진과 함께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장면을 보세요. 어떤 장면인가요? 그래요, 일단 버스 아닌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때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울립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이 어른이 휴대폰을 이렇게 들어서 통화를 하세요. 그런데 통화를 하는데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이렇게 큰 목소리로 통화하시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동영상을 보니까 버스에서 통화할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조용히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대체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조용히 통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배려는 바로 조용한 배려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끄럽게 통화하지 않는 사람 덕분에 조용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다음 장면도 볼게요. 여러분, 여긴 어디예요? 그래요, 어딘가 건물 안인데요. 이 건물 안에서 유모차를 끌고 있던 이 사람이 승강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유모차를 끌고 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승강기를 타기 위해 단추를 누르려고 하면 이렇게 유모차를 두고 옆으로 걸어가서 누르고 다시 돌아와야겠죠. 아, 딱 보니까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 사람이 이 어른과 유모차를 탄 아이가 쉽게 승강기를 탈 수 있도록 옆으로 가서 단추를 대신 눌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단추를 왜 대신 눌러주었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유모차를 끈 어른이 조금 더 편하게 승강기를 타기를 바랬기 때문이었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뭔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걸 도와줘야겠다,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대신 해줘야겠다, 이런 배려는 어떤 배려일까요? 그래요, 바로 고마운 배려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고마운 배려를 할 수 있다. 또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와, 여긴 어디죠? 그래요, 무슨 공원인지 아니면 길가인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 쓰레기통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요, 원래 그냥 자신이 갖고 있던 쓰레기만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쓱 살펴보니까 쓰레기통 위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놓여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냥 지나갈까? 내 것만 버리면 되지 할까 하다가 어떤 행동을 했나요? 다른 사람

사람들이 그냥 놓아두고 갔던 이 쓰레기들을 대신 정리해서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이 버린 것들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었을까요? 그래요.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깨끗한 배려를 하고 있죠. 이 장면은 주변이 깨끗해질 수 있게 다른 사람이 버린 종이컵과 페트병을 쓰레기통에 넣는 그런 깨끗한 배려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광고의 가장 마지막을 한번 볼게요. 자, 여자아이가 한명 나오고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함께 배려하면 함께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건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걸 배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함께 도와주려고 또는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일상 속에서 어려운 것 말고 아주 사소한 행동, 그러니까 버스에서 조용히 통화하기. 그 다음, 몸이 불편하거나 짐이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승강기 단추 대신 눌러주기. 내가 쓰레기를 보았다면 내가 버린 것이 아니어도 함께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주기. 이런 일상 속의 사소한 배려들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광고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세요. 자, 선생님은 이 광고를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도 남을 배려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 광고를 보고 든 생각이 있다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 저 공공장소의 예절이라는 이 광고를 보고 나니까요.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써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 광고에서 반복되는 낱말이 무엇인지도 우리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계속 반복되나요? 버스에서 조용히 통화하는 조용한 배려. 승강기 단추 대신 눌러주는 고마운 배려.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는, 대신 정리해주는 깨끗한 배려. 그래요. 바로 배려라는 낱말이 반복되고 있죠. 배려. 이렇게 배려라고 예쁜 글씨로 한번 써보세요. 다음 2번입니다. 장면 3에서 다른 사람이 버린 종이컵과 페트병을 어떻게 했나요? 장면 3은 어떤 장면이었어요? 그래요. 여기에 있는 이 남자 어른이 그냥 자신의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냥 두고 간 종이컵, 그리고 페트병을 대신 버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했냐? 그냥 두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둔것 아니고. 예쁘게 꾸몄나요? 쓰레기를 예쁘게 꾸미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져갔나요? 아니요.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여기에서 처리했잖아요. 발로 찌그러뜨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5번,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정답 여기 있었네요. 여기 있는 이 어른은 종이컵과 페트병, 심지어 내가 버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쓰레기통에 대신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지금 이 사람은 깨끗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3번이에요.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 광고를 보고 드는 생각 또는 느낌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서술형의 답을 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본거 뭔가 깨달은 점이 있다 또는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그 마음이, 그 생각이 강렬해졌다 이런 것들을 적으면 돼요. 도움말을 보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배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배려에 대한 광고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배려라는 낱말을 넣었었으면 아주 좋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답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선생님이랑 똑같지 않아도 돼요. 자, 먼저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 보기 좋았습니다. 또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어도 좋겠죠. 또는 나도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좋고요. 또는 배려를 받는 사람은 고마운 마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어도 됩니다. 생각이나 느낌이니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배려라는 낱말이 들어간다면 좋은 답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4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광고와 관련하여 생활 속에서 배려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우리 배려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배려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친구를 위해서 뭐 엄청나게 어려운 행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한테 뭐 선물을 해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작지만 다른 사람에게 큰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행동을 찾아보면 됩니다. 아현이에요. 그네를 탈때내 순서가 되면 그만 타고 싶을 때까지 계속 탈수 있어. 내 순서가 되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있어도 타고 싶을 때까지 계속 탈수 있나요? 아니요. 이런 행동은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죠. 진짜로 배려를 한다면, 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그네 아무리 재미있어도 조금만 타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좋은 배려겠죠. 재밌다고 내가 1시간 동안 계속 혼자 타고 있으면 아마 뒤에 기다리던 사람들은 실망하고 말 거예요. 다음 유준이 볼게요. 친구에게 가위를 줄때 친구가 안전하게 잡을 수 있게 가위 손잡이 쪽으로 건네줄 수 있어. 어때요?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작지만 아주 큰 배려죠. 그래서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고 했으니까 바로 아현이라고 이름을 써주어야겠네요. 자,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에, 우리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써야 하는데, 선생님, 저 제대로 말한 친구 유준이니까 유준이라고 썼어요. 이런 친구도 진짜 많아요. 선생님처럼 바르게 말했으면 동그라미, 바르게 말하지 않았으면 가위표라고 표시를 한 다음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잘못 말한 친구, 잘못 말한 사람 아연이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틀리지 않는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렇게 6단원에서 배울 내용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개념 만나볼게요. 두 번째 개념은 바로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 찾는 방법 알기입니다.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는 건 진짜 중요하죠. 중요한 내용을 찾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을 찾을 수 있어야 머릿속에 기억하기도 좋고요. 이해가 조금 더잘 가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도 알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긴 글에서 중요한 내용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일단 여러분 이것을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본 다음 이후에 만나는 글들에서 선생님과 함께 중요한 내용 찾기 연습해 볼게요. 먼저 중요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글의 제목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일기 쓰기 공부할 때요. 일기를 쓰고 나서 제목을 붙일 때 어떤 것을 제목으로 붙인다고 했나요? 그래요. 일기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낱말을 골라서 제목으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글을 읽을 때에는 글의 제목을 본다면 글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조금 알수 있습니다. 제목 확인하고요. 두 번째, 글쓴이가 이 글에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글 중에서, 예를 들어, 그런데 뭐, 흥부와 놀부 같은

이야기책 이런 것 말고요. 뭔가 생각이 담겨 있는 글을 읽을 때에는요. 글쓴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글의 처음 시작 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는 내용이 글의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니까 이걸 자세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글의 내용을 모두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글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러면 글을 쓸 때 비슷한 내용끼리, 그러니까 관련 있는 내용끼리 글을 나눕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어 놓은 글의 토막을 우리는 문단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문단. 문단은 글의 토막, 글의 덩어리인데요. 비슷한 관련 있는 내용끼리 이렇게 묶여 있어요. 우리가 글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 문단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글의 내용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말, 이 문단에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면 중요한 내용을 찾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라는 낱말이 나왔다면 그 바로 다음에 오는 문장을 잘 살펴보세요. 그것이 중요한 문장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또는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이런 낱말들이 나온다면 그 뒤에 오는 문장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중요한 내용 찾는 방법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글 만나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글은 줄넘기의 좋은 점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 이미 제목을 보았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내용 조금은 감이 오죠? 아, 줄넘기의 좋은 점이니까 어떤 점이 좋은지 설명하는 글이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참고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줄넘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줄넘기는 양손으로 줄의 끝을 잡고 크게 돌리면서 뛰어넘는 운동입니다. 줄넘기를 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줄넘기의 좋은 점을 알아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지가 나와요. 줄넘기의 좋은 점을 알아봅시다. 이 아래에는 줄넘기의 좋은 점을 설명하고 있겠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1, 2라고 되어 있죠? 글 1은 첫 번째 문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글 2는 두 번째 문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단이라는 낱말은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런데 글이 관련 있는 내용끼리 이렇게 덩어리져 있다,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선생님이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라는 낱말 바로 다음에 오는 문장 잘 보라고 했죠. 먼저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줄넘기는 몸 전체를 움직여서 하는 운동입니다. 줄넘기를 하면 심장, 뼈 따위가 튼튼해지고 몸에 근육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근육은요, 바로 여기 있어요. 근육은 뼈와 함께 몸의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주면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근육이에요. 근육은 여기도 있고요, 다리에도 있고요, 우리 얼굴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글 2, 두 번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줄넘기의 좋은 점첫 번째, 먼저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바로 이 문장이겠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문장들은 무얼 하고 있을까요? 그래요. 이 앞에 있는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내용의 밑줄 찾으면서, 밑줄 치면서 글을 마저 읽어볼게요. 다음으로, 여기 다음으로 또 나왔네요. 줄넘기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줄넘기는 동작을 바꿔가며 뛸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모여 뛸 수도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줄넘기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줄넘기는 재미있어요 라는 거였죠. 이 뒤에 있는 내용

갖고 왔어요. 자, 그럼 우리 동작이라는 낱말의 뜻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줄넘기는 동작을 바꿔가며 뛸수 있대요. 동작은 몸이나 손발 같은 것들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밑줄 친 내용들을 모두 모으면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찾아 정리해 본 것인데요. 제목은 일단 줄넘기의 좋은 점이에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라는 말 다음에 중요한 문장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진다. 두 번째, 친구들과 재미있게 할수 있다. 세 번째,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죠.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줄넘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두 가지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줄넘기를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그래요. 일단 줄넘기를 하기 위해서는 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요. 줄 말고도 줄넘기를 할수 있는 작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작은 공간.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또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답을 쓴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줄은 알겠는데요. 줄넘기를 할수 있는 작은 공간.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줄넘기를 할수 있는 작은 공간 또는 작은 공간. 이렇게 적어주면 모두 다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6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의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래요. 제일 먼저 첫 번째, 글의 제목을 살펴보기. 그리고 두 번째, 글을 통해 글쓴이가 알려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세 번째, 글을 어떤 부분으로, 몇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그 다음,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낱말들 뒤에 오는 낱말들, 문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이것이 바로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이었어요. 1번 볼게요. 글의 제목을 알아봅니다. 그래요. 우리 중요한 내용을 찾기 위해선 제목 알아보기 필수겠죠? 동그라미. 줄넘기의 생김새를 살펴봅니다. 줄넘기의 생김새는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과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 알맞지 않고요. 3번.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 이 글에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할까? 이 글쓴이는 아, 줄넘기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중요한 내용 찾기 쉬워지겠죠. 정답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중요한 문제예요. 이 글에 중요한 내용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정리하여 쓰세요라고 합니다. 줄넘기의 좋은 점,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먼저, 몸이 튼튼해집니다. 줄넘기를 하다 보면 뼈도 튼튼, 근육도 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체력도 좋아져요. 몸이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 세 번째,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줄과 줄넘기를 할수 있는 작은 공간만 있으면 줄넘기 어디서든지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여러분, 줄넘기를 하면 좋은 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글 2에서는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는 내용들은, 어떻게 튼튼해지는지, 줄넘기는 무슨 운동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면서 줄넘기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줄넘기를 가지고 놀이를 할수 있는지 지루하지 않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줄넘기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줄과 줄넘기

줄넘기 할수 있는 작은 공간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이 다음으로라는 낱말 뒤에 있는 이 내용이겠네요.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줄넘기의 좋은 점 두 번째는요. 친구들과 재미있게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았어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면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국어 공부 재밌게 해보았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국어 만점왕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국어 4단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견학 기록문이 무엇인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다녀와서라는 글의 앞부분을 읽었죠. 총 3개의 문단을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견학 날짜, 그리고 같이 견학 간 사람, 장소,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견학을 가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적혀 있었고요. 두 번째 문단은 고래 박물관,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글쓴이가 보고 듣고 알게 된 것, 그리고 감상을 적은 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뒷부분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자, 장생포 고래박물관 근처에서는 고래바다 여행선을 운항하고 있었다. 자, 선이라고 하니까 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래바다 여행선은 장생포항을 출발해서 연안을 둘러보거나 고래가 출몰하는 지역을 탐사하는 관광선이다. 자, 지금 고래바다 여행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장생포항을 출발해서요, 연안,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가 있다 있는 곳, 같이 만나는 곳, 그런 연안을 둘러보거나 고래가 출몰하는 곳,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지역을 탐사하는 관광선이래요. 배래요. 자, 총네 경로 가운데에서 우리는 고래를 볼수 있다는 세 번째 경로를 선택했는데, 3시간이나 배를 타야 해서 부모님께서 뱃멀미를 걱정하셨다. 정말 많이 타야 되네요. 자, 지금은 우리가 여정이 또 바뀌었죠? 이제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고 이제 고래를 볼수 있는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여정입니다. 멀미가 심한 동생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배를 탔다. 자, 울며 겨자 먹기도 관용 표현이죠? 친구들, 겨자는요, 굉장히 매워요. 겨자, 매운데 먹고 싶겠어요? 먹기 싫은 음식입니다. 자, 그런데 울면서 겨자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할때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합니다. 자, 동생은 배 타기 싫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다 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배를 탄 거죠. 그래도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돌고래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마음을 졸였는데 멀리서 참 돌고래떼가 나타났다. 수십 마리쯤 되는 참 돌고래가 힘차게 헤엄치며 먹이를 잡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 글쓴이가 느낀 점이죠. 감상이 잘 드러나 있네요. 앞으로도 고래들이 바다를 거침없이 헤엄칠 수 있도록 고래를 보호하고 바다도 깨끗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이 부분도 감상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고 바다로 나간 여정에서 이 글쓴이가 보고 듣게 된 견문과 그리고 느낀 감상이 적힌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4번. 기역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울며 겨자 먹기,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다라고 했죠? 1번 보겠습니다. 하기가 매우 쉬움. 하기가 매우 쉬움. 이것은 식은 죽 먹기죠? 울며 겨자 먹기 아니고요.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 못하여 함. 이게 바로 울며 겨자 먹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 이것은 시작이 반이다. 라는 관용 표현 생각나고요. 자, 4번입니다. 불평. 요구를 해야 상대가 신경 써 이익을 준다. 자, 불평. 요구를 하는 거.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자, 그런 관용 표현이 생각이 나지요. 그리고 5번.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 이것은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관용 표현이 떠오릅니다. 자, 우리 외양간이라는 곳은 소를 기르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 후에 외양간을 고친들 소용 있나요? 소용 없죠. 그러니까 이미 일이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라는 관용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5번입니다. 니은은 여정, 견문, 감상 가운데 무엇인지 쓰시오. 자, 니은, 앞으로도 고래들이 바다를 거침없이 헤엄칠 수 있도록 고래를 보호하고 바다도 깨끗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생각, 느낀 거잖아요. 감상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6번입니다.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금 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참 돌고래 떼를 본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번. 3시간이나 배를 타야 고래를 볼수 있었다?
이런 문장은 있었지만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자, 2번.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고 참 돌고래 떼를 보았다. 자, 이게 중심 내용이죠. 자, 정답 2번이고요. 3번. 배를 타고 푸른 바다를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런 표현은 있었지만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아니죠. 자,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견학 기록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문단, 다섯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이번 견학으로 고래의 종류와 생태, 고래와 인간이 함께한 오랜 역사를 알고 고래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 자, 지금 이번 견학으로 글쓴이가 깨닫게 된 점을 적고 있어요. 아, 마지막 문단에는 이런 느낌의 내용을 적어주는 거죠. 자, 이어서 읽을게요. 고래와 바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나도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힘을 보태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래 울음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렸다. 자, 이렇게 견학기록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 적는 거예요? 아, 견학을 다 하고 나서 내가 전체적으로 느낀 감상, 다짐, 그런 것들을 적으면서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37번입니다. 이 글에 주로 나타난 견학 기록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글은요, 견학 기록문의 제일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죠? 견학 장소? 이것은 제일 처음에 밝혔죠. 견학 날짜도 제일 처음에, 견학 목적, 내가 왜 견학을 가는지 이것도 제일 처음에. 자,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은 견문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부분에 여정마다

보고 들은 것 견문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 아니고요. 생각이나 느낌 위주로 견학 기록문의 마지막 부분이 적혀 있었죠. 내가 이 견학을 통해서 생각했던 거, 그리고 다짐한 거, 그런 게 적혀 있는 거잖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8번입니다. 이 글을 읽고 더 알고 싶은 내용으로 어색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선생님도 이 글을 같이 읽었죠. 우리 친구들도 읽었고요. 자, 그럼 이 글을 읽고 우리 친구들 알고 싶은 내용으로 자연스러운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 고래 바다 여행선의 모든 경로. 맞아요. 선생님, 뭐 알고 싶어요. 네 가지 경로 중에 세 번째 거 선택했다고 했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건 뭐야? 궁금해요. 괜찮아요? 자, 2번. 장생포 고래 박물관에 전시된 고래의 종류? 어떤 종류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3번. 고래 생태 체험관 돌고래의 이름과 생김새. 자, 고래 생태 체험관에 돌고래의 종은 알았어요. 근데 걔 이름이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괜찮죠? 자, 그리고 4번. 우리나라에 있는 박물관의 종류와 하느님? 자, 이것이 지금 이 견학 기록문과 관련 있나요? 지금 이 견학 기록문의 주제는 고래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박물관의 종류와 하는 일은 조금 어색하죠. 자, 그리고 5번. 장생포 고래 박물관에 전시된 고래 골격의 크기. 거기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골격의 크기가 어떠할지도 궁금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어색한 거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9번 풀어볼게요. 장생포 고래 박물관과 고래 생태 체험관을 다녀와서 글쓴이가 다짐한 점을 쓰시오. 자, 이것은 우리가 글에서 찾을 수 있죠. 자, 맨 마지막 부분에 뭐뭐뭐뭐를 다짐했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 문장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보태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문장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가 읽은 견학 기록문의 짜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요, 총 5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처음은 1문단이고, 가운데 부분에는 이 3개의 문단이 들어가고요, 끝은 다섯 번째 문단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지난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울산에 있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다녀왔다가 중심 내용이에요. 아, 그러니까 견학 기록문 처음에는 내가 견학을 간 날짜를 적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갔는지, 이제 누구와 함께 갔는지 그것도 적고, 그리고 장소도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견학 목적도 적어주면 좋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처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각 여정마다, 자, 이 문단은 장생포 고래 박물관에 간 것이었고, 세 번째 문단은 고래 생태 체험관에 간 것이었고요, 네 번째 문단은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고 이제 바다로 나간 거잖아요. 각 여정에서 이제 이 글쓴이가 보고, 듣고, 알게 된 것, 그리고 생각한 것, 감상 부분을 적은 것이죠. 즉,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관람하며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게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고,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돌고래를 본 것이죠. 자, 돌고래의 모습은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신기했다. 글쓴이의 감상 부분이고요. 자, 네 번째는 고래 바다 여행선을 타고 참 돌고래 떼를 보았다. 자, 이런 게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보면, 아, 가운데 부분에서는 무엇을 적어야 돼요, 친구들? 각각의 여정에서 내가 알게 된 것, 견문과 감상을 적어야 함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도 견학 기록문을 이렇게 적어야 된다. 자, 그리고 끝부분 보면 이번 견학으로 고래와 바다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다. 즉, 깨달은 점, 그리고 다짐, 전체적으로 내가 느낀 점, 그런 것들을 마지막 문단에 적어줌으로써 글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40번입니다. 표를 보고 견학 기록문의 처음 부분에 주로 들어갈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자, 처음이요. 자, 견문? 이것은 가운데죠. 아니고요. 견학 장소? 처음 맞죠? 자, 견학 날짜? 처음 맞죠? 견학 같이 한 사람? 누구? 처음 맞죠? 자, 견학 후 깨달은 점은 이제 끝부분에 나오면 좋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1번도 풀어볼게요.

표를 보고 글쓴이가 다녀온 곳이나 탄 것을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점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해라라는 거죠. 자, 2문단 장생포 고래 박물관을 갔고, 3문단 고래 생태 체험관을 갔고, 4문단에서는 고래 바다 여행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죠. 이 순서대로 이제 적은 것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있나요? 정답은 여기 있네요. 2번. 박물관, 생태 체험관, 고래바다 여행선. 정답은 2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42번 문제 풀어볼게요. 견학 기록문의 내용과 특징을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잘못 말한 친구, 주은이. 누구와 언제 견학했는지 알수 없어? 알수 있죠. 우리 처음 부분에 누구와 언제 견학했는지, 어떤 장소를 견학했는지 밝히잖아요. 아니고요. 자, 지효, 견학하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도 살펴봐야 돼. 맞아요. 감상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서준이, 견학 기록문에는 여행의 과정인 여정이 드러나 있어. 맞죠? 자,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 주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견학 기록문을, 잘쓴 견학 기록문을 앞에서 한편 읽었잖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견학 기록문을 써야 됩니다. 학교에서. 자, 그러면 쓰는 방법을 선생님이랑 공부하기 전에 견학 기록문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 좋은 점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학 기록문을 쓰면요. 내가 글을 쓰면서 견학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견학 갔다가 보고 들은 것, 알게 된 것을 견학 기록문에 적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견학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할 수 있죠. 내가 글로 남겨요. 그럼 몇달 후에 다시 그 글을 봤을 때, 아, 맞아. 나이 장소 가서 이런 것들 보고 알게 되었지. 자, 이렇게 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견학을 계획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겠죠. 아, 그 바다 가서 배 타고 돌고래 보려면 그렇게 배를 많이 타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나는 뱃멀미가 심하니까 그것은 이제 여정에서 뺄까? 자, 이렇게 계획을 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겠어요. 자,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견학 기록문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어떤 글이든 글을 쓸 때는 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냥 바로 글쓰기로 들어가면 좋은 글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자, 어떤 것들을 계획하면 좋을지 선생님이랑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일단 견학 기록문이에요. 그럼 내가 견학 갔다 온 경험을 적어야 되죠? 자, 그럼 일단 내가 다녀온 견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견학을 떠올려야 돼요. 기억에 남아야 내가 쓸 내용이 있잖아요. 그쵸? 자, 가장 기억에 남는 견학을 떠올리고 그 중에서 내가 글로 쓸 견학 기록문으로 쓸 견학을 정해야 됩니다. 자, 학교에서 견학 기록문 적으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막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견학 간적 없는데요? 아니에요. 없을 리가 없어요. 친구들, 견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장소에 가서 보고 듣고 알게 된 그런 것이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견학 가잖아요. 그러니까 간적 없는데요. 쓸 내용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 생각해서. 알았죠? 자,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견학 떠올리고 견학 기록문으로 쓴 견학을 정해요. 자, 정했죠? 아, 나 그럼 그 장소 갔다 온거 써야겠다라고 정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글을 쓰는 목적과 글의 주제와 읽을 사람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계획하기 단계에서. 자, 일단 첫 번째 목적. 내가 이 견학 기록문을 왜 쓰는지, 왜 생각해야 될까요? 목적에 따라 이 견학 기록문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가 다녀온 이 장소가 너무 좋았어. 가게 되면 정말 배울 게 많아. 이거를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자, 이것이 글을 쓰는 목적이라면 내가 견학 기록문에 견문의 내용을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이 내가 그 장소에 갔다가 느낀 점을 친구들이랑 공유하고 싶어. 자, 그런 목적이라면
감상 부분을 더 잘 써줄 수 있겠죠? 즉,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글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획하기 단계에서 내가 왜 이 글을 쓰는지 그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글의 주제도 생각해야 되죠? 자, 주제를 정하지 않고 글을 쓰면 굉장히 산만한 글이 됩니다. 따라서 주제를 명확하게 정하고요. 그리고 읽을 사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글을 누가 읽게 됐지? 그러면 표현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쓴 견학 기록문을 우리 학급 친구들이 읽어요. 자, 그러면 내가 글을 쓸 때 낱말 같은 거 쓸 때 우리 친구들은 견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어떤 낱말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장소에 견학을 갔다 오지 않은 친구들은 어떤 낱말들이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는 낱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읽을 사람을 배려해서 그 낱말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낱말을 쉽게 풀어주고 그렇게 적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 견학 기록문을 선생님이 읽는다면, 어른이 읽는다면 내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읽을 사람에 따라 또 나의 표현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계획하기 단계에서 내가 쓴 글을 누가 읽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견학 기록문의 내용을 생성하는 거죠. 자, 내용을 생성할 때는요, 친구들 생각 그물로 막 생성하면 됩니다. 자, 어떤 내용 생성하면 될까요? 내가 언제 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누구랑 갔는지, 그리고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은 무엇인지, 견문은 뭔지,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막 이런 내용들을 마구마구 떠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생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생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거죠. 내용 조직이라는 거는 처음, 가운데, 끝. 자, 이렇게 어떤 내용을 배치할지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처음 부분에는 언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갔는지, 어쩌다가 가게 된 건지, 견학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적어야 되죠. 자, 가운데 부분에서는 각 여정마다 견문과 감상을 적는 거죠. 자, 그리고 끝에서는 내가 전체적으로 견학을 통해서 느낀 점, 그리고 다짐한 것, 그런 것들을 적는 겁니다. 즉, 앞에서 생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내용을 조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철저하게 했으면 글을 쓰는 거죠. 견학 기록문 쓰기.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더 좋은 글이 되기 위해서는 2단원에서 공부했지만 고쳐 쓰기를 해야 됩니다. 자, 수정하기 단계가 있는데요. 수정할 때에는요, 친구들과 바꾸어 읽으면 됩니다. 친구들과 바꾸어 읽으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고 고쳐쓰기 하면 됩니다. 친구들, 우리 2단원에서 공부했지만 고쳐쓰기 할 때에는요, 글 전체 수준, 그리고 문단 수준, 그리고 문장 수준에서 점검 질문들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을 고쳐쓰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 2단원에서도 고쳐쓰기하고 공유했었죠. 내가 쓴 글을 공유하면 어떤 점이 좋았어요? 내가 견학 갔다 온 장소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고요. 또 친구들이 쉽게 내가 견학 간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응도 알 수 있잖아요. 자, 즉 공유하기, 친구들에게 내가 쓴 글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어요. 견학 기록문을 공유할 방법, 이야기하기. 자, 공유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학급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제 견학 기록문을 공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계, 점검하기 단계가 있는데요. 반성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견학 기록문을 썼잖아요. 자, 이렇게 쓰면서 내가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는 겁니다. 글쓰기 과정 이야기해 보면서 나의 글쓰기 과정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 점검을 해 보는 까닭은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선생님이 견학 기록문 쓰는 방법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니까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멋진 견학 기록문 쓸 수 있겠죠? 처음부터 우리가 앞에서 읽은 그런 글을 쓸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글을 쓰고 고민할 때 우리 친구들의 글이 점점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이에요.
견학 기록문을 쓰면 좋은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틀린 것 고르는 거지요? 자, 1번, 견학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친구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죠? 3번, 견학을 계획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견학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글로 남겨서 내가 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5번, 책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다? 친구들, 견학 기록문은요, 내가 어떤 장소를 견학 갔다 온 다음에 쓴 글이잖아요. 책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건 견학 기록문이 아니죠. 자, 이런 글은 독서 감상문에 어울리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알맞지 않은 거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견학 기록문을 쓰는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읽어보고 우리가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다음에 기호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 표시해볼게요. 자, 기어, 견학 기록문 쓰기입니다, 친구들. 니은, 견학 기록문 내용을 조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내용을 생성을 해야 그 다음에 내용을 조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디귿, 가장 기억에 남는 견학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을,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고 고쳐 쓰는 겁니다. 미음, 글을 쓰는 목적과 글의 주제와 읽을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읽었는데 중요한 부분 표시했어요. 자, 가장 처음 해야 될 거 뭐예요? 견학 기록문 쓸 때.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견학을 떠올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견학 기록문을 쓰는 목적과 주제 읽을 사람도 정하고 내용을 생성해서 그 다음에 내용을 조직하고 이게 다 계획하기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견학 기록문을 쓰고 나서 고쳐 쓰기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기호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 그 다음에 그렇죠, 미음, 그리고 니은, 기역, 리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5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신이 견학한 일을 떠올려보고 떠올린 기억 가운데에서 견학 기록문으로 쓸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를 정한 까닭을 쓰시오. 자, 우리 견학 기록문 쓰기 위해서 견학 장소를 떠올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떤 견학 장소 적어볼까요? 선생님은 옛날에 이제 친구들 데리고 안전체험관 간 적 있어요. 재난안전체험관. 그래서 견학 장소에 재난 안전 체험관을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그 장소를 정한 까닭은 우리 친구들 편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가서 내가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았고, 자,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돼요? 견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뿌듯함이 들어서 이게 감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소와 까닭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견학 기록문 쓸 때 짜임은 어떠하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내용 조직하는 방법 다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요, 앞에서 내용 조직 부분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과 살펴봅니다. 자, 견학 기록문을 쓸 때에는요,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내용을 조직하는데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이제 다양한 내용을 떠올리죠. 자, 그리고 나서 처음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주냐면 견학을 한 까닭, 함께 견학한 사람, 견학 장소와 같은 내용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이 앞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글도 처음 부분에 이런 내용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견학한 여정에서 글쓴이가 보고 들은 사실인 견문과 생각이나 느낌과 같은 감상을 적어주는 겁니다. 내가 방문한 장소에 따라서 여정에 따라서 문단이 두 개의 문단이 들어갈 수 있고 세 개의 문단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네 개의 문단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끝에서는 견학 내용을 정리하고 깨달은 점을 쓰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다짐한 내용 이런 것들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표를 보고 처음 가운데 끝에 쓸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견문과 감상, 각 여정에서의 견문과 감상은
가운데 부분이죠. 자, 견학 내용을 정리하고 깨달은 점, 정리한대요. 그러니까 끝이죠. 그리고 견학한 까닭, 함께 견학한 사람, 견학 장소

0: 는 처음 부분에 우리가 얘기해 주면 좋습니다. 자, 이어서 47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자, 지금 초성 힌트 있는데요. 견학한 까닭을 처음에 쓰면 읽는 사람이 여정을 이해하기가 쉽다가 되겠어요. 지금 이것은 여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들? 자, 견학한 까닭을 처음에 쓰면 견학 목적을 밝히는 거죠. 아, 이 글쓴이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장소에 방문했구나라고 내가 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읽는 사람이.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새롭게 안 사실을 중심으로, 자, 새롭게 알게 된 거래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견문이죠. 견문과. 자, 그리고 뭐예요? 그렇죠. 감상이죠. 감상을. 자세히 있으면 읽는 사람이 간접 체험을 실감나게 할수 있겠죠? 자, 이어서 48번입니다. 견학 기록문을 다시 읽고 고쳤어야 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자, 견학한 까닭이 잘 드러나게 했었나요?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바르게 사용했나요? 괜찮죠? 자, 처음 가운데 끝에 내용을 적절하게 구성했나요? 좋아요. 견학 기록문의 가운데 부분에 견문보다는 여정을 더 많이 썼나요? 아니죠. 자, 5번. 새롭게 안 사실이나 정보를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적절하게 구성했나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거몇 번? 4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내용 공부했는데요.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견학을 다녀온 뒤 보고 들은 사실과 느낌을 글로 정리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오늘 배웠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 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the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주 시작입니다.
1: 달려봐야죠.
0: Alright. 자, 오늘 가정 영어 가볼 건데요. 장마철 빨래는 최강의 난이도 파트 2. 아, 기억나시나요?
1: 장마 정말 얘기만 해도 약간 퀴퀴한데
0: 꿉꿉합니다 벌써.
1: 아, 그때 진짜 냄새 아하. 얘기로 한창 열 올렸었죠.
0: 이거 뭐 나 때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날씨 때문이지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1: 맞죠.
0: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오늘 같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1: 응?
0: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겁니다.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도대체 뭘 기다렸어야 했을까요?
1: 그러게요.
0: 야.
1: 궁금한데요?
0: 오케이.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긴 한데요.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야. 이거는 약간 반전이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1: 약간 돌려서 뭔가 상처를 주려고
0: 약간
1: 하는.
0: 그런 건가요?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Let's not do the laundry.

0: it rains.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아, 비 올 때 빨래. 아, 맞아요,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0: Yeah or no?
1: Yeah, 그치. 돈. 돈 laundry.
0: Don't do the laundry.
1: 그 just wait 쨍쨍 sunshine
0: oh,
1: and then laundry.
0: We should wait. 그치? Yeah, yeah, you're right. 아,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응? 싹?
0: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Wet mop?
0: Yeah.
1: Wet mop?
0: Yeah, like a wet mop.
1: Wet mop? Who is he?
0: Wet no, mop? You know the mop.
1: A mop?
0: You know.
1: Your socks?
0: They stink like a wet mop.
1: 아우,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라 여보 발냄새야.
0: What?
1: 응? You, 아, 상처받을까봐 말 길게 안 낼게요.
0: What?
1: 응, your foot smell is so bad, you know.
0: Me?
1: Yeah.
0: My feet?
1: Yeah, this is no rain.
0: It's the socks.
1: You are off, off.
0: Oh my God.
2: 영화 하나 때문에
1: 네.
2: 건조기 사는 걸로 가기로 했다고
1: 뽀송뽀송하게 어때요?
2: 그건 인정이지만 돈이 드니까요.
1: 아, 너무 목돈이 들죠?
2: 그렇죠.
1: 네.
2: 오케이. 자, 오늘 굉장히 생활 표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4: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3: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4: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2: 자, 아, 안 되겠네요. 이러면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비 올 땐 빨래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1: 네. Let's not when it rains. 여기에서 딱 끊어주면 뭔가.
2: 느낌이 오네요.
1: 네, 그쵸.
2: When it rains가 뭘까요?
1: When it rains? 비 올 때.
2: 오케이.
1: 예. 왜냐면 날씨 때는 꼭 it을 쓰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네. 정해졌나 봐요.
2: Uh-huh.
1: 그래서 let's not 빨래.
2: 오케이.
1: 빨래를 하지 말자니까.
2: 그렇죠.
1: 그럼 빨래는 laundry. Laundry.
2: Alright.
1: Yeah.
2: 자, let's not laundry when it rains.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명사를 썼어요. 아쉽게도. 덩어리.
1: 아.
2: 동사. 써야죠. 왜냐하면 하지 아니, 말자라고 해야지 빨래 맙시다. 이상하잖아요.
1: 아,
2: 그렇죠? Laundry는 빨래 물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빨래 물을 한다라고 해서 이 덩어리 동사를 알아야 됩니다.
1: 아, 그러네요.
2: Do the laundry. 빨래하다. Right? 우리 왜 do the dishes. Remember?
1: 아, 네. 설거지하다.
2: Yes. 그것을 이제 dishes 대신에 laundry로 바꿔준 것뿐입니다.
1: 네네. Okay?
2: 자, 그러면 laundry 나온 김에
1: yep.
2: 이것도 같이 우리 가져갈게요. 바로 빨래를 개다라고 하면 뭐뭐하다 the laundry라고 할까요? 빨래물을 하는 거가 아니라
1: 네.
2: 뭐라고 하면 갠다라는 뜻이 될까요?
1: 왠지 dry.
2: Dry.
1: Yeah, dry the laundry.
2: Okay.
1: Yeah.
2: 자, dry the laundry. Dry는 말리는 거죠. 자, 개는 것은 이거는 좀 너무 obvious한데.
1: Yeah.
2: Fold.
1: Fold.
2: Remember?
1: 네.
2: Okay, fold한 다음에 뒤에 옷을 써도 되지만 그냥 the laundry라고 하면 그 빨랫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fold the laundry 그러면 빨래를 개다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 네.
2: 자, hold on. 많은 분들이 하자라고 하면 Let's 알고 있어요. 그렇죠?
1: 네.
2: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1: 그렇죠?
2: 그런데 심지어 제가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초중급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막 중급에 가까우려고 하는데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걸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1: 오!
2: 좀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 네.
2: 근데 실제 그럴 수 있겠구나.
1: 아, 익숙하지 않긴 해요.
2: 그래서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왕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1: 멋지다.
2: Alright. So, let's 뒤에 원래 동사원형 쓰면 그 행동 하자지만
1: 네.
2: 하지 말자는 단순합니다. 바로 let's not.
1: 동사원형.
2: Right. 많은 분들이 let's don't 이렇게 하는 실수를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거기 not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1: 네.
2: 아이들이 막 뛰어서 막 돌아다니는 거를 달리다가 뭐예요?
1: Run.
2: 그 뒤에 around를 넣으면요.
1: 네.
2: run around는 단순하게 달린 느낌보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줘요.
1: 네네.
2: 이렇게 그래서 야, 우리 뛰어다니지 말자. 뛰어다니지 말자.

0: 어떻게 할까요?
1: Let's not run around.
0: 그렇죠. Let's not run around. How about this? 슬퍼하지 말자.
1: Okay.
0: 슬퍼하지 말자.
1: Let's not be sad.
0: Wow. 안 좋네요.
1: Yeah.
0: 네, 그렇습니다. Sad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동사 원형 바로 be를 같이 써줘야 되죠.
1: 네.
0: Right? So let's not be sad. 뭐 today is 뭐 이러면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not run around.
1: Let's not run around.
0: Let's not be sad.
1: Let's not be sad.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정말 슬기 씨가 얘기한 것처럼
1: 네.
0: 날씨를 얘기를 할 때는 주어를 is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자,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0: 자, 이랬을 때 인정하는 거죠. 맞아요. 아,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1: 예.
0: 뭐 하루 정도 더 있다 할 걸.
1: 그렇지.
0: 후회하죠.
1: Yeah, we should have just...
0: 네.
1: 맞아요. 이렇게 비가 올 때 빨래를 하면은
0: 네.
1: 어쩔 수 없이 그 꿉꿉함이 빨랫감에
0: 와, 그게 예.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맞아요. 아. 그러니까 습한 기운 때문에 또 네. 이렇게 냄새가 가시질 않죠.
0: 맞아요.
1: So 여기에 should have pp니까 waited 할까요?
0: 오케이.
1: 예.
0: should have pp를 지금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 원래는 소개를 안 했었다가
1: 네.
0: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에 몇 번 했었었거든요.
1: 너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니까요.
0: 맞아요. 이 에이. 부분 여러분 알아두면 정말 인생이 변해집니다.
1: 그렇죠.
0: Alright, so wait 아니라 waited. PP 형태로 썼는데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정답, perfec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Alright, wait은 단순하게 일단은 기다리다라는 뜻이지만
1: 네.
0: 지금 형태는 원형인 상태가 아니라 PP 상태입니다.
1: Mm-hmm.
0: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아, 이거 맞아. 저번에 한번 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집중해 주세요.
1: Mm-hmm.
0: 우리가 아, 내가 뭐 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뭐 했었어야 됐어. 이거는 보세요. 실제로 했다는 건가요?
1: 못했죠.
0: 그렇죠.
1: 네.
0: 우리가 보통 원망, 아쉬움
1: 맞아요.
0: 같은 거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말투가 있잖아요. 아, 뭐 했었어야 됐어.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런 패턴이 있듯이
1: 네.
0: 영어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있는 거예요. 바로 should have pp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should have를 줄여서 그냥 should have 이라고 많이 써요. So should have done something 이러면 아, 뭐 했어야 됐는데 못했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여기서도 should have waited. So 기다렸어야 됐는데 기다렸어요?
1: 못 기다렸죠.
0: That's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괜히 늦게 떠났다가
1: 네.
0: 트래픽 엄청 막히는 거예요.
1: 아, 그런 경우 너무 많죠.
0: That's right. 일찍이 네. early죠.
1: 예.
0: 그래서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어. 떠나다가 원래 뭐예요? 떠나다.
1: Leave.
0: Leave. PP 형태 뭐예요?
1: Left.
0: Go ahead.
1: Yes. Oh, I should have left early.
0: 그렇죠. 이런 것들을 훅 들어올려면 진짜 표정이나 연기가 막 아쉬워야 되니까.
1: 네.
0: 아. I should have left early.
1: Early.
0: Okay. 자, how about this? 주어를 she로 잡아볼게요.
1: 네.
0: 그녀는 사과를 했어야 됐어.
1: Oh.
0: 나 지금 화났어. 이제 안 풀어. 이런 느낌.
1: 그렇죠.
0: 그녀가 사과했어야 됐어.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Exactly.
1: Wow.
0: She should have apologized. Now I'm angry. 막 이러면서,
1: 아이고.
0: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hould have 대신에 should apostrophe ve로 해서 should have 이런 모양으로 하는 거 추천. 왜냐면 should은 하나가 덩어리가 됐으니까 pp 형태만 바꾸면 되거든요.
1: 그쵸. 덜 번거로운 느낌?
0: 그럼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훨씬 편해집니다. 자, 낭독해 볼게요. I should have left early.
1: I should have left early.
0: 네, 여러분들도 should have로 해보세요. She should have apologized.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Alright, 그래서 교재에 이거 같이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발음할 때 약간 should have처럼 리을 비슷하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1: 네.
0: Should have, right? 자, 그리고요. 질문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랬어야 됐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하지 못했지만.
1: 네.
0: 그러니까 너 그랬어야 됐어. 이러면 내가 그랬어야 됐나? 이거는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원래는 we should have waited.
1: 네.
0: 이러면 우리 기다렸어야 됐었잖아요. We should have waited. 근데 we 주어하고 should를 순서를 바꿔버리면 should we have waited? 그럼 어떻게 기다렸어야 됐나?
1: 아, 너무 일찍 와버렸나?
0: 그렇죠.
1: 오.
0: right? 그래서 실제로 기다리진 않았잖아요.
1: 그런
0: 식으로 질문형, 그러니까, you know, 물음표 있는 거.
1: 네네네.
0: 형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should have 발음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1: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네, 다음 문장이 대박입니다.
1: 네.
0: 양말에 젖은 대걸레 같은 냄새가 나네.
1: 디테일하다.
0: 디테일하죠.
1: 네, 디테일하게 짚어주셨는데.
0: 딱 하고, 요거는 젖은 대걸레.
1: 굉장히 후각이 발달되어 계시네요.
0: 맞아요.
1: My socks stink like a wet...
0: 오케이. 일단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동사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죠.
1: 이건 너무 저 너무 생소해요.
0: 오케이, 오케이.
1: 네, 요게 동사 같은데요.
0: Alright.
1: Like a 이런... 이런 거 같은 냄새 난다 같은데요?
0: Something like that. 네.
1: 그러면은 여기에 젖은 대걸레네요.
0: 오케이.
1: 대걸레. 대걸레는 저는 그거 알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나누어진 그거 이렇게. 그렇죠.
0: 대걸레가 뭔지는
1: 머리 같은
0: 다들
1: 거.
0: 알고 있죠. 그건 뭔지는 알고 있죠.
1: 머비잖아요.
0: 오, 지금 머리카락. 약간 레게 스타일 같은 느낌이요?
1: 레게 알겠습니다. 레게 파티. 근데 머비, 멥 이거다. 와.
0: 오.
1: 아, 왜냐면 이거랑 헷갈리는 거예요.
0: 오케이. 네. 그 지금 스펠링이 문제가 아니라 멥을 알았다는 거에 저는 좀 충격입니다. 거의 모르세요. 보통 잠깐만 빅타월인가? 막 이런 생각하시거든요.
1: 네.
0: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O-P. 맞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자, 얘는 신기하게, 대걸레라는 명사도 되고요. 대걸레질을 하다.
1: 오.
0: 이것도 mop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이거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mop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많이 쓰겠죠. stores. Right?
1: 그래서 맞아요.
0: 뭐, 거기에 뭐가 엎질러져 있어요. 그런, you know, aisle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운다든가. 자, 여기 보세요.
1: 네.
0: wet mop이라고 했죠?
1: 네.
0: wet 한 게 어떤 상태를 나타내요? wet.
1: 젖은 거죠?
0: 젖은.
1: 네.
0: right?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이 패밀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1: 와.
0: 다들 뭔가 수분기가 있는 느낌 아니에요?
1: 그렇죠.
0: 자, wet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젖은. 그리고 moist는 사실 moisturizer 많이 들어봤죠?
1: 예.
0: 근데 그거가 뭐 여기가 막 물이 흥건하지 않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moist는 형용사로 촉촉한 정도. 그리고 soaked라고 얘기를 하면 흠뻑 젖은입니다. Soaked. 비가 내렸는데 비를 맞았는데 내가 wet일 수도 있겠지만 소나기를 팍 맞았어요.
1: 그래서?
0: 그럼 I'm soaked.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같이 패밀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예.
0: 자, 그리고 a wet mop처럼. 처럼이 뭐죠? 뭐뭐 같은 뭐뭐
1: like.
0: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죠? 비유할 때 딱 좋은 것이 바로 like something.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like a wet mop처럼.
1: 네.
0: 혹은 같이 같은 정도로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얘기를 한대요. 말을 한대요.
1: 네.
0: She talks, right?
1: 그녀는
0: 얘기를 하는데 마유처럼 얘기를 한대요. Like가 좀 비슷한가 봐요. 그녀는 마유처럼 얘기를 해. For example, 뭐, let's say, you know, I had a sister or something.
1: 예,
0: 그럼
1: 예.
0: 뭐라고 할까요?
1: She talks like Mayu.
0: 그렇죠. She talks like Mayu. How about this?
1: 아,
0: 그거는 사과 같은 냄새가 나는데?
1: 오.
0: 뭔가 맞춰보는 게임이에요. 그건 냄새가 난다. 일단 어떻게 해요?
1: It smells.
0: It smells. 자, 사과 같은.
1: Like an apple?
0: 그렇죠. It smells like an apple.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뭔가 비교한다는 느낌? Alright, 비유한다는 느낌?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She talks like Mayu.
1: She talks like Mayu.
0: It smells like an apple.
1: It smells like an apple.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내 양말은 stink 하는데 마치 a wet mop처럼 stink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1: 예, 예.
0: 자, 그러면 여기서 stink라는 게 핵심적인 동사인데요.
1: 그쵸.
0: 이거 냄새가 난다는 뜻인데
1: 네.
0: 특히나 악취가 난다라고 할 때
1: 나쁜
0: 스팅크를 써요. 얘는 주의하셔야 될 게 냄새 남은 뭔가 상태일 것 같지만 그냥 smell이라는 동사랑 똑같이 일반 동사입니다.
1: 아.
0: stink. Right?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socks 복수니까 stink 서구.

0: 만약에 뭐 my shirt면 sting, s. That's right. 이거는 일반 생활 단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1: 그러네요.
0: Okay, stink. 자, 그러면 요거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써보세요. 과거형, PP형 뭘까요? 왜냐면 처음 들어봐서 이거는 기대는 안 할 건데.
1: 야, 이건 정말 stink. 전 처음 보는 거라서 그냥 가요.
0: Uh-huh.
1: 예, Just try. stink. 왠지 stunk 같아요. stink, stunk, stank.
0: stank. 오, stank. 오, stank 느낌 좋은데요?
1: 자, 괜찮죠?
0: 정답은요?
1: 예.
0: stink, stank, stunk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쁜데.
1: 약간 접근이.
0: 근데 이런 패턴 은근히 많아요.
1: 맞아요.
0: Right? sing, sang, song.
1: 맞아.
0: Right?
1: 예.
0: Okay? 에, 어. 이렇게 과거형, PP형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과거형, PP형 써보라고 하면 아, 이거 언제 다 외워요? 하시는데요.
1: 네.
0: 외우는 거라기보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나름대로 이 불규칙도 규칙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패턴을 좀 읽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원어민들도 틀리는 경우 많아요.
1: 아.
0: 그래서 stink 뭐 악취가 난다. stank 악취가 났다. 그리고 have pp로 쓰게 되면 stunk.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0: 자, 이랬을 때 딱 듣고서
1: 약간 빈정상할 수 있거든요.
0: 어, 아니,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
1: 아~
0: 이거를 그 빨래 탓으로 돌리려고 했던.
1: 그쵸. 어. 남편한테 네, 일침을 가하는.
0: 일침을 가했습니다.
1: 네. Oh, that's not the, that's just your feet.
0: Yes.
1: 그거는 당신의 발냄새다. 음흠. 요거는 이제 조금 알 것 같고, that's not the 습기.
0: 습기.
1: 습기, 아! 습기는 fog예요. fog, 그러면은 이거는 명사로 foggy. That's not the foggy.
0: 점점 미궁으로 빠져.
1: 왜요? Foggy가 엄청 많으면 우리 엄청 모이스처 하잖아요.
0: Foggy는 약간 안개 같은 느낌이죠. 어, 그건 안개가 아니야. 그것도 심지어 명사는 fog예요. 자,
1: 아, fog은...
0: 아무튼. That's not the,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1: 아!
0: Humidity.
1: 맞아요.
0: 들어본 적 있나요?
1: 네.
0: 자, 이 humidity라고 하네요. Humidity라고. 어, 여기가 flap이 나서 그러긴 한데.
1: Humidity.
0: 이거는 습기, 습도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1: 네.
0: 근데 여러분들 사실 지금은 이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의 형용사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1: 아~
0: 사용 빈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습한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디까지만 쓰면 돼요.
1: 아, 네, I know.
0: 아, 바꿀 건 없어요.
1: 아이고, humid까지만 쓸게요.
0: 오케이.
1: 예.
0: 정답. Perfect. It's really humid. 이 단어는 뭐, 그쵸. 날씨를 얘기를 할 때 명사를 쓸 확률이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1: 그쵸,
0: 말해서.
1: 그쵸.
0: It's hot, it's cold, it's chilly, it's humid.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것의 명사를까지 하고 싶다 나는 그러면 humidity. Humidity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 전에도 한번 이거 간단하게 짚기는 했는데요. 뭐 때문이다라고 할 때
1: 예.
0: 저번에는 because of에 집중을 많이 했죠.
1: 네.
0: That's because of you.
1: 맞아요.
0: Is it because of me?
1: 그런데
0: 원어민들 얘기를 할 때 뭐뭐 때문이다라고 할 때 그건 너야.
1: 아.
0: 이렇게도 씁니다. 전에 한번 건드린 적이 그쵸. 있기는 해요.
1: 예, 예.
0: Okay? So 여기서 사실은 That's not because of the humidity.
1: 미리리.
0: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you know, that's what. 이런 식으로도 어,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Okay? So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가보려고 해요. So that's 명사 이러면 물론 그건 명사야. 이렇게 쓸 수 있죠. That's a car.
1: Yeah.
0: Right? 하지만 맥락에 따라, 흐름에 따라 뭐뭐 때문이야도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어? 하면서 이거 무슨 이렇게 방 안에서 좋은 냄새가 나지? 이랬을 때 아, 그거 내 향수 때문이야. 이렇게 해볼게요. 향수용으로 뭐예요?
1: Perfume.
0: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어, 그거 내 향수야. 혹은 향수 때문이야.
1: That's my perfume.
0: 그렇죠. That's my perfume.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어, 이거 무슨 그 악취가 나지. 그 막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그랬을 때 그거 너 머리 때문이야.
1: 아.
0: 머리 안 감았잖아. 그러면 because of도 가능하지만 그건 너의 머리다.
1: That's your hair.
0: 그쵸? Hey, that's your hair. 이렇게도 많이 쓴다는 겁니다.
1: Yes.
0: 자연스럽지 않아요? 나름대로.
1: 네.
0: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That's my perfume.
1: That's my perfume.
0: That's your hair.
1: That's your hair.
0: There you go.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0: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야.
1: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0: There we
1: feet.
0: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2: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2: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네, 입으로 소리내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응? Should have PP 혹은 should have PP.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1: 그쵸. 네,
0: 연기하는 느낌. 아, 했어야 되는데. 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했는데.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어.
1: I should have left early.
0: Ooh, very nice. 자, 두 번째. 걔는, 그녀는 사과했어야 했어.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그쵸. She should have apologized. 자, 마지막은 yeah 하면서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맞아요. 우리는 그냥 기다렸어야 했어요.
1: Yeah, we should have waited.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네. Okay, very, very nice. Mm-hmm.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hould have left early. She should have apologiz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다음 볼까요? That's 명사.
1: Mm-hmm.
0: 단순하게 명사야 그거 란 뜻도 되지만 맥락에 따라 그거 때문이다도 된다는 거. 자, 가보겠습니다. 그건 내 머리카락 때문이야.
1: Oh, that's your hair.
0: Ooh, that's your hair.
1: Mm.
0: 어, 그건 내 향수야.
1: That's my perfume.
0: 그죠, that's my perfume. 세 번째,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그 humidity 때문이 아니다.
1: Oh, that's not the humidity.
0: Very, very nice.
1: Mm-hmm.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your hair. That's my perfume. Oh, that's not the humidity. 어,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4: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3: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4: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네, 오늘 슈루피피 위주로 조금 입영작 트레이닝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2: What?
1: Yeah.
2: No, it's the wet weather, the rain.
1: No. That's not because just your feet smell is so bad. You know.
2: No.
1: Huh? 알 텐데.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Mm-hmm.
0: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 티켓을 오늘 찾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Pick up your ticket today.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1: Mm-hmm.
0: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아, 난그 차를 샀어야 했어. 아, 내가 그 차를 샀어야 했는데,
1: 아우.
0: 실제로는 못 샀어.

0: 했을 때 쓰는 패턴이죠.
1: 네.
0: 저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머릿속에 막 맴돌고 있죠. 여러 번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Bye.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Unit 106. CH as sh. Let's go. Phonics CH. Sh, sh, sh. Sh, chef.
1: Sh, chef.
0: Sh, machine.
1: Sh, machine.
0: Sh, mustache.
1: Sh, mustache.
0: Sh, brochure.
1: Sh, brochure.
0: Sh, parachute.
1: Sh, parachute.
0: Sh, pistachio.
1: Sh, pistachio.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지난 시간에 K 소리 나는 알파벳 C와 H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K 소리가 난다고 배웠어요. 그럼 오늘은 다른 소리를 배워볼게요. 우리 친구들 듣고 따라해보세요. SH SH SH Very good! 친구들, 그럼 SH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요리사 chef예요. 앞에 SH 소리 들렸죠?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요리사, 영어로 chef. chef. chef.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SH 소리가 나요. 바로 기계. machine이에요. 여기 sh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계를 쓰면 아주 편해져요. 기계, 영어로 machine. machine. machine.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sh 소리 날까요? 아, 코수염, mustache가 있었네요. 여기 sh 소리.

0: 머리 들렸죠? 코 밑에 나는 수염을 코수염이라고 해요. 코수염, 영어로 mustache. mustache. mustache. 아주 잘하는데요? 쉿! 소리 나는 또 하나의 단어를 배워볼게요. 바로 책자, brochure예요. 여기 가운데 쉿!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아주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는 책자를 받아요. 책자는 영어로 brochure. brochure. brochure.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또 슈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낙하산 parachute예요. 슈 소리 들리나요? 사람이 하늘에서 낙하산을 메고 내려오면 아주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낙하산 영어로 parachute. parachute. parachute. perfect. 슈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예요. 맛있는 견과류고요. 우리가 껍질을 까서 먹는 아주 고소한 피스타치오. 영어로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Great job! 와우! 이렇게 슛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크 소리 나는 알파벳 C와 흐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크 소리가 난다고 배웠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That's right. 아주 잘했어요. 쉿 소리가 나요. Now let's say it three times. 네.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 와우. 요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리사. 영어로 뭐였죠?
1: Chef. Chef. Chef.
0: Good job. 쉿 소리 나는 그 다음 단어가 있었죠. 로그, 지금 써니는 뭐 같죠?
1: 로봇.
0: 네, 로봇 같은데요. 기계 같잖아요. 우리 로건이도 기계처럼 이렇게 해볼까요? 아주 잘하는데요. 자, 그럼 기계 영어로 뭐였죠?
1: Machine.
0: Yes, machine. 여기 슛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다시 크게 발음해 주세요.
1: Machine. Machine. Machine.
0: 엑셀런트. 또 어떤 단어가 쉿 소리 났죠? 아, 코 밑에 나는 수염을 뭐라고 해요?
1: Mustache.
0: Yes, mustache. 여기 쉿 소리가 나요. 근데 이 사람은 mustache가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그려봐요. Let's use black. 검정색을 쓸게요.
1: Oh, you're so good at it.
0: I'm so good. Thank you. Wow, everyone, look at this. This is a mustache. 이게 바로 코수염이에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mustache 다시 발음해 볼까요?
1: Mustache. Mustache. Mustache.
0: Very good. 이 다음 단어도 슛 소리가 나요. 우리가 여행 가면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는 책자를 받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배웠죠?
1: Brochure.
0: 네,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슛 소리 나는 brochure. Now let's say it three times.
1: Brochure. Brochure. Brochure.
0: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Okay, Logan, this is a quiz. 우리가 하늘에서 안전하게 떨어지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1: Parachute.
0: 네, 낙하산 parachute. 여기도 슛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같이 parachute를 그려봐요. 이렇게 줄을 그려서 예쁘게 해볼까요? Yes.
1: Here.
0: And wow, everyone, do you want to see the parachute? 볼까요? Oh, it's a big parachute.
2: parachute 아주 커요.
0: 그럼 낙하산 parachute. Let's say it again.

0: Parachute. Shh, parachute. Shh, parachute.
1: Perfect. Shit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견과류고요. 초록색이에요. 이렇게 껍질을 까서 먹는 건데 what is it?
0: Shh, pistachio. Shh, pistachio. Pistachio.
1: Great job! We did it! Wow! 여러분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요.
2: Let's chant!
3: Let's go! Phonics C-H Sh, sh, sh Sh, chef
0: Sh, chef
3: Sh, machine
0: Sh, machine
3: Sh, mustache
0: Sh, mustache
3: Sh, brochure
0: Sh, brochure
3: Sh, parachute
0: Sh, parachute
3: Sh, pistachio
0: Sh, pistachio
1: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sh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sh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친구들, 어서 와. 나는 책을 좋아하고 국어를 사랑하는 문어 이모예요. 문어 이모 취미는 책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개념별로, 주제별로, 수준별로 책을 정리하는 게 이모의 낙이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모 손이 두 개가 아니라 막 여덟 개인 것 같다고 문어 이모라고 하더라고. 너희들이 보기에도 그러니? 이모 손이 두 개가 아니라 여덟 개인 것 같아? 어쨌든 말이야, 문어 책방에 왔으면 책을 읽어야지. 어떤 책 읽고 싶어? 말만 해보라고 이모가 다 추천해준다니까. 응? 어떤 책 읽고 싶어? 아하, 산봉나무 꽃봉오리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한 시를 추천해달라고. 너희들 낭만을 좀 아는구나. 산봉나무 꽃봉오리라. 있지, 있지, 있어. 아, 글씨가 있어. 바로 웃음 참는 나무라는 책이 있어. 아주 감각적 표현이 잘 드러난 시지. 문어 책방에서 읽고 가. 어참, 문어 책방에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바로 책을 읽어주고 국어를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혜윤 선생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문어 책방에 친구들이 북적북적 모여들지. 문어 책방의 자랑거리 혜윤 선생님과 책도 읽고 국어 공부도 재미있게 하고 가. 이모가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거니까 알았지?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선생님과 신나고 알차게 국어 공부 열심히 해보자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단원 함께합니다. 친구들 1단원의 제목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두구두구두구 1단원의 제목은요. 짠! 생생하게 표현해요 입니다. 자,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요. 생생하게 표현을 하세요. 생생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맞아요. 살아있는 것 같다. 생동감 있다. 실감이 난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심심하게, 따분하게, 너무 뻔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표현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생생하게 표현을 하자는 것인지 우리 그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교실의 모습입니다. 칠판에 수업 주제가 적혀 있어요. 시 감상하기. 아, 시를 읽고 느낀 생각을 발표하는 중인가 봐요. 자, 이 친구의 발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바람이 스치며 나를 살살 간지리는 것 같아서 재미있어요. 자, 지금 이 친구가요,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이 시를 읽으면 기분이 아주 좋고 재미있어요 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바람이 스치며 나를 살살 간지리는 것 같아서 재미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요, 이처럼 1단원에서 다양한 시를 읽고 느낀 생각을요, 생생하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1단원에서 공부할 내용 머릿속으로 잘 입력했죠?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나의 생각과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방법부터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북일 교재의 6쪽입니다. 자, 한 장의 사진이 있죠? 자, 사진을 자세히 보면 꽃송이가 있고요. 그 주변에 윙, 윙, 벌이 날아다닙니다. 이 사진을 보고 친구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발표한대요. 자, 어떻게 발표하는지 우리 먼저 지혜의 발표 들어볼게요. 꿀벌은 꽃송이를 돌아다니며 꿀을 모았어. 그러네요. 지금 꿀벌이요. 꿀을 모으기 위해서 이 꽃, 저 꽃, 꽃송이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꿀벌이 꽃송이를 돌아다니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내가 사탕을 담으려고 돌아다녔던 때가 떠올라서 즐거웠어. 자, 지혜가요.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을 했어요. 바로 꿀벌의 몸짓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요. 자, 지금 꿀벌이요. 꿀을 모으기 위해 꽃송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무엇이랑 비슷하대요? 맞아요, 친구들. 내가 사탕을 모으기 위해 돌아다녔던 때와 비슷하대요. 그 경험이 떠올라서 즐거웠대요. 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생생하게 표현을 했죠. 자, 그럼 다른 친구의 발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준우입니다. 준우의 발표. 꿀벌은 하하하 신나게 붕붕 날아다닌다. 준우는요, 흉내내는 말을 넣어서 자신의 생각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하하하 웃는 소리를 흉내낸 말이죠. 붕붕 날아다니는 모양을 흉내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준우는요, 꿀벌이 꽃송이 주위를 바쁘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정말 신나 보였대요. 그래서 준우도 꿀벌의 동작을 따라하고 있어요. 꿀벌이 신나게 날아다니는 그 동작을 준우가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는 동작으로 표현도 해 주었습니다. 자, 준우도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자신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대상이 움직이는 모습과 자신의 몸짓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지혜처럼요. 지혜는 꿀벌의 움직이는 모습을 자신의 몸짓과 비교하면서 생생하게 표현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상에서 나는 소리를 흉내내어 말해 보는 겁니다. 준우처럼요. 자, 준우는 꿀벌이 내는 소리, 꿀벌의 모습을 흉내낸 말을 넣어서 자신의 생각을 생생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상의 상황에 알맞은 표정을 생각하며 말하래요. 자, 준우가요, 꿀벌이 굉장히 신나 보였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화난 얼굴이나 슬픈 얼굴로 말하면 그 느낌이 생생하게 전달될까요? 아니죠. 준우 또한 굉장히 신나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 느낌이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 상황에 알맞은 표정을 생각하며 말하면 자신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지혜와 준우는 무엇을 보고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사진이죠? 어떤 사진? 꽃송이 주위를 꿀벌이 날아다니는 사진. 1번.
봄이 되어 꽃이 피는 모습.

모습 아니고요. 2번 꽃봉오리가 살짝 벌어진 모습 아니었죠? 3번 꿀벌이 벌집에 모여 있는 거 아니죠? 4번 나비가 꽃들 사이에서 날아다니는 거 나비 없었어요. 5번 꿀벌이 꽃송이 사이에서 날아다니는 모습. 자, 이것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도 풀어봐요. 가를 보고, 자, 가는 우리가 봤던 그 사진입니다. 가를 보고 지혜가 느낀 점을 표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지혜는요, 가를 보고 꿀벌의 모습과 자신의 몸짓을 비교해서 생생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쵸?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꿀벌의 소리를 흉내내어 표현한 것은 준우였죠. 2번 꿀벌이 꿀을 모으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맞아요. 꿀벌이 꿀을 모으는 모습을 자신이 사탕을 모으는 모습과 비교하면서 재미있게 표현을 했죠. 자, 3번 보기도 보겠습니다. 꿀벌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하였다. 자, 꿀벌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은 준우였습니다. 자, 따라서 2번 정답은 2번이에요. 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가를 보고,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고 준우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내용에 어울리는 목소리와 몸짓을 각각 고르시오. 자, 지금 준우가요, 그 사진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꿀벌이 꽃송이 주위를 바쁘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정말 신나 보였대요. 자, 그러면 목소리와 몸짓도 이 분위기에 맞게 신나는 목소리, 신나는 몸짓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1번 조용한 목소리 어울리지 않아요? 2번 흥겨운 목소리 어때요? 흥겹다, 신나죠? 정답! 3번 달리는 듯한 몸짓? 맞습니다. 꿀벌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준우가 달리는 몸짓으로 표현했잖아요. 자, 4번 무엇을 담는 몸짓? 자, 이것은 지혜에게 어울리는 몸짓이겠고요. 자, 5번 멀리 손짓하는 몸짓? 이것은 어울리지 않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4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효주, 대상이 움직이는 모습은 목소리로만 표현하면 좋겠어. 아니죠. 목소리뿐만 아니라 몸짓으로도 표현하면 좋습니다. 아이니, 대상이 움직이는 모습과 자신의 몸짓을 비교해서 말하면 좋겠어. 네, 이렇게 말하면 생생하게 느낌을 표현할 수 있죠. 은서,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점을 말하면 좋겠어. 누구나 알 수 있는 점보다는 뭔가 색다른 점, 특이한 점을 말했을 때 더 효과 있지 않을까요?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예요? 아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 문제까지 선생님과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문호 이모님이 추천한 웃음 참는 나무라는 시를 우리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를 읽을 때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감각적 표현을 이해해야 합니다. 감각적 표현. 뭔가 말이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감각적 표현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감각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감각, 이것을 오감이라고 하죠. 다 함께 얘기해 볼까요? 오감, 시작! 눈, 코, 입, 귀, 피부. 자, 이렇게 다섯 가지의 감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이 다섯 가지의 감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죠. 자, 그런데요, 그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한 거. 자, 지금 이 시에는요, 감각적 표현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감각적 표현이 잘 드러난 부분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그리고 시 제목이 웃음 참는 나무입니다. 친구들 웃음 참아본 적 있어요? 너무 웃긴데 웃으면 안 되는 상황. 웃음 찾는 거 정말 어렵죠. 자, 그런데 왜 이 시 제목을 웃음 참는 나무라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시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10개씩 읽어볼게요. 1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산벚나무 가지에 봉긋봉긋 꽃봉오리들 터질 듯 말 듯 웃음 보따리. 자, 친구들, 산벚나무가 있어요. 산 속 깊은 숲 속에 산벚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이름이에요. 자, 산벚나무 가지예요. 봉긋봉긋 꽃봉오리들이 있대요. 자, 꽃봉오리는요, 아직 꽃이 피지 않고 망울만 맺힌 것을 꽃봉오리라고 합니다. 자, 꽃봉오리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활짝 꽃이 피는 거죠. 자, 그런데요, 꽃봉오리가요, 가지에 봉긋봉긋 있대요. 자, 봉긋봉긋이라는 것은 군데군데 솟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산봇나무 가지에 꽃봉오리가 이렇게 봉긋봉긋 솟아 있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지 않나요?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자, 이 꽃봉오리들이 가지에 있는데요. 터질 듯말 듯 웃음보따리. 자, 지금 이 꽃봉오리를 웃음보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따리는 보자기에 어떤 것을 넣어서 싼 것을 보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웃음보따리니까 그 보자기에 무엇을 넣었겠어요? 맞습니다. 웃음을 넣었겠죠? 자, 지금 꽃봉오리를 웃음보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꽃봉오리 안에 웃음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쭉 읽어볼게요. 이어 읽겠습니다. 한입 가득 푸푸푸 잘도 참아내고 있다. 자, 무엇을 참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맞아요. 웃음을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꽃봉오리가요. 자, 꽃봉오리가 한입 가득. 자, 이렇게 웃음을 푸푸푸 참아내고 있습니다. 자, 푸푸푸 웃음 참는 소리를 흉내낸 말이죠. 자,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자, 3년 볼게요. 간질간질 봄 햇살이 한 나절만 더 간지리면. 자, 지금 여기에서 간지리면이라고 했지만 봄 햇살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봄 햇살이 한 나절만 꽃봉오리를 내리쬐면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더 간지리면이라고 표현하니까 그 따스한 느낌이 더잘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자, 여기 한나절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한나절이란 하룻낮의 반 또는 하룻낮 전체를 이야기해요. 하루는 낮과 밤으로 나뉘는데 하룻낮의 반, 하룻낮 전체를 한나절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봄 햇살이 꽃봉오리를 한나절만 더 간지리면, 한나절만 더 내리쬐면, 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연 보겠습니다. 참았던 웃음꽃, 부하하하, 마구 터트려 놓겠다.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한나절만 더 간지리면 꽃봉오리가 부하하하, 이렇게 웃겠다. 아,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그 꽃봉오리를 웃는 모습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요. 꽃이 피는 모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꽃이 피는 모습을 꽃봉오리가 웃음을 참았다가 푸하하하 웃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시를 쓴 것이죠. 자, 그래서 시 제목이 웃음 참는 나무인 것이네요. 정말 기발한 생각 아닌가요? 정말 감각적 표현이 잘 드러난 시였습니다. 자, 여기 푸하하하 하니까 웃는 소리가 실감나게 들리는 것 같죠? 자, 그럼 이 시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이 시에서 꽃봉오리를 가와 같이 표현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꽃봉오리를요, 참았던 웃음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꽃봉오리가 참고 있는 웃음꽃이래요. 왜? 그래요. 이제 곧 웃음을 터뜨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 꽃봉오리에서 꽃이 필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1번. 꽃을 보는 사람들이 웃고 있어서 아니고요. 2번.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웃음이 나와서 아닙니다. 3번. 꽃봉오리의 모양이 보따리처럼 생겨서 그 부분 아니고요. 4번. 꽃봉오리들이 피어나는 소리가 웃음소리와 닮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자, 5번 볼게요. 꽃봉오리의 모습이 곧

뭘로? 꽃으로 활짝 피어오를 것 같아서. 자, 이것이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알맞게 설명한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자, 이 시는 감각적 표현이 굉장히 잘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서 어떤 감각적 표현이 잘 드러나나요? 자, 기역, 봉긋봉긋 꽃봉오리들. 이렇게 표현하니까 가지 위에 군데군데 솟아있는 꽃봉오리의 모습이 그려지죠?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즉, 기역, 눈으로 보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 자, 니은, 푸푸푸, 웃음 참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귀로 듣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 자, 디귿, 간질간질, 봄햇살이 한나절만 간지리면 뭐예요?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 자,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7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에서 나를 빼고 읽을 때와 넣고 읽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쓰시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빼고 읽어볼까요? 나 빼고. 시작! 참았던 웃음꽃 마구 터뜨려 놓겠다. 자, 그럼 넣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참았던 웃음꽃 푸하하하 마구 터뜨려 놓겠다. 자, 친구들, 넣어서 읽으니까 어때요? 더 재밌죠? 더 실감나죠? 자, 그 꽃봉오리가 정말 웃음을 꾹 참고 있다가 푸하하하 웃는 그 모습이 실감나게 상상되지 않나요? 정말 생동감 있죠? 자, 그런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웃음소리를 상상하며 읽으니 더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7번에 적어주세요. 자, 그럼 8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 번호를 쓰시오. 자, 알맞지 않은 것이에요. 1번. 봉긋봉긋은 활짝 핀 꽃을 상상하게 했어? 아니죠. 봉긋봉긋 꽃봉오리들이라고 했어요. 아직 꽃이 피기 전입니다. 자, 그래서 활짝 핀 꽃을 상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꽃봉오리가 군데군데 솟아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한 것이죠. 2번. 꽃봉오리가 푸하하하 하고 크게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맞아요. 그 부분에서. 3번. 막 피어나오는 꽃봉오리를 보면서 웃음 참는 나무라고 제목을 지은 것 같아. 맞아요. 꽃봉오리를 보면서 이런 제목을 지었고, 4번. 햇살이 간질간질 간지린다고 하니 손으로 간지럼을 태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 감각적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시한편더 읽고 감각적 표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시 또한 감각적 표현이 굉장히 잘 드러난 시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도 읽어볼게요. 시 제목은요, 오늘부터는입니다. 친구들은 오늘부터는 뭐 해볼 거예요? 오늘부터는 나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는이라는 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친구들 이것은 알죠? 우리 시에서 한 줄을 뭐라고 해요? 한 줄을 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행 여러 개가 모이면 연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가 1년이고 여기가 2년입니다. 자, 알죠? 자, 그럼 1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년. 쉬엄쉬엄 둘러보며 산에 오를래. 자, 어디 간대요? 산에 간대요. 등산한대요. 자, 그런데 어떻게 등산한대요? 쉬엄쉬엄. 그러니까 천천히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등산을 한대요. 산에 오른대요. 자, 이연. 흠흠. 이게 무슨 냄새지? 산속 그득 출렁이는 초록빛 향기. 자, 지금 산에 오르는데요. 흠흠. 냄새 맡는 소리죠. 무슨 냄새가 난대요? 무슨 냄새예요? 초록빛 향기. 산속 가득 나는 초록빛 향기가 무엇일까요? 그래요. 우리 산을 오르다 보면 나무 냄새, 풀 냄새 나잖아요. 자, 그런 냄새가 가득한가 봐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냄새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자,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자, 3년도 읽겠습니다. 호호. 이건 무슨 소리지? 자, 또 소리가 들린대요. 뻑뻑뻑꾸릇. 후루후루룻. 어떤 소리일까요? 산속 가득 울리는 돌림 노래 소리. 자,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맞아요, 친구들. 새가 지저귀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새 소리를 표현해 주니까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했죠. 자, 그리고 그 새들의 노래가 돌림 노래 같다고 합니다. 자, 새 소리도 들으면서 산을 오르고 있네요. 자, 사연 보겠습니다. 풀꽃들은 상글방글 꽃웃음 건네고. 자, 풀꽃을 봤어요. 그런데 이 풀꽃들이 나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상글방글, 싱글벙글이랑 비슷한 말이죠? 싱글벙글, 활짝 나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대요. 그런 풀꽃들의 모습이 눈에 그려져요.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을 했죠. 자, 이렇게 쉬엄쉬엄 이것저것 보고 듣고 냄새 맡으면서 산에 올랐더니, 어느새 산 꼭대기잖아.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연 볼게요. 정상에 와서 하늘까지 다가와 내미는 푸른 손. 자, 이 장면에선 친구들 어떤 게 상상이 가나요? 선생님은 굉장히 상쾌한 기분이 들어요. 자, 우리가 정상에 가면 하늘이 보입니다. 자, 그럼 친구들은 뭐 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기지개를 켜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죠. 하늘까지 다가와. 그러니까 정상에 오르면 하늘이 가까워지죠. 하늘까지 다가와 나에게 내미는, 그리고 내가 내미는 푸른 손. 굉장히 푸른 하늘인가 봐요. 자, 이렇게 산에 오르면서 경험한 것들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9번. 이 시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산과 바다 여행의 즐거움을 노래했다? 아니고요. 산의 끝까지 오르지 못한 마음을 반성했다? 산의 끝까지 올랐어요. 3번. 산에 있는 나무와 새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자, 고마움을 표시한 적은 없었고요. 천천히 산을 오르면서 느낀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것이 정답이죠. 5번.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10번 볼게요. 2연에서 주로 표현하고 있는 감각적 표현은 무엇입니까? 자, 선생님이 2연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흠흠, 이게 무슨 냄새지? 산속 그득 출렁이는 초록빛 향기. 자,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감각적 표현은 냄새 어디로 맡아요? 코. 따라서 코로, 그러니까 코로 냄새 맡는 경험이겠죠? 자, 귀, 눈, 입, 손 아니고요. 정답 몇 번? 5번. 코로 냄새 맡는 경험입니다. 자,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의 감각적 표현을 알맞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기억은 상글방글입니다. 풀꽃들이 상글방글 웃고 있는 것 같대요. 1번. 풀꽃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한 부분 맞습니다. 2번. 산에서 나는 냄새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2연이었죠. 3번, 새가 지저귀는 모습을 귀로 듣는 것처럼 표현한 부분은 3년이었습니다. 11번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마지막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니은을 보고 떠오르는 장면을 알맞게 상상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니은은 바로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늘까지 다가와 내미는 푸른 손. 자,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하늘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장면이 우리 친구들 상상이 되나요? 수인, 나무 위에서 새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상상했어? 자, 이것은 3년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거고요. 현지, 산 꼭대기에 올라 하늘을 향해 손을 쭉 뻗는 모습을 상상했어. 선생님 상상과 굉장히 비슷해요. 려원, 울창한 나무 사이로 숲의 상쾌한 냄새를 맡는 장면을 상상했어. 자, 이것은 2연에서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현지가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1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우리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문어 이모님 다시 만나러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공부 열심히 했어요? 중요한 내용 문어 이모랑 정리해봐요. 바로 감각적 표현 공부했었죠? 감각적 표현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는 다양한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주기. 아참, 이 수강후기 문제도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자신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지? 이야기해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수고했고, 문어책방에 또 놀러와요. 안녕!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장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세계를 만나는 말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화와 관련된 5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양한 문화 생활을 표현해요. 네, 이번에는 문화 생활과 관련된 5개 사진을 가져와 봤거든요. 어떤 문화 생활인지 한번 쭉 살펴보세요. 네, 첫 번째 사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 생활과 관련된 이 사진, 지금 뭘 하고 있죠? 네,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함께 음악을 연주하는 단체. 함께 연주를 합니다. 모여서요. 우리가 우리말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오케스트라라고 부르죠. 오케스트라라고 부르고 영어로도 오케스트라입니다. 네, 철자가 좀 생소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철자 한번 유의 깊게 보시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한 번 더. 오케스트라. 네, 잘하셨어요. 문장 속에 한번 넣어서 예문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어요. The orchestra played beautiful music.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는 콘서트홀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어요. 들었어요. 네, 과거형이네요. We listened, 과거형으로. We listened to the orchestra at the concert hall.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네, orchestra 사진과 함께 그리고 단어에 철자까지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함께 잘 봐주시고 두 번째 문화 생활로 넘어갑니다. 와, 많은 책이 쌓여 있고 책이 펼쳐져 있어요. 소설, 시, 희곡과 같은 글로 된 예술 작품 우리가 통틀어서 문학이라고 부르죠. 지난 시간에는 시 공부했는데 poem. 네, 맞아요. 문학에 네, poem, 시가 포함될 수 있겠죠. 문학은요, 영어로 literature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literature. 한번 더. literature. 네, 잘하셨어요. 네, 문장 속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학에 관심 있어요. 한국 문학, 그러면 literature. 앞에다가 Korean 붙이면 되겠죠. She is interested in Korean literature. 하면 되겠고요. 문학은 우리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도움을 줘요. 그럴 때 literature helps us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설, 시, 희곡 같은 문학을 읽으면 그 소설, 그 시의

문화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문장과 함께 literature, 문학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갑니다. 네, 다음 문화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는요. 이 사진을 보세요. 이 배우인 것 같은데 어디에 올라가 있나요? 공연이나 연극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이요. 네, 무대라고 하죠. 영어로는 stage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stage. 한번 더. stage.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 넣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들이 무대 위로 나왔어요. 네, 이 사진 생각하면 되겠죠? 배우가 이제 공연 마치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The actors came onto the stag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무대는 밝은 조명으로 꾸며졌어요. The stage was decorated with bright light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무대 사진과 함께 stage 기억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네, 다음 사진. 이분이 지금 사진을 막 찍고 있는 이것은, 네, 사람이나 동물의 모습을 본떠 만든 작품. 우리말로는 동상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statue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statue. 한번 더. statue. 네, 잘하셨어요. 문장 속에 넣어보죠. 공원에 유명한 영웅의 동상이 있어요. 그러면, there is a Statue of a famous hero in the park. 네, 우리 hero, 영웅이라는 단어도 공부했었죠? 그래서 영웅의 동상이다. 그러면 Statue of a hero.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동상은 돌로 만들어졌어요. 네, 다양한 종류로 이렇게 동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돌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The statue was made of ston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Statue 사진과 함께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 문화생활과 관련된 것 만나봅니다. 네, 이분 뭐 하고 있나요? 작품을 구경하고 있는데요. 미술 작품이나 사진 등을 전시하는 공간. 네, 우리가 미술관 혹은 전시장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gallery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gallery. 한번 더. gallery. 잘하셨습니다. 예문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주말에 미술관을 방문했어요. 미술관 gallery라고 했죠? We visited an art gallery on the weekend. 네, 앞에 art 붙여서 좀더 확실하게 예술 gallery인 걸, 미술관인 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그 전시장은 현대 미술 작품을 전시해요. 그럴 때, The gallery shows modern artworks. 이런 식으로, modern artworks. 현대 미술 작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갤러리 사진과 함께 단어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오늘 공부한 다섯 개 단어, 사진과 단어, 마지막으로 한번더 복습하고 퀴즈 풀고 올게요. Quick review 시간입니다. 사진과 오늘 배운 단어들 매치하면서 잘 암기해 주세요. 이제 퀴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동상이 보여요?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외쳐주세요. 잘하셨어요. 동상. 정답은 statue였습니다. 네, 여러 책이 쌓여 있는 사진이지요. 시나 희곡, 그리고 소설 같은 글로 된 예술 작품, 문학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크게 외쳐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정답, literature입니다.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들 모인 단체예요. 영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정답은 orchestra였습니다. 네, 퀴즈까지 풀고 오신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우리 문화생활과 관련된 orchestra, literature, stage, statue, gallery까지 다섯 개 단어 공부해 봤는데요. 이제 다섯 개 단어 중에 하나 골라서 여러분 문장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즐겨하는 문화생활은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단어 중 하나를 골라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나는 무언가를 좋아합니다. I like 말하면 되죠.

뒤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화생활을 묘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 like visiting galleries to see different artworks. 나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갤러리에 방문하는 것을 좋아해요. 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visiting galleries를 뒤에다가 붙여주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만의 문장 만들면서 오늘도 복습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 5개 들고 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16강 아시아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유럽과 아메리카의 두 가지의 혁명이 발생했었습니다. 각각 어떠한 혁명들이었죠? 그렇죠. 첫 번째는 시민혁명이었고 두 번째는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혁명을 통해서 유럽과 아메리카는 근대 국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의 흐름이 발생했었는데 바로 제국주의라는 흐름이었죠. 이제 여러 강대국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과정이 바로 제국주의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아시아에 있었던 국가들이 유럽과 아메리카의 강대국에 대항해서 어떻게 저항했는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서아시아로 갈 겁니다. 첫 번째로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오스만 제국은요, 여러분들, 유럽을 이제 위협에 빠뜨릴 만큼 강력했던 국가였죠. 그래서 신앙로 개척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오스만 제국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공격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서아시아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뭐 아라비아 반도라든지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 그래서 그 나라들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독립을 하려고 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란은요. 러시아와 영국 사이에서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인도로 넘어갈 거예요. 인도는요, 예전부터 영국의 많은 간섭을 받았었는데 여기서 배울 내용은 영국이 인도를 본격적으로 침략해서 국가를 병합하고 그 과정에서 인도가 어떻게 저항했는가 이 부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인도 국민회의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반영운동이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아시아로 올 겁니다. 동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은 중국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청나라가 있었는데 청나라가 영국과 전투에서 패배하는 과정에서 완전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로 거의 전락하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중국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 중국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일본까지 한국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여러 개의 국가들이 등장하는데 이 국가들을 볼 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 국민국가를 어떻게 수립하려고 했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의 한 컷 그림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오스만 제국, 인도, 그 다음에 청나라 이 국가들은

이제 경제력으로 좀 풍족해진 시민들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왕권이 약해지거나 혹은 왕이 없어지는 그런 공화정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서 독립을 하든 통일을 하든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민족주의였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오스만 제국, 인도, 청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황제권 혹은 왕권이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유럽의 국민 국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냐? 바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왕권을 위협했다라는 거죠. 계급제를 붕괴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강의할 때도 그 부분 초점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나라 이름에서도 알수 있지만 여러 개의 민족을 다스리는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제국 내 여러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됐거든요. 이걸 보고 있었던 오스만 제국 아래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은, 뭐야, 나도 그리스처럼 독립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은 이 독립운동을 막아내야 된다는 첫 번째 과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영국, 러시아와 같은 유럽의 열강들이 계속해서 오스만 제국을 압박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열강은 이제 계속 많이 나오는 단어일 텐데 여러 개의 강대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개혁을 좀 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움직임이 바로 탄지마트입니다. 탄지마트는 그냥 오스만 제국 의미로 그냥 개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술탄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에서 혹은 교과서에서는 은혜로운 개혁이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탄이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은혜롭게 은혜를 베푸듯이 개혁하겠다라는 의미의 그런 흐름이라고 볼수 있는데 특징을 보면 서양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서양에 비해서 너무 구시대적이고 좀 시대에 뒤쳐져 있으니까 그들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행정, 조세, 사법제도 개편 및 서양식 군대를 양성하고요. 서양식 교육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탄지마트의 흐름 속에서 헌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미드하트 파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급진 세력을 주도해서 헌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파샤라는 말도 여러 개 많이 나오는데, 파샤는 오스만 제국에서 좀 고위급 장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헌법을 제정했다라는 거는 이제 술탄이 원래는 이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였는데, 헌법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술탄의 권위가 조금 약해지게 됩니다. 자유주의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의회를 설립하자. 그래서 우리도 유럽처럼 입헌 정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술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내가 은혜롭게 개혁을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나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하는 의회를 설립하고 헌법을 정했네?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수 세력이 반대하게 됐고, 재정도 악화되었고요. 유럽 열강들이 계속해서 간섭하면서 결국에 이 탄지마트라고 하는 개혁이 성과가 미비한 채로 끝이 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오스만 제국의 개혁, 탄지마트,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결국에 술탄이 시작했지만 의회를 설립하려고 하면서 술탄이 반대하는 흐름으로 갔다라는 거.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술탄이 아까 기분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정지하고 의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지금 술탄이 중심으로 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전제 정치를 강화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즉 시민들의 목소리를 낮추고 의회 힘을 낮추고 술탄의 힘을 다시 끝까지 올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을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불만을 가지냐면 유럽의 혁명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인층이

특히 반대가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청년 티르크당이 이때 봉기를 일으킵니다. 젊은 군인과 지식인을 중심으로 조직했고요. 이들은요, 우리나라도 입헌 정치를 부활하자라고 하면서 봉기를 일으켰고요. 이들에 의해서 개혁이 진행되게 되는데 헌법과 의회가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개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흐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의회가 핵심이에요. 술탄과 의회가 핵심인데 탄지마트 때 의회가 올라가니까 술탄이 반대했다가 다시 봉기가 일어나면서 의회 힘이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청년 티르크당의 그런 개혁에도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했는데 가장 큰 한계점은 이들은 민족주의에 심취해서 극단적인 티르크 민족주의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국 내 여러 민족을 좀 억압하고 급기야 아랍어를 사용하는 걸 금지시키는 등의 제국 내 다른 민족들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탄지마트와 청년 티르크당의 봉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습니다.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의회와 술탄의 그 관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청년 티르크당의 개혁에 관련된 사진을 보면 규율, 정의, 질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헌법 만세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에서 이들의 목표,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제국 내 여러 민족들도 우리도 독립할래! 라고 하면서 민족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일단 배경은 오스만 제국의 쇠퇴고요. 유럽 열강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이 이제 독립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볼 거는 아라비아 반도인데 여기서 와하브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와하브 운동이 뭐냐면 18세기 중엽에 압둘 와하브를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들이 봤을 때 우리 아랍인들은 이슬람교를 창시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 우리 아랍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좀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쿠란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활하고 우리 초기 이슬람교의 순수성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우리 아랍인의 위대함도 다시 일깨워주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와하브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런 운동에 의해서 어떤 움직임이 발생했냐. 아랍인의 민족의식을 일깨워서 민족주의가 발달하게 됐고요. 오스만 제국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아랍인들은 계속해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게 성공하게 되고 사우드 가문이 중심이 되는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 아라비아 보면 그 메디나와 메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세력을 잡았고요. 그 이 뒤로는 오늘날까지 사우디 아라비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의 국기는 와하브 운동 때 썼던 그런 국기랑 동일한데 여기 내용이 우리 예전에 이슬람교 할 때 배웠는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알라 이외의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이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이제 국기에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란입니다. 이란은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이 좀 적었던 그런 국가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영국 입장에서는 언제나 인도가 가장 중요한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완충지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지역을 차지하면서 좀 뭐랄까요? 그 인도로 오는 그런 쿠션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되게 원했었는데 이란 쪽을 통해서 바다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 지역을 놓고 계속해서 간섭하고 영토와 이권을 상실하는 등 굉장히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담배 불매 운동이 이란인들의 민족주의를 일깨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란의 지배자가 영국인에게 담배 독점권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많은 이란인들이 담배 산업에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인들이 담배 독점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많은 이란인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민족주의적으로 자존심 상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담배 불매 운동이 발생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이란의 왕이 어쩔 수 없이 이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근데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권을 마음대로 회수하면 배상금을 내야 되죠. 그 과정에서 이란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굉장히

그렇게 좋지 않은 수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란의 왕실이 좀 정치를 잘 못하니까 입헌혁명이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이란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개설하자. 우리는 왕보다도 시민의 목소리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란의 영토가 필요했던 영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간섭했고 결국 좌절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란 영토 상당 부분이 영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오스만 제국과 이란에서 중요한 거는 의회라고 하는 거, 의회와 왕권의 그 관계, 미묘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집트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총독이었던 무함마드 알리가 이제 주도해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 좀 협력하면서 뭐 그리스의 독립운동 혹은 이제 와하부 운동 이런 거 진압에 되게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힘을 점점 키워나가다가 오스만 제국과 전쟁에서 결국에 자치권을 획득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를 이제 좀잘 키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걸 했냐면 근대화 정책들을 많이, 근대화 문물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철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바로 수에즈 운하 건설입니다. 이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진다라는 사업가의 말을 듣고 이제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이 운하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적으면서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운하 건설 과정에서 열강에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간섭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정권에서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수에즈 운하의 그런 주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주식을 싼 값에 영국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수에즈 운하의 경영권을 차지하게 됐던 것이죠. 너무 이제 운하를 지배하면서 이집트를 이제 목을 오히려 쪼개 되니까 아라비 파샤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군부의 민족 운동이 전개되었고 영국이 이 수에즈 운하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강력하게 진압한 후에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중요한 흐름은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수에즈 운하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길을 돌아가야 됐거든요. 하지만 개통 후에는 조금 더 빠르게 갈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수에즈 운하 중요하고 결국에 영국이 수에즈 운하의 지배권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흐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로 넘어갈 건데요. 인도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전근대의 마지막 제국은 무굴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쇠퇴하게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 간에 인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둘은 플라시 전투에서 맞부딪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벵골 지방의 지배권을 두고 싸웁니다. 누가 승리하냐면 영국이 승리해요. 그래서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영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 이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냐? 인도 입장에서는 일단은 원래 인도의 면직물이 영국에 많이 판매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리고 영국의 여러 가지 법안이 제정되게 되면서 역으로 인도의 면화가 싼값으로 영국에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기계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한 값싼 영국산 면직물이 인도에 수출되게 되면서 인도산 면직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도인들이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주요 수출 산업이었던 전통 면직물 산업이 몰락하게 되었고요. 영국은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인도를 편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적 갈등을 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인도인을 분열하려고 했다. 그래서 힌두교라고 하는 거, 이슬람교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인도의 종교 두 가지였는데 이걸 가지고 인도인의 민족주의를 좀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영국이 수탈하고 인도인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면서 세포이의 항쟁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세포이가 뭐냐면요. 영국 동인도회사에 고용된 인도인 용병입니다. 대부분은 힌두교도 혹은 이슬람교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동인도회사에서 이 용병들, 세포이들한테 지급하는 총알의 그 탄약

주머니가 있었거든요. 이 탄약 주머니를 쓰려면 입으로 이거를 뜯어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소문이 돌게 되냐면 이 탄약 주머니에는 소와 돼지 기름이 발라져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돌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힌두교 입장에서는 소가 되게 신성한 동물이고 이슬람교 입장에서는 돼지는 되게 뭐랄까요, 좀 기피해야 되는 그러한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둘다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이 힌두교도와 이슬람교 둘 다의 약간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포이들은 뭐야, 인도인들은 우리의 전통에 대한 아무런 이해와 뭐좀 관심도 없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만을 보였던 게 세포의 항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세포이들이 무장봉기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인도인들이 영국에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영국군의 반격으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적이지 않았거든요. 방향성도 좀 모호했고. 그래서 결국에 이 사건을 계기로 무굴 제국의 황제가 폐위되게 되고요.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됩니다. 즉,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해체되고요. 영국 왕이 인도 황제를 겸하면서 인도를 직접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아가게 됐다. 그래서 아무튼 이 세포의 항쟁이 중요한 거는 인도가 영국에 완전히 통치를 넘어가게 됐다. 인도의 통치가 영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한 움직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불만이 계속 커지게 되는데 19세기 후반에 서양식 근대 교육을 받은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영국에 저항하고 인도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민족 운동이 확대됩니다. 영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들의 반영 감정, 영국에 반대하는 감정을 무마하고자 인도인 관료와 지식인들을 지원해서 인도 국민회의를 결성합니다. 오히려 영국 입장에서 먼저 지원을 준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처음에는 이 인도 국민회의가 영국의 통치에 협조하면서 인도인의 권익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영국이 여기서 벵골 분할령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벵골이라고 하는 지역을 좀 편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분리하는 그런 분할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인도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 인도인의 민족주의를 가로막고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그러한 영국의 술책이다, 계략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불만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콜카타 대회라고 하는 거 기점으로 영국 상품 불매하고 국산품을 애용하고 자치권을 획득하고 국민교육진흥하자라고 하는 4대 강령을 채택하면서 이제 통일된 민족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결국 영국은 이 벵골 분할령을 철회하게 되고요. 너무 강력한 저항을 받았으니까 인도의 명목상의 자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인도 국민회의와 반영운동 시험 문제 나오기가 좋고요. 그 중에서 나온다면 이 벵골 분할령을 기점으로 인도 국민회의가 이제 처음에는 영국 통치에 협조하다가 반영운동으로 나아간다. 그 변화 포인트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벵골 분할령 보면 서벵골은 힌두교도, 동벵골은 이슬람교도로 분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도 오스만 제국과 비슷합니다. 정부가 주도가 되어서 국민국가 건설하고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국민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대로 우리가 설명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첫 번째로 아편전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 과정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편전쟁은요. 청나라가 원래는 광저우에 있었던 공행을 통해서 국가가 이제 인정했던 상인들을 중심으로만 서양과 교역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국이 무역 적자를 갖게 됩니다. 영국 상품이 인기가 없고 청나라 상품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도산 아편, 마약을 밀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청나라의 아편 중독자가 증가하게 됐고요. 대량의 은이 유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독자가 많으니까 안 되겠다.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아편을 단속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야, 너네가 뭔데 왜 우리의 무역을 가로막아?라고 하면서 공격하면서 제1차 아편 전쟁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전쟁 전까지는 청나라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론도 있었는데 이제 뚜껑을 까보니까 영국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난징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고요. 난징 조약에서는 상하이 등 5개 항구 개항하고 영국의 홍콩섬 할양하고 공행무역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무역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영국의 영사재판권, 협정 간세 등의 여러 가지 불평등 조약의 항목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청나라 앞바다에 에로라고 하는 해적선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해적선을 단속해야겠죠.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 에로호에 있었던 영국의 국기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에로호 사건입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이게 영국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하면서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동맹군이 청나라를 공격하게 됐고 이 결과로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됩니다. 추가적인 개항을 하게 됐고요.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재 허용, 크리스트교 포교 등의 항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편전쟁 이후에 청나라는 나라의 문을 활짝 연 개항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여러 청나라 사람들은 안 되겠다. 우리 서양의 기술을 좀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서양의 종교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태평천국 운동이 있습니다.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았던 홍수전이 청왕조를 타도하자라고 하면서 봉기를 일으켰어요. 홍수전이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하면서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홍수전의 주장은요, 태평천국을 건설하고 토지를 균등 분배,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등의 그런 좀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한때 이들은 난징을 점령하는 등 세력을 확대했는데, 이제 한인 신사층이 조직한 의용군과 서양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서양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은 이단이었거든요. 이 태평천국 운동 진압 과정에서 여러 한인 간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양 무기에 대해서 우수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용장 등의 한인 간료가 주도하게 되고요. 이들은 중체서용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몸통은 중국 거 그대로, 기술만 서양 거를 가지고 오겠다. 즉, 의회 정치는 안 하고, 과학기술과 군사력만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추진되었고요. 군수공장을 설립하고 유학생을 파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계획 없이 지방 관료들의 개별적인 개혁으로 추진되면서 흐지부지 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양문동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청일전쟁은 청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을 봤을 때 얘네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 이들은 의회 정치라고 하는 걸 실시하네. 우리도 의회 정치를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변법 자강운동입니다. 황제의 지지를 받은 칸유웨이, 량치차오 등의 개혁적 지식인이 주도가 되었고요.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모델이 되어서 입헌군주제 주장하고 의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등의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서태후 등의 보수 세력이 반대하면서 변법 자강운동까지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쯤에 서양 열강들이 청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발생했었는데, 민중들 입장에서도 서양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겠죠. 불만이 커졌겠죠. 그런 민중들을 중심으로 의화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의화단에서는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을 멸망시키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철도, 교회, 외국 공간 등을 공격합니다. 당연히 서양 입장에서든 이들을 진압해야겠죠. 8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되게 되고요. 신축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면서 굉장히 큰 액수의 배상금과 함께 베이징의 외국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화단 운동 이후로 청나라 정부는 완전 더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민중들 중심에서 신의 혁명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열강의 침탈이 지속되는데 청나라 왕조는 너무 무능합니다. 청나라 왕조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중심에 있었던 게 순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순원은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면서 삼민주의를 제창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삼민주의란 청왕조 타도를 주장하는 민족주의, 그다음에 공화제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민권주의, 국민 생활의 안정을 주장하는 민생주의라고 하는 세 가지의 사상입니다. 청나라 정부가 민간 철도를 국유화하면서 좀 돈을 가지려고 하니까 철도 보호 운동이 전개되었고요. 우창에서 신식 군대가 봉기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이런 봉기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여러 지역에 있었던 봉기가 순원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됐고요. 순원이 중화민국, 백성이 중심이 되는 중화민국을 수립하게 되면서 청나라 정부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정부를 이끌던 장군이 위안스카이였는데 이 위안스카이가 이제 청나라 중화민국과 타협하게 되면서 청나라 왕조는 멸망하고요. 약속했던 대로 중화민국 대총통 자리를 주게 되면서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의 대총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위안 스카이가 다시 황제 제도를 부활하게 하려고 하면서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국 민난송 중에서도 보이차로 유명한 시상반나주입니다. 보이차는 10여 년 전 큰 인기를 끌면서 민난성 소수민족들에게 최고의 수입원이 됐습니다. 그 사이 보이차를 만드는 이곳 소수민족들의 생활 모습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각 소수민족마다 나름의 특색이 있는 보이차 제조법. 보이차의 진영을 찾아 부부는 긴 여정에 오릅니다.

0: 이른 아침 쫑씨 부부가 차밭으로 향하는 험준한 길을 오릅니다. 요즘은 부부가 함께 산으로 출근을 합니다. 여기가 쯔웅씨 부부의 차밭입니다. 갑자기 웬 통나무를 찾나 싶은데 애처가인 쯔웅씨가 아내를 위해 디딤나무를 찾아온 모양입니다. 이런 대접이 익숙한 아내 루웨이씨. 차나무에 잎을 따는 시기는 봄, 여름, 가을 세 계절. 그중 봄차는 해차라 하여 품질을 으뜸으로 칩니다. 그 가운데 고차수의 봄차는 또 남다릅니다. 수령이 200년 이상은 돼야 고차수란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윈난성은 해발이 높고 사계절 일조량의 변화가 적어 차나무가 자라기에 더없이 좋죠. 그래서 윈난성을 차의 고향이라고도 합니다. 한이족이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멍숭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해발이 높아 좋은 고차수가 많고 그 고차수로 만든 보이차가 입소문을 타면서 얼마 전부터 꽤 유명해졌습니다. 몇몇 가구만 차 농사를 짓던 것이 이젠 마을 전체가 보이차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쯔웅씨 부부는 결혼과 함께 차 농사뿐 아니라 보이차 생산도 시작했습니다. 한족이었던 쯔웅 씨는 한이족 아내를 우연히 만났다가 첫눈에 반해 이곳 멍순촌까지 장가를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도와 보이차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아내에게 처음 차이를 배운 남편은 아직도 보이차에 대해선 신참이나 다름없습니다.
1: 给他学的什么东西？种茶的。 我跟他学的种茶的方式，因为我以前，在我小的时候，我们家乡对茶很少。
0: 매년 4월 한 달, 봄차를 따는 시기에는 하루 4시간도 못 잘 때가 많습니다.
1: 瘦了6公斤啊，一个春茶。
0: 보이차가 좋아 처가살이까지 자처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차일을 해온 아내 루웨이 씨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면서도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보이차는 여러 번 덮고 그 해에 마시는 녹차와 달리 한 번 덮은 차를 시간을 두고 발효시켜 마시는 윈난성 소수민족의 오래된 차입니다. 여름과 가을차보다 훨씬 높은 값에 팔린다는 봄차. 쯔웅 씨는 올해 첫 수확인 만큼 차상인들에게 보이차를 선보이는 이날이 가장 긴장되고 설렙니다.
2: 맨 제가 시험 시간에 저. 오, 那几千块钱买黄片亏了。哎
3: 呀，没有，是老人眼睛坏点嘛，有个你有一片，我不奇怪嘛。
2: 我家黄片不健康。
0: 상인이먼저기선제압에나섭니다
2: 나最少要200年以上才算狗查数
0: 해발이높은곳에서오랜세월갖은풍상을이겨내며자라난고차수이고차수는병충해조차적어이차나무잎으로만든보이차는어딜가나최고의인기상품입니다
2: 差不多味道可以给我的朋友啊卖给我的朋友啊卖多少开始
0: 봄기운을느낄새도없이고생스럽게보이차를만든보람이있네요
2: 因为狗查数啊它年龄大了还有个根系比较发达了然后它根的话生的比较深树有多高根有多深它吸收下面的那些矿物质啊营养啊就比较多嘛
0: 아직도근처도시에는보이차가공을전문으로하는공장이많이있지만요즘은각가정에서직접보이차를가공하기도합니다당연히가공전에보이차를상인에게넘기는것보다직접가공해서파는것이훨씬많은소득을가져다주기때문이죠사정이이렇다보니쯔옹씨부부역시10년전본격적으로보이차생산에뛰어들었습니다가족끼리마실차는만들어봤어도돈을받고팔생각은미처못했었죠
4: 以前的话有是有但是从可以说是这个茶叶小价格稍微好了之后才开始这么的专注吧大概是差不多05年开始的那时候茶叶价格回起来了然后农民百姓茶农就开始抓起来了
0: 높은해발고도에서

거친 산을 일구며 살았던 소수민족들. 가난했던 그들에게 보이차는 풍요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차가 됐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차양이 흐르는 인생길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봄차 수확이 끝난 마을은 다음 여름차를 따기까지 조금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쯔옹 씨 부부는 휴농기인 지금이 제일 바쁠 때입니다. 이웃 마을로 차일을 배우러 가기 때문인데요. 장거리 여정인 만큼 만반의 채비를 합니다. 갑자기 생떼를 쓰는 아들. 원래대로라면 아들과 함께 떠날 계획이었지만 예방주사를 맞고부터 계속 몸이 아팠던지라 어쩔 수 없이 두고 가게 됐습니다. 당장의 이별이야 마음 아프지만 모든 게 아이와 행복한 미래를 위한 일. 부부는 무거운 걸음을 떼어봅니다. 같은 시상 반나 주안에 있다 해도 세 곳을 모두 돌아보려면 일주일은 꼬박 달려야 합니다. 명품 보이차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임신 중에도 남편과 함께 길을 나선 루에이 씨. 그런 아내를 외조하느라 남편은 마음이 부산합니다. 좀 걷더라도 맛있는 집을 찾아가는 애처가 남편 덕분에 아내는 힘이 납니다. 아이와 남편이 있었기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루에이 씨. 곧 태어날 아이까지 생각하면 지금의 여정이 어디 고생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저기 도로공사까지 겹치면서 가는 길이 더 험준해졌습니다. 집 떠난 지 반나절이 지나서야 도착한 파사마을. 지홍 씨 부부는 파사촌에서 대대로 보이차를 만들어 온 머우제나 씨를 찾았습니다. 이곳에 들른 사람이라면 마치 의식처럼 치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차나무 사진 찍기입니다.

0: 울타리까지 만들어 급진히 모시는 이 차나무는 추정 수령만 1700년인 차나무입니다. 마을에 있는 차나무들 가운데 최고령을 자랑하죠.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가리켜 차나무들의 왕이라 부릅니다.
1: 茶花树，茶花树啊，对对，他们过来祭这个茶树吗？他们应该会来祭的，每年我们搞活动的话会来祭。对对对，茶花节的时候祭茶什么都搞那个。那个是什么时候？一般是每年的3月15号左右。
2: 他你回个比较快，在整个坡上的话，只有我们那片区的才有口感这样，但是我家这块的比较苦，所以我那些客户的那些客户都是专门要我的，其他的他都不要。云南省의
0: 차나무는 지역마다 맛의 특징이 다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심리 안에 있어도 닭기 하늘이 다르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같은 보이차라 해도 배울 것이 넘칩니다. 화덕에 찻잎을 덮는 살청 과정도 마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인심전심 통하는 차농부끼리의 농담이 이어지는 사이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그날 저녁 늦은 식사를 들면서도 화제는 단연 보이차입니다. 궁금한 게 많은 쫑씨 부부를 보며 주인장 부부 역시 알려주고 싶은 게 많은 모양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모우제나 부부의 차산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실습은 고차수에서 찻잎 따기. 해발 1600m의 위험이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험준한 산세가 그대로 차에 전해집니다. 이곳이 바로 화사촌의 차나무 지대. 한때는 야생 산림이었던 이곳이 지금은 최고의 보이차 생산지가 됐습니다. 이곳 차나무는 정부에서도 관리를 한다는데요.
1: 这个是什么意思啊？这是政府来挂牌，在我们帕萨市排名第84号，这棵树。
3: 那什么时候开始传下来的？你知道吗？这有些树嘛，有些树是没人知道谁种的，就是有一些历史记载是苗族种的，但是现在比这个小一点的那个是500年左右的，是我们祖先种的，它有名字。这些我们是做大株的，这个茶叶经济好一点的市场好一点的话，可以卖那个1万多，老板开心的话。
4: 루에이
0: 씨 역시 거침없이 오릅니다. 운남성 소수민족들은 각 민족마다 보이차 제조 기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직접 찾아다니며 배움을 얻어야 하는 쫑씨 부부. 천년의 세월을 살아낸 이 고차수 위에서 부부는 보이차 이상의 것을 배워갑니다.

0: 그날 밤 조홍씨 부부는 다시 한번 낯선 곳에서 여장을 풉니다. 두 번째 마을로 향하는 길, 힘든 아내를 위해 지홍 씨는 더욱 기운을 내봅니다.
1: 소리!

이런 걸 두고 부창부수라 했나 봅니다.

함께 가기에 인생의 고비는 그럭저럭 넘을만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위해 틈틈이 과일을 챙기는 쫑씨. 초여름 날씨에 행여 기력이 떨어질까 늘 아내를 살피는 남편입니다. 너무 무리가 되지 않게 틈틈이 낮잠을 자게 하는 것도 남편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아내만큼이나 보이차의 욕심이 많은 쯔웅 씨는 하루빨리 기술을 익혀 가족 모두가 풍족하게 사는 게 소원입니다.

이곳은 포랑족이 살고 있는 왕지 마을. 해발 1300m에 자리 잡은 소수민족 마을입니다. 윈난성의 토착민답게

0: 가옥들도 전통 방식 그대로 지어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차나무를 심고 가꾸었다는 포랑족. 마을을 둘러싼 포랑차산에는 오래된 고차수 산지가 많은데요. 이곳에도 보이차 열풍이 불어 마을 전체가 보이차를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쯔옹씨 부부는 보이차의 고수이면서 조금은 특별한 차 농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 앳돼 보이는 아가씨입니다. 조금은 뜻밖이지만 집안 대대로 보이차를 만들어 온 데다 어린 시절부터 차 기술을 익혀 쫑씨 부부에겐 더할 나위 없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배울 것이 있으면 마땅히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 쫑씨 부부의 지론입니다. 차산을 둘러보기에 앞서 먼저 마을의 사찰을 찾았습니다. 차조묘라 불리는 이곳은 말 그대로 차의 조상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오랜 세월 차를 재배해온 민족답게 차의 신에게 늘 예의를 갖춥니다. 쯔웅 씨도 공양과 함께 치성을 드려봅니다. 민족마다 차의 조상은 다 다르지만 한해 풍년을 기원하는 것은 윈난성 소수민족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차의 조상도 중요하지만 더욱 극진한 대접을 받는 건 최고령 차나무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이 차운수 앞에서 인근 세계 부락이 해마다 모여 제사를 올립니다. 이곳에서 차운수는 마을의 차나무를 퍼뜨린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차나무의 찻잎은 어떤 맛일까요?
1: 그래, 뭐야? 그가 샹담부소. 허이텐. 비시 이반의 고수, 그래서 비자 여찬도.
0: 여전히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는 포랑족에게 보이차는 일상의 풍요를 가져다 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0: 다음날 아침, 마을 전체에 차향을 담은 공기가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차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어느 방향으로 숨을 쉬어도 코끝에 차향이 맴도는 듯합니다. 아침 일찍 샤오팡 씨의 어머니와 함께 차향이 맴도는 차밭으로 향합니다.
1: 今年嘛，收成好一点的。嗯，行。今年产量那个差不多些。嗯，产量。一，七八百公斤，你有了？有，有了不止吧？
2: 多。
1: 多点了，一吨，一吨多吧？
2: 哎，一吨多。

0: 야생 산림의 세월을 말해주는 커다란 나무들. 그 중에서도 이곳의 고차수는 명품 보이차를 탄생시킨 1등 공신입니다.
1: 阿忠，也种兰花。
0: 이곳의 고차수는 보이차를 만들 찻잎을 선사하는 것 외에도 귀중한 약재를 덤으로 줍니다.
1: 요파스죠.
0: 우리말로 방해각이라 불리는 팡시에치아오는 일종의 약초입니다. 모든 고차수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유독 이곳 칭마이 고차수에서 많이 자라 더욱 귀한 약초가 되었습니다. 지홍 씨는 찻잎보다 방해각에 더 관심이 가는 모양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지홍 씨 하나 발견했네요.
2: 1公斤500块钱，钢的话就3000左右嘛。
0: 오래된 차나무가 주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여정을 조금 서둘러 밤에도 이동을 하기로 한 지홍 씨 부부. 어느새 주도인 지홍 씨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임산부인 류에이 씨는 물론 운전을 도맡은 지홍 씨 역시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틈나는 대로 집에 안부 전화를 넣는 류에이 씨. 아이가 차도는 있는지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3: 睡着了，我妈她这两天身体不舒服。 人家叫他去打针，那个医生都不敢打，不敢打针给他。这两天天天发高烧，我妈身体不舒服。然后带他干嘛去了？去了，先去。喂，妈，俺那在俺那在有饭了。俺可以，俺就要打不去。妈妈，你想到我累没得？那都飞机了呢得。
0: 지금 이 순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지홍 씨 부부입니다.
4: 那你的立场上啊，跟着你老公这样跑茶山，也这么。

0: 여간 고맙고 기쁜 게 아닙니다. 대망의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쯔옹시내는 국수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제 슬슬 집밥이 그립고 아무리 좁더라도 내 집이 생각날 때입니다. 그래도 부부가 함께여서 참 든든한 시간입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윈난의 차밭 중에 가장 유명하다는 난노산입니다. 보이차 애호가들이 특히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은 아직도 전통 방식으로 차를 즐기는 한이족의 러이알 씨입니다. 난노산이란 현판 아래를 지나는 순간 사람들은 고차수의 살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발 1500m마다 고차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면적으로 치면 시상만나주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난노산의 차나무들은 워낙 수령이 오래되고 성장세가 왕성하기로 유명합니다. 오랜 세월의 풍상이 배어있는 난노산의 또 하나의 매력은 바로 이 대나무입니다. 원래 죽순으로 만든 장이 유명하다 해서 이름 지어졌다는 난노산은 곳곳에 대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이곳 소수민족들은 이 대나무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바로 대나무로 만든 차 주전자입니다. 한이족만의 전통차 방식은 보이차 경력 10년의 쯔옹 씨에게 낯설기만 합니다. 직접 불까지 피우는 이것이 한이족의 다도입니다.
1: 烤这个这就是我们自己喝嘛，以前的传统嘛。基本上我们按理说都是这样烤着喝。
0: 이곳 난노산의 한이족 전통차 역시 고차 수입을 이용합니다.
2: 这个500年到800年了。
0: 이제 대나무 꽃에 끼워 숯불에 잎을 구워줄 차례. 대나무를 주전자 삼아 물을 끓이는 사이 대나무에서 빠져나온 수액이 끓는 물 속에 섞여듭니다. 이제 구운 찻잎을 쪼개 대나무 차통에 넣어주면 됩니다. 발효를 시키지 않아도 고차수의 찻잎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카오차. 대나무 통에서 직접 끓인 차의 맛은 어떨까요? 오래 묵힌 보이차와는 또 다른 매력입니다.
3: 这个我还是第一次喝这个。这是这一泡茶叶放的更多一点，所以这一泡更香一点，这泡呢更淡一点。
0: 云南省에 자리 잡은 소수민족만 무려 26개。

0: 예로부터 내려온 각 민족만의 차 재배 방식과 보이차 제조법은 차 농부들이 차마고도의 길이 잊혀진 오늘날에도 중국의 서남 땅을 오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차를 만나러 갔던 모든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젠 집까지 내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몇 시간을 꼬박 운전해서라도 빨리 아이를 보고 싶은 쯔옹씨 부부. 어쩌면 쯔옹씨 부부가 처음 보이차를 만들어 맛볼 때보다 더 가슴 떨리는 순간입니다.
1: 오, 주위 도착!
0: 아이는 금세 장난감에 눈을 돌립니다. 다섯 살 때부터 찻잎을 땄던 아내와 그런 아내를 만나 보이차와 사랑에 빠졌던 남편.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차의 향과 맛을 전해준 보이차. 운남성 소수민족들의 피 속엔 이미 보이차 유전자가 새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2: 我觉得过多的去不能我觉得过多的不能去干涉他这个思想如果他真的想学这个才艺我也支持他如果他觉得这个做才艺比较感觉到累他想学习他想读书我同样会去支持他因为这个是他的一种爱好也是他的一种追求。
0: 흔히 보이차의 묵은 향을 가리켜 발효의 세월이 남긴 흔적이라고 합니다. 차양 말리를 꿈꾸는 쯔옹씨 부부의 차마고도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3: 一四四前里面这个是有要求把这个剪掉，是吧？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강의로 만나보게 되는 건 굉장히 설레는 일입니다.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시간인 만큼 다시 한번 설레는 제 마음을 전달을 해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챕터의 유닛 1부터 5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정리하게 될 것인가? 오늘의 기출 포인트는 동사의 시제와 현재 완료입니다. 시제라고 하는 건 시간 개념을 언어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말도 먹다, 먹었다, 먹을 것이다 와 같이 동사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기본적인 동사의 시제, 그리고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제 개념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34쪽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유닛 1에 동사 변화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사라고 하는 게 바로 시제를 나타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명을 한번 볼게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의 현재형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두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아, 현재 시제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며 동사 형태가 바뀌어요라고 하는 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동사 뒤에는 S를 붙이는데 이런 말들로 끝나면 발음상의 특징 때문에 발음상의 이유로 ES를 붙여준다. 그리고 자음과 Y로 끝날 때는 이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서 이렇게 활용해 줄수 있다. 이거 일일이 다 보지 않을 겁니다. 중학교 3학년쯤 됐으면 이미 다 봤던 내용들일 거예요. 다시 한번 떠올리는 차원에서 언급만 해봤어요. 그리고 모음과 Y로 끝나는 건 자음과 Y로 끝나는 동사와 달리 그냥 S를 바로 붙여주면 되고 불규칙적인 형태로 B는 M, R, is 각각 그 주어가 I일 때는 M, 그리고 you거나 혹은 복수주어일 때는 R, 그리고 he나 she와 같은 3인칭 단수주어일 때는 is를 쓴다. 그리고 have는 has라고 하는 또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알아두면서 바로 이제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으로 갈 건데요. 우리 영어 단어 공부 좀 해본 친구라면 동사가 나왔을 때 동사의 과거형과 그리고 과거 분사형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같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동사는 뭐 ed를 붙이고 e로 끝나면 d를 붙이고 뭐 단모음, 단자음일 때는 마지막 자음 하나 더 쓰고 ed를 붙인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왜 그렇다? 강의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이 설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안중이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간단히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규칙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을 쓰면서 외우세요라고 해서 동사가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강의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여러분들 쭉 정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막히는 동사들이 나올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형태를 모르겠었지? 라고 다시 한번 규칙 보면서 정리를 한다. accept. 수락하다, 승낙하다, 받아들이다란 말이고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ed를 붙이면 된다. 그래서 accepted, 똑같이 accepted. 근데 agree와 같이 e로 끝나는 동사는 그냥 바로 d만 붙여서 agreed, agreed라고 쓰면 되고요. y 앞에 자음 l이 있습니다. 자음과 y로 끝난다면 이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서 applied, applied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단.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은 불규칙하다라는 건 정해진 규칙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네. 외워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거 처음 공부할 때 쉽게 외웠어요? 아니요. 저 이거 외우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길게 두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돼요.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는데 그러다 지칩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계속 문제로 마주하면서 또 지문 속에 등장하는 그런 불규칙 동사들의 형태를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많은 이 표에 있는 동사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쏙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분히 나와

있는 동사들을 다 공부를 하셔야 한다. 자, 그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불규칙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을 쓰면서 외우세요. am, is라고 하는 건 was로 쓰고요. 과거 분사형은 been이다. 근데 are라고 하는 건 과거형이 were이고 과거 분사형은 똑같이 been이다라는 거 계속 쓰면서 외우셔야 합니다. 동사의 변화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한번 정리해 보면 옳지 않은 것몇 번일까요? 바로 3번입니다. spread, 뭐 퍼뜨리다, 퍼지다라는 의미의 이 동사는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도 원형과 똑같이 spread입니다. 그래서 ed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올바른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Unit 2는 기본 시제라고 해서 현재, 과거, 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 시제를 표현하는 동사의 형태 및 부정문, 의문문의 어순을 정확히 파악하세요라고 하는데, 크게 영어의 시제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때 현재와 과거는 3인칭 단수에 따라서 혹은 주어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고, 또 과거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어를 연구하는 또 학자들은 동사가 직접적으로 바뀌는 현재랑 과거만 시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고, 우리는 편의상 현재, 과거, 미래가 대표적인 영어의 3개 시제이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긍정문의 동사 형태, 부정문, 의문문인데요. 긍정문 우리가 이미 다 봤던 겁니다. 그리고 상황도 현재는 현재의 상태나 습관, 반복, 진리를 나타냅니다. 현재에도 유효한 사실일 때, 과거는 과거였던 일어났던 동작이나 과거의 상태, 그리고 미래는 말 그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를 나타낼 때 쓴다. 여기까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사실 이것도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will이나 be going to 둘다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고,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 자, 부정문에서는 공통된 단어가 보입니다. 바로 not이에요. 이 not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각각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의문문은 순서가 바뀌는 게 영어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비동사가 먼저 나온다든지 혹은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는 do나 does를 활용하고 과거형을 만들 때는 비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did를 각각 써주고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will이나 비동사만 주어 앞에 쓴다. will은 will을 앞에 쓰고 be going to에서는 be만 주어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다 이미 다 봤던 거예요. 그리고 시제를 판단할 때는 문맥이나 문장의 시간 부사를 파악해야 한다. 왜 그럴까? 그냥 딱한 문장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맥이라고 하는 건그 문장에 포함된 글의 흐름을 보라고 하는 거고, 문장의 시간 부사라는 건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 대표적으로 yesterday, last week와 같이 과거를 나타내주는 부사와 같이 시점을 나타내주는 그 부사를 보고 골라주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미래 시제나 과거 시제가 쓰인 그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학교 2학년 때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는 바로 시간과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미래의 의미로 쓰일지더라도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가 돌아올 때 우리는 시작할 거다. 혹은 뭐 돌아온다면과 같이 맥락에 맞춰서 해석해 주는데, 이때 will come이라고 쓰지 않고 comes라고 현재 시제로 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하는데, 첫 번째 문장의 시제가 무엇일까? water. 물은요, 섭씨 0도에서, freeze는 얼다, 라는 뜻입니다. 엽니다. 이건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가요? 아니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현재의 유효한 사실이자 과학적인 진리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현재 시제로 써야 돼요. water 다음에 freeze를 그냥 쓸 건데, 주어가 셀수 없는 명사일 땐 단수 동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freeze 뒤에 s를 붙여서 phrases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2번은 딱 보자마자 yesterday가 보여야 됩니다. 시제를 정하려고 봤는데 어제라고 하는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가 쓰였어요. 그러면 과거 시제를 써야겠죠. 그들은 어제 테니스를 쳤습니다. play 다음에 ed를 붙여서 played라고 과거로 쓰면 되겠죠. 그다음 4번을 보면 it's fine tomorrow.
왜 빈칸이 여기서 길게 나와 있을까? 감을 잡으셨습니까?

쳐야 돼요. Tomorrow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와 있어요. 내일은요, 아, 이거 날씨가 fine,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그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을 써볼 거예요. will 써도 되고요. be going to를 써도 됩니다. 저는 will을 써보면 will 다음에 비동사 그대로 쓰죠. 혹은 be going to 쓰고 싶으면 it is going to be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will을 쓰거나 is going to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be를 써주면 되는데 왜 그렇다? tomorrow라고 하는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다음 B로 가볼게요. 밑줄 친 동사를 시제에 맞게 알맞은 형태로 고쳐 쓰라고 합니다. 우리 태양계는요, Solar System은 태양계입니다. Had eight planets. 8개 행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제는 현재에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과거에 어떤 그랬던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태양계라고 하는 건 8개 행성을 가지고 있고, 행성이 8개라고 하는 건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 이 현재 시점에도 유효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과거시 대신에 무엇을 써야 된다? 현재시를 써야 합니다. Our solar system 다음에 단수동사 has를 써볼게요. 그 다음 4번. 나는 will say hello. 안녕이라고 말을 할 거야.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인사를 할 거야. 너를 위해서. 뭐할 때? When I will meet him, 그를 만날 때, 혹은 그를 만나면이라고 하면 돼요. 자, 이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요, 미래의 의미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시로 쓰지 않고 현재시로 써야 한다. 그래서 will meet 대신에 그냥 meet이라고 하면 돼요. meet. 5번. 그는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의 아이들과 지난 주말 밑줄 치고 별표. 지난 주말이니까 과거잖아요. 그러면 makes라고 하는 현재형이 아니라 made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써주면 된다. 자, 그다음 워크북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시제를 생각해야 돼요. 1번은 달은 지구 주위를 돕니다. go around라고 하는 표현이 주위를 도는 건데, 이건 현재도 유효한 사실이겠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쭉 유효한 사실일 겁니다. 현재 시제로 써야겠죠? go를 쓸 건데. The moon, 유일무이한 대상 딱 하나잖아요. 단수 동사 써서 goes라고 쓰면 됩니다. 한국은요, 일곱 번째를 rank라고 하는 건그 순위에 들다, 순위를 기록하다, 이런 말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요, 그러면 2018년이라고 하는 이 동계올림픽은 과거 시점이니까. ranked라고, 과거 시제로 써줘야 되죠. 그 다음, it,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자, 이 문장 별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강의에서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또 주요 표현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Crying은 우는 거죠.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우는 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울어봐야 소용없다라고 해서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이 되는 속담 같은 말이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쓰고요. It is no use 하고 ing 이렇게 써주면 동사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5번 사람들은요, the universe in the future 밑줄 치고 별표 왜 그렇다? 미래의 일이니까 아마도 미래시를 써야 될것 같죠. 사람들은 우주를 여행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will을 쓰거나 be going to를 활용해서 are going to travel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유닛 3으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진행과 과거 진행이에요. 공통된 말은 바로 진행이다. 진행이라고 하는 건 뭐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현재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어떤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진행인 거고, 하고 있었다, 하는 중이었다라고 하면 과거 진행인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건 바로 이 형태예요.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 ing 형태가 온다. 자,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이는 건 동명사의 형태 그리고 현재 분사의 형태 동일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분명히 동사의 ing를 만드는 법을 공부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일 때는 비동사의 현재형 써주고 동사의 ing를 붙인 것, 과거 진행은 과거형을 써주고 동사의 ing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포인트 하나만 짚고 가면 I'm leaving for 제주도 tomorrow.

Avril, 나는 내일 제주도로 떠날 거야, 출발할 거야, 에서. 현재 진행이 가까운 미래에 예정된 일을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많이 쓰고요. 그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omorrow와 같이 가까운 미래 시점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대화나 글 속에서 그 맥락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자, 주의만 하나 보고 갈게요. 소유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이런 동사들은요, 이런 의미, 소유를 했다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쓰일 때 진행형으로 쓸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행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죠. 일어났다가 안 일어났다가 주어 마음대로 시작을 했다가 중단할 수 있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의미의 동사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want라고 하는 동사를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했다가 원하지 않았다가 다시 원했다가 원하지 않았다가 내 감정이 그렇게 마음대로 될까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대로 시작을 하고 중단하기가 어려운 동사들은 소유나 상태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ing 형태로 진행 의미로 안 쓴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have가 먹다와 같이 그런 상태나 소유의 의미가 아닐 때쓸수 있어요. 나머지 동사들도 만약에 소유나 상태의 의미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진행형으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아빠는요, 지금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하고 있어요의 의미로 is reading, 자연스럽게 현재 진행 고르고, 그는요, for Busan tomorrow, 내일 부산으로 떠날 겁니다. 떠날 예정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 현재 진행 써준다. 그녀는요, on the phone an hour ago. 자, 이 부분 밑줄 쳐야죠. 한 시간 전은 과거잖아요. 한 시간 전에 talk on the phone이라는 건 전화기에 대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화하다는 뜻입니다.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진행을 골라준다. 항상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동사를 활용하여 진행 시제의 문장을 완성을 하래요. Kevin은 a walk now. Take a walk는 산책하다는 뜻이고, now라고 하는 현재 시점이 있으니, Kevin is walking인데, 여기는 take a walk를 활용해야 되니까, taking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비동사 형태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동사의 ing 형태도 혹시나 틀렸다면 다시 확인을 한다. 내 이모와 사촌들은요, tomorrow, 내일 올 겁니다. 가까운 미래일을 얘기하는 거죠. 주어가 복수이니까 are coming. 그 다음, and은요, the house when the neighbor visited. 이웃이 방문했을 때 집을 진행시를 써야 되는데 과거 시점이니까 청소하는 중이었어요. 비동사의 과거형 was 그리고 cleaning을 써주면 됩니다. 할 만하죠? 자, 그러면 내신기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어법상 옳은 문장을 골라야 됩니다. 자, 이 문제 별표예요. 왜 그러냐면 상태나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를 진행형으로 써놓고 올바른 걸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1번만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왠지 자연스러운 것 같죠? 아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자, 뭐라 그랬죠? 상태나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마음대로 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그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하는 것도 갑자기 내일은 몰랐다가 그 다음날 다시 알게 됐다가 이런 거 아니죠. 자, 그렇게 지워나가다 보면 지워집니다. 그런데 왜 have는 안 지워져요? have 이거 가지고 있다나 소유 의미 아닌가요? 아닌 거죠. and 나는요 혼자서 그때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먹다 식사를 하다라는 건 상태나 소유의 의미가 아니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건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진행형을 처음 배울 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중학교 한 3학년쯤 되고 여러분들 나이인 거죠. 혹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문제로 출제가 되는 포인트이니까 꼭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워크 문제 풀어볼게요. 진행시제 문장을 완성할 거예요. 그럼 바로 가보죠. 그녀가 drove to work. drive to work는 차를 타고 운전해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근할 때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점이니까 was listening. 그 아이들은요, 지금 공원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 are playing. What time? 물어보는 거죠.
몇 시?

시에 그녀가 this Tuesday 이번 화요일에 도착을 할까? 가까운 미래일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때도 현재 진행형을 써서 is she arriving? 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비동사가 의문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다음 우리는요, for the bus when it started raining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과거 시점이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were waiting, was 말고 were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was라고 썼다면 주어 다시 잡고 were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유닛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완료를 볼 건데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과거랑 항상 비교를 해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에 끝난 일을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현재 완료는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거보다는 현재의 어떤 사실이나 일을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의 이런 형태나 예문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고요. 현재 완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어 다음에 have. 주어가 3인칭 단수이거나 셀수 없는 명사라면 has를 쓰고 과거분사를 쓴다. 부정을 할 때는 have나 has 뒤에 not을 써주고 의문문으로 물어볼 때는 have나 has가 문장의 앞으로 나간다. 그 다음에 주어 과거분사 형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그는 작년에 여기 살았습니다라는 건 작년에 살았던 거고 올해도 살고 있는 건지 뭐 어디 사는 건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과거 시점에 작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살고 있었다. 끝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5년 동안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 과거 그 5년 전부터 쭉 살아오고 있구나, 지금도 거주 중이구나라고 하는 현재 사실까지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for 또는 since가 있으며 계속 해왔다라는 의미로 현재 완료형을 써야 돼요라고 하는 건데 이 둘의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for는 동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뒤에는 기간에 해당하는 말이 온다. 앞에 봤던 것처럼 for 5 years, 5년이라는 기간이 왔죠. 그런데 since는 의미 자체가 이후로라는 의미라서 그 시작 지점, 시점을 얘기합니다. 과거 문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시점을 문장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는 여기 작년부터 살아왔습니다. 그는 여기에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살고 있습니다. 살아왔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for와 since의 의미에 따라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도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등장을 했죠. for는 그 뒤에 기간이 온다. since는 그 뒤에 과거 시점이나 과거 문장이 온다. 너는 서울에서 살고 있지, 살아왔지. 10달 동안이니까, 동안이라고 하는 말. 뒤에 기간 나왔으니까 자신 있게 for. 데이비드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던 겁니다. 은행을 위해서 일했다는 건 그냥 은행에서 근무를 해왔다라는 거죠. It was established. Established 하면은 건설되다, 지어지다, 설립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과거 지금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지어진 이래로 이후로 설립된 이후로 와 같이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since입니다. It has snowed.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Last Thursday, 지난 목요일부터 이래로 이후로 시점 나왔으니까 자신 있게 since. 자, 그다음 과거 시제나 현재 완료로 쓰라고 하는데 과거 시제로 쓸 때는 명확하게 딱 과거 시점이 나와 있는 경우예요. 네, since 다음에 2013년이 나왔으니까 2013년 이후로 밴쿠버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쓰고요. 자, 여기는 2013년에 라고 하는 과거 시점 바로 나왔으니까 그냥 과거 시제. 여기 5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쭉 저가 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has been으로 현재 완료를 쓰는 겁니다. 자, 내신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다른 하나는 August half a year I moved here. 1번과 3번은 과거 시점, 과거 문장인데 2번은 기간을 나타내 주니까 여기만 for가 되겠네요. 나머진 since. 여기도 since입니다. 그렇다라는 거 정답 2번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 워크 문제 풀고 마지막 유닛으로 갈게요. 똑같이 과거 시제 또는 현재 완료 시제를 완성하면 된다. 지난 밤이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써. 과거 시제에 since가 나와 있어요. 여름방학이 시작한 이후

0: 봐왔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have seen. 10년이 그녀가 그녀의 나라를 떠난 이후로 지났습니다. have passed. 이죠. since 나왔으니까. Tom과 Jerry는요, each other for a very long time. 매우 오랜 시간 동안이라고 나왔으니까 have none이라고 하는 현재 완료를 쓰면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유닛 5입니다. 완료, 경험,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이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게 이러한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고, 주로 쓰이는 말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료는 그 시점을 막 혹은 벌써 이런 의미와 주로 쓰인다. 그리고 여기 경험은 뭐 전에 뭐 자주 한 번, 두 번과 같은 이런 말들과 쓰인다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또 결과는 계산 결과 지금 뭐 현재 뭐 합니다라는 거고요. 이 주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have gone to, have been to는 그 의미가 각각 그냥 결과를 나타내거나 경험을 나타낸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현재 완료의 쓰임을 골라야 되는데 해석하면 됩니다. 나는 부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경험이라고 써야겠죠. 당신은, 너는 이미 너의 숙제를 끝낸 거니까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완료를 써야 돼요. 결과는 그래서 지금 뭐 하다의 느낌이고 무언가를 끝냈다라고 할 때는 더 정확하게 완료를 골라준다. 나는 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없다. 뭐 찾아야 한다. 라는 결과를 중심으로 얘기해 주는 거다. 다음, B입니다. 빈칸을 채워볼 거예요. 그는 방금 집에 돌아왔습니다. He has come을 쓸 건데, 방금이라고 하는 부사까지 살려서 just come. 그 다음, 이 선생님은 물리를 가르치신 적이 있다. Miss Lee has taught physics before. 이렇게. 전에라고 하는 말까지 살려주고, All of them, 그들 모두 떠났습니다. Has left. 여기 have로 쓸게요. 더 정확하게 all of them have left the city. 이렇게 have 다음에 현재 완료, 과거 분사로 써주면 현재 완료가 정확하게 쓰인다. 자, C입니다. 다르게 배열해 볼 건데요. 그는 세번 만난 적 있습니다. 소유인들을요. 그러면 he has met 써줘야겠죠. 그리고 소유인 three times라고 쓰면 끝. 그 다음. 너는 맞췄니?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Have you finished? 인데 already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already finished. have와 이 과거분사 사이에 already가 주로 쓰인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자,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다른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경험인데 4번만 막그 프로젝트를 완료했다라고 하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 나머지는 해석해보면 전부 경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현재 완료 시의 문장을 완성하면서 워크 문제 풀고 정리를 할 거예요. 나는 그 리포트를, 보고서를 아직 끝내지 않은 거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는 부정해 준 거죠. Have not 혹은 haven't done. 그다음, 서준이는요, 그의 지갑을 on the way to work, 출근하는 길에 잃어버렸습니다. has lost. 그 다음, have you? 물어보는 거죠. the song before. 이전에, 전에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어. ever는 한 번이라도 라는 의미를 강조해줘요. 그래서 have you ever heard? 라고 쓰면 되고요. 마지막,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은 Miami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라고 해서 has gone. 이라고 쓰면 가버리고 없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Miami에 아마도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또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시간 개념을 언어로 표현한 이 시제, 다시 한번 기본적인 형태와 의미 정리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유닛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1: Okay.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0: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1: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이머 공기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깊이 있게 읽는 방법 연구했었죠. 이야기를 읽을 때는 공기템, 갈등, 흐름에 주의해서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설명하는 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설명하는 글을 어떻게 하면 깊이 있게 읽을까? 공기템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아이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모든 그 종류의 글을 읽을 때다 필요한 공기템입니다. 심지어 광고 글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질문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 내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별들에게 물어봐. 아, 진짜 물고 싶네. 이걸 물면 좀 이상하니까. 이걸 물어볼까?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어떻게 물어보는지, 어떻게 별들에게 물어보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 친구가 책을 펼쳤습니다. 우리의 그릇 옹기라는 제목의 책을 펼쳤어요. 그러면 이제 글이 여기 딱 나오겠죠. 이럴 때 우리 하윤이가 어떻게 물어보나 봐요. 그림에 나온 옹기에는 무엇을 담았을까? 자, 여기 그림 있죠. 여기 딱 보니까 뭔가를 담을 수 있어요. 그쵸? 자, 어디에 나온? 그림에 나온 옹기에는 무엇을 담았을까? 자, 그리고 여기 제목이 있죠? 글의 제목이 우리의 그릇 옹기인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 자, 뭘 보고? 제목을 보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질문하고 있는 거야. 그치? 첫 번째 질문. 그림에 나온 이 옹기에 뭘 담을까? 두 번째 질문. 제목이 이런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걸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박물관에서 내가 옹기를 본 적이 있어. 자, 본 적이 있어. 이 글의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내가 보았던 그 옹기 맞나? 그 옹기의 특성이 뭐지? 성격이 뭐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이겁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이 별이 이거예요. 그림에게 물어봐. 제목에게 물어봐. 그럼 이건 본 적은 뭘까? 바로 경험이죠. 경험. 경험. 경험에게 물어봐. 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설명하는 글을 읽기 전에 그림, 제목,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경험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하나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경험은 뭘까? 자, 여기 지금 본적이라고 했죠. 경험이라는 건 우리 신체를 잘 보면 금세 알수 있어요. 내가 보았던 것, 내가 들었던 것, 내가 냄새 맡아본 것, 그리고 내가 먹어본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경험이죠. 내가 두 발로 걸어갔던 것, 그 곳, 그 장소, 이런 것들. 자, 내가 경험했던 것, 그림 보면서, 제목 보면서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 공기템을 다 얻어간 거예요. 알았죠? 자, 일단 요가 부분에 있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잘 넣어 보시고, 이제 글로 넘어갑니다. 옹기는 흙으로 만든 우리나라 고유의 그릇입니다. 옹기가 뭐야? 그렇다면 옹기는 무엇으로 만든다? 일단 흙으로 만들어. 그렇죠? 석유가 필요 없어. 철이 필요 없어. 그냥 자연에서 그대로 보이는 그 흙을 가지고 만든다.

이러면 설명하는 글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관, 아, 사전을 찾아볼까? 우리 사전 찾는 거 배웠잖아요. 그쵸? 자, 보호관, 아, 찾아보니까 간직이라는 말하고도 비슷하게 쓰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답을 알고 싶다면 질문을 해라. 이런 거. 네. 진짜 유명한 건데. 자, 보관하는데, 간직하는데 온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온기가 음식을 그럼 보관하는데 이 좋은 까닭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 온기가 음식을 보관하기 좋은 이유가 뭐야? 어떤 특징이 있길래 온기가 음식을 보관하는데 아주 좋다는 거야? 라는 걸 이제 알아볼 겁니다. 자,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의 공기템 질문. 뭐든지 읽어가면서 자꾸 그러면 이건 어떤 거지? 막 이렇게 질문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공부 끝 되는 거예요. 먼저 온기는 숨을 쉬는 그릇입니다. 온기가 숨을 쉰다고? 온기가 이렇게 숨을 쉰다고? 자,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온기를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구멍들이 보인대요. 돋보기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온기는 흙으로 만드는데, 아까 흙으로 만든다고 했죠? 흙에 있는 모래알갱이들이 작은 숨구멍을 만들어줘요. 이 공기가 잘 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모래알갱이들이 있어. 이렇게. 모래알갱이.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모래알갱이들이 막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잘 보면 구멍이 있어. 서로. 그치? 이런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슉슉 지나다닌다. 드나든다. 이 말이에요. 자, 원래 여기 사이에는 수분이 있었대. 수분이 있었는데 온기를 가마에다 놓고 아주 센 불로, 그러니까 한 1000도 넘는 불로 막 구워내잖아. 이럴 때 물기가, 수분이 싹 또 마른답니다. 이러면서 또 구멍이 생기는 거죠. 모래 알갱이 사이사이에. 이 작은 숨구멍을 만들어서 공기가 잘 통하게 해줘요. 자, 보세요. 공기가 왔다 갔다 통하게 해요. 마치 뭐처럼? 숨 쉬는 것처럼. 그래서 온기는 숨을 쉬는 그릇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온기에 음식을 보관하면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고 씨앗을 넣어두어도 다음 해까지 씨앗이 썩지 않는답니다. 자, 음식을 보관하기에 좋은 까닭 첫 번째 뭐라고요? 숨을 쉬는 그릇이기 때문에. 가에서 글 가겠죠. 하윤이가 글의 내용을 짐작하기 위해 떠올리거나 살펴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아까 가. 기억납니까? 그림이 이런데, 제목이 이런데, 아, 내가 이거 박물관에서 본 적 있는데, 막 이랬잖아요? 자, 뭐예요? 그림. 1번. 또 뭐가 있나? 제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경험. 자신의 경험. 요것들을 떠올리면서, 이 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하고 이제 짐작해 보는 것이다. 라고 했죠. 온기가 무엇인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 이건 글에서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상상으로 쓰시면 안 돼요. 자, 무엇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요거 리을 기억, 혹시 모르는 친구 없죠? 이제 4학년이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그릇이다. 네. 우리나라 고유의 그릇을 우리는 온기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온기의 음식을 보관하면 쉽게 상하지 않는 까닭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글에서 볼 건데,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작은 숨구멍으로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었었죠. 자, 그래서 기호로 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은 숨구멍, 예, 모래알갱이 사이사이에 쏙쏙쏙 들어있는 그 작은 숨구멍으로 공기가 드나든다. 공기가 잘 통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럼 네, 42번입니다. 다음은 이 글을 읽고 떠올린 질문입니다. 오늘의 공기템 질문. 여러분도 항상 읽으면서 괜히 물어보는 거야. 별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그냥 막 물어봐요. 그게 훈련이에요. 글 읽는 훈련. 질문을 만든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보관하다가 뭐지? 온기의 음식을 보관한다? 거기다 담아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간직한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어내는 거죠. 자,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외국에서는 어디에 보관했을까? 음식을, 뭐 이런 거. 더 궁금한 것. 자, 그래서, 요거. 사실, 예, 요 괄호에 있는 것은 없어도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야. 더 궁금한 것.

관점을 물어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이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무조건 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또 허리가 볼록한 옹개 모양도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 우리 앞에 거 무엇이었어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옹기가 음식을 보관하는데 좋을까? 이게 질문이었고 첫 번째는 숨구멍이 있다는 거죠. 숨쉬는 그릇이라는 것. 자, 두 번째 뭐예요? 불룩한 옹기의 모양이 바로 음식을 보관하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불룩 이렇게 생겼죠.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이런 모양 때문에 자, 장독대에 여러 개의 옹기들을 모아두면 옹기들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데 옹기의 모양이 도움을 준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여러분은 질문을 했어야 해. 모양이 어떻길래? 이렇게. 그 모양이 어떻길래 왜 이게 좋은 건데? 이렇게. 이게 바로 질문이죠. 자, 여기 아무리 많이 넣어놔도 이렇게 공간이 필요한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보이죠? 여기도 공간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 이 옹기들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으로 바람이 또 잘 통한대. 자, 옹기들이 하루 종일 오밀조밀 모여서 하루 종일 햇볕을 받아도 옹기의 위에서 아래까지 비슷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대요. 만약에 옹기들이 날씬하단 말이야. 이렇게. 똑같이 볼록한 데 없이 이렇게 날씬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햇님이 햇빛이 쨍쨍쨍쨍 할 때 여기만 따뜻해지고 여기는 안 따뜻해지겠지.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하루 종일 햇볕을 받을 때 위아래가 모두 비슷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대요. 유지라는 건 뭐예요? 아, 나 지금 다이어트하고요.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때 유지잖아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비슷한 온도로 서로 변함이 없이 유지할 수 있다. 즉, 변함이 없다. 그래서 된장, 간장, 김치 따위의 발효식 음식을 옹기에 보관하면 음식이 알맞게 익어서 좋은 맛을 냅니다. 이 그 음식의 어떤 성분의 변화가 있다는 게 바로 발효지요. 변화. 근데 이게 사람에게 이익이 돼. 그럼 이게 발효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화가 됐는데 사람한테 절대 좋지 않아. 냄새. 그건 뭐야? 이건 썩었다고 하죠. 부패되었다고. 예. 똑같은 건데 사람에게 이익이 되면 우리는 발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옹기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옹기소. 장소할 때 그 소예요. 옹기를 만드는 기술자를 뭐라고 한다? 옹기장, 장인. 네, 그때 그 장자예요. 그리고 장소할 때 그 소자고. 그러니까 만드는 곳이니까 소자 붙이고 기술자니까 장자 붙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옹기를 많이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옹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옹기장, 장인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만드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옹기의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옹기장을 무형유산으로 지정을 했답니다. 지정이 뭐예요? 뭐랄까요? 딱 그 자격을 줬다는 얘기예요. 당신을 무형유산으로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주었다. 라는 뜻이 바로 지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형유산이 뭐예요? 형태가 없는 유산이라는 거예요. 기술이잖아. 기술. 기술을. 이거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옮길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유형이 아니라 무형이란 말을 써주는 거고요. 글 3에서 옹기에 무엇이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을까요? 모양이 되겠고요. 낱말의 뜻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낱말을 찾아 쓰시오. 보관하다, 지정하다, 유지하다. 어떤 것에 자격을 주다. 뭐예요? 지정하다. 당신을 우리 반의 회장으로 지정하겠어. 자, 다 어떤 상태나 상황을 변함이 없게 하다.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다. 유지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뜻에 해당하는 낱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옹기를 만드는 곳, 자, 장소할 때 소자 쓰고 기술자, 장인할 때 그 장자, 옹기, 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휘력을 넓혀갈 필요가 있어요. 이 글을 읽고 자신이 떠올린 질문과 그 질문을 만든 방법을 써내라. 이런 것들, 좋은 그 서술형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어떤 질문을 떠올렸습니까? 오, 옹기장이 얼마 없다고요? 몇 명이신데요? 뭐 이런 거. 몇 명이 될까? 이게 뭐예요? 바로 네, 더 궁금한 점. 네, 요거보다는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더 궁금한 점을 질문했어요. 자, 이렇게 쉽죠? 네. 자, 이번엔 다른 설명하는 글을 볼게요. 씨앗을 부탁해. 자, 제목 여기 있습니다. 차례 여기 있습니다. 제목은 씨앗을 부탁해. 그럼 질문을 계속 하라고 했죠? 별들에게 물어봐. 아, 씨앗을 부탁한다고? 왜 씨앗을 부탁하지? 난 씨앗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무슨 뜻일까? 뭐 이런 거.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 베다 뭐예요? 이게 베개처럼 벤다. 그래서 베개를 어떻게 써요? 베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베개예요. 이렇게 벤다고. 자, 금보다 비싼 씨앗값. 진짜? 바나나가 사라져요. 바나나 씨앗이 없다면서.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막 차례와 제목을 보고 뭘 만들어라? 별들에게 물어보세요. 자, 박사님 이름 나옵니다. 안완식. 예,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안완식 박사는 씨앗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해 온 분인데요. 보리와 밀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토종 씨앗의 그 중요성을 깨달은 분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모아온 씨앗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활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우리나라 고유의 그 밀과 콩 씨앗들을 외국 사람들이 가져가서 귀중한 연구 자료로 쓰이고 있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씨앗 함부로 외국으로 못 가져갑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도 씨앗 들고 오면 뺏깁니다. 씨앗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씨앗을 많이 갖고 오잖아요. 저 문익점의 목화씨를 생각해봐요. 그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자원이에요. 자원. 안완식 박사는 지금껏 해온 공부와 연구를 통해 토종 씨앗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 토종 씨앗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시작해 보기로 결심했고, 전국 곳곳에 토종 씨앗들을 하나 둘씩 모아 드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바로 그분이 한 일이 되겠죠. 모은 토종 씨앗들이 약 7천여 점 정도였는데, 나중엔 2만여 점까지 늘어났답니다. 글을 읽기 전 가의 제목과 차례를 보고 글의 내용을 짐작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더 궁금한 거, 좋잖아요? 그리고, 그냥 머릿속에 딱 스치는 거, 그냥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자, 질문. 씨앗을 부탁해. 여기서 벌써 딱 막히죠? 왜 부탁하는 거야? 왜? 막 이렇게. 그냥 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씨앗을 부탁해라는 뜻이 뭔지 알고 싶어요. 뭐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그쵸? 의미가 뭘까? 아마 씨앗이 소중하니까 잘 보관해달라? 잘 지켜달라 뜻이 아닐까요? 하고 스스로 그냥 답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해진 질문이나 답이 없어요. 우리나라 농부들에게 씨앗을 잘 갖고 와달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차례도 마찬가지예요. 씨앗이 왜 금보다 비싸다고 했을까? 뭐 이렇게 그냥 여기다 쓰면 되죠.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사니까, 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냥 답을 여러분이 내면 되는 거예요. 자, 보리와 밀을 연구하던 안완식 박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토종 씨앗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48에서 답한 내용을 깨달은 안완식 박사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48번에서 답한 내용이 뭐였어요? 이거였죠? 토종 씨앗의 중요성. 이거 만약에 1번, 3번, 4번, 5번 답을 생각한 친구는 49번도 맞히기 힘들어. 왜냐하면 48번에서 답한 내용을 깨달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토종 씨앗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전국 곳곳에 토종 씨앗들을 다 모아드리기 시작했어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해야겠죠? 자, 모아드려서 잘 관리를 하셨겠죠?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글에서 찾아볼까요? 본디부터 그곳에서 나는 식물에서 나온 씨 또는 씨앗. 이게 바로 토종입니다. 토종이란 뜻이 있어요. 자, 토, 흙토자예요. 그러니까 그곳, 그곳에서 나는 예요. 자, 그곳에서 나는 식물에서 나는 씨 또는 씨앗. 이 종자가 바로 씨라는 뜻이 있어요. 씨. 그래서 본디. 그곳에서 나온 씨앗, 이런 뜻이에요. 본디, 그곳에서 나온

씨앗. 이게 바로 토종입니다. 그런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씨앗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부서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유전자원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훗날 세계 최대 규모의 농업 유전 자원 센터, 예, 농업 유전 자원 센터가 세워지게 된 예, 계기 시작이 되었다. 그는 시간이 흐른 후에도 토종 씨앗을 찾아 되살리는 일을 계속했고요. 전국의 논밭을 직접 돌아다니며 토종 씨앗을 찾고 모으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힘을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냥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이렇게 전국을 누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셀수 없이 많은 종류의 토종 식물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토종 식물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아까 그 토종이라고 했죠? 토종 씨앗. 토종 씨앗. 예, 여기 토종 씨앗이란 말 나오죠? 이것과 조금 반대된다고 할까? 예, 이 토종 씨앗을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조금 다르게 만든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량 씨앗이라고 해요. 좀 좋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자, 이게 토종 씨앗이 정말 그 본디 갖고 있는 그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씨앗 하나 딱 심으면 무가 다섯 개 달리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만약에 토종 씨앗이 씨를 하나 심었더니 예를 들어 무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뭔가 거기다가 연구를 해서 막 조작을 했더니 그 씨앗 하나를 심으면 무가 5개가 나와. 그럼 사람들이 뭘 갖고 싶어 할까? 이걸 갖고 싶어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하나의 그냥 예예요. 이런 식으로 토종 씨앗 식물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대부분 사라져 버리다 보니 농가에서 재배하는 채소 씨앗만 하더라도 대부분 외국에 돈을 내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더라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토종 씨앗보다 외국에서 돈 들여온 그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말이죠. 안한식 박사는 터늦기 전에 어떻게든 열심히 씨앗을 찾고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씨앗이 사라진다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면서 무엇을 쌓았을까요? 그 씨앗 속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심고 지혜를 심고 이렇게 쌓아서 그런 씨앗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사라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씨앗이 없어진다는 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지혜가 사라지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가장 먼저 일어난 일부터 차례대로 기여를 한번 써볼까요? 농업 유전 자원센터가 세워졌다. 안한식 박사가 토종 씨앗들을 모았다. 우리나라의 씨앗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부서인 유전 자원과가 생겼다. 일단 나지요. 모으다 보니까 전문 부서가 생기고요. 그것이 나중에 자원센터로 발전했다. 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죠? 토종 씨앗을 찾고 모으는 일을 하던 안한식 박사가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나라 토종 식물들이 거의 다 멸종했다? 이거 맞을까요? 아니죠. 멸종까지는 아니고 많은 종류의 토종 식물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안완식 박사는 씨앗이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믿었는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씨앗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씨앗 속에 쌓아온 우리 민족의 무엇일까요? 역사, 그리고 지혜가 모두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토종 씨앗을 열심히 모으는 거였어요. 역사와 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이글 뒤에 이어질 내용을 짐작하며 읽기에 알맞은 질문에 동그라미 표해볼게요. 안완식 박사는 토종 씨앗을 몇점 모았을까? 씨앗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부서는 뭘까? 토종 씨앗을 찾아 되살리기 위해 안완식 박사는 추가로 더 어떤 일을 했을까? 이 추가가 아주 강력한 힌트죠. 더 어떤 일을 했을까? 바로 이거죠. 뒤에 이어질 내용이니까. 1, 2번은 이미 나온 내용이니까. 씨앗을 찾아 모으기만 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물과 다름이 없죠, 씨앗이.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심고 거두기를 거듭하지 않으면 결국엔 죽거나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안한식 박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그냥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거죠.

0: 더 많은 사람과 씨앗을 나누고 그것을 심고 다시 거두어서 그 열매 속에 씨앗이 있잖아요. 그 씨앗을 다시 받는 것이 바로 씨앗을 되살리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토종 씨앗과 전통 농업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임도 만들었대요. 자, 이 박사님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목적은 뭐다? 토종 씨앗을 지키고 더불어 전통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 모임에서는 토종 씨앗을 보존하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떤 일을 해줘요? 씨앗을 심고 기르고 다시 씨앗을 또 받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독자분들도 여기에 참여해 보세요. 라고 마지막을 지금 끝맺고 있는 거예요. 자, 토종 씨앗과 전통 농업을 지키시는 분이 이 박사님입니다. 이 모임 이름은 난 알지만, 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토종 씨앗을 가장 건강하게 되살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냉동실에 보관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다라고 했죠? 자, 다. 많은 사람과 함께 씨앗을 일단 나누고, 자, 너도 심어, 너도 심어, 너도 심어. 그런 다음에 심어야 돼. 땅에다 심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거두어서, 열매 안에 씨앗이 더 많아졌네? 그렇잖아요. 씨앗 하나 심으면 열매 속에 씨앗이 더 많이 있잖아요. 자, 이 방법으로 건강하게 되살린다라고 했습니다. 안완식 박사는 어떤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가서 글을 한번 쭉 훑어보셔야 돼요. 자, 그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완식 박사는 토종 씨앗과 전통 농업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대요. 이거 그대로 여기다가 그냥 베껴 넣으면 되죠? 자, 토종 씨앗. 토종 씨앗. 자, 토종 씨앗. 그 다음에 전통 농업. 전통 농업. 네. 이 씨앗을 우리나라 전통적인 농업으로, 생명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그런 활동을 할수 있는 그 모임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다음 밑줄 그은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토종 씨앗을 보존하는 일. 자, 보존이 뭘까요? 보호하고 보살펴 지키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것만 봐도 대충 이게 감이 오죠. 자, 씨앗을 흙에 심고 거두기를 거듭하다. 자, 거듭하다. 계속 하는 것이죠.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풀이하다. 자,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가와 나 가운데에서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의 기호를 쓰시오. 이게 뭐예요?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즉, 답이 글에 이미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 가, 나 볼게요. 안완식 박사가 만든 모임에서 하는 일은 뭘까? 이미 아까 나왔어요. 그죠? 앞에. 요거, 더. 토종 씨앗과 전통 농업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임. 아예 딱 나왔어요. 자, 이거네. 자, 요렇게. 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요거죠? 이미 글 속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커서 토종 씨앗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거. 뭐, 이게 글 속에 이미 딱 나와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딱딱 짚어줘요. 없었죠? 자,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책을 읽을 때 글의 내용을 짐작하기 위해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뭘까요? 제목, 차례, 가격.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제목에게 물어봐, 차례에게 물어봐, 그림에게 물어봐, 경험에게 물어봐. 물어보니까 정말 좋다.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2: Thank you.
1: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우리 몸에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묵묵히 제일을 해내는 하나뿐인 장기, 바로 심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실한 동반자가 보내는 신호를 너무 자주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떠셨나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묵직한 느낌에 침대에 걸터앉아 숨을 고르시는 분, 출근길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멈춰섰을 때 유난히 크게 들리는 심장소리에 어? 왜 이러지? 괜찮은 건가? 하고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게 오르던 계단인데 요즘 부쩍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서 나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은요? 우리는 보통 이런 순간들을 어제 좀 무리해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라고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우리가 무심히 흘려보냈던 그 작은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심장질환이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내 일상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강의를 모두 들으신 후 여러분이 내 심장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심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현대인의 심장은 왜 지쳤는가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1위는 암이고요. 사실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수년째 사망원인 2위를 지키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병이지만 과연 어떤 병인지, 얼마나 오래된 병인지, 얼마나 일찍부터 시작됐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은 1초에 한 번씩 뛰거든요. 1초에 한 번씩 하루에 한 10만 번 정도 뛰면서 8,000리터 이상의 피를 우리 온 몸으로 뿜어주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합니다. 엔진에서 나온 혈액은 대동맥과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 전달되게 되고요. 이때 심장이 혈액을 밀어내면서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우리는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주 똑똑하고 유연한데요. 편안하게 휴식하고 계실 때는 말초 장기의 요구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맥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전력질주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말초 장기의 요구량이 늘어나니까 더 빨리 뛰고 더 세게 뛰게 됩니다. 갑자기 달리고 나면 숨이 차다고 두근두근 느끼시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영화에서 무서운 장면이 갑자기 나오거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심장이 두근대는 거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역시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마음이 긴장하게 되면 우리 몸의 깊은 자율신경계에서는 위험을 예상하고 몸을 준비시키게 되거든요. 태고 쪽에는 아마 우리가 과일을 따라다니다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싸우거나 도망쳐야 한다.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에너지를 빨리 보내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 명령을 받은 심장은 명령에 충실하게 반응해서 더 세고 빠르게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요. 혈압은 올라가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관은 수축하고요. 주요 근육으로 가는 혈관은 확장하고 동공을 확장시키는 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왜 그토록 위험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뇌를 포함해서 모든 장기에 생명줄을 공급하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엔진이 멈추거나 혈관이라는 도로가 막히거나 피가 잘 안 가거나 하게 되면 공급을 받지 못한 장기들은 즉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심장 기능이 나빠졌을 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심장 기능이란 심장과 혈관계 그리고 혈압이 완벽하고 안정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계를 400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기원전 1550년경 작성된 고대 이집트 의학서적인 에베르스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말로 바꿔서 읽어보면요. 만약 그대가 심장 부근에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진찰할 때 그가 팔과 가슴 그리고 심장의 한쪽 부의 통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죽음이 그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심근경색에 대한 기록입니다. 2013년에 발표된 호루스 연구는 이집트, 페루, 남아메리카, 알래스카 등 세계 각지의 미이라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각지에서 나온 미이라들 137구를 모아서 CT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3분의 1에 해당하는 47구의 미이라에서 동맥경화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동맥경화는 사실 전신의 모든 혈관에 발생하지만 특히 심장과 뇌혈관에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표현으로 쓰이곤 합니다. 사실 산업화와 현대의학이 본격화된 19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심뇌혈관 질환은 전체 사망 원인의 10%를 넘지 못했었습니다.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심뇌혈관 질환이 전 세계 사망 원인의 30%에서 60%가량을 차지하게 됐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전통적으로 전체 심장질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합쳐 부르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협심증은 만성적으로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혈류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쉬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운동을 할 때는, 요구량이 늘어날 때는 심장이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때 심장 근육의 산소 요구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심장 근육의 혈류가 부족해서 아프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고 느끼시면 쉬면 또 금방 가라앉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5분에서 10분 내에 가라앉는 게 특징이고요. 한편 심근경색은 대부분이 급성 질환입니다. 동맥경화반이 진행하다가 어떤 원인으로인가 인해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는데 특히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동맥경화반이 파열되게 되면 안에 있는 지저분한 물질들이 혈관으로 나오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는 이 상처를 막으려고 혈전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혈전이 갑자기 생기면서 오히려 혈관 내강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생기는 게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심장세포가 죽게 되고 심장에 괴사를 일으키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신속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인 증상들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은 가슴 중앙이 그렇습니다. 가슴 중앙 부분이 짓누르는 것 같다. 뭐가 올라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고 식은땀이 난다. 숨이 차다. 두근거린다.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심증은 보통 5분, 10분 내에 가라앉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심근경색은 3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게 특징이고 비상사태를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심장 근육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치료까지의 시간이 결과를 좌우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고 골든타임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증상 발생 후에 1시간 이내에 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건 쉽지 않으시고 그래도 3시간 이내에 오셨다고 하시면 저희가 병원에서 90분 이내 시술로 통해서 혈관을 개통했을 때 결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유증이 심각해집니다. 심근경색 환자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혈관을 개통하는 게 중요해서 혈전 용해제를 통해서 혈전을 녹여주거나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시술 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제가 주로 하는 시술입니다. 좁아진 혈관을 물리적으로 넓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손목 혈관이나 사타구니 혈관으로 카테터라는 가는 관을 넣어서 심장까지 올라가서 좁아진 혈관의 길을 찾아서 풍선으로 넓히고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스텐트라는 철망을 넣고 나오는 시술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심장질환은 심부전입니다. 이름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부전이라는 게 기능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펌프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펌프 기능이 떨어져서 피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심장이 지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한데요. 심부전은 우리의 의학 발전의 결과입니다. 심부전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겼던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고 더 오래 살게 되면서 심부전이 더 중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부전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축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서는 또 조금 다른 형태의 심부전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완 기능이 나빠진 경우입니다. 심부전은 중요한 질환이라서 뒤에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는 심방세동입니다. 심장의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게 부정맥이고요. 역시 이름이 좀 복잡한데 정상맥이 아니다 해서 부정맥이고요. 우리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심장 안에서 신호를 만들고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상한 회로가 생기거나 하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또는 너무 느리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걸 다 통틀어서 부정맥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특히 최근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중요해지고 있는 질환은 심방세동입니다. 주로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심방이라는 곳이 파르르 떨면서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잘 짜주지 못하게 되니까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파르르 떠는 심방 안에서 피가 피떡이 생길 수 있게 되고요. 그런 피떡이 날아가서 머리로 날아가면 뇌졸중이 생기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되면 색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치료는 항혈전제라는 약물치료입니다. 항혈전제는 피를 적절하게 물켜주는 약이고요. 그래서 심장 안에 피떡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질환은 대동맥 판막협착이고요. 판막은 우리 심장의 문 역할을 합니다. 문은 잘 열리고 잘 닫혀야 되는데 문이 잘 열려서 피가 앞으로 잘 가고요. 잘 닫혀서 뒤로 안 새게 돼야 되는데 판막이 딱딱해지는 현상을 협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은 심장 판막을 오랫동안 써서 70년, 80년, 90년 동안 썼더니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늘러붙어서 잘 안 열리는 병입니다. 문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장은 이 좁아진 틈새를 통해서 피를 내보내려고 점점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심장 근육이 지쳐서 급사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은 판막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라서 아직까지는 약물 치료로 좋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치료는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리적으로 다른 판막을 교체해주는 치료밖에 없는 상태고 그래서 수술과 시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서두에 심장질환이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심장질환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에서 추산한 전 세계 질병 부담 순위입니다. 1위가 심장질환이고요. 2위는 암인데 1위와 2위의 차이가 적지 않죠. 이렇게 심뇌혈관 질환이 중요한 질환으로 대두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는 수명 연장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처음 조사했던 1926년에 33.7세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전 조선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30세를 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동맥경화는 20년, 30년, 길게는 50년 이상에 걸쳐서 진행하는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영양상태와 공중보건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영양실조,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했고 이와 함께 만성질환이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활환경과 습관의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몸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심장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심장한테 적절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또 산업이 발전하면서 식품산업이 너무 많이 발달했죠. 칼로리 섭취가 정말 많아졌고요. 음주, 운동 부족, 비만 등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이 만연하면서 심장질환이 중요한 질환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심장질환은 꽤 관리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심장질환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주 희망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 심장질환 사망 통계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건수고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오른쪽 그림은 연령 보정 사망률입니다. 지난 3, 40년 동안 평균 연령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고령화도 많이 진행했잖아요. 이런 요소를 제거하면, 인구 구조가 30년 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사망률은 남녀 모두에서 이렇게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흡연율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 음주 패턴도 많이 바뀌는 등, 생활 습관이 많이 개선된 결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노력들은 얼마나 일찍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정년하고 나서 시간 좀 생기면 그때 천천히 시작하면 될까요?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이야기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하는 건 언제 시작해도 이르지 않습니다.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또 없습니다. 모든 연구들이 보여주는데요. 50대에 금연하신 분들, 60대에 운동 시작하신 분들도 혈관 건강을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되돌려야 할 것이 조금 적습니다. 30대라면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고요. 40대라면 아직도 충분합니다. 5, 60대라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더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심장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단 1초의 휴식 없이 여러분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 정직한 수고에 보답할 시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앞으로 남은 7번의 강의에서는 이러한 질환들과 고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위험인자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제가 땀나게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고 어려운 강의가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재밌게 영어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바로 함께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0: 패배로 바로 그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책을 미리 읽어보니까 역시 오늘도 긴장감 넘치는 호기심 가득한 뭔가 궁금한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B2의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2, The Little Door. Alice jumped to her feet. She looked around, and there was the White Rabbit. He was hurrying down a long hallway. Away like the wind, Alice ran after the rabbit. As it turned a corner, the rabbit spoke. "Oh, my ears and whiskers! How late it's getting!" it said. Alice was close behind, but when she turned the corner, the rabbit was gone. Alice found herself in a long room. There were doors all around the room, but they were all locked. Alice wondered how she was ever to get out. Then Alice came upon a little table with three legs. It was made of solid glass. There was nothing on it but a tiny golden key. Alice thought the key might belong to one of the doors.
0: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세 번째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아주 유명하죠. 혹시 우리말로 또 소설책이나 이야기책으로 만날 수 있으면 우리말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와 함께 영어로 읽어보는 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또 영어로 읽으면 재밌거든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Chapter 2, The Little Door. 제2장입니다. 작은 문. 아, 궁금하죠? 지금 앨리스가 이 직전 Chapter 1에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토끼가 이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서 아, 나 좀 늦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토끼 구멍 속으로 들어갔는데 막 앨리스가 뛰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울타리 아래에 있던 토끼 구멍으로 슉 들어갔는데 그래도 따라 들어갈 수 있었죠.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앨리스가 막 내려가면서 막 떨어지는데 그게 땅이 부꺼지면서 우물이 되어서 막 앨리스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땅에 탁 착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부터 어떤 일이 생길지 지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Alice jumped to her feet. 앨리스는 jumped, 뛰어올랐죠. To her feet, 그녀의 발로. 자, 그러면 지금 앨리스가 우물 속으로 쭉 떨어지고 이렇게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이 쌓여있는 그 더미 위에다가 착 앉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녀는, 앨리스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jump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딱 이해하면은 벌떡 일어났다가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막 뛰어올라서 막 jump 이렇게 막 높게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to her feet, 그녀의 발로 점프했다라는 것은 지금 떨어져서 착지해서 아, 이제 발로 점프했다라는 것은 벌떡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She looked around. 그녀는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And there was the white rabbit.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흰 토끼가 있었습니다. He was hurrying down a long hallway라고 되어 있죠. 그는, 즉 흰 토끼가 지금 he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He was hurrying down. 그는 빠르게 서둘러서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A long hallway. 이 긴 복도를요. 복도를 쫙 이렇게 막 그 토끼가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Away like the wind. 바람처럼 빠르게. Alice ran after the rabbit. Alice는 ran after. 뒤쫓아갔습니다. 그 토끼를 막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끼 따라 들어왔잖아요. 토끼 놓치면 안 되죠. 계속 따라갔습니다. As it turned a corner, the rabbit spoke. 그 토끼가 as it is은 바로 토끼를 가리키겠죠. 토끼가 모퉁이, 즉 코너를 돌았을 때, 돌자마자 돌았을 때 the rabbit spoke, 그 토끼가 말했습니다. Oh my ears and whiskers, how late it's getting, it said. 토끼가 말하기를 Oh my ears and whiskers. Ears는 귀고요. Whiskers는 이 토끼나 혹은 고양이에 있는 수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Oh my gosh라는 이 감탄사 아이고 이럴 수가 라는 건데 지금 토끼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거기에 또 다른 의미, 다른 단어들을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Oh my ears and whiskers. 즉 Oh my gosh. 뭐예요? 바로 아이고 이런

0: 이런 세상에라는 감탄사가 되겠죠. How late it's getting. 너무 늦어버렸잖아. 라고 도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Alice was close behind. 앨리스는 close는 바로 곁에 밀접하여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But when she turned the corner. 그러나 그녀가 뭐 했을 때? But when she turned the corner. 그녀가 이 코너 보통이로 돌았을 때 이제 방금 토끼가 있었는데 The rabbit was gone. 딱 모퉁이를 딱 돌아보니까 토끼가 없어졌습니다. 토끼가 사라졌습니다. Alice found herself in a long room. 앨리스는 그녀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즉, 앨리스는 어딘가에 도착했다. 그녀 스스로를 발견했다. 나 지금 여기 있네?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녀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에요? In a long room. 긴방 안에 있는 그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빠르게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2. The Little Door. Alice jumped to her feet. She looked around, and there was the White Rabbit. He was hurrying down a long hallway. Away like the wind, Alice ran after the rabbit. As it turned a corner, the rabbit spoke. "Oh, my ears and whiskers! How late it's getting!" it said. Alice was close behind, but when she turned the corner, the rabbit was gone. Alice found herself in a long room.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There were doors all around the room. 이 방이 있는데 방을 쫙 둘러싸고 있었어요. 뭐가요? There were doors all around the room. 방에는 온 벽에 뭐가 있었냐면 문이 쫙 있었습니다. 전부 다 문이었어요. But they were all locked. 그러나 그 문들이 전부 다 잠겨 있었어요. 뭔가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Alice wondered how she was ever to get out.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앨리스는 갑자기 wondered,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어떡하지? 라고 계속 궁금해하는 거죠. How she was ever to get out. 그녀가 어떻게 그녀가 나갈 수 있을지를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나 지금 어떻게 나가지? 문이 전부 다 잠겼잖아. 어떡해? 라고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여기에 이 문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동사와 투부정사에 있는 그 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줄여서 비투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B2의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도 학창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B2용법은 예정, 의도, 의무, 가능, 운명 막 이렇게 막 외우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이해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 학창시절에 제가 막 외웠을 때는 이해하지 않고 외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몰랐어요.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이게 뭔지 잘 모르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서야 보니까 이게 이거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걸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오늘은 이 B2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모든 것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일부분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정체, B2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He is to visit Seoul tomorrow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he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는 is to visit Seoul tomorrow. 내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제가 예정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미 파악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to visit 있죠. 방문할. 자, 그러면 누가 방문하는 거죠? 그가 방문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He가 내일 서울을 방문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to visit은 바로 to 부정사입니다. to 부정사는 뭐가 될 수 있죠? 제가 가장 아주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정사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to visit은 바로 저기 있는 he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to visit은 형용사다. 누구를 설명해주는? 지금 문장 제일 앞에 있는 he를 설명해주는. 그러면 이 he가 뭐 할 거라는 소리예요? 내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정이다는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제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또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 친구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말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장 이 to 부정사를 해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여기 있는 다른 모든 단어들을 활용해서 가장 이 문장에 잘 어울리는 해석 방법을 찾는데 그게 알고 보니 찾아보니까 다섯 개로 좁혀지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오늘 세 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He is to visit. 그러니까 그는 뭐 할 예정이다. 이 그 he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he가 뭐 할 것 같다고요? 방문할 것 같다고요. 어디를? 내일 서울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o 부정사는 바로 저기 제일 앞에 있는 he를 설명해주고 있다. he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다. 근데 he가 뭐다? 명사다. 근데 to visit은 뭐다? 아, he를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he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다. 그런데 바로 앞에 항상 be to가 있으니까 to 앞에 be 동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문법책을 찾아보면 be to 용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be to 용법이 뭔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이 to 부정사는 문장 제일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주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주어가 무엇을 할 건지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부정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기에 보니까 예정. 그렇죠. 이걸 뭐 예정이라고 꼭 외워도 되지만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일 서울을 방문할 것 같다. 방문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You are to finish this today. 너는 are to finish this today. 이것을 오늘 끝내야만 한다. 그렇죠. 너는 이것을 오늘 끝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의무, 뭔가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했죠. 그래서 너는 이것을 오늘 끝낼 예정이다 라고 해도 되긴 되지만 너의 하는 계획을 네가 안 정하고 내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가 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너는 이것을 끝내야만 한다라는 의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이것을 오늘 끝내야만 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의무를 외우기보다는 적절한 해석 방법을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오늘 책에 나온 그거죠. Alice wondered. 앨리스는 궁금했습니다. How she was to get out. 그녀가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면 나갈 수 있나 없나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 가능을 설명한다고 해서 나갈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해석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to get은 바로 여기 있는 she의 여기 있는 to get out이 되겠죠. get out이 항상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to get 혹은 to get out이 여기 있는 she를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be to 용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to 부정사가 제일 문장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요. 넘어가 볼까요? Then Alice came upon. Came upon은 우연히 만나다 혹은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Alice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A little table with three legs. 혹은 우연히 이 테이블 탁자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탁자를 발견했겠죠. Alice는 작은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는 우연히 만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With three legs. 세 개의 받침다리. 세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작은 탁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It was made of solid glass. 그것은 만들어져 있었어요. 뭘로 만들어져 있었냐면 solid, 단단한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There was nothing on it.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즉,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but, 뭐 빼고는, 무엇을 제외하고는 여기 있는 but은 그러나라기보다는 뭔가를 제외하고 뭐 빼고 아무것도 없었다. A tiny golden key. 작은, 아주 작은 금으로 된 열쇠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Alice thought. Alice는 생각했죠. The key might belong to one of the doors. Alice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 이 열쇠가 might,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belong to는 어디어디에 속하다, 어디어디에 소유이다. one of the doors. 저 문들 중에서 하나에 속한다. 즉, 저 문들 중에 하나의 소유이다. 즉, 이 열쇠가 저 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 문 중에 하나. 즉, 이걸 말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아, 앨리스는 생각했죠. 이 키가, 이 열쇠가 바로 저기 있는 저 문들 중에 하나에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맞을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은 훨씬 더 의미 파악이 쉬워진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re were doors all around the room, but they were all locked.

0: Wonder. Alice wondered how she was ever to get out. Come upon. Come upon. Then Alice came upon a little table with three legs. Solid. Solid. It was made of solid glass. Belong to. Belong to. Alice thought the key might belong to one of the door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g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있는 제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 이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휘력을 살짝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He hurt his leg while running. 아, he라는 사람이 막 뛰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다리를 다쳤다. 사람 및 동물의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다리를 진짜 말 그대로 다리를 다쳤다. 뭐 하면서 뭐 하는 중에? 뛰는 도중에. 자, 그 다음은요. The table has four legs. 우리가 탁자를 생각하면 the table이 되겠죠. 탁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죠. 사람의 다리는 아니지만, 사람의 다리는 아니지만 바로 의자나 책상 등에 그 의자나 책상을 받치고 있는 그 받침 다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사실은 leg과 유사하죠. arm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생각하면 항상 팔을 또 떠올리곤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말은 다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영어에서는 다리를 쓰지 않는 한 가지 그냥 추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One arm of my glasses is bent.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죠. 자, 근데 안경도 우리가 우리말로는 안경다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 있는 이 안경다리요. 옆에요.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arm이라고 합니다. One arm. 바로 안경다리입니다. One arm of my glasses. 나의 안경의 한쪽 다리가 is bent, 휘었다, 굽었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 알고 있는 leg도 약간 확장하면서 또 다른 단어도 한 개 추가해보았습니다. 이제 잊지 말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혜리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과학 4단원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단원 중에서도요, 첫 번째 중단원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이곳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지 우리 핵심 개념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70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개념은요, 생물의 한 살이 관찰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물의 한 살이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죠? 자, 생물의 한 살이란 생물이 태어나고 자라서 자손을 낳는 과정을 우리가 생물의 한 살이라고 합니다. 자, 이 4단원에서는요, 우리가 생물의 한 사리를 관찰하는 활동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물을 가지고 생물의 한 사리를 관찰할 수 있을지 그 조건을 먼저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한 사리 기간이 짧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한 사리 기간이 너무 길면 우리가

이 생물이 이 살아가는 이한 살의 과정을 전부 살펴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원에서 생물의 한 사리를 관찰하기 좋은, 즉, 한 사리 기간이 짧은 배추 흰나비를 관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주변에서 관찰하기 쉬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관찰하기 어려운 생물은 우리가 한 사리 관찰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두 번째로는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배추 흰나비라고 하는 생물의 한 사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정리해 볼 거예요. 자, 배추 흰나비를 먼저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배추 흰나비를 기르기 위해서는요, 사육상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육상자 어떻게 꾸며줄까요? 자, 먼저 바닥에 휴지를 깔아줍니다. 선생님! 바닥에 도대체 왜 휴지를 까는 걸까요? 자, 바닥에 물기가 젖어 있는 휴지를 놓으면은 이 물기를 머금고 있는 휴지로 인해서 습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우리 바닥에 휴지를 깔아 놓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요, 알이 붙어 있는 화분을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는 방충망을 씌워줍니다. 자, 여기서 방충망을 씌워주는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알이나 애벌레인 단계에서는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생물에 의해서 이 알이나 애벌레가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물이 이 사육상자로 들어온 옷을 막기 위해서 방충망을 씌워놓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 이 애벌레가 다 자라서 어른벌레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추 흰나비의 모습이 된 것이죠. 자, 하지만 배추 흰나비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서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리 과정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말한 이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사육상자의 방충망을 씌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주의할 점첫 번째로는요, 먹이 화분이 시들지 않도록 물을 꾸준히 잘 줘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알이나 애벌레를 옮길 때는 손으로 여러분들 직접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손에 의해서 이 알이나 애벌레가 여러분들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이나 애벌레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동이 필요하다, 어떻게 이동을 시키냐면 바로 이 알이나 애벌레가 붙은 잎을 함께 옮겨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추 흰나비의 각한 사리 단계마다의 특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배추 흰나비 알부터 알아볼까요? 자, 배추 흰나비의 알은 우리 크기가 1mm 정도입니다. 자, 1mm 정도이면 자, 1cm가 여러분들 10개로 나누었을 때그 중에 하나가 바로 1mm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가 작고, 자, 색깔은 연한 노란색이며 옥수수처럼 생긴 것이 특징이죠. 자, 그럼 이 알에서 부화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자, 알 속에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애벌레의 움직임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애벌레가 알 껍데기 밖으로 나오죠. 자, 알 껍데기 밖으로 나온 애벌레는 자, 이렇게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알 껍데기를 갉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 껍데기를 도대체 왜 갉아 먹는 것일까요? 자, 이 애벌레에게 있어서 이알 껍데기는 완전히 고농축 영양 덩어리입니다. 앞으로 이 애벌레가 살아가기 위해서 처음에 에너지를 얻는 그 에너지원이 바로 알 껍데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 애벌레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벌레는요, 긴 원통 모양으로 초록색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몸이 여러 개의 마디로 되어 있고, 몸에 털이 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애벌레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기도 하고요. 몸을 잎에 단단히 고정시키기도 하죠. 자, 애벌레는 애벌레 단계에서 허물을 네번 정도 벗으면서 점점점 그 크기가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몸의 크기가 30mm 정도. 자, 우리가 단위를 바꾸는 것 함께 공부했었죠. 30mm면 한 3cm 정도의 크기까지 큰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배추 흰나비의 번데기 단계입니다. 자, 번데기 단계는요, 양쪽 끝이 뾰족하고 가운데가 볼록한 그러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자, 번데기 단계에서는 움직임이 없고 크기도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나 알 단계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자, 알은 여러분들 색깔이 변하지 않지만 우리 번데기 단계에서는 주변의 색깔과 점점 비슷해집니다. 그 까닭은 주변의 색깔과 비슷해지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추 흰나비의 어른 벌레 단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배추 흰나비가 어른 벌레가 되었습니다. 자, 생김새를 보면 머리, 가슴, 배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자, 가슴에는 여러분들 날개 두 쌍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다리가 세 쌍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여러분들 더듬이가 있지요? 자, 더듬이와 눈이 한 쌍씩 있습니다. 자, 크기는 변하지 않고요. 자, 이 배추 흰나비의 날개 같은 경우는 젖은 날개가 마르면 여러분들 날개를 움직여서 날아다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우리 배추 흰나비의 한 사리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 단계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물의 한 사리 중에서 알을 낳는 동물의 한 사리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알을 낳는 동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닭입니다. 자, 그렇다면 닭의 한 사리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우리 알로 태어납니다. 자, 알에서 깨어나서 병아리가 태어나지요. 자, 병아리가 조금 성장하여 큰 병아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다 자란 닭이 되는 것이지요. 자, 알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껍데기에 둘러싸여져 있지요. 그리고 암수 구분이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병아리 단계는요, 솜털로 덮여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때도 역시 암수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 성별, 감별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죠. 자, 이 직업은 병아리가 암수 구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병아리의 암컷과 수컷을 구별해내는 직업이에요. 자, 이런 직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병아리는 암수 구별이 어렵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 자란 닭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깃털로 덮여 있고, 볕과 꽁지깃이 길게 자랍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큰 특징은 이때가 되면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기가 쉽다는 특징이 있지요.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닭처럼 알을 낳는 동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동물들의 한 사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연어가 있어요. 자, 연어도 역시 알에서, 새끼 연어에서 다 자란 연어가 되고요. 자, 우리 개구리. 자, 개구리는 여러분들, 노래도 있을 정도죠. 자, 알에서 태어난 개구리는 처음에 올챙이 단계였다가 마지막에 개구리가 되죠. 그리고 뱀의 경우도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새끼 뱀이었다가 나중에는 크기가 큰다 자란 뱀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동물 중에서 알을 낳는 동물 말고요,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 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새끼를 낳는 동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개가 있습니다. 정말 개 귀엽죠? 자, 개한 사리는 어떤 과정일까요? 자, 먼저 갓 태어난 강아지의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눈이 감겨져 있고 귀도 막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때는 어미젖을 먹으면서 자라는 단계인데요. 자,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큰 강아지 단계가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서요.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걷거나 달릴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다 자란 개의 상태가 됩니다. 자, 이때가 되면 짝짓기를 하여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개처럼 새끼를 낳는 동물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소와 말인데요. 소의 경우에는 갓 태어난 송아지 상태였다가 큰 송아지에서 다 자란 소가 되지요. 자, 말 역시 우리 새끼 때 부르는 용어가 다르죠? 자, 소는 송아지라고 하는 것처럼 말은 망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망아지 상태에서 큰 망아지, 그리고 다 자란 말의 상태로 한 사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 가지 동물의 한 사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알을 낳는 동물과 새끼를 낳는 동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둘의 공통점은 다 자라면 짝짓기를 하여서 자손을 낳는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하지만 차이점이 있지요. 자, 알을 낳는 동물은 알을 낳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새끼와
어미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배추잇나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배추잇나비 역시 알을 낳는 동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알 상태에서 애벌레가 되었죠. 자, 애벌레와 어른벌레가 되었을 때 모습 전혀 다른 모습이죠. 자, 이것처럼 새끼와 어미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끼를 낳는 동물의 경우에는 새끼를 낳고 새끼와 어미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선생님과 단원평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여러분들 17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3쪽에 1번 문제부터 시작할까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는 문제인데요. 자, 생물이 태어나서 자라고 자손을 남기며 살아가는 과정. 자, 우리는 이 과정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생물의 한살이 과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정답, 생물의 한살이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인데요. 한살이를 관찰하기에 알맞지 않은 생물은 어느 것입니까? 하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살이 관찰 조건 두 가지를 떠올려 보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조건. 한 사리를 관찰하는 기간이 너무 길면은 안 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생물의 한 사리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 생물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생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 중에 한 사리 과정이 길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생물이 한 마리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3번이죠. 자, 호랑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 사리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4년, 5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4년, 5년 동안 우리가 한 사리 관찰하기는 어려움이 크겠죠. 또한 호랑이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본다기보다는 동물원에 가야 볼수 있기 때문에 관찰하기도 어렵고요. 자, 그래서 우리 2번 문제, 생물의 한 사리 조건에 관련된 문제 해결해 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배추잇나비 한 사리 관찰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배추잇나비의 한 사리를 보면서 그냥 한 사리를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계획서와 그리고 결과에 꼼꼼히 적어서 넣겠죠. 자, 그런데 우리 계획서는 말 그대로 관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선택지 중에 1번을 보도록 할까요? 관찰한 결과입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찰을 다 끝낸 뒤에 우리가 적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는 결과를 적기가 어렵겠죠. 자, 따라서 우리 3번 문제,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배추흰나비를 기를 때 필요한 것과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선택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육상자로 이용할 그릇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 배추흰나비의 사육을 위해서 필요한 그 그릇, 당연히 여러분들 필요하겠죠? 따라서 1번 선택지는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배추나 케일 등을 심은 화분이 필요하다. 자, 이 선택지 중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배추와 케일이죠. 자, 배추 흰나비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배추, 그리고 케일, 자, 이런 십자화과라고 하는데 이런 십자화과 식물들을 주로 먹고 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 배추 흰나비가 먹을 수 있는 먹이 당연히 넣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2번 역시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3번 볼까요? 먹이 화분이 시들지 않도록 물을 꾸준히 줘야 되겠죠? 역시 3번 맞습니다. 자, 4번 보면 알이나 애벌레를 옮길 때는 손으로 직접 옮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손으로 직접 옮기면 알이나 애벌레가 여러분들 손상되고 피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이나 애벌레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어야 됐죠? 그렇죠. 역시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잘 알고 있네요. 자, 알이나 애벌레를 옮길 때는 알이나 애벌레가 붙어 있는 그 입재 옮겨야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알맞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몇 번임을 찾을 수 있었나요?

나요? 그렇죠. 4번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5번에서 우리 방충망 필요하다는 것 아까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자, 외부로부터의 다른 곤충으로부터 이 피해를 막기 위해 방충망은 꼭 씌워놔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잇나비 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배추 흰나비의 알이지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주름이 보인다. 그렇죠. 자, 배추 흰나비 알에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름이 있습니다. 자, 주름 보이는 설명 맞고요. 2번, 연한 노란색이다. 그렇죠. 연한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3번, 크기는 1mm 정도이다. 그렇죠. 우리 배추 흰나비 알 정말 작다라고 했었죠? 자, 1mm 정도 맞고요. 4번, 옥수수 열매처럼 생겼습니다. 5번 볼까요? 알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알의 크기는 여러분들 변함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5번 문제 옳지 않은 거 정답 5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기세 몰아서 6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6번. 배추잇나비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처음으로 먹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그 알에서 깨어난 배추잇나비의 애벌레 그 과정을 그림으로 여러분들 살펴봤었는데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애벌레가 무엇을 먹었지요? 맞습니다. 바로 자기가 살았던,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알의 껍데기를 먹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만점왕, 진정한 만점왕이 되기 위해서는 왜알 껍데기를 먹는지까지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우리 친구들 알 껍데기를 먹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지 알을 깨고 나온 이 애벌레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자, 이 알껍데기는 굉장히 많은 영양분들이 고농축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걸 먹고 이 애벌레가 이제 점점 커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문제 정답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추잇나비 애벌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번에도 역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세 쌍의 다리가 있다. 자, 배추잇나비의 애벌레는요, 여러분들, 다리가 세쌍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지요. 자, 그럼 이세 쌍의 다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선택지가 정답이 될수 있을까요? 바로 배추잇나비의 어른벌레 상태에서는 우리 1번이 알맞은 설명이 되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배추잇나비의 애벌레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1번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여러분들 애벌레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7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8번 문제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서술형 문제는요, 중요한 것이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핵심적인 단어, 그 내용을 적었는가가 바로 평가 기준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8번을 보시면 배추잇나비 애벌레와 어른벌레의 공통점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습만 보아서는 도무지 어디가 같지?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 어떤 걸 찾아봐야 될까요? 맞아요. 이두 애벌레, 이 애벌레와 어른벌레, 우리 행동 모습에서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해요. 자, 애벌레나 어른벌레나 여러분들, 어떤 행동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애벌레도 그렇고, 애벌레는 이 수많은 다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어른벌레는 이 화려한 예쁜 날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지요. 자, 그리고 이 어른벌레 상태나 애벌레 상태나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먹이를 먹을 수 있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행동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서술형 문제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잇나비의 한 사리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두 가지를 쓰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정보가 있지요. 배추잇나비의 한 사리 과정입니다. 자, 배추잇나비의 한 사리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알 단계가 있었지요. 자, 알에서 여러분.

여러분들 애벌레 단계가 있습니다. 자, 애벌레 단계에서 여러분들 다음은 맞아요. 번데기 단계가 있죠. 자, 번데기 단계 다음은 어른벌레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힌트를 보면 움직임이 없어요.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자, 움직임도 없고 먹이 먹지 않고 크기가 변하지 않는 단계는 두 단계가 있었어요. 바로 알과 번데기 단계였죠. 따라서 우리 9번 문제 정답은 알, 번데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배추잇나비 한 사리 과정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쓰는 문제입니다. 자, 중요라고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4단원에서 이첫 번째 내용을 함께 확인할 때는 중요한 것이 이한 사리 과정, 특히 배추잇나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한 사리 과정을 거치는지를 그 순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금 전에 살펴봤었어요. 자, 배추잇나비의 한 사리 과정 순서대로 하면 먼저 알 단계였고요. 그다음에 애벌레 단계죠. 자,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번데기에서 마지막 어른벌레 단계로 이렇게 한 사리 과정을 살펴볼 수 있지요.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닭의 한 사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을 낳는 동물이지요. 자, 이 알을 낳는 동물의 한 사리 과정 살펴볼게요. 1번, 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닭이 난이 알, 우리가 흔히 계란, 달걀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까요? 병아리는 솜털로 덮여 있다. 그렇죠. 자, 병아리는 여러분들 솜털로 덮여 있는 거 맞습니다. 3번, 병아리의 부리는 길고 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부리가 길고 강한 것은 여러분들 다 자란 닭의 상태에서 부리가 길고 강합니다. 병아리는 상태에서는 아직 이 부리가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요. 부리의 길이도 짧고, 그리고 어른, 다 자란 닭이 되었을 때보다는 여러분은 덜 단단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1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닭의 한 사리 과정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힌트를 보니까 암컷은 알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수컷은 암컷보다 몸집과 벼시 크다. 라고 제시되어져 있죠. 자, 우리 닭의 단계를 떠올려 보면 처음에 알이었다가요. 그다음 병아리, 그리고 좀큰 병아리가 되죠. 그다음 마지막 다 자란 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암컷과 수컷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특징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바로 다 자란 닭의 단계에서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12번 문제의 정답은 다 자란 닭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리 과정에서 알을 낳는 동물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써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알을 낳는 동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기역, 붕어. 그렇죠? 여러분들, 붕어는 알을 낳습니다. 자, 니은 보면 잠자리가 있네요. 자, 잠자리 역시 알을 낳는 동물입니다. 자, 그런데 디귿에 있는 고양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떠냐면요. 고양이는 새끼를 낳는 동물이지요. 자, 따라서 우리 13번 문제의 정답. 자, 모두 골라 기호 쓰는 것이니까 기역과 니은을 여러분들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14번 문제 볼까요? 개의 한 사리 과정에서 이빨이 나면서, 여기 큰 특징이 하나 나왔네요. 자, 이빨이 나면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단계의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빨이 난다.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갓 태어난 강아지 단계죠. 자, 2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아직 이빨이 잘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어미젖을 빨아먹으면서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때는 귀도 닫혀있고 아직 눈도 잘 뜨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큰 강아지 상태가 되죠. 이때 비로소 여러분들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서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14번 문제의 정답은 기호 쓰는 것이니까 니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15번 또 우리 힘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새끼를 낳는 동물의 공통점을 한 가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새끼를 낳는 동물은 도대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0: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 마지막에 여러분들 알을 낳는 동물 그리고 새끼를 낳는 동물 우리가 비교를 했었습니다. 자, 새끼를 낳는 동물은 여러분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갓 태어난 새끼와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그 모습이 여러분들 다른가요? 비슷한가요? 그렇죠. 비슷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 다 자란 동물의 경우에는 짝짓기를 해서 암컷이 새끼를 낳는다는 특징이 있죠. 자, 여기에 또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이렇게 새끼를 낳는 동물들은요, 어린 시절, 자, 갓 태어난 시절에 어미젖을 먹으면서 자란다, 라는 그러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새끼를 낳는다, 그리고 어릴 때와 다 자란 모습이 비슷하다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게끔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지금까지 핵심 내용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단원평가 1회 15개 문제 해결해 보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조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마지막 최종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션은요. 생물이 태어나고 자라서 자손을 낳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물어보는 퀴즈인데요. 자,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무엇이라고 하는지 정답을 EBS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단원 첫 번째 내용 정리해 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요, 여러분들 단원평가 2회 문제 해결해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요령 전기 사고. 안녕하세요. 전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뭐든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벌써 반이나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선생님, 저 지금 방금 막 강의 틀었는데 벌써 반이나 했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2학년 됐으니까 과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지 마음 먹고 책상 앞에 앉아서 강의 재생 버튼 누르기까지 큰 결심하셨잖아요. 그쵸? 자, 그 마음가짐을 우리 친구들 끝까지 기억하고 한강 한강 잘 쫓아오다 보면요, 나머지 반은 선생님이 재밌는 강의들로 가득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강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우리 친구들이 2학년 딱 올라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는 단원이 바로 1단원 물질의 특성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크게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들의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 물질들마다, 각 종류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한 특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쭉 배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는요, 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여러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이 혼합물로부터 각각의 성분 물질로 분리를 해낼 수가 있겠죠. 그 분리하는 방법까지 이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요, 일단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이 대단원의 제목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 정리부터 출발을 할 거고요. 물질의 특성 중에서도 대표적인 밀도와 용해도의 개념을 살펴볼 겁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요.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짜잔!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네, 뭔가 우리가 입으로 후 풍선을 불면은 이렇게 풍선이 위로 떠오르지 않는데 위로 둥둥 떠오르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헬륨 풍선입니다.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으시죠? 자, 이 헬륨 풍선은요,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의 퀴즈입니다. 과연 헬륨 풍선이요, 위로 떠오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그냥 가벼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후분이 공기도요, 사실 기체니까 가벼워요. 그리고 가벼운 물체라고 해서 모두 다 위로 떠오르진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가볍다라고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오늘 배우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설명이 맞았는지 강의 맨 뒷부분에 한번 정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떠오르는 헬륨 풍선, 우리 잠시 놓고, 네, 위로 떠올려 보냈고요. 자, 그러면 본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단원의 제목이죠? 물질의 특성이에요. 정말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우리 친구들 줄임말 좋아하잖아요? 물질의 특별한 성질이에요. 이걸 줄여서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시면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물질이 나타내는 고유한 그 물질의 정체성이 되는 성질, 특별한 성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 전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 주변에 혹시 일란성 쌍둥이 친구가 있나요? 일란성 쌍둥이 친구들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러면 이 쌍둥이 중에 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생김새라든지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은요, 사실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좀 밥을 막 먹으면 살이 좀찔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뭐 머리 길이 이런 것도 내가 기를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쌍둥이 학생들이 각각 누구인지 딱 결정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게 너는 A야, 너는 B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유한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지문이 있습니다. 지문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쌍둥이조차도요. 그래서 이 지문은 고유한, 나만의 특별한 성질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도 해당이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받는 그 고유한 번호 있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요즘은 홍채 있죠? 홍채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겼는데, 이런 것 때문에 홍채 인식 기술도 발전을 하고, 이렇게 나만의 것을 이렇게 딱 특정할 수 있는 특징들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그게 바로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각 물질을 바로 구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둥이들의 지문, 주민등록번호로 딱 누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것처럼 물질들도요,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이 물질은 A라는 물질이야, B라는 물질이야 하고 구별을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가 똑같다면 물질의 양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물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100g만 가지고 있을 때와 100kg을 가지고 있을 때, 양은 다르죠. 하지만 이것은 언제나 물이라고 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투명하고요, 맛은 어떻고요, 촉감은 어떻고요, 뭐 끓는 점은 몇 도고요, 이러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될수 없고요. 또 비슷하게 질량이나 부피와 같은 것들도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은 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1kg 가지고 오고 10kg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즉 질량이 다르다 하더라도 물은 여전히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피도 1ml인지 1000L인지 이렇게 부피가 다르더라도 물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는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으로 따지면 지문, 주민등록번호 같은 특성들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겉보기 성질입니다. 이 겉보기 성질의 예시가 바로 이렇게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딱 눈으로 봤을 때, 아, 이 광물은 뭐 육각기둥 모양이야.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이렇게 육각기둥의 모양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 광물의 고유한 특성이 될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나 색깔, 냄새, 그리고 맛이라든지 이런 촉감, 그리고 무르기, 이러한 것들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의 특성들을 모아서 겉보기 성질이다라고 우리가 묶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물질의 특성이 될수 있는 것이 바로 밀도, 용해도,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밀도와 용해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왜 이것이 물질의 특성이 되는지 이것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준비가 되었죠? 자, 그럼 첫 번째 물질의 특성인 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밀도입니다.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기는 한데요. 선생님이 정의를 공개하기 전에 한번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요, 한자어인데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요, 빽빽할 밀자에 정도할 때 도자예요. 그러니까 빽빽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성하는 입자들이 빽빽하면 빽빽할수록 밀도가 큰 것이고요. 듬성듬성, 느슨하게 연결될수록 밀도가 낮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딱 보고 이것을 입자의 수준까지 확대를 해서, 빽빽한지, 느슨한지 이것을 바로 볼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다양한 종류의 물질의 이 빽빽한 정도를 쉽게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질량과 부피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도를 물질의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쉽게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시켜 먹을 거예요. 자, 똑같은 크기의 통에 아이스크림이 담겨져 왔습니다. 두 개가 딱 왔어요. 자, 통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 A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통과 B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통의 부피는 서로 같은 상태죠. 자,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의 질량을 한번 딱 측정을 해봤더니요. 무게를 딱 달아봤더니 질량이 A가 더 크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A라는 아이스크림 통을 선택하시겠어요? B를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본능이 말해주고 있죠? 왠지 A가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 A를 고르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밀도의 개념입니다. 똑같은 부피를 놓고 봤는데 질량이 어느 한쪽이 더 크다? 그 말은 더 빽빽하게 아이스크림이 담겨 있다는 뜻이겠죠? 즉,
밀도가 지금 현재 A가 B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식으로 물질의 밀도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단위가 되는 부피를 똑 떼어가지고요. 그것의 질량을 비교해보면 빽빽한 정도를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물질들의 단위가 되는 부피당의 질량을 측정한 것이 밀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를 수식으로 나타내면요. 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밀도는요. 질량은 질량인데 그 질량을 단위가 되는 부피로 나눠준 값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질량도 부피도 각각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될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그런데 이 질량을 부피로 나눈 밀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단위도 질량을 부피로 나눈 그 단위를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합니다. 읽을 때는요. 세제곱센티미터 분의 그램, 부피 분의 질량의 단위죠. 그리고 밀리리터 분의 그램 또는 세제곱미터 분의 킬로그램 등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의 밀도는 어떤지 한번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1학년 때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맞아요. 고체, 액체, 기체, 이것들의 입자 배열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공부했었거든요. 자, 한번 그걸 간단하게 떠올려 볼게요. 고체와 액체와 기체 중에서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간격이 누가 더 가까웠나요? 즉, 누가 더 빽빽했나요? 맞아요. 고체가 바로 입자들이 굉장히 가깝게, 빽빽하게 모여 있고 규칙적으로 배열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조금 더 느슨하고 불규칙한 액체, 그리고 완전히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고 완전히 불규칙한 기체의 입자 배열까지 우리 배웠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물질은요, 부피가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로 갈수록 더 커집니다. 자, 그런데 빽빽한 정도, 즉 밀도는요, 이 부피와 반비례하죠.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고체가 가장 밀도가 크고, 그리고 액체, 그리고 기체 순서대로 배열이 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 있는데요. 25도 1기압에서 물질들의 이 밀도는요, 딱 특정한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종류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물질의 특성이 맞네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헬륨, 산소, 이산화탄소 기체들을 보니까 밀도가요, 0.00 어쩌고저쩌고로 굉장히 작은 값의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액체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이 기체들보다는 조금 더 크게 1.0 혹은 0.79, 0.86 요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고체에서 얼음은요, 0.92, 그리고 은은 10.5, 철은 7.87로 갑자기 액체보다는 좀더 커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이에요. 이 물은요, 참 우리에게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렇게 액체에서 고체로 넘어갈 때 오히려 밀도가 작아지는 특별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자, 물은 액체 상태에서 1.0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얼게 되면, 즉 고체로 상태 변화하게 되면요, 입자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멀어지는 형태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피가 조금 늘어나니까 반대로 밀도는, 즉 빽빽한 정도는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얼음의 값, 밀도 값이 물의 밀도 값보다 조금 작아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지만 예외인 물까지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밀도 하면 또 이제 계속 따라오는 것이 뭐냐? 바로 뜨고 가라앉는 현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밀도가 작은 물질들은요, 밀도가 큰 물질보다 어떻게 이동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위로 떠오르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밀도가 큰 물질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물에다가 얼음을 딱 따라가지고 시원한 얼음물을 먹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 얼음 어디에 가 있나요? 바닥에 축 가라앉아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얼음은 물 위에 둥둥 뜨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밀도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물의 밀도는 1.0g per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얼음은 그보다 작다라고 했었죠? 밀도가 작은 물질이 위로 떠오르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떠올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밀도가 큰철 조각을 물에 딱 떨어뜨리면요. 바닥에 가라앉을 겁니다. 왜요? 철은 7.87g per 세제곱센티미터의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보다 밀도가 커서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뜨고 가라앉는 것은 무조건 밀도로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또 헷갈려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질량이 큰 물체에 대해서인데요. 자, 질량이 큰 나무도막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나무도막을 강에 풍덩하고 빠뜨렸습니다. 이 나무도막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뭔가 이 강물을 위에 나무도막이 떠올려서 막 흘러가는 그런 모습 어디선가 본것 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나무도막은요, 무조건 물 위에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나무 질량 엄청 크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런데 왜 떠오를까요?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피가 되는 똑같은 부피를 잘라놓고 질량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은 이 밀도로만 설명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만큼 부피도 크기 때문에 물보다 나무도막이 밀도가 작다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뜨고 가라앉음을 질량이 아닌 밀도로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밀도와 관련된 우리 일상생활 속의 예시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는요, 공기가 든 부레를 몸 안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요, 자유자재로 크기를 키웠다가 압축해서 줄였다가 하면서 이 물속에서 내가 원하는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공기는 밀도가 작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늘리면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가고 얘를 압축시켜서 빽빽한 정도, 즉 밀도를 높이면 또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잠수부가 물속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바닷물보다 더 밀도가 큰 납벨트를 차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들어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요, 공기 중에서 헬륨 기체? 우리 아까 수업 시작할 때 봤었던 거죠. 헬륨 기체가 들어있는 풍선은요, 위로 뜨고 입으로 분 풍선은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밀도의 개념을 적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고요. 정답을 마지막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초 탐구 문제 풀어보면서 여태까지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1번. 물질의 특성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입니다. 물질의 특성이란 그 물질이 갖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시로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했냐면 바로 밀도와 녹는점과 용해도예요. 종류에 따라서 고유한 값을 갖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온도나 부피 같은 것들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 물질이 이 값을 가져야 한다. 정해진 게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2번 문제입니다.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볼게요. 1번.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각 물질의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그걸로 물질들을 구별해낼 수 있겠죠. 자, 2번입니다.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알수 있는 성질은 물질의 특성이 될수 없다. 우리 색깔이나 촉감, 맛, 이렇게 오감을 이용해서 알수 있는 물질의 특성, 겉보기 성질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물질의 특성 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3번. 같은 물질이지만 물질의 양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물질의 특성은 언제나 고유한 값을 가지므로 X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그림 ABCDE를 비커에 다 넣고 나타낸 모습인데요. 이 중에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을 고르라고 합니다. 우리 밀도가 클수록 더 아래에 가라앉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밑에 있는 물질이 가장 밀도가 큰 물질이 되겠네요. 2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우리
이것은 지금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눈금 실린더에 어떤 액체를 넣고 눈금을

읽는 상황인데요.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어느 부분의 눈금을 읽는 게 정확하냐입니다. 자, 이것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나온 건데 바로 디귿입니다. 우리 이 수면의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항상 눈금을 읽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100ml의 물이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의 모습인데요. 밀도가 9.0g per ml라고 이미 나와져 있고요. 질량이 27g이다라고 해서 질량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물체를 눈금 실린더에 넣은 다음에 물의 부피를 구하라는 건데요. 우리 밀도란 모분의 뭐였죠? 부피분의 질량값을 의미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부피고요. x로 두고요. 질량은 주어진 값이에요. 27g이었죠. 이것이 바로 9다라고 값을 줬기 때문에 우리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x는요, 3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100ml가 있었는데 우리 3 부피를 추가하게 되면은 최종 눈금은 어떻게 될까요? 최종 눈금은 103ml로 측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부피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물질의 특성인 용해도로 들어가 볼게요. 용해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물질의 특성 부분 중에서도 살짝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아, 왜 그런가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이 용해도와 관련된 용어들이요.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자, 모든 것은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특히 과학 공부할 때는 너무나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용해도와 관련된 비슷한 단어들을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용해도 속에 들어있는 이 용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용해는요, 바로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 우리 또 1학년 때 배웠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융해였습니다. 융해는 또 뭐였죠? 맞아요.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그 상태 변화하는 명칭을 우리 융해라고 했었던 거고요. 이것은 다른 용어입니다. 융해는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것이 융해입니다. 이 둘을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뭐 설탕을 물에 이렇게 용해시키는 과정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설탕을 물에다가 녹일 때 지칭하는 명칭들이 또 다릅니다. 다른 물질을 녹여주는 물질, 녹이는 매개체다 해서 용매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이물 속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 녹는 물질을 또 줄여서 용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설탕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자, 이렇게 설탕을 물에 용해시키면요. 이 섞인 혼합물이 나오는데 이 섞여 있는 물질을 바로 용액이라고 합니다. 즉, 둘이 섞인 설탕물이 용액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금 비슷하게 생긴 용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정확하게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이 용액의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용매 속에 용질이 무한히 많이 계속해서 녹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최대한 녹을 수 있는 만큼 녹다가 더 이상 녹지 못하게 되면 이제는 고체 그 상태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일정한 양의 용매의 용질을 녹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녹아요. 그러나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라앉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 일정한 양의 용매에는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양의 최대치, 즉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계만큼 꽉 차게 녹아 있는 용액을 우리 포화 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녹아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아직 포화 상태가 안 됐다라고 해서 그보다는 용질이 적게 녹아 있는 용액을 불포화 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용해도의 개념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용해도의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해서요. 선생님이 끊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해도의 정의 속에는요,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어떠한 온도에서예요.

여기에 최대한으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었죠. 그 질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게 바로 용해도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용해도의 단위를 쓸 때도요,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그램으로 나타내니까 그램 쓰고 퍼 용매 100g. 그러니까 용매 100g당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 질량 그램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는요,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이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값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물질마다, 물질의 종류마다 다 다른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바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특성의 일부로서 용해도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밀도와 용해도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게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입니다. 자, 선생님이 강의 초반에 질문을 던졌었죠.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대답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잠시 멈춰놓고 다 대답을 해보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밀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나요? 그랬다면 아주 잘한 겁니다. 헬륨 기체는 주변 공기보다 밀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위로 떠오른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밀도 용해도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마지막 물질의 특성인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공부해 볼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211강 월요일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은 이제 문법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수동태를 이제 시작했는데 한 시간에 수동태를 다 끝내기는 좀 어려워서 자, 이번 시간도 두 번째 시간 수동태 2로 구성해 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이렇게 3형식을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근데 타동사에 3형식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형식과 5형식은 수동태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 그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능동이었을 때 두 가지가 다 된다. 이건 뭐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 동사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저랑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마무리는 역시 퀴즈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는 내용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볼게요. 수요동사의 능동태는 뭐죠? 그렇죠. 목적어를 두 개 취하거나 하나 취하거나가 둘 다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취할 때는 어떤 순서라 그랬죠? IO, DO. 요거는 주로 사람이고 요거는 주로 사물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를 강조하거나 혹은 요 DO 자리에 대명사가 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으로 뺄 수 있고 그때는 요 IO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쓰는데 물론 요 to 말고 for나 over를 취하는 케이스

뉘앙스들도 있다라고 했으나 거의 대부분 true를 취하게 돼서 해석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이렇게 두 개의 목적으로 취하는 사형식과, 자, 요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제 부사구가 되겠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3형식으로 두 가지로 구성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셨잖아요. 이거 예문으로 검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요 예문은 앞쪽에서도 보셨던 예문이에요. 명사 하나, 명사 둘. 그런데 두 개의 명사는 동격이에요, 아니에요? 동격이 아니죠. 따라서 A를 B로 라고 하는 목적어 목적보호의 관계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티 한 잔을 건네어 주었다 라고 해서 passed 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도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꺼내게 되면 to the teacher 라고 해서 부사로 바뀌는 것이죠. 예문 하나 좀 더 볼까요? 태권도 라고 하는 우리나라 무술 있죠. 예. 자, 이것이 gives, 줍니다. 누구에게? It's learners 라고 하니까 학습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관원들이라고 할게요. 태권도장 관원들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자, 태권도는 그 관원들에게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 가지 benefits, 자, 이득을 갖다가 제공해 줍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태권도가 배우는 사람들한테 무슨 이득을 줄까요? 뭐 체력적으로도 강화가 될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또 뭔가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양에서 나온 그런 무술들은 이 정신적인 그런 이득도 수련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various benefits라고 해서, 자, 요 various가 다양한이잖아요. 그 다양한 이득들 안에는 그런 신체적인 이득과 정신적 이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습자들에게 줍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give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주다라고 번역하지만 영영사전에는 offer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공해 주다예요. 이렇게 두 개의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고요. 이 아이를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앞에는 to가 붙게 되죠. to, it's learners가 돼서, 자, 이렇게 부사구로 바뀌게 된다. 4와 3으로 쓴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명확하게. 자,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동사는 능동구조일 때 뭐라고요? 4와 3.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자, 수동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4형식일 때를 수동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4형식일 때를 수동태를 만드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의 목적어 중에, 자, IO를 꺼낼 수도 있고 DO를 꺼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뒤쪽에 BPP의 수동태가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두 개의 타동사 중에서 하나만 수동태로 바뀐 거니까 나머지 하나는 어때요? 사다와 주다가 둘다 타동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수동으로 바뀌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목적어가 그대로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능동에서 주어 자리에 쓰였던 아이는 어떻게 된다? by 플러스 명사가 되는데 요거는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 그게 수동태를 쓰는 이유니까. 주어가 누군지 불분명하거나 혹은 밝힐 수 없거나 혹은 주어를 밝히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때 보통 수동태를 많이 쓴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죠? 이건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안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이것도 예문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개의 목적으로 취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주어 자리로 갈수 있고 얘도 주어 자리로 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는 누구의 목적어예요? 건네다의 목적어예요? 주다의 목적어예요? 주다의 목적어죠. 따라서 이 녀석이 주어 자리로 오게 되면, 자, 요건 어떻게 된다? 건네어 줌을 당한 거죠. 그래서 건네어 받다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명사가 수요동사에서 사람 명사가 주어 자리로 가게 되면요, 보통 받다라고 번역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바뀔까요? 요 선생님이 지금 주어 자리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cup of tea가 그냥 살아 있어요. 선생님이 이것을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건네다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네어 받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물명사 두 개의 목적어 중에서 사물명사를 주어 자리로 쓰는 법은 영어에 없습니다. 계속 궁금해 하셔요. 왜 도대체 저렇게 쓰면 안 될까? 이유는 오늘 수업의 중간 이후에서 제가 밝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목적어를 취하는 3형식으로는 못 씁니다. 자, 결론입니다. 4형식의 수요동사는 수동태가 되면 뭐가 된다? 3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지금 기억해 두세요. 자, 다시 이렇게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예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태권도가 학습자들에게, 관원들에게 여러 가지 이득들을 갖다가 제공해 줍니다. 태권도를 배우면, 이런 얘기인데요. 요게 주어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요게 주어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It's learners가 주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공받게 된다. 그럼 제공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공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바이 태권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략이 많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렇게 DO를 주어 자리에 써서 4형식을 수동태로 구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는 3형식을 수동태로 한번 써볼까요? 3형식은 어차피 목적어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뭐뭐 당했어요 라고 할 때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아이가 두 개가 나와야 안 나와요. IO, DO 두 개가 나오면 IO를 써도 되고 DO를 써야 되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나오지만, 물론 문법적으로는 DO를 주어 자리에다 쓰는 것은 불가능하기는 한데, 여튼 수학적으로 보면 두 개의 목적어가 있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주어 자리에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3형식은 심플해요. 목적어가 오로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만 주어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갈 수 있기 없기? 없죠. 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수동태로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주어 자리로. 됐죠? 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과거니까 앞쪽에 was가 왔어요. was past. 그 다음에 어때요? 이건 부사구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오는 거겠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 3형식 수요동사의 수동태는요,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3형식은 그냥 1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납득되셨나요? 자, 그럼 똑같은 예문으로 다시 갈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목적어가 얘밖에 없으니까 쟤를 주어자리에다 써야죠. 그래서 benefit이 자 제공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바로 관원들에게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도대체 4형식의 문장에서 수동태를 쓸 때 DO 자리에 있는 목적어를 주어로 이렇게 옮겨서 못 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토픽이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이제 수요동사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동사 다음에는 두 가지 구조예요. 이게 3형식 구조고 이게 4형식 구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4형식 구조에서 DO를 앞쪽으로 빼서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주어 자리로 가고 BPP가 되고 IO가 남잖아요. 그런데 3형식에서는 어차피 DO만 주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DO 다음에 BPP가 되고 이제는 to IO가 오는 것이죠.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요동사에서 직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을 때는 앞에 전치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영어 문법에서는 혼돈을 막기 위해서 한 가지의 선택을 한 거예요. 너는 어차피 DO밖에 못 가잖아. 그러면 뒤에 to하고 IO가 나오는 요것이 이제 구조가 되는 거니까 너는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해 보시면 사형식을 수동태로 쓸 때는 누구만 주어자리로 올 수 있다고요? 사람 명사, 주로 사람 명사인 I/O만 주어자리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요 앞에 툴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되면 언어가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어때요? A cup of tea was passed. 이렇게 툴을 붙여서 써도 되고 또안 붙여서 써도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일형식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갖다가 수동태로 쓰는 것은 영어 문장에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은 해석은 따로 안 해드려도 괜찮죠? 앞쪽에서 우리가 벌써 여러 번 확인했던 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같은 예문으로 계속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한번 좀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수요동사의 수동태 어때요? 시험에 나올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그 중학생 때는요, 삼형식의 수동태도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이런 간단한 논리로도 문제를 풀수 있어요. 중학교 때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정도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뭐 중학교 때도 이것도 출제가 됩니다만. 자. 수요동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는 그런 단순 논리는 안 통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있다고 무조건 능동, 없으면 수동이 아니라 수요동사는 수동의 구조에서도 하나의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수요동사가 만약에 수동과 능동의 시험 문제에서 이슈로 출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특히나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나중에 이제 오래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여러분들 수능 시험 보실 텐데요. 수능 시험 문법이 딱한 문제 나와요. 자, 그래서 삼형식의 수동태는 안 나옵니다. 너무 쉽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 수동태, 능동태와 관련된 이슈에서 수능에 출제되는 아이템은 이거밖에 없어요. 중등 과정에서는 뭐그 삼형식 동사도 나오고 사형식도 나오고 오형식도 나오고 골고루 나와요. 예, 그런데 자, 이제 수능 과정으로 가시게 되면 이것만 등장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를 환기하고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현실적으로 시험 문제를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내가 능동태를 답으로 쓸까? 수동태를 답으로 쓸까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삼형식 동사는 어때요? 이렇게 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수요동사는 얘기가 달라요. 뒤에 목적어가 두개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무조건 능동이죠. 수동의 구조는 어때요? 4가 수동이 되면 3이고 3이 수동이 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두개 취하는 구조는 능동에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목적어가 아예 없으면 수동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의 목적어를 취하고 있으면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구조상으로 우리가 식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해석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가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고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집을 할 수도 있고 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쪽에 두 개의 목적어가 나왔어요. 에이, 이러면 당연히 이거는 능동이 답이죠. 내가 그 사람한테 10달러를 지불해 주었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수요동사가 나왔어요. 자, 근데 뒤쪽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제 MD잖아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무조건 수동이죠. 그죠? 해석을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0달러가 어떻게 지불을 합니까? 돈이. 돈은 지불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목적어 없으면 수요동사도 무조건 수동. 두 개면 무조건 능동.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목적어가 나와 있으면, 요거는 좀 재밌죠. 어때요? 그 사람은 10달러를 지불했을 수도 있고, 지불 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해석상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뭐 하는데? 바로, 잔디를 깎아서 잔디를 깎는데, 10달러를 지불 받았다, 지불했다? 둘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이건 정답이 둘다될수 있기 때문에. 자, 시험 문제가 출제될 때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겠죠. 자, 이번에도 workers는

0: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상으로 수여할 수도 있고요, 수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내용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장의 직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공장 직원들이 pay increase라고 하면 봉급 인상이잖아요. 아니, 직원들이 왜 봉급 인상을 줘요? 받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은 여기다가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수요동사의 수동태 어떻게 여러분들 푸셔야 되는지 잘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삼형식 동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셔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수요동사가 아닌 동사를 만나게 되면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능동수동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주어진 선택의 대상이 되는 동사가 수요동사다 라고 하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하나일 때는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는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요 내용들 상기 한번 해 보세요. 자, 이제는 머릿속이 좀 깔끔해지셨나요? 네, 그랬길 바라고요. 자, 그럼 퀴즈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형식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 몇 형식 돼요? 3형식. 자, 두 번째입니다. 4형식 문장이 수동태 구조에서 그러면 3형식 구조에서가 되겠죠? 주어동사 목적어가 필수 성분 아니에요? 따라서 부사는 애시당초부터 필수 성분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4형식 문장의 수동태 구조에서 3이잖아요. 동사 이하에 동반될 수 있는 성분이 뭐냐? 그럼 4에서 3이 되면 주어진 선택지 중에 뭐예요? 목적어만 동반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수동태 두 번째 시간, 수요동사의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나름대로 또 깜찍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고요. 저는 내일 반복학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계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행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6: 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세법을 감동세법으로 강의하는 강성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자 강의할 예정인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 역시 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가장 또 중요한 출제가 유력시되는 중요한 내용을 바로 핵심만 또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에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35회 시험 때는 무조건 출제된다고 그래서 제가 출제가 예상됐고 출제가 됐는데 36회 안 나왔습니다. 37회 시험 때는 또 올해 개정 내용이 2026년 개정 세법이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그다음에 36회 시험 때는 취득세 납세 절차가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게 이제 37회 시험에서는 올해는 무조건 나온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득세에서 출제가 유력시되는 과세표준과 납세 절차 부분을 자 볼 거고 싶고요. 우리가 부동산 또 취득시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대한 거 36개 시험 때는 종합문제에서 지문 한 줄 간단하게 나왔지만 또 개정 내용 또 2025년도에 개정된 중요 내용이 자 36개 때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37회 시험에서는 잘 여러분들이 또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납세 절차 또 이것도 종합문제 속에서 거의 그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 이렇게 해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바로 그냥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득세 과세표준과 납세 절차,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납세 절차 이 테마를 잘 보시게 되면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만 잘 들어도 여기에 또 몇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취득세 제2편 지방세에서 취득세 과세

체중과 세율을 아까 중요도를 말씀드렸고 바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럴 때 원칙적으로 시가 인정액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서에 통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가 인정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요. 자, 근데 상속으로 우리가 무상 취득했다. 자, 그러면 이게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35회 시험 때는 여기서 정답이 있었는데 옳은 고글라라 문제에서 상속으로 인한 무상 취득은 시가 표준액,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상속에 따른 무상 취득의 경우 바꾸면 이거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고 바꿉니다. 제가 35회 시험 때 자, 정답 지문을 취득세 과세 표준 문제를 낼 때 제가 계속 상속으로 인한 무상 취득의 경우 시가 인정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바꿨는데 이거 바꾸면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고 바꿔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가 인정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는 거. 그것만 무상취득의 경우에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외적으로 여러분 한번 봅니다. 자, 시가 표준액. 자, 지분을 취득했을 때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자, 시가 표준액을 말하고, 요게 이제 가로 내용이 2026년 개정 세법인데요. 또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전체 주택의 그 시가 표준액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1억 원이하다. 자, 1억 원이야.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이하다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시가 표준액 1억 원이하 부동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는 상속을 제외하고 시가 표준액 1억 원이하 부동산을 자,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같은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둘 중에 우리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상속으로 인한 무상 취득도 아니고 시가 표준액 1억 원이하 부동산을 증여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자 일반적인 증여로 인한 무상 취득의 경우는요. 자 이때는 시가 인정액을 과세 표준화합니다. 다만 근데 시가 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시가 표준액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자 여러분 시가 인정액을 자 산정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는 거. 잘 모르겠다. 딱 모르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시가 표준액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가 인정액으로 하는데 무상 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 인정액을 산정이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요. 우리 부담부 증여요, 부담 있는 증여라는 거죠.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증여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그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즉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담 있는 증여를 하는 거죠. 갑이 을한테요. 야, 을, 왜? 내가 너한테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어이야, 그래? 야, 근데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어. 그건 네가 좀 갚아야 되는데, 아이, 진짜 얘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담부 증여의 경우, 이 채무 부담액, 채무의 인수액 상당해. 채무 부담액.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한 이 채무 부담액, 요거는, 자, 유상, 취득의 과세 표준을 적용합니다. 자, 수증자가요, 증여자한테 3억 원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한테 3억 원만큼을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증자가 유상 취득했다고 보는데, 채무 부담액이요. 그래서 이 채무인수액, 채무부담액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취득의 과세 표준을 적용하고,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이요. 그러니까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취득으로 보죠. 그래서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부담보증액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담액 이것은 유상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유상취득으로 보니까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담액을 뺀 잔액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수증자가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이요.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이 35회 시험 때 안 나왔기 때문에 37회 시험에서는 또 물어보면 이걸 물어볼 수 있고 자 2026년 개정세법도 있기 때문에 꼭 숙지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매매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취득하기 위해서 납세무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할거나 지급할 일체 비용을 말하는데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합니다.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일체 직접 간접병을 말합니다. 근데 원칙은 매매 같은 유상승 계시록은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하지만 부당행위 계산의 경우에요. 자,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시가 인정액이요. 부당행위로 계산했을 때는 시가 인정액을 과세 표준하게 되는데, 물론 시가 인정액을 산정이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요. 자,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지자체 장은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요. 남남 사이에는 싸게 취득하든 뭐하든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물론 지방세법 7조 11항에 따라서, 자, 배우자 직계민속 간의 거래인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수시킨 행위 또는 행위나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줄여서 부당행위 계산이 있는 경우에는요, 자, 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뭐를요? 시가 인정액을, 자,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답니다. 자, 근데 시가 인정액을 산정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게 되는데 다만 부당행위 계산이 있다. 자, 부당행위 계산이 있다. 그러면 지자체장은, 자, 이렇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 계산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 인정액을, 즉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지 않고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다는데요. 자, 시가 인정액을 산정이 어렵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입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는 걸 주의합니다. 자, 그럴 때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부당행위 계산은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요, 남남 사이에는 관계 없다고 그랬습니다. 싸게 사든 뭐하든. 자, 친족 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인정액이요. 시가 인정액이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데, 하여튼 시가 인정액보다 무슨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요. 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차익이 금액으로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 인정액의 5%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자체장이, 자, 무엇으로요? 취득세 과세 표준을 시가 인정액으로, 시가 인정액 산정이 어려우면 뭐 시가 표준액으로, 자, 과세 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유형 다시 판단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요. 자, 시가 인정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차익이 금액으로 얼마요?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 인정액의 5%,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 계산이 있다고 하고 지자체장이, 자, 무엇을요? 시가 인정액을 과세 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인정액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 표준액으로. 자, 이 내용은 반드시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취득세 납세 절차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 개정된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개정된 내용이, 자,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요 규정이, 요게 이제 추가된 게, 요 가로 내용이 추가된 게 2026년 개정세법 내용입니다. 취득세 납세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세금을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자,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납세지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납세지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취득자의 주소지다. 아닙니다. 주소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고요.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납세지 불명하다, 취득 물건 소재지, 이렇게 기억하고요. 국가, 지자체 등의 매각 통보요. 국가나 지자체, 또 지자체 조합, 국가, 지자체 등의 투자 기관 등이, 자, 매각을 했다 그러면요, 그 매각 사실을 지자체장한테 통보해 주게 되는데, 매각일로부터 며칠이요?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 매 30 이렇게 기억합니다. 매 30. 여러분 취득세는 며칠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60일인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 자, 일로부터 30일에 통보하거나 신고해 되겠다. 자, 주게 돼 있는데 매 30, 요것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60일입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는 취득세 신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개 어떨 때는 30일, 어떤 때는 60일 중구난방이었는데,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60일로 다 통일했습니다. 대개 국민들이 취득세는 60일이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60일 통일했는데, 자, 국가지자체 등은 헷갈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안 바뀌고 매 30, 30일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이것만 매 30, 30일이고 나머지는 추석세에서 며칠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며칠입니까? 60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 부가징수 계속 이어서 봅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를 납부하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합니다.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한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를 납부합니다. 이거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자, 그러면, 자, 요런 경우에요. 요런 경우에, 자, 요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요거 60일 내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한 경우 요거를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바꿉니다. 대금 완납일 아닙니다. 또 그다음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다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자 이것도 2개월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아니고 요 허가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자, 그리고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우리 신고납부기한인데 요거 시험에 기억번은요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 요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올 건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꼭 나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증여로 부담보 증여로 자 부담부 증여를 포함해서 증여로 부담부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입니다. 이거 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아닙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인 걸 꼭 기억합니다. 바꾸면 시험에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로 바꿀 수 있고 자 달의 말일을 쏙 빼고 또 아니면 이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로 바꿀 수도 있고요. 60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고 증여로 인한 부담부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자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역시 이것도 6개월입니다. 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만약에 납세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시간을 넉넉하게 줍니다. 9개월이요. 자, 외국에서 부고 듣고 오려면 시간 걸리니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내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요 증여로 인한 특히 무상취득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추가 신고 납부라고 그랬어요. 자, 취득 당시에는 중과 대상이 아니었는데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요. 자, 그럴 때 중과 대상 여기 가로 내용이 2026년 자 추가된 개정세법 내용인데요.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포함해서요. 자,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를 대상했다가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또는 자 취득 후, 자, 취득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취득한 후에 이게 취득세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사유 발생이 또 며칠이요? 60일 이내에요. 자, 이미 납부한 세금, 자, 공지해 주는데 가산세 제외한 금액이요. 자,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세법에서는 포함, 제외, 또 그다음에 전, 후, 미만, 이하, 초과 이런 걸 하면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포함인지 제외인지 꼭 확인하시고 또 미만 이하 초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전인지 후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개 중에 찍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게 들어있으면 그런 걸 또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내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 아니고 뭐 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보통 징수 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자, 그래서 취득세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자,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 포함해서요. 자,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중과 대상이 된 날, 취득한 날이 아니라 중과 대상이 된 날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주는데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죠.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주는데 그럴 때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자 포함 그럼 틀립니다. 포함으로 바꿔서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자 추가 신고 납부 기한 나오면 이게 등록면허세도 나오는데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이 세 개 포인트를
꼭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요. 자, 이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자, 그럴 때는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느냐. 이 신고납부 기한 지금까지 나왔던

이 신고납부 기한 내에서 등기노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골라라 긍정형 문제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는 그 신고 이런 이 신고납부 기한 내에서 자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즉 등기소에 가기 전에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자 영수증 첨부해서 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 채권자 대위자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그거는 36개 시험 때 또 시험에 나오고요. 또 그 전에도 한 두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36개 시험 때도 정답으로 나오고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왔는데, 아, 세 번 나왔죠. 정확히 얘기는. 그런데 취득세는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 채권자는 납세무사를 대위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바꾸면 없다고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긍정형식으로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옳은 집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법령에서 바에 따라서 납부 확인서, 취득세 낸 거 납부 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자체상은 이 일에 따른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에 납세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나오면 있다 즉시 자 요거 60일의 통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있다 즉시 여기 두 개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가 인정액을 수정 신고 시 가산세 제외요. 자, 요것도 여러분 올해 개정도 있고 그래서 특히 또 잘 보셔야 되는데 납세무자가 신고 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 인정액 또는 요게 추가됐습니다. 올해 자, 그 종전에는 시가 인정액만 있었다가 과세 표준에서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가 인정액 또는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후 지자체장을 지자체장의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요. 자, 여러분 취득세를 자 시간정액이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를 했는데 잘못 신고했어요. 아, 나 지난번에 아차 실수했네요. 잘못 신고했네요. 자,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에서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경정하기 전까지 그 시간정액이나 시가표준액을 수정 신고하게 되면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감면해 준다 그래도 틀립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가인정액이나 시가표준액으로 자 취득세를 신고한 후 자 경정하기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만약에 수정해서 신고를 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방세 기본법상의 수정 신고에 이게 특별법처럼 생각하셔가지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법인의 자, 장부 등의 작성 보존 관련 가산세. 법인이 취득세 납세무자일 때 법인은 장부 등의 작성, 법인이 장부 등을 작성 기록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 의무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요거는 숫자가 포인트입니다. 가산세는 몇 프로? 1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100분의 20, 즉 20% 가산세 적용된다고 바꿔서 몇 번 나왔습니다.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10% 가산세 숫자를 기억합니다.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됩니다. 세금을 면해주는 점. 그래서 취득 가격이요. 산출세계 아니라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부과 징수 또 중요한 내용들 신고 기한 또 납세절차 관련한 내용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세를 다 봤고요. 등록면허세를 보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에서도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서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납세 절차 시험에 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세 표준과 납세 절차를 바로 보겠습니다. 취득세 배운 내용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좀 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역시 신고 납부하는 셈이라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자, 근데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뭐한 경우요? 적은 경우요. 자, 그래서 요거 자, 신고가액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라고 34회 시험 때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정답점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보다 더 낮게 신고해요.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공시가격은 소위 시가의 60-70% 선에서 결정되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요? 그럼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체장이 자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기준이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하는 게 원칙입니다.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가 편약을 합니다. 근데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의 경우에는요, 자,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면, 자,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라든가, 또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이라든가, 또 취득세 면세점이 정등된 등기 등록이라든가, 또 아니면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에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의 경우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런데 이런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돼요.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부과하지 않죠? 근데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를 할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의 경우에는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원래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그리고요,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에 경과한 물건의 자, 등기 등록의 경우, 그러니까 취득을 원인한 등록의 경우 예외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등록면허세가 부과된 네 가지 중에서 자, 세 가지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하는데 나머지 한 가지요, 이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에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의 경우는 이거는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어떤 거 높은 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고만 나오면 틀리고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합니다. 자, 원래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 가액,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하지만 이렇게 취득으로 인한 등록의 경우 자,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등록 당시 아니고. 근데 그네 가지 중에서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에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의 경우만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는 걸꼭 기억합니다. 낮은 가액으로 한다고 바꿀 수도 있고 하나만 나오고 해서 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등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어요. 자, 그럴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자,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을 때 취득 당시에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1억 2천이 됐다. 그러면 자, 가액이 변경됐죠? 자, 또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8천이 됐다. 이렇게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이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험에는 여러 번 나왔는데요, 과거에. 자, 취득 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자,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고요. 또는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자,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희한하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당연히 주소지 아니라는 거. 지방세는 자, 부동산 소재지로 간다는 거.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자,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헷갈려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취득세는 납세지 불명할 때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헷갈리네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라는 걸꼭 기억합니다. 그 등기소가 소재하는 지자체를 납세지로 하게 됩니다. 자,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자, 근데 취득세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같은 취득 물건이 두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토지를 자,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세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 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잘 모르겠다 납세지 헷갈려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이요. 은행에서 한 50억을 빌리는데 담보를 요구해서 서울에 있는 A부동산, 인천에 있는 B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C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A, B, C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고 자 하는 것은 채권금액 50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하나의 등록으로 봐서 그 등록에 관계된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경기도 만약에 C부동산 소재지에서 처음 등기한다 그러면

그 처음 등록하는 등기소, 등록관 청이 소지하는 지자체를 납세지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포인트는 하나의 등록으로 보는데 각각의 등록으로 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처음인데 나중에 등록하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처음, 여기가 포인트라는 걸꼭 기억합니다. 등록면허세 부가징수를 보시면요. 등록면허세, 자, 등록하기 전까지 식물학법입니다. 상속증여 포함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기간 나오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지.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세 60일 내 시험권 납부한다. 틀립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상속계시 주소 간달 만료부터 6개월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자, 기간 없고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식물학법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자, 등록면허세도 추가 신고납부 기한이 있어가지고요. 등록 후 증과세 대상이 되거나 또는 처음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등록 후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요.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감면해 준다고 틀려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에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과소신고산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걸꼭 기억합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도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과산세는 적용한다고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해서 이 신고납부 기간을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이렇게 신고 기간에 쭉 이렇게 있지만 등록면허세는 상속증여 포함해서 좌우지간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한 날을 꼭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신고납부 기한은 똑같습니다. 취득 후 등록면허세 같으면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요. 자, 그래서 60일 내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합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는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요한 과세 표준과 납세 절차를 봤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또 계속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세금들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주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합격으로 가는 이길 끝까지 제가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어 강사 김연아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은요, 바로 문법 시간입니다. 와, 문법은요, 사실 근데 양은 제일 많으면서 우리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꼴랑 하나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학자분께 저한테 맨날 말하시죠. 아, 쌤, 이거 진짜 한 문제 나오는데 꼭 공부해야 됩니까? 그냥 이것만 찍고 다른 거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단호하게 절대 안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죠. 그 이유는 이제 그한 문제 나오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우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독해 문제에 있어서 독해가 빨라지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법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달려볼 거고요. 자, 더뭐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출제되는 그 문제

출제가 의문문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고, 플러스 의문사가 붙어 있는 의문사, 의문문의 의미와 그 답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문법 요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아주아주 아주 자세히 기초부터 정리해 보실 거고요. 자, 1번이 동사의 종류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동사의 종류마다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자, 영어의 동사는 총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동사와 조동사와 일반 동사.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비동사랑 조동사랑 좀더 친하고요. 일반 동사가 조금은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묶음에 따라서 우리 의문문하고 부정문의 어떤 그런 규칙들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우선 비동사의 경우 뭐뭐이다, 어디어디에 있다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많이 쓰이죠? 나는 학생이다. I am a student. 이런 어떤 문장에 쓰이는 것이요. 현재라면 am, are, is가 되겠고요. 과거라면 was와 were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조동사 말 그대로 이 조, 도와주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뭘 도와주냐? 지금 조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많이 있죠? 자, 이 뒤에 동사가 따라 나옵니다. 자, 동사죠. 다시 예쁘게 써드리면. 자, 뒤에 동사가 나와서 아까 했었던 이 비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밑에 할 일반 동사가 나와서 이 동사들의 특정한 의미를 첨가해 주게 돼요. 자, 여러 가지를 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can은 뭐뭐 할수 있다라는 가능을 말하는 거,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may가 뭐뭐일 수도 있어라는 추측을 말하는 거고요. must랑 should가 둘다 뭐뭐 해야 한다는데 조금 뉘앙스가 강해서 의무나 규칙을 이야기하는 게 must고요. should가 약간 권고, 조언하는 거야. 뭐뭐 하면 더 좋겠다라는 문장이에요.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 자, will은요, 미래에 뭐뭐 할 것이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정리했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일반 동사를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들을 가리켜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 what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의 의미인 have를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know, 알다라는 인지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like, 좋아하다라는 감정, 선호를 말할 수도 있겠고요. sing, 노래하다, 어떤 동작을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일반 동사를 유심히 봐주세요. 자, 먼저 부정문을 만들어 볼 건데, 쌤 갑자기 왜 부정문을 하죠?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해서 먼저 조금 더 쉬운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부정문은요, 일단 뭐뭐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잖아요. 자, 동사 뒤쪽에 not을 딱 붙이면 부정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렇게 묶었던 것처럼 비동사와 조동사는 좀 쉬워요. 바로 뒤에 그냥 not을 딱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동사 플러스 not은 I am not hungry now. 자, 얘가 없다고 하면 I am hungry now. 내가 지금 배가 고파. not이 딱 붙으면 I am not. 즉, 배고프지 않다가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조동사 뒤에는 not이 바로 올수 있어요. I can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어. not이 붙으면 연주할 수 없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예문에 쓰인 like를 볼게요. like란 동사는 좋아하다예요. 이 뒤에 like not 이렇게 붙일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대신해서 요 앞에 뭐가 보이세요? 요기. 뭐 do 하고 뭐 does 이런 거 보이시죠? 일단 이거를 다시 한번 좀 풀어 써볼게요. 자, 일반 동사 대신해서 do. do라는 동사 이때는 뭐뭐 하다로 쓰인 게 아니라 부정 만들 때만 도와주는 그런 기능만 도와주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자, 이때 do 뒤에 이렇게 not을 붙여서 써주시고요. 그리고 does 동사에다가 뒤에 not을 붙여서 이게 대신 일반 동사 앞에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때 딱 줄여서 don't로 쓸수 있고요.

does not도 줄여서 doesn't 형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거라는 것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 don't like spiders. She doesn't like spiders. 자, 둘다나 혹은 그녀가 거미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아, 쌤, 그럼 언제 don't를 쓰고 언제 doesn't를 써요? 자, 이게 바로 이요 설명을 하기에 제가 달려온 거고요. 자, 이때 보시면 주어에 따라서 뒤에 쓰이는 동사 형태가 달라집니다. 완전 중요한 문법 핵심 포인트는 3인칭 단수에 있죠. 자, 3인칭 단수를 정리하고 가실 건데요. 3인칭 단수. 일단 이렇게 적어두고 설명드릴게요. 자, 3인칭 먼저 이해해보면, 자, 3인칭. 우리말로도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 말하죠. 1인칭은 나를 지칭하는 거고요. 2인칭은 상대방, 너를 지칭하는 거고요. 그리고 3인칭은 나와 너를 제외한 제3자, 혹은 제3의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인칭의 개념은 뭘까요? 그치. 나와 너가 아닌가, 아예 제외한 그런 다른 인물이나 다른 것을 말하는 거고요. 단수라는 것은요, 복수 단수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 있거나 두개 이상 의미에서 두개 이상이면 복수 형태고요. 하나면 단수를 의미하죠. 아, 그러면 나와 너를 제외한 제3, 제3의 것이나 인물인데 하나면, 남자라면 he고요. 여자라면 she고요. 사람이 아닌 그것이라면 it이 되겠네요. 자, 영어에서 이렇게 he랑 she랑 it은요, 3인칭 단수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에 동사에 s 형태가 붙어서 이럴 때가 does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거 이해하셨나? 문제로 바로 확인해 드릴 거예요. 자, 이 빈칸에 뭐가 맞을까요? 자자자자, Tom has a brother. Tom은 남자 형제가 하나 있는데요. But, 자, 요 but이 있어서 일단 문맥상 그가 남자 형제는 있지만 근데 sisters, 여자 형제들이 없다겠냐? 그럼 지금 앞에 있는 has를 부정할 거예요. 부정할 거니까 이둘다 되지 않겠고요. 그리고 he는 3인칭 단수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정답 그러면 don't가 안 되고 doesn't have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의문문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부정 만들기가 다 이해하셨다면 그냥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의문문은 문장에 물음표가 붙은 문장으로 뭐뭐 하니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비동사와 조동사면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슝 바꾸면 끝납니다. 그래서 You are hungry. 너는 배가 고파. 너 배고파? 바꿔서 Are you hungry? 오케이. 자, 두 번째. 너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어. You can play the piano. 반대로 연주할 수 있니? 바꿔서 Can you play the piano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반 동사 이제 우리가 대충 알것 같아요. Do나 does가 필요하구나. 마찬가지로 이 동사 like, 일반 동사가 주어보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do나 does가 대신 나가줍니다. 그래서 you like dogs, 너는 개를 좋아하니? 할때 like you가 아니라 do you like? 이렇게요. 자, 그는 개를 좋아하니? He likes dogs에서 does he like dogs로 바뀝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 탄탄하게 다진 다음에 이제 뭔가를 쌓아야 합니다. 일단 또 이해하셨나 볼게요.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골라볼 건데요. Your brother, 너의 남자 형제, 뭐 오빠, 형아, 남동생 등등. Like music. 자, 그러면 음악을 좋아한대. 그가. 자, your brother라는 것은 he겠죠. 그럼 그가 음악을 좋아한다 물음표가 있네요. 그러면 일반 동사기 때문에 비동사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do나 does인데 he는 3인칭 단수니까 이때가 바로 does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때 does가 맞다라는 거 표시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의문사, 의문문을 정리할 겁니다. 자, 방금까지 만들었던 그런 전체 의문문에 의문사를 앞에 딱 붙이시면 돼요. 보세요. Do you like? 너 좋아해? 앞에 뿅 붙었죠? 또 보시면 Do you like better? 너더 좋아해? Which? 이렇게 앞에 슝 하고 넣어주는 거라고요.

우리 공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게 문제로 나오거든요. 자, 먼저 그러면 의문 대명사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의문 대명사. 말 그대로 의문사가 문장 내에서 명사로 쓰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후, 누가, 누구인지를 묻는 거죠. 그래서 who are you 하면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네요. 자, whose. 자, whose라는 건요. 누구의 것인지, 즉, 소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whose is this book? 이 책이 누구의 것이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whom. 이건요, who하고 약간 다르죠. 보면, who 뒤쪽에 이렇게 m이 하나 쭉 하고 붙어 있어요. 자, 얘는요, 앞에 있는 누가 누구랑 비슷하지만, 특정하게 누구를, 즉, 목적어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적어가 뭐죠? 바로 동사의 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읽어보면, Do you like? 너 누구를 좋아해? 즉, 동사의 like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럴 땐 후에다가 M을 딱 붙여서 whom 써주세요. Whom do you like? 누구를 좋아하니? 자, what은요, 우리 가장 많이 쓰이죠. 무엇이, 무엇을. 즉, what is this? 이게 무엇이니? 하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which. which는 what과 비슷한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선택지를 준 다음에 그 중에서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 A랑 B를 줄게. 이 중에서 어느 거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Which do you like better, coffee or tea? 커피랑 차 중에서 어느 것을 better 더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답변에 I am 홍길동 이름은 누구다라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거죠. 그러면 누구인지 물어본 거니까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봤을 거야. Who are you? 두 번째, It's Tom's.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얘는 Tom 이렇게 쓰고 되게 웃기죠. 자, Tom 영어로 써야겠다. 자, Tom의 cut. 즉, Tom의 소유를 말할 수도 있고 그냥 Tom의라고 할 수도 있죠. 이때는 문맥상 Tom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누구의 것인지 물어봤겠죠. 이때 그러면 들어갈 말은 whose예요. whose. 자, 3번. I like Jack. 나는 Jack을 좋아합니다라는 문장인데요. 그러면 여기 누구를 목적어를 물어봤겠네. 그럼 누구를 좋아하니 목적어를 물어봤으니 여기는 whom이 들어갈 것 같아요. whom do you lik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It's a new smartphone. 이것은 새로운 스마트폰이래요. 아, 그렇다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봤겠네요. 그러니까, what is this? 그죠?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what is this?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자, I like coffee better. 나는 더 커피를 좋아해.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어느 거? 선택지 중에서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때는 which. which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보시고 위에 있는 의문사를 추측해 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법이에요. 자, 그 다음엔 의문 형용사를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의문사가 형용사로 쓰여서 바로 뒤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게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시면, what 명사, which 명사, whose 명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것은 명사를 뒤에 따라오게 해서 같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what이 쓰인다면 해석이 무슨 명사? 어떤 명사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냐고 묻는 거죠. 자, 시간인데 그 많은 시간 중에 무슨 타임인지 딱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 주어. 이 주어 보시면 시간을 말할 땐 딱히 주어로 쓸게 애매하니까 이럴 때 쓰이는 게 바로 비인칭 주어예요. 비인칭 주어의 가장 큰 특징은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which?

아까 했었죠? 선택지를 주고서 거기서 뭔지를 묻는 거니까 이때 어느 명사, which color, 어느 색깔을 do you like better, 더 좋아하니, blue or red? 선택지를 주고 물어보고 있죠? whose 명사, 마찬가지로 어느 명사, 어느가 아니라, 그죠? 소유, 누구의 명사. 자, 누구의 명사인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whose book is this? 누구의 책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it's 7:30. 7시 30분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it은 시간인데 해석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이 아니야. 그냥 7시 반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빈칭 주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말했으니까 시간이 뭔지를 말해야겠네요. 그러면 what time? 그죠? 어느 시간, 무슨 시간? 이때 what time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I like blue better. 나는 블루를 더 좋아해 라고 하니까 선택지를 주고 난 다음에 물어봤겠죠. 그래서 which color? 어느 색깔인 which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It's mine. 자, 요거 되게 중요해요. mine은 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소유, 대명사를 의미하죠. 자, 몇 가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너의 것. 뭐죠? 너의 것. Your s가 되고요. 그의 것? 그쵸. His. 그녀의 것은요? 그렇죠. 잘 말하고 계시죠? 자, hers가 돼요. 이렇게 등등등의 각각의 대명사의 소유 대명사까지 잘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역시 누구의 것인지를 묻는 whose가 정답이 돼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 의문 부사로 정리할 건데요. 이번엔 의문사가 그러면 문장 내에서 부사로 쓰였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시간이나 장소, 그리고 방법, 그리고 이유. 자, 이런 것들은요, 부사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의문 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이때 쭉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제가 가운데 이렇게 먼저 끊어볼 거예요. 이네 가지 위에서 먼저 보고 내려올게요. 자, 먼저 when은 언제니까 시간이나 날을 물어보는 거죠. When does Anne go to school? Anne이 언제 학교에 가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복습해 볼게요. 이 Anne은 3인칭 단수입니다. 얘는 she죠, she?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사가 do가 아니라 does가 나왔네요. 왜? 일반 동사 go니까 does가 필요해요. 자, 반면에 여긴요. Are you from? 여기에 쓰인 동사가 비동사. 그러니까 자리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Are you?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그러면 이 의문문 앞에 when이 딱 붙어서 언제 가는지를 말했죠. 자, where are you from? 너는 어디에서 왔어? 장소, 방향, 위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나 비동사와 from 만나면 얘는 출신을 말하는 거예요. I'm from Korea처럼요. 그래서 where? 자, why는 이유를 물어보죠. 자, 우리 why로 누군가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그래서 답변은 because가 들어가야 합니다. Because 이렇게요. 자, why are you late for school? 너왜 늦었어? 라고 묻는 거죠. 이때 마찬가지로 여기 동사가 비동사라서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것이 보이네요. 자, how는 어떻게 라고 해서 방법을 묻는 거예요. 수단을 묻는 거죠. 그래서 how does Sam go to school? Sam이 어떻게 학교에 가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 뭐로 하면 될까요? 버스로 가요. by bus. 즉, by 플러스 수단을 쓰시면 됩니다. How does Sam go to school? 자, 이때 여러분 한번 쫙 째려보세요. 이 문장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문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의문문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when does Anne go to school? 이 문장하고요. Does Sam go to school? 그러면 사람 이름만 다르고 똑같죠? 아, 그럼 여기다가 의문사만 바꿔주면 문제

굉장히 아예 달라지는 겁니다. 이 의문 만드는 그런 방식을 이해하시면 의문 만들기가 되게 쉬워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업그레이드 한번 올려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how 뒤쪽에 뭐가 붙어 있죠? How far, how long 이런 식으로요. 자, how가 단독으로 쓰이면 어떻게로 쓰인 게 맞지만요. how 뒤쪽에 형용사나 부사가 온다면 이렇게 세트가 되어서 얼마나 뭐뭐한지, 얼마나 뭐뭐한지, 얼마나 뭐뭐하게 하는지를 말하는 정도를 말해요. 정도. 얼마나 뭐뭐한지. 자, 그러면 how far, 얼마나 먼지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How far is it from here? 여기서부터 얼마나 멉니까니까, 자, 거리도 사실 우리가 얘를 주어를 뭘로 하기 애매하죠. 마찬가지로 비인칭 주어 쓰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요. How long? 자, 이때는 얼마나 긴지니까 실제로 이 길이나 혹은 걸리는 시간을 물을 때 쓰는 거예요. 자, 문장 보시면 How long does it take? 이때 take가 시간이 걸리다 의 뜻이에요. 아, 그럼 이때 이 문장은 문맥상 요 시간을 의미하는 거라서 얼마나 걸리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이번엔 how many, how much 둘다 얼마나 많은지를 묻고 있죠. 그런데 이거 두개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many는 하나, 둘, 셋, 셀수 있을, 즉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즉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가 와야 하고요. 두 번째, how much는 양이죠. 얼마나 많은 양인지를 묻는 거라서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가 와요. 자, 또는 가격을 물을 수도 있어요. How much? 얼마입니까? 할 때요. 읽어보면, how many apples? 사과 셀수 있어요? 네. 한 개, 두 개. 그죠? 얼마나 많은 사과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고요. 두 번째, how much is it? 얼마인지 물어보죠. 돈의 어떤 양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often. 얘는 자주 종종이어서 만나면 횟수나 빈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How often do you eat out? 너는 얼마나 자주 외식합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그 다음, how old? 몇 살이니? 즉,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사람일 땐 나이를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답변 보고 알맞은 의문사 고르기입니다. She goes to school at 8 o'clock. 그녀가 8시에 학교에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물어봤겠네. 자, 특히나 S녀 뒤에 구체적인 시각이 등장해요. 그래서 의문사 when이 정답이 되고요. I'm from China. 나는 중국에서 왔어. 비동사 플러스 from은 출신 말하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는지인 where 의문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because I missed the bus. 왜냐하면 내가 버스를 놓쳤어 라는 말이네요. 그러면 이유를 말했으니까 이유를 물어봐야겠죠. 너왜진 거야? Why? Are you late for school? 이렇게 말했겠죠. 자, 그리고 he goes to school by bus. 이번엔 버스로 갔대요. 그러면 수단을 말하는 거니까 어떻게 간지를 물어봤을 거야. 그래서 how does Sam go to school? 자, 얘는요, it's about 2 km from here. 여기서부터 대략 2km 정도래요. 숫자 앞에 about은 대략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얼마나 먼지, 그죠? 거리를 물어봤겠네요. 그래서 how far입니다. 자, 이건요, four please. 네 개요. 자, 숫자가 1, 2, 3, 4면 셀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만날 때셀수 있는 명사 앞에는 얼마나 많은의 how many 이렇게 써야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전체 리뷰해 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 보세요. 자자자자자. 힌트는 답변을 잘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부산에 산다라는 뭐가 나왔어요? 지역이요. 그러니까 어디에라는 where do you live? 어디에 살고 있어요? 두 번째, I go to school 8A.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이니까 언제인지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when do you? 정답은 그러니까 where, when에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 잘 보게. 잘 보세요. 눈동아리 뜨고 보시면 이건 사실 해석하지 않고 바로 풀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빈칸 바로 뒤에 kind 종류의 명사예요. time도 명사예요. 그러면 바로 뒤에 명사를 취할 수 있는 건 의문? 뭐였어요? 형용사. 전쫙 봤을 때 how, when, where 다안 되네. 정답 3번인데 어쨌든 what kind of food? 얼마 어느 종류, 어떤 종류의 그런 음식을 좋아하냐? What time? 몇 시에 너 가고 싶냐? 영화 보러. 오케이? 자, 3번 보시면 for 2 weeks. for은 뭐뭐 동안이죠. 그럼 2주 동안, 즉 시간의 길이를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did you stay 머물렀는지를 묻죠. 그래서 how 뒤쪽에는 long이 올 겁니다. How long? 정답이 2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4번에 1, 2, 3, 4를 풀 건데, 밑줄 친 의문사가 틀렸거든요. 알맞게 바꿔봅시다. 자, 1번. 듣나요? 딱, 이제 아주 바로 나와야 돼요. 보시면, in 부산 지역이니까, when 아니고, where. 그리고, I go there every day. 뭐래요? 맨날 간다는 건 나의 어떤 빈도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자주 가요? 이때 what이 올수 없고 how often, 얼마나 정도를 말하는 how가 옵니다. 3번, I have six classes. 6개가 있대. 얼마나 많은지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아? How many classes do you have today? 자, 4번 보시면 이거는 우리 진짜 바로 풀수 있죠? 답변에 because, 왜냐하면 내가 I have a lot of homework. 숙제가 너무 많대요. 아, 그러니까 이때 왜인지를 묻겠죠. why를 말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문법 파트에서 의문 만드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봤고요. 의문사도 정리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요, 답변을 보고 알맞은 의문사를 고려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게 출제가 되거든요. 자, 이런 포인트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는 저는 최경석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대비 기출 7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7강부터는 근현대사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근현대사를 개화기, 그다음 일제강점기, 그다음 이제 광복 이후 현대사까지 쭉쭉 나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먼저 개항개화기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고종 흥선대군이 있는데, 고종 때부터 우리가 쭉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1910년 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좀 많아요. 이번 시간에 이요 시기에 좀 다채로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평까지 보려고 제가 이렇게 좀 뽑아왔는데, 뽑아보니까 한 16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문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지에 대한 얘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73회 여러분들과 함께 29번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2점짜리였는데요. 자, 여러분들 자료 자체가 아주 특별히 굉장히 어려워서 그 자료를 해석하는 건 없다라고 제가 지난 6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김옥균, 홍영식이 지금 역적들처럼 극악하고 무도한 자들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 갑신정변이잖아요. 갑신정변 우정총국에서의 축하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회를 베풀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두 죽였다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 개항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 광복 현대사까지 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한국사 자체의 어떤 흐름을 알기 위해서 순수하게 한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찾는 것도 필요하신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급하게 지금 급수를 따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더 이론 편에서 연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더 여러분들 사건, 그다음 몇십 년대, 그다음 이 어떤

개혁이면 개혁, 문화면 문화에서 우리가 포커스로 찍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가고요. 그런데도 연도가 필요하면 그때 제가 연도를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갈게요. 자, 갑신정변 그러면 1번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했다. 이거 거의 1점짜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온다. 개항 개화기 문제가 그렇게 특별히 어렵게 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여러분들 핵심어만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제 우리가 선지를 위해서 홍범 14조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2차 갑오개혁이에요.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3번에 통리기무아문이 나오면요. 통리기무아문은 1880년 음력 12월이에요. 이게 뭐냐면 조선 정부가 조선에서 개혁을 총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통리기무아문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갑신정변보다 훨씬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것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연도 써놨잖아요. 그래서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닌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세요.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나오죠. 이거는 조일통상장정은 왜 그랬냐면 일본이 야야 우리 관세 낼게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싶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 전에 직전에 있었던 조청상민수립무역장정하고 조영수호통상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를 통해서 이제 특히 조청상민수립무역장정이 중요한데 내지통상 육지로 들어간 게 가능했기 때문에 일본도 강화도 조약에서 나왔던 조일무역 세칙에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개항장 이내가 아니라 그래서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내겠다. 단 이들이 가져간 것 중에 중요한 게 방공령이 있고요. 그다음 이 조일통상장의 방공령이 있어요. 그다음 이런 표현을 했던 부분인데 일본인에게 최애국 대우를 줍니다. 그래서 내지통상까지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갑신정변 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스토리상으로도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모군란으로 우리가 쉽게 갈수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1번 갈게요. 가나 사이식이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 사이식이 어려운데 2점짜리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나 보죠. 왜 그랬냐면 자, 이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군수 조병갑을 죽인다며 나오고요. 맨 처음에도 보면 통문으로 나오죠. 사발 통문 조병갑 나오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고부봉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편에서 동학을 할때 고부봉기 1차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 나에서는 전주성이 삽시간에 함락됐으니까, 자, 1차에서 최종적으로 1차 동학농민운동에서 전주성을 차지한 거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갈 거는 요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황룡천, 황토현 전투 기본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2점짜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1번.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연합하였다. 2차 때죠. 그쵸? 자, 2번. 최재우가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되었다. 이거는 맨 앞에 있어야 될 부분이죠. 그쵸? 교조였던 최재우가 지금 처형된 얘기에 대한 얘기고요. 3번.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경복궁을 점령하였다는 건 전주성 이후죠. 그쵸? 전주성 함락 이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봉기의 배경이 되는 얘기죠. 자, 5번. 우금치에서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라고 해서 이것도 2차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황룡촌 아니면 황토현 전투가 나올 만했다. 그래서 2점짜리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동학농민운동에서 고부봉기, 1차 봉기, 2차 봉기로 구분하시면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32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3점짜리예요. 3점짜리인데 시전상인이 나왔습니다. 자, 시전상인들이 외국 상인의 퇴거를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황운국 중앙총상회까지 만들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봤더니 지금 가게문을 닫아 이걸 철시라고 하죠. 이 시위 방법이에요. 가게문을 닫는 거. 외암은 통리교섭 통상사무 암은 앞에서 연좌 시위를 시작했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전상인 쭉 나오는데 외국 상인의 한성 침투로 인해서 이게 가능했던 거뭐 때문이라고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조청상민 수립무역장정 때문에. 조청상민수립무역장정을 체결했던 건 이모군란으로. 자, 요거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한 얘기를 찾으면 되겠죠. 왜냐면 배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자체가 어렵지 않다고요. 자료에서 우리는 힌트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봤더니 근데 앞으로를 위해서. 자, 여러분들 일본의 동양척식 주식회사 제가 이런 편에서 말했죠. 이거 절대 일제강점기 1910년 아니라고요. 요거 여러분들 1908년에 있었습니다. 요건 제가 연도를 쓸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일제강점기 전에 이미 만들었다.

그 이거하고 상관없고요. 2번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 요구했다. 늘 여러분들 보안에 대한 설명을 할때 따라 붙는 내용이죠. 3번 정답이 여기 있죠.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에서 내지 통상권과 그다음 한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 양화진까지 물론 지방 간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상 패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지 통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성 침투가 가능했다라는 부분이죠. 자, 4번 메가타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시행되었다. 메가타는 1차 한일 협약. 메가타 여러분들 스티븐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1995년부터 화폐 정리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자, 5번에 회사령이 공포되면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몇 년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1910년대, 1910년, 1910년대 이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어려운 거 없다. 그런데 선지들은 앞으로도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35번 갑시다. 자, 73에 35번인데요. 2점짜리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2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기 이후죠라고 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능검을 보겠다. 근데 내가 심화평을 보겠다. 빵 나오면 기본적으로 개항 개화기에서 특히 문화에서 경인선,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개통,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 네, 전차, 서대문의 청량리까지 전차, 둘 모두 1899년이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한능검 보기에선 기본이다. 자, 한성전기회사에서 개통한 전차니까 1899년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아우, 또 이렇게 또 끔찍한 일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 요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한성전기에서 오늘날의 한국전력이에요. 그래서 이때 한성전기회사가 이제 대한제국도 있었던 얘기인데, 1번, 척하비를 세운다. 그럼 여러분들, 신미양요 이후에요. 자, 신미양요 이후. 굳이 여러분들이 1871년보다 신미양요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를 위해서. 자, 거문도 나오죠?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또 연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거문도 1880년대죠? 1885년부터 87년까지 였던 곳이고, 3번을 여러분 알으세요. 자, 연무당 빼고 일본과 조약인데 이게 뭘까요? 근데 연무당이 나오잖아요. 강화도에 연무당이 있었거든요. 이게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무당이 체결했어요. 보시면 되겠고, 4번 보빙사 일원으로 미국에 파견되는 역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통역관에 대한 얘기니까. 자, 이거는 보빙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다음에 1883년에 우리가 보빙사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5번에 경부선 철도 개통식이 있습니다. 경부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럴 전쟁 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굳이 연도로 쓰게 되면 럴 전쟁은 1904년부터 5년까지 있었던 건데, 1905년이에요. 경부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보겠지만, 이 경부선 개통을 갖고 다른 문제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를 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선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74회로 넘어갈게요. 29번, 가마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2점이, 왜 2점이냐면, 5명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심화편을 보겠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이야.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박규수 나옵니다. 자, 그럼 박규수가 나오면 북학사상으로 통상계화론 주장했다. 맞고요. 그쵸?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영남만인수를 주도해 개항과 통상에 반대하다. 그럼 여러분들, 이만손이 되죠? 자, 그러면 다해 보빙사로 미국에 다녀와 개화정책을 추진하더라 했는데 지금 다가 김홍집이잖아요. 김홍집은요, 보빙사로 간 적이 없어요. 보빙사는 민영익을 단장으로 해서 갑니다. 네, 그러면서 주로 민영익 외 나머지 사람들은 주로가 급진개화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서강범도 갔고 홍익형식도 가고 그리고 흥미롭게도 6.1준이 가거든요. 그런데 김홍집은 안 가요, 미국에.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유견문 6.1준이고요. 6.1준 의외로 한능검의 심화편에서 잘 나옵니다. 자, 백정 출신으로 관민공동에서 연설했으니 이거 박성춘인데요. 사실 이거 박성춘 좀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들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2점짜리였습니다. 자, 3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최근에 TV를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랄까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사 프로그램이라 아니면 이렇게 좀 뭐랄까 예능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 만국박람회가 나와요. 만국박람회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1900년이라고 돼 있죠. 그래요. 1900년에 있었던 파리 만국박람회에 대한 얘기인데 1900년이니까 우린 뭐예요? 대한제국 시기죠.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제국 관련된 문제를 내려고 한다라고만 보셔도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쉬웠어요. 여기 내용에서 이렇게 해석할 부분 아니죠? 9번 신참 나오니까 여러분들,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편에서도 무조건 거의 십중팔구 뭐가 나온다? 지계가 나온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지계 발급했다.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했다. 지계하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없고요. 자, 다음을 위해서. 요즘 심심찮게 건양에 대한 얘기 한두번 정도 나와요. 건양이 나오면 여러분들 을미개혁이죠. 단발령. 함께 여러분들 건양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번에 방문국을 설치하고 한성순보를 발행했다. 이거 1880년대 있던 조선정부의 개화정책 중에서 여러분들 방문국이라든가 기기창이라든가 우정청구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한성순보는 1883년에 나왔는데 굳이 이걸 연도를 외우기보다는 1880년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기창 설립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1호편에서 1883년 요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약간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요걸 1883년만 알아두셔도 돼요. 그냥 1883년이긴 한데 좀더 디테일하게 기기국을 그러니까 김윤식의 영선사 똑같아. 김윤식의 영선사를 데리고 가서 봤어. 청해 이제 기기국 보고 와서 우리나라 기기국을 만든 다음에 1883년에 그리고 기기창을 만들자. 군수공장 만들자라고 설립을 저처럼 팔 걷어 붙이고 시작을 했어. 그래서 추진한 게 1883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 지었어. 뚝딱뚝딱 다 지었어. 완공은 1887년이에요. 최근에 요 1887년을 밀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냥 요렇게 1880년대로 알아도 현재 한능검 문제 맞출 때는 큰 무리는 없다. 요 그래서 제가 지우고 하고 싶은 거 요거 1880년대 정부 개화 정책으로 봐도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정리, 정확한 거 하고, 여러분들 문제 맞추기 한거 말씀드렸고요. 홍보험 14조, 또 나왔죠. 뭐라고 쓰셔야 됩니까? 2차 가보개혁!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74에 32번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 뭐예요? 이후에 있었던 사례를 옳은 것은이라고 2점 나왔는데, 아, 이게 문제 풀 때마다 여러분들 개항, 개화기부터는 그런 메시지 좀 씁쓸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능검의 순수한 의미,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너무나 씁쓸한 부분이 있잖아. 너무 안쓰럽고 이런 일이 안 되는데 12대 대대장이 왜 박성을 자결했겠습니까?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됐으니까 1907년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정미의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미의병이 13도 청의군이 됐고 서울진공작전을 허위가 중심이 돼서 하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제국 군대 해산, 정미의병, 그래서 바로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까지 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의병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쵸?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속에서 여러분들이 4번을 가야 되겠다. 그럼 보세요. 최익현, 태인에서 의병 이렇게 했고, 신돌성 나오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게 을사의병이죠. 이번에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했어. 러일전쟁에 대한 얘기죠. 3번에 스티븐스 앞에 나왔죠. 맥아타 스티븐스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한일의정서 아니고 한일협약이에요. 자, 5번에 유인성 뭐예요? 을미의병이죠. 물론 1896년부터 있긴 했습니다. 1895년에 을미 이 사변 때문에 실제로는 유인석이 이건 1896년인데 보통 우리가 문제 맞추기에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에 대한 얘기였는데 정미의병이 이제 생기면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가자. 말씀드릴게요. 34번, 지금 74인데 되게 재미난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워. 막 시모노세키가 나오고 막 이키마루 나오는데, 신문의 제목 큰거 보세요. 경부선이죠. 아까는 전차 나왔고요. 전차하고 제가 경인선 1899년, 요건 알아두자라고 했고, 경부선 러일전쟁 때문에 1905년인데, 그럼 이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한매일신보가 나옵니다. 대한매일신보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국제보상운동. 막 홍보했어. 그쵸? 국제보상운동 1907년이야. 요 정도는 여러분들, 외우고 시험 봐야 돼. 그러면, 대한매일신보가 1904년부터 있다가 1910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일제가 이걸 대한제 떼버리고, 예, 바로, 일제강점기 일본 총독부의 기간제로 삼게 되는 건그 이후가 되는 것이고. 그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경성제국대항 나는데, 일제강점기권 특히 여러분들 몇십 년대만 알아두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성제국대학 일제가 조선총독부 만들었는데 1924년인데 1920년 되고 우리의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회방 놈에서

만들었다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3번이 이제 3번이 문제. 원각사에서 은색의 공연을 보는 여성인데 원각사도 알고 은색이도 알아야 돼요. 원각사는 여러분들 연극 공연 무대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보는 극장 말고 여러분 연극 무대야. 연극 무대고 은색이라는 작품이 있어. 2인직의 작품인데 눈이 내리는 마을을 배경으로 해. 눈이 은처럼 쌓였다고. 네. 그래서 은색이에요. 이게 1908년이야. 어려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3번에 손이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러일 전쟁 1905년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안 된다. 근데 이 선지를 계속 씁니다. 근데 이 3번 선지가 공무원 한국사 선지 정도는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 원래 한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 나올 법한 선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을 또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통리기무함원에서 개화 정책을 논의하는 관리. 이거 말씀드렸죠? 1880년에 조선 정부가 만들었던 것. 자, 5번. 어린이날은 여러분들 천도교 소년회. 그럼 여러분들 192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23년인데, 저는 1920년대로 가겠습니다. 네. 23년이냐, 24년이냐, 뭐 22년이냐, 23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되겠다. 다만, 이건 여러분들 개항, 개화기 신문물이 들어올 때가 그 연도 갖고 내던 패턴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갈게요. 자,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연필해서 옳게 고른 것을 했는데 3점인데, 요게 어려운 거 뭐냐면, 용암포 사건 때문이에요. 이 용암포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러시아가 먼저 용암포 우리가 차지할래? 뭐, 삼림,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벌채한다라는 명목으로 막 이렇게, 근데 실제로 막, 뭐, 대포도 설치하고 막 이랬던 것이고, 그러자, 일본, 영국, 미국, 야, 그런 게 어딨냐? 우리도 여기다 들어올 수 있도록 똑같이 열어. 이 얘기에 대한 건데 사실은 근현대사에서 1903년의 용암포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자료 해석보다는 1903년의 용암포 사건을 아냐 모르냐라는 것이죠. 요거 알아주시고 요거와 관련된 게 뭐냐면 이제 러시아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이제 먼저 여러분 나오는 게 1898년에 독립협회 관련돼서 만민공동에 관련돼서 원래 전령도를 조치할 것을 요구했던 그거랑 막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건데 용암포 사건이 옳게 나온 거거든요. 고르기 때문에 다만 요 시기 러일전쟁 전으로 보시면 되겠다. 크게 어려운 거 없기 때문에 1904년에 러일전쟁이 있었고 아간판천이 여러분들 1896년에 있었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좀 어렵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75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밑줄은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3점짜리인데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일본, 러시아 나오죠. 민영환 나오죠. 그러니 여러분들 러일 전쟁인데 결정적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하려 했기 때문에 러일 전쟁이죠. 러일 전쟁 기간 안에 있었던 사실로 골라라. 이런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쟁 중이냐 후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간파천이 나오면 안 되고요. 좀 전에 설명했으니까.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했죠. 그래서 이건 되게 쉬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나는 씁쓸한 역사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하게 된 부분을 알자라는 것이죠. 3점이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러시아가 전령도 조치를 요구했다. 이게 독립협회 시기 1898년 때 일인데 독립협회 만민공동회하고 관련돼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여러분들 이모굴란 때문이잖아요. 이게 1882년인데 이모굴란 때문에 그것보다 여러분들 이모굴란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평양 관민이 대동강 침입한 제너럴 셔먼호 예, 요게 여러분들 1866년입니다. 그러니까 1866년에 병인 양요도 있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위해서 평양 관민할 때 관,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의 화공 불지르자, 불태우자라고 했던 게 당시에 박규수가 있었다라는 것도 한번 더 알아두자. 앞으로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3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자, 가인물 보시면 위정척사고 여러분들 보시면 연암 최익현 너무나 힌트가 좋고 그 다음 이런 편에서 제가 제 뜻을 받아주세요라고 하면서 도끼를 짊어지고 상소를 올렸다. 지부복걸 척화이소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양일체론 쉬웠다. 그래서 최익현 그런데 독립의군부도 참 잘 나온단 말이죠. 임병찬이죠. 네, 헷갈리면 안 되고요. 요 선지들은 앞으로를 위해서. 자,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를 향해서 폭탄 던졌다. 그러면 이봉창.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어렵나요? 앞에서 나왔던 틀린 선지잖아요. 그렇죠? 을사병 말씀드렸던 거 태인에서 의병 일으켰다. 정답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가 돌고 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기출이 중요한 거예요. 자,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해 중상을 입혔다. 이재명. 그 다음 서울진공작전 전개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허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준, 이상설, 이휘종, 헤이그 특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났습니다. 독립협회 보면 여러분들,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 이거 대한자강회죠. 황무지 개강은 요구 저지했다. 이거 보완하니까 무조건 정답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3번은, 자, 헌정연구회인데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야 되었다.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들 신민회에 대한 얘기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리을에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신민회에 대한 얘기니까 지금 리을에서 대한자강회잖아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작 신민회는 조선이 삼균주의를 기초로 건국강령을 발표했으며 여러분들 대한민국 우리의 자랑스러운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죠.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6개 33번 보시면요. 2점짜리인데 보세요. 말풍선에서 여러분들 힌트가 이렇게 나오죠? 원수부 지금 구본 신참 다 나오니까 이거 뭡니까? 광무개혁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다. 문제 자체가 반복되었구나. 자, 1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국기무처 앞으로도 나오겠죠, 여러분들. 1차 갑오개혁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1차 갑오개혁에서 2호 예병 형공의 6조를 파란문으로 바꾸었다. 자, 두 가지 요구 모두 선지 1차 갑오개혁에 대한 얘기죠. 3번에 기기창을 설립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80년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 자, 그러니 지게 또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원수부를 정답으로 나왔어도 되는데 꽤 많은 힌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범 14조. 그래요. 또 나왔습니다. 2차 갑오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여러분들 가라에 대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3점짜리죠. 자, 그런데 사실 3점짜리 치고는 좀 쉬웠습니다. 배제학당, 여러분들 이거 선교사 학교예요. 그렇죠? 광해원, 우리나라 최초의 여러분들 서양식 의료기관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곧 세브란스가 되는 건데 한성전기에서 우리가 아까 전차 때 봤고요. 원각사 제가 연극 공연장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배제학당이 선교사 학교가 교육입국조서의 근거에서 아니죠. 교육입국조서는 2차 갑오개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성사범학교, 그 다음 각종 소학교, 그 다음 외국인 학교가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 선교사 학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알렌의 권위로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병원. 그래서 제가 이런 편에서 광해원과 광재원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성전기회에서 이거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봤으니까 그렇죠. 전차를 운영하였다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는 것이고요. 자, 광해원은 여러분들 갑신정변하고도 관련됐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죠. 민영익이 이 칼에 맞았지만 알렌이 외과 수술,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수술을 하게 되면서 살아났다. 그리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을 라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각사는 연극 공연장이고요. 나운규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을 상영한 것은 단성사예요. 그래서 원각사하고 달리 자, 아리랑을 상영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1926년, 1920년대거든요. 단성사가 나와야 되는 네. 저는 단성사에서 영화를 본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3번 니은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가도록 할게요. 이제 77회로 넘어가시면 되겠는데요. 밑줄 그은 이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조선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가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기서 자료의 내용 자체 해석하는 건 없어요. 그냥 단발령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을미개혁이에요. 을미개혁인데 정답이 어려웠어요. 그럼 건양이 나왔나? 뭐가 나왔나? 뭐 종두법 나왔나? 뭐 이렇게 나왔더니 한성순보 이거 1880년대니까 상관없죠. 그렇죠? 이거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기기창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니까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3번에 떡하니 정답이 친이대와 진이대를 설치했다. 2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때 우리 이름표에 보면 여러분들 훈련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을미개혁 하면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4번에 여러분들 과부의 재가 허용 1차 갑오개혁, 의금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하였다라고 나왔죠. 이거는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기, 그러니까 고종 때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어려운 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77회 35분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밑줄근 이 학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3점인데 되게 어렸어요. 와, 미국인 헐버트가 교사 시절 한글로 지은 세계 지리서. 저도 이거 가서 봤습니다. 박물관에서. 네. 그래서 헐버트 나온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경공원이에요. 그러니 헐버트가 유경공원 교사인 걸 모르면 못 맞추는 문제죠. 헐버트도 있고, 그다음 길모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럼 이 학교 유경공원에 대한 설명인데, 설명도 어렵어. 칠제라는 전문 강좌가 있었다. 이거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고려죠. 2번이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함정인데, 덕원부 관민이 합심해 만들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유경공원이 아니죠. 이게 원산학사죠. 그래서 함정을 먼저 파두고, 3번의 교육이복지수도 아니죠.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한성사범학교, 그다음 송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근건데,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한성사범학교 각종 이제 송학교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 틀렸고요. 대성전과 명륜당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 성균관이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5번에다가 맨 끝에 꽁꽁 숨어놨는데 좌원과 우원이 나왔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학생을 선발하였다라는 부분까지 굉장히 어려운 선지를 5번에 넣어뒀다. 근데 유경공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리 중에서 이 저기 유경공원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의 자제들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게 우원을 만들어 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경공원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5번이 유경공원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여러분들 7강 개항 개화기에 대한 문제 기출 풀어봤고요. 우리 또 다음 8강에서 여러분들 근현대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볼게요.

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세법을 감동세법으로 강의하는 강성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강의할 예정인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 역시 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가장 또 중요한 출제가 유력시 되는 중요한 내용을 바로 핵심만 또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에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35회 시험 때는 무조건 출제된다고 그래서 제가 출제가 예상됐고 출제가 됐는데 36회 안 나왔습니다. 37회 시험 때는 또 올해 개정 내용이 2026년 개정 세법이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그다음에 36회 시험 때는 취득세 납세 절차가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게 이제 37회 시험에서는 올해는 무조건 나온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득세에서 출제가 유력시되는 과세표준과 납세 절차 부분을 볼 것이고요. 우리가 부동산 또 취득시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대한 것 36개 시험 때는 종합문제에서 지문 한 줄 간단하게 나왔지만 또 개정 내용 또 2025년도에 개정된 중요한 내용이 36개 때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37회 시험에서는 잘 여러분들이 또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납세 절차 또 이것도 종합문제 속에서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 이렇게 해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바로 그냥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득세 과세표준과 납세 절차,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납세 절차 이 테마를 잘 보시게 되면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만 잘 들어도 여기에 또 몇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취득세 제2편 지방세에서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아까 중요도를 말씀드렸고 바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럴 때 원칙적으로 시가 인정액을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서에 통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가 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자, 근데 상속으로 우리가 무상 취득했다. 자, 그러면 이게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35회 시험 때는 여기서 정답이 있었는데 옳은

호구라는 문제에서 상속으로 인한 부상취득은 시가표준액,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상속에 따른 부상취득의 경우 바꾸면 이거 시가인정액으로 한다고 바꿉니다. 제가 35회 시험 때 자 정답 지문을 취득세 과세표준 문제를 낼 때 제가 계속 상속으로 인한 부상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 한다 이렇게 바꿨는데 이거 바꾸면 시가인정액으로 한다고 바꿔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거. 이것만 부상취득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외적으로 여러분 한번 봅니다. 자, 시가표준액. 자, 지분을 취득했을 때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자, 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이게 이제 가로 내용이 2026년 개정세법인데요. 또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전체 주택의 그 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1억 원이하다. 자, 1억 원이야. 그러면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하다.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시가표준액 1억 원이하 부동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는 상속을 제외하고 시가표준액 1억 원이하 부동산을 자,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같은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둘 중에 우리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상속으로 인한 무상 취득도 아니고 시가표준액 1억 원이하 부동산을 증여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자 일반적인 증여로 인한 무상 취득의 경우는요. 자 이때는 시가 인정액을 과세 표준화합니다. 다만 근데 시가 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시가 표준액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자 여러분 시가 인정액을 자 산정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는 거. 잘 모르겠다. 딱 모르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시가표준액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가인정액으로 하는데 무상취득의 경우는 직접으로 시가인정액을 산정이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으로 하고요. 우리 부담부 증여요, 부담 있는 증여를 하는 거죠.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증여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그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즉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담 있는 증여를 하는 거죠. 갑이 을한테요. 야, 을, 왜? 내가 너한테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어이야, 그래? 야, 근데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어. 그건 네가 좀 갚아야 되는데, 아이, 진짜 얘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담부 증여의 경우, 이 채무 부담액, 채무의 인수액 상당해요. 채무 부담액.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한 이 채무 부담액, 요거는, 자, 유상, 취득의 과세표준을 제공합니다. 자, 수증자가요, 증여자한테 3억 원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한테 3억 원만큼을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증자가 유상 취득했다고 보는데, 채무 부담액이요. 그래서 이 채무인수액, 채무부담액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취득의 과세표준을 제공하고,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이요. 그러니까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취득으로 보죠. 그래서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부담부증액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담액 이것은 유상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유상취득으로 보니까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담액을 뺀 잔액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수증자가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이요.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이 35회 시험 때 안 나왔기 때문에 37회 시험에서는 또 물어보면 이걸 물어볼 수 있고 자 2026년 개정세법도 있기 때문에 꼭 숙지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매매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취득하기 위해서 납세무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 비용을 말하는데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합니다.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일체 직접 간접비용을 말합니다. 근데 원칙은 매매 같은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하지만 부당행위 계산의 경우요. 자,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시가 인정액이요. 부당행위로 계산했을 때는 시가 인정액을 과세표준하게 되는데 물론 시가 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요. 자,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지자체 장은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요. 남남 사이에는 싸게 취득하든 뭐하든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물론 지방세법 7조 11항에 따라서 자, 배우자 직계민속 간의 거래인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수시킨 행위 또는 행위나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줄여서 부당행위 계산이 있는 경우에는요. 자, 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뭐를요? 시가 인정액을 자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답니다. 자, 근데 시가 인정액을 산정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는데 다만 부당행위 계산이 있다. 자, 부당행위 계산이 있다. 그러면 지자체장은 자, 이렇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 계산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 인정액을, 즉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지 않고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다는데요. 자, 시가 인정액을 산정 어렵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입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는 걸 주의합니다. 자, 그럴 때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부당행위 계산은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요, 남남 사이에는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싸게 사든 뭐하든. 자,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인정액이요. 시가 인정액이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데, 하여튼 시가 인정액보다 무슨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요. 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차익이 금액으로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 인정액의 5%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자체장이 자, 무엇으로요? 취득세과세 표준을 시가 인정액으로, 시가 인정 산정이 어려우면 뭐 시가 표준액으로 자, 과세 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유형 다시 판단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요. 자, 시가 인정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차익이 금액으로 얼마요?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 인정액의 5%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 계산이 있다고 하고 지자체장이 자, 무엇을요? 시가 인정액을 과세 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인정액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 표준액으로. 자, 이 내용은 반드시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취득세 납세 절차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 개정된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개정된 내용이 자,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요 규정이 요게 이제 추가된 게 요 가로 내용이 추가된 게 2026년 개정세법 내용입니다. 취득세 납세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세금을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자,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납세지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납세지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취득자의 주소지다. 아닙니다. 주소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고요.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납세지 불명하다, 취득 물건 소재지 이렇게 기억하고요. 국가, 지자체 등의 매각 통보요. 국가나 지자체 또 지자체 조합, 국가, 지자체 등의 투자 기관 등이 자 매각을 했다 그러면요. 그 매각 사실을 지자체장한테 통보해 주게 되는데 매각일로부터 며칠이요?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 매 30 이렇게 기억합니다. 매 30. 여러분 취득세는 며칠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60일인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 자 일로부터 30일에 통보하거나 신고해 되겠죠. 주게 돼 있는데 매 30, 요것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60일입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는 취득세 신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개 어떨 때는 30일, 어떤 때는 60일 중구난방이었는데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60일로 다 통일했습니다. 대개 국민들이 취득세는 60일이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60일 통일했는데 자, 국가지자체 등은 헷갈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안 바뀌고 매 30, 30일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이것만 매 30, 30일이고 나머지는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며칠입니까? 60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 부가징수 계속 이어서 봅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를 합부하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합니다.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한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를 합부합니다. 이거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자, 그러면, 자, 요런 경우에요. 요런 경우에, 자, 요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요거 60일 내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올 건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꼭 나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증여로, 부담보 증여로, 자, 부담보 증여를 포함해서 증여로, 부담보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입니다. 이거. 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아닙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인 걸꼭 기억합니다. 바꾸면 시험에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로 바꿀 수 있고, 자, 달의 말일을 쏙 빼고, 또 아니면 이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로 바꿀 수도 있고요. 60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고, 증여로 인한, 부담부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자,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걸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역시 이것도 6개월입니다. 자, 상속계실로부터 6개월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만약에 납세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시간을 넉넉하게 줍니다. 9개월이요. 자, 외국에서 부고 듣고 오려면 시간 걸리니까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로 인한 특히 무상취득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추가 신고 납부라고 그랬어요. 자, 취득 당시에는 중과 대상이 아니었는데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요. 자, 그럴 때 중과 대상, 여기 가로 내용이 2026년 자 추가된 개정세법 내용인데요.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포함해서요. 자,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를 대상했다가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과 대상이 된날 또는 자, 취득 후, 자, 취득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취득한 후에 이게 취득세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사유 발생일도 며칠이요? 60일 이내에요. 자, 이미 납부한 세금, 자, 공지해 주는데 가산세 제외한 금액이요. 자,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세법에서는 포함, 제외, 또 그다음에 전, 후, 미만, 이하, 초과 이런 걸 하면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포함인지 제외인지 꼭 확인하시고, 또 미만 이하 초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전인지 후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개 중에 찍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게 들어있으면 그런 걸또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내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때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 안 내고 뭐 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보통 징수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자, 그래서 취득세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자,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 포함해서요. 자,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중과 대상이 된 날, 취득한 날이 아니라 중과 대상이 된 날,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주는데,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죠?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주는데, 그럴 때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자, 포함 그럼 틀립니다. 포함으로 바꿔서 시험에 몇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자, 추가 신고 납부위안 나오면 이게 등록면허에서도 나오는데,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이세개 포인트를 꼭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요. 자, 이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자, 그럴 때는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이 신고 납부기한, 지금까지 나왔던 이 신고 납부기한 내에서 등기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골라라 긍정형 문제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는 그 신고, 이런 이 신고 납부기한 내에서, 자,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즉 등기소에 가기 전에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자, 영수증 첨부해서 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 채권자 대위자의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그거는 36개 시험 때또 시험에 나오고요. 또그 전에도 한두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36개 시험 때도 정답으로 나오고,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왔는데, 아, 세번 나왔죠, 정확히 얘기는. 근데 취득세는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하는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바꾸면 없다고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긍정양심으로 옳은 곡을 하라 문제에서 옳은 지문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법령의 전파에 따라서 납부 확인서, 취득세 낸 거 납부 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자체상은 이 일에 따른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에 납세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신고나 부고가 나오면 있다 즉시, 자, 요거 60일 내 통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있다 즉시 여기 두개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제외요. 자, 요것도 여러분 올해 개정도 있고 그래서 특히 또잘 보셔야 되는데 납세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 또는 요게 추가됐습니다. 올해. 자, 그 종전에는 시가인정액만 있었다가 과세표준에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후 지자체장의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요. 자, 여러분 취득세를 자 시간정액이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를 했는데 잘못 신고했어요. 아, 나 지난번에 아차 실수했네요. 잘못 신고했네요. 자,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에서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경정하기 전까지 그 시간정액이나 시가표준액을 수정 신고하게 되면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감면해 준다 그래도 틀립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간정액이나 시가표준액으로 자 취득세를 신고한 후, 자 경정하기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만약에 수정해서 신고를 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방세 기본법상의 수정 신고에 이게 특별법처럼 생각하셔가지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걸꼭 기억합니다. 자 법인의 자, 장부 등의 작성 보존 관련 가산세. 법인이 취득세 납세무자일 때 법인은 장부 등의 작성, 법인이 장부 등을 작성 기록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 의무를 불성실에 따르면 요거는 숫자가 포인트입니다. 가산세는 몇 프로? 1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100분의 20, 즉20% 가산세 적용된다고 바꿔서 몇번 나왔습니다.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10% 가산세 숫자를 기억합니다.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됩니다. 세금을 면해주는 점. 그래서 취득 가격이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부과 징수 또 중요한 내용들 신고 기한 또 납세열차 관련한 내용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세를 다 봤고요. 등록면허세를 보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에서도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서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납세 절차 시험에 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세표준과 납세 절차를 바로 보겠습니다. 취득세 배운 내용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좀 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역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자, 근데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뭐한 경우요? 적은 경우요. 자, 그래서 요거 자, 신고 가액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라고 34회 시험 때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정답 점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보다 더 낮게 신고해요.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공시가격은 소위 시가의 6, 70% 선에서 결정되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그럼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체장이 자,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기준이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근데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의 경우에는요, 자,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면, 자,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라든가 또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이라든가 또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되는 등기 등록이라든가 또 아니면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의 경우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런데 이런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돼요?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부과하지 않죠? 근데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랄 수가 없잖아요.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를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의 경우에는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원래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그리고요.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에 경과한 물건의 자, 등기 등록의 경우. 그러니까 취득을 원인한 등록의 경우 예외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

4가지 중에서, 4가지 중에서, 자, 3가지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로 하는데, 나머지 1가지요. 이 취득세부가 제척기간에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일의 경우는, 이거는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어떤 거? 높은 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고만 나오면 틀리고,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합니다. 자, 원래 등록 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 가액,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하지만, 이렇게 취득으로 인한 등록의 경우, 자,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로 합니다. 등록 당시 아니고. 근데 그 4가지 중에서 취득세 부과 제척기한 경과 물건의 등기등록의 경우만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는 걸꼭 기억합니다. 낮은 가액으로 한다고 바꿀 수도 있고 하나만 나오고 해서 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등기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어요. 자, 그럴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자,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을 때 취득 당시에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1억 2천이 됐다. 그러면 자, 가액이 변경됐죠? 자, 또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8천이 됐다. 이렇게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이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험에는 여러 번 나왔는데요, 과거에. 자, 취득 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자,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고요. 또는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자,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희한하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당연히 주소지 아니라는 거. 지방세는 자, 부동산 소재지로 간다는 거.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자,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헷갈려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취득세는 납세지 불명할 때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헷갈리네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라는 걸꼭 기억합니다. 그 등기소가 소재하는 지자체를 납세지로 하게 됩니다. 자,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자, 근데 취득세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같은 취득물건이 두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토지를 자,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세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 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잘 모르겠다 납세지 헷갈려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이요. 은행에서 한 50억을 빌리는데 담보를 요구해서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정합니다. 그러면 A, B, C 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금액 50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하나의 등록으로 봐서 그 등록에 관계된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경기도 만약에 C 부동산 소재지에서 처음 등기한다 그러면 그 처음 등록하는 등기소, 등록관청이 소재하는 지자체를 납세지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포인트는 하나의 등록으로 보는데 각각의 등록으로 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처음인데 나중에 등록하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처음 여기가 포인트라는 걸꼭 기억합니다. 등록면허세 부가징수를 보시면요. 등록면허세, 자,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증여 포함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기간 나오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지.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세 60일에 신고납부한다. 틀립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상속개시 취득한다. 만료부터 6개월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자, 기간 없고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자, 등록면허세도 추가 신고납부 기한이 있어가지고요. 등록 후 증과세 대상이 되거나 또는 처음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등록 후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요.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감면해 준다고 틀려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했나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0: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과소징화산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도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과산세는 적용한다고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면세 비교해서 이 신고납부기한을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이렇게 신고기한이 쭉 이렇게 있지만 등록면세는 상속증여 포함해서 좌우지간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한 날을 꼭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신고납부기한은 똑같습니다. 취득 후 등록면세 같으면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충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요. 그래서 60일 내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합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는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세 중요한 과세 표준과 납세 절차를 봤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또 계속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들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중1 필수 영단어 완벽하게 암기하고 갈 준비 되셨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통해 오늘 배울 단어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텐 학습 목표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몸이 아프고 피곤해져요. 기침이 나거나 콧물이 흐르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약을 먹고 푹 쉬어야 해요. 오늘은 감기에 걸렸을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오늘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살펴볼 텐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 감기에 걸린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콧물도 나고요.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열도 납니다. 이렇게 감기에 걸렸을 때는요, 푹 쉬고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감기와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여러분, 감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감기는 영어로 cold라고 합니다. 이 cold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추운, 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명사로는 이 감기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cold의 다양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이 cold 같이 한번 스펠링 확인하며 써보도록 할게요. C-O-L-D C-O-L-D 읽어볼게요. cold 자, cold가 추운, 찬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의 예문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예문입니다. I hate cold weather. 여러분, cold weather 무슨 뜻일까요? 추운 날씨겠죠? cold weather. 그래서 I hate cold weather 이렇게 말하면 나는 추운 날씨를 hate, 싫어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cold는 이 감기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감기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요,